0: Beautiful Boy, John Lennon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Ryan Gosling's Project Hail Mary sweater is a hit. It's not for sale.
0: Ryan Gosling이 Project Hail Mary에서 입은 스웨터가

0: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파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자, 영화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이번에 소개할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주연 배우 라이언 거슬링이 입고 나온 니티드 카디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옅은 약간 베이지색, 크림색 그런 카디건인데 그 바탕 양쪽에 여우 그림이 이렇게 수 놓아져 있어요. 근데 이게 꽤나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보통은 이제 영화 속에 있는 의상이 시중에 나와 있으면은 금방 동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사는데 이 스웨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스웨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니팅을 해가지고 이 스웨터, 이 카디건을 만든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Last year, windbreakers worn by Timothy Chalamet's character in the movie Marty Supreme sold out at pop-ups weeks before the film was even released. In recent months, the tortoiseshell headbands worn by Caroline Bessette Kennedy and brought back in the FX series Love Story have created a frenzy at pharmacies across New York where they are sold. And now a cream-coloured knit cardigan with foxes on it, worn by Ryan Gosling in the new sci-fi blockbuster Project Hail Mary, is a hit. But this time, fans can't buy it ready-made. And that's precisely what makes it all the more appealing.
0: Mm-hmm. 자, 작년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티모시 샬라메이가 연기한 캐릭터가 입었던 윈드브레이커, 바람막이는 영화 개봉 몇 주 전에 이미 팝업 스토어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은 캐롤린 베셋 케네디가 착용했고 얼마 전 그를 다룬 드라마 시리즈 러브스토리를 통해 다시 유행한 거북 등껍질 무늬의 갈색 머리띠는 이를 판매하는 뉴욕 전역의 약국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우 라이언 거슬링이 새로운 SF 블록버스터 영화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서 착용한 여우 무늬가 들어간 크림색 니트 카디건이 대히트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팬들이 이 옷을 기성품으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Because you can't get your hands on it. You no. want to have it more.
1: Absolutely.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of the expressions here. First one is a frenzy.
1: Is the sound you make if you're in a frenzy. It's basically when you can't control yourself, you're too excited or too emotional, whatever it is. It's a feeling of chaos and energy and lots of things or people rushing about, whatever it is. It's difficult to control.
0: 극도의 흥분, 열광을 얘기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낸 그런 소리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create a frenzy. Or you could say create a buzz.
1: Yes.
0: Similar.
1: I think frenzy has a sense of more chaos there.
0: Ah, okay, yeah. And buzz is people talking about
1: exactly,
0: it.
1: Exactly, yes.
0: You know, have you heard about that cardigan? Buzz, buzz, buzz.
1: The cardigan with foxes?
0: Mm. So that's creating a buzz. Everyone's talking about it. And a frenzy is sort of like, ah, I want that cardigan.
1: Yeah, like when the latest phone from a big company is released and all the shops are packed with people wanting to buy it all at the same time. Exactly. Say, give me that phone, give me that phone, give me that phone.
0: Exactly. Well, in the headline or the story, it says that the tortoise shell headbands created a frenzy.
1: Yes, so people were going into the pharmacies. Yeah. I want that headband.
0: Do you have that headband? Do you have that headband?
1: I'm going to steal that from you. No, it's mine. No, it's mine.
0: 그래서 그 tortoise shell 머리띠가 그만큼 인기였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Now, on to the main item, which is this fox printed sort of cardigan.
1: Well, fox knitted.
0: Knitted,
1: you can't
0: yes.
1: print a cardigan.
0: 맞습니다. 네. I'll correct myself then. So, a fox knitted cardigan. 이것을 ready-made로 살 순 없어요. You can't buy it ready-made.
1: Yes, if you could,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have bought it already.
0: I want one. I like the look of it.
1: Okay, I'll get knitting. Now, if something is ready-made, it is finished.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just buy it and you can wear it, or buy it and you can eat it. For example, I'm a fan of ready-made donuts. I don't want to make them myself. I want to go to the shop and pick a donut that has been, you know, fried, cooked to perfection, yep. and then finished and sold to me.
0: 그렇죠. Ready-made라는 거는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성품 시중에 나,

0: Ryan Gosling. I'm just Ken from the movie Barbie. 자, 퀴즈 정답 아시겠죠? 라이언 고슬링이 노래하지 않은 영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라라랜드, 2. 노트북, 그리고 3번 바비 중에 뭔지.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EBS 반디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받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나온 스웨터, 이 카디건 한 점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판매용 기성품이 아니어서 팬들이 결국 직접 뜨개질로 떠서 입는 현상까지 생겼다는 뉴스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주연
1: Excuse me. Terribly sorry.
0: 주연 배우 라이언 거슬링이 입고 나온 이 카디건을 영화 의상 담당자가 처음에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I'll go now.
0: Yes.

0: In 2024, Dylan, while out on a last-minute trawl for props and costume pieces, chanced upon a hand-knit version of the cardigan peeking through racks of clothes at a vintage fair in North London. He bought it, thinking that if it didn't make it into the wardrobe rotation for Grace, he would keep it for himself. That afternoon, he took it with him to a fitting with Gosling. When we were with Ryan in the fitting room, he spotted it and loved it, Dylan said. So I had to give it up as being my own.
1: 2024년 딜런은 소품과 의상을 막판에 급하게 구하러 나선 길에 런던 북부의 한 빈티지 시장에서 옷걸이 사이로 살짝 보이던 손뜨개의 카디건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그 카디건을 사면서 만약에 이게 영화 속 그레이스 역의 의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 카디건을 가지고 라이언 고슬링과 의상 미팅 현장에 갔는데 피팅룸에서 라이언은 이걸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 딜런은 생각했죠. 아, 내가 가질 순 없겠구나. All right, then let's have a look at last minute something.
0: Yes, if you do something last minute or it's a last minute something, well, you've not prepared for it, you've not done it ahead of time, you're doing it literally, perhaps with only minutes or hours or days to spare.
1: I'm sorry this is very last minute, but I think I need to tell you that we're changing everything.
0: Oh, okay.
1: Yes, we're going to change the article. No, I'm just kidding. That was a last-minute joke. Was it funny?
0: No.
1: Oh, sorry.
0: should have thought again at the last minute, Sue.
1: Last minute는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낸 것, 막바지에 갑자기 우리가 막판에 가서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기사 속에서는 시간이 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을 둘러본 거예요.
0: 그래서, yes.
1: 아, 뭐 없나? 그래서 빈티지 시장에 갔는데 잠깐, 저 카디건... 저 괜찮네.
0: Yeah.
1: 라이언 고슬링이 싫어하면 나라도 입어야지 이러면서 산 거죠.
0: And I wonder if there are any aunties or uncles or grandparents who forgot it's Children's Day today, so have to rush out to buy a last-minute present.
1: 아, 그럴 수도 있죠. 막판 선물 사기를 해야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And if you chance upon something,
0: you find something by luck, by accident. Chance usually refers to luck. To do something by chance means you're lucky. Mm. It's not deliberate.
1: But chance is used as a verb in this case.
0: Yes.
1: 동사 chance예요. 그래서 chance upon something은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다가 되겠습니다. So Dylan chanced upon this cardigan. It's a very lucky find, wasn't it?
0: It was, and a very popular find as well.
1: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여우 카디건 따라 만들어 입기 열풍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Let's continue reading.
0: People used to speak about going from owning a product to experiencing a product, and now it's about belonging to a microculture that surrounds a product, said Christopher Morency, a brand consultant and fashion journalist. Some consumers now value having to actually do something for it, more than just buying a logo t-shirt, he added. It feels like a quiet affirmation, Anderson, the Etsy seller, said, that even in uncertain or chaotic moments, there is still meaning in what humans choose to make. We create music, art, and clothing by hand.
1: 브랜드 컨설턴트이자 패션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모런시는 한때 유행한 제품을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는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고 지금은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문화에 소속되는 게 중요한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일부 소비자들은 단순히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사는 것보다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실제로 나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고요. 엣지 사이트에서 자신이 손수 뜬 헤일 메리 여우 스웨터를 판매한 리안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확신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인간이 만들어내기로 선택한 것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죠. 우리는 결국 음악과 예술, 의류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원래 그 빈티지 시장에서 샀던 카디건은 여우가 아니라 늑대 무늬가 이렇게 니팅

0: 되어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들이 그것도 진짜 이제 정말 완전히 그 one of a kind로 만든 게 늑대는 좀 무섭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빼서 다시 이제 여우 그림으로 리팅을 직접 한 거예요. 그 의상 디자이닝 팀이. 그러니까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e of a kind 카디건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도안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Let's have a look at an affirmation.
1: Oh, an affirmation is something very positive. It's some kind of confirmation that things are good, or that's right, or you're doing okay. You may have heard of morning affirmations. This is something some people do when they wake up. They say, "Today will be a good day. Today I will be good at work. Today I will exercise. Today I will remember it's Children's Day and buy a present for my nephews and nieces." So here, this is a quiet affirmation, that meaning that we feel supported by this. We feel like that emotional confirmation that it's okay. You're doing okay.
0: 아, 내가 하는 게 맞았어.
1: 네.
0: 이런 확신이 affirmation입니다. affirmation. affirmation. 자, 그래서 내가 하는 거가 뭐죠? 바로 직접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스웨터 만드는 거.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게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도 덧붙이기를 결국은 음악이든 예술이든 뭐 의류든 우리가 직접 다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Of course you can make it with machinery and AI or robots or whatever, but it's different. It's not the same as making it by hand.
1: I have to say, the more people I meet these days, the more I discover that they're doing hobbies like painting or sewing or knitting, that it really seems like making things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eople's free time, of their personal space, personal lives.
0: Definitely. My daughter loves knitting too.
1: It's a wonderful, wonderful hobby to have. She'll
0: Exactly.
1: have hats forever.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를 복습해 볼까요? Let's start off with all the more something.
1: Yes, when we use this term, we're saying whatever it is has been made more than it was before. It's been made better than it was before, or whatever adjective we want to use because of something else.
0: All the more adjective. 뒤에 형용사가 붙는 건데요. 더욱더 뭐뭐하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뭐뭐하다가 될 수도 있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1: Finding out that we would be the first customers at that new restaurant made dinner all the more exciting.
0: 그 식당의 첫 손님이 우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식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식사가 됐어. 그런 거죠. 안 그래도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겠지만 우리가 첫 손님이야?
1: Yeah,
0: 와,
1: so
0: 더욱더 의미 있어.
1: exciting. So exciting to be the first customers.
0: All the more exciting.
1: As long as it's delicious.
0: 자, take off는요?
1: To become very popular, to become very successful, like a plane taking off.
0: 자, 이 경우에는 급격히 인기를 얻는다, 유행한다. 예문 보겠습니다.
1: I was surprised when K-pop Demon Hunters really took off. But looking back, it makes sense.
0: 처음에 캐대헌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는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 너무나 말이 돼. 자, 다음 표현, an underdog.
1: The underdog is the person, the group, the team, the company, whatever it may be, that is likely to lose, that is the weaker of the competitors.
0: 그렇죠.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느껴지는 팀이나 그런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약자, 다 underdog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문 보겠습니다.
1: Over in the UK, we love rooting for an underdog.
0: 영국에서는요, 언더독을 응원하는 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1: Yeah, you look at our culture, whether it be books, whether it be films, Oliver Twist, for example, one of the greatest underdogs in the world.
0: Exactly. 자, 다음 표현은 고립됐다는 뜻이죠. Be marooned.
1: To be stuck somewhere, to be, and usually in the middle of nowhere, somewhere where it's impossible to escape from or very difficult.
0: Mm.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Oh, Sue, My helicopter broke down on my way to the festival, and I ended up marooned

0: 오늘 뉴욕타임스 뉴스에 나온 그 스웨터 엄청 빨리 짜서 입으신 분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1: Sometimes it's a big race. Who can be the first to get their hands, or in this case, to make it?
0: 그러니까요. 저도 이 도안을 한번 좀 구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안 구하는 것도. 자, 장우윤님은요. 초등학교에서도 아직 국민체조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 아이도 국민체조 음악과 체조 모두 좋아하고 마지막에 구령이 뭔지도 재밌게 얘기했답니다. 올해가 마지막 어린이날인 우리 딸과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고 싶네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2시간 실시간으로 함께할게요.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1: You see, Sue, the kids are still doing it in some places.
0: 제가 잘 몰랐네요.
1: But that's okay. And I hope your daughter has a brilliant Children's Day.
0: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도 굉장히 잘 즐깁니다. 저도 여기 와서 sort of like enjoying my freedom 하고 있어요.
1: Absolutely.
0: 박용래님, 폴 선생님 오시는 화요일 날이 최고로 좋아요. 어린이날 생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1: Tues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Very happy to be here.
0: 네. 홍성희님은 쌤들, 오늘 제 생일인데요. 축하
1: 생일
0: 인사
1: 축하합니다.
0: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축하합니다.
0: Happy birthday!
1: I hope you like a dog with two tails.
0: Yes, 홍성희님, have a great birthday. 박시우님은요, 마찬가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1: Happy birthday!
0: Happy birthday, 박시우님.
1: To everyone who's born on Children's Day, happy, happy Children's Day and happy, happy birthday.
0: Yes, and thank you for making all of us happy today, Paul.
1: It's my pleasure. I'll be back again. It may not be Children's Day next week, but I'll be here.
0: 네,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리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마시빈디에서 시각화된 감각적인 향기 컬러 틴트 디퓨저,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A Message to the World by Michael Jackson. It's Heal the World. Of course, it's Children's Day here in Korea. I hope everyone has a great day, young or old. Here's the song.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공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현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이 1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계 발명 말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보드게임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키는 게임인데요. 전기, 자동차, 전화, 비행기 같은 위대한 발명품들을 거쳐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 말판의 마지막 칸에는 당시로선 최신 발명품인 라디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게임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소파 방정환입니다. 1931년 1월호 어린이 잡지의 부록으로 이 말판을 주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재미있게 놀자. 그러는 동안에, 모르는 동안에 저절로 깨끗하고 착한 마음이 자라나게 하자. 빽빽한 학원 스케줄에 놀이랑은 휴대폰뿐인 요즘 아이들을 방정환 선생이 본다면 많이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5월 5일 어린이날 첫 곡은 영국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워터쉽 다운의 주제가 프라이트 아이즈였습니다. 프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2005년 당시 13살 소년이었던 조셉 맥메너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1923년 5월 1일 방정환이 어린이 해방을 위해 거리에서 뿌린 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사람을 헛말, 거짓말로 속이지 말아주세요.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린 사람에게 늘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참 당연하고 쉬운 일인데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것, 또 귀엽고 예쁜 아이들 자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번호는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은 여러분이 선곡해 주셔야 합니다. 문득 생각나는 곡, 오늘따라 듣고 싶은 음악, 말머리에 신청곡을 달아서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미님, 첫 곡부터 고급스러운 선곡의 박수. 집에 어린이들을 두고 분만실로 출근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아지는 세상, 출산을 돕는 조산사로서 열심히 산모들을 돕겠습니다. 감동입니다, 고미님. 오늘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하십니다. 오정님, 반짝이는 별이 마음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병준님, 방정환 말판을 검색하니 다른 말판도 나오네요. 어린이 잡지에서 12번의 말판 선물이 있었대요. 보내주셨습니다. 12번이나 있었군요. 최병준님 덕분에 또 정보를 하나 얻어갑니다. 이석희님, 오늘은 어린이날인 만큼 선곡표에 아이들이 노래하는 곡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경기도 연천군 정고읍에서 진행하는 구석기 축제에 드론쇼와 불꽃 축제를 구경하러 갈 예정입니다. 와, 구석기 축제 멋진데요. 아, 전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드론쇼와 불꽃 축제도 한다고 하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죠. 옷 두툼히 입으셨죠?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희님. 정클클 애청자 중에 어린이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음악 시간에 합주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감상해볼까요? 발트 토이펠의 학생 악대 왈츠, 작품으로 191. 프란츠 바오 토이슬이 지휘하는 필 폴크소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발트 토이펠의 학생 악대 왈츠 작품으로 191 프란츠 바우어 토이스를 지휘하는 빈 폴크소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손정혜님 축복이의 출산을 보름 남겨두고 신랑과 함께 축복이의 방을 꾸미고 있습니다. 편안한 클래식을 들으면서 축복이를 맞이하려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축복이가 보름 뒤에 이 세상에 나오는군요. 손정혜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얼른 축복이가 건강히 나와서 방을 둘러봤으면 좋겠네요. 축복합니다. 민영도님, 어린이날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져 우리나라 인구가 큰일이라고 하네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당당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출산율이 네, 떨어진다는 보도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출산율이 마구마구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 외에는 앉으면 안 되겠죠. 우리 품격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901님, 저희 집 어린이는 케이팝이 아니고 미뉴에트 좋아해요. 우와, 오히려 케이팝은 몰라요.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한데요? 901님, 집에 어린이, 케이팝을 모르고 미뉴에트를 좋아하는 어린이, 나중에 이름도 알려주세요. 삼촌 이름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8737님, 정경님의 아기는 어려서 너무 귀엽겠네요. 많이 사랑해 주시겠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죠. 파이팅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한 18개월 됐습니다. 아빠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애가 좀 늦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아깝습니다. 8737님, 기억해 주시고,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립니다. 아이들도 함께 풀어보면 좋을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어떤 동물이 연상되시나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생쌍스 백조, 2번 쇼팽, 강아지 왈츠.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날인데 선물이 빠질 수 없겠죠. 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대장간 폴카. 이 곡은 공연할 때 연주자가 직접 무대 앞에 나와서 대장간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요. 이어서 들어볼 르로이 앤더슨의 타이프라이터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타자기를 열심히 두드려댑니다. 두 곡 이어 드립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대장간 폴카 작품으로 269,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르로이 앤더슨의 타이프라이터,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대장간 망치 소리와 타자기 소리를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5년차 애청자 박용래님이 보내주셨네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자 국제 조산사의 날입니다. 4월 30일에 1박 2일로 천안 국립청소년수련회에서 열린 국제조산사의 날 워크숍에 다녀왔어요. 신기하게도 어린이날도 국제조산사의 날도 1923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04주년을 맞는 어린이날과 국제조산사의 날.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맘, 임신 중인 임산부, 출산 현장에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는 조산사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 음악을 신청합니다. 와, 덕분에 국제 조산사의 날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모성 보호를 위한 사명감으로 자연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조산사님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말 귀한 역할 하시는 분들이죠. 얼마 전에 출산율이 7년 만에 최대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 울음소리만큼 감동적인 음악이 또 있을까요? 그 음악이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도 어린이날이 더 푸르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헤이장초 쾌에보로 622중 2악장 아다죠.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과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협주곡 A장 초 KMR 622종 2악장 아다죠. 알프레드 프렌치의 클라리넷과 카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연주로 들었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으로 듣고 싶은 즉석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마이머리의 신청곡을 적으셔서 50원 유료 문자 샵104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생상스, 백조, 2번 쇼팽, 강아지 왈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권수현님, 어린이를 지나 청소년이 된 아들, 그리고 남편과 대청소를 하고 잠시 쉬는 중이에요. 클래식 듣는 시간은 언제나 편안함이 몰려옵니다. 오늘 방송 마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분과 신나는 하루,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대청소 중이시군요. 와, 온 가족이 얼마나 청소할 때마다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마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수현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제니러브뮤직님, 어린이날 아이한테 분홍옷 입혀서 백화점 가서 동화책 사주고 나와 길에서 사진 찍어준 일이 기억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분홍 옷을 입혀서 백화점에 가서 동화책 사줬다. 아, 유채범에는 따님인 것 같은데요. 제니르보 미중님, 추억을 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그라님, 저는 6살 때 아버지랑 토끼 사냥하러 산에 가서 초록 그물을 동산에 넓게 펼쳐 산토끼를 두 마리 데려와 집에 키웠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너무 놀라운데요. 아버지와 함께 토끼 사냥을 해서 성공해서 지금 두 마리를 데려와 집에서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김그라님. 어우, 이런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추억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이들에 관한 사연들을 함께 읽고 있으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동심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과케 인형 중에서 행진곡, 사탕 요정의 춤, 트레팍, 러시아의 춤, 중국인의 춤, 그리고 갈대필의 춤까지 이어드립니다. 무스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행진곡, 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의 춤, 중국인의 춤, 갈대필의 춤까지 감상했습니다.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박혜빈님, 강아지가 왔다 갔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차이콥스키의 이 작품은 들을 때마다 참 유쾌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쇼팽의 강아지 왈츠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의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강아지가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실까요? 쇼팽의 왈츠 6번 디플렛 장조 작품으로 64의 힐 일명 강아지 왈츠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공연들도 많이 열리고요. 아이들 손을 잡고 공연장 가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어렸을 때 클래식을 접하는 경험, 물론 참 좋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베토벤, 쇼팽, 교향곡, 소나타.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음악을 먼저 느끼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클래식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에게 클래식 들으라고 하기 전부터 어른들이 우선은 부모님이 먼저 들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음악이 좋던데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슬쩍 권해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선 정클크를 애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아이들이랑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지 중에서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거북이, 코끼리, 화석, 백조입니다. 영국의 클래식 가족, 카라 메이슨 가족과 아일라 샤인의 바이올린, 티모시 리다우트의 비올라, 토비 휴즈의 더블 베이스가 함께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 즉석 신청곡.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9244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축제날이죠. 저는 예술의 전당에 조성진 공연 보러 아이 같은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조성진님 연주로 드뷔시의 어린이 차자리 신청합니다. 드뷔시가 딸을 위해 작곡했다고 들었어요. 네, 신청하신 드뷔시 어린이 차지 중에서 세 번째 곡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화요일 순서 2부 순서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지난주에 예. 오페라 인사이드 우리가 같이 하면서 네. 별 이야기 안 한 것 같은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1: 너무 빨리 가서 정말 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해지더라고요.
0: 체감상 한 10분, 15분?
1: 네.
0: 근데 벌써 한 시간이 쑥 갔습니다.
1: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예.
0: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오페라가 어렵지 않다, 재미있다라고 느끼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면 파스탈라 노르마. 유명하죠?
1: 네, 정말 유명한 파스타입니다.
0: 많이 드셨죠?
1: 저는 여러 종류의 파스타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먹었습니다.
0: 자, 이 파스타가 시칠리아에서 나는 토마토, 가지, 허브가 들어간 파스타인데 오페라 노르마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1: 네, 시칠리아는 벨리니의 고향입니다. 썰에 의하면 니노 마르톨리오라는 작가가 이 파스타를 먹고 이것이야말로 벨리니의 노르마와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0: 무슨 이유였을까요?
1: 바로 노르마처럼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완벽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사실 파스타뿐만 아니라 피자 알라 노르마도 있습니다.
0: 알죠.
1: 네, 그래서 튀긴 가지가 올라가고 이 재료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피자도 있고 파스타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먹는 피자는 되게 풍부하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나 심플합니까?
1: 별게 들어가지 않죠.
0: 예, 그래서 처음엔 좀 심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한 세네 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그 토마토 소스의 맛과 뭐 치즈 이런 걸 즐기셔야죠.
0: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또 기대를 하시고 뭐야 생각보다 맛 없잖아 이러실까봐 네,
1: 더할 게 너무 많은 피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0: 순간 있죠.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벨칸토 오페라 걸작 노르마,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1: 네, 드루이드교의 성스러운 숲속에서 이 오로베소가 로마에 대한 저항을 외치면서 전사들을 결집하고요. 그리고 한편 로마 총독 폴레오네는 노르마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이 노르마는 드루이드교의 여사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폴리오네와 사실은 몰래 사랑을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오네는 젊은 여사제 아달지자에게 마음이 옮겨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노르마는 최고 여사제이지만 폴리오네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아이를 비밀리에 키우고 있죠. 그리고 의식에서 이 노르마는 로마를 저주해야 하지만 내적 갈등으로 전쟁을 미루는 결정을 내리고요. 이후에 아달지자는 폴리오네와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노르마는 그것이 자신을 배신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면서 극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0: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노르마와 아달지자와 폴리오네의 관계를 알게 된 장면에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렇게 끝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드디어 기다리던 2막이 올랐습니다.
1: 네, 2막이 오르면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는 노르마입니다. 그러나 차마 아이들을 해치지는 못하겠죠.

0: 이때 아달시사가 나타나서 노르마를 위로하면서 자신은 폴리오네를 포기하고 노르마와 아이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두 여인이 갈등을 하기는 했지만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사제로서의 그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1: 그렇군요. 지난주에 청취자 신지혜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노르마와 아달지자 이중청을 부르고 싶어서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0: 네.
1: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미라오 노르마. 이 노래 좀 어려운 이중청 아닙니까?
0: 아주 어렵고
1: 네.
0: 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21살 때이 곡을 처음 쳐봤는데요.
1: 네.
0: 우리 오페라 역사에서 오페라 라크메에 나오는 꽃의 이중창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편지 이중창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노래 또한 두 성부가 서로 이렇게 멜로디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화음으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목소리의 조합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극으로 치달아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폴리오네 한 명을 두고 또 폴리오네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그를 무찌르자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저 남자는 내 거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두 여성이 슬프고 애절한 선율 하지만 뭔가 담담하고 당당한 이 연대감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1: 아,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었습니다. 자, 보통은 노르마 역은 소프라노, 아달지자 역은 메조 소프라노가 맞잖아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벨리니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왜 요즘
0: 네.
1: 성부가 바뀌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0: 이게 데카 클래식에서 나온 조안 서덜랜드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몽세라 카바의 음반은 두 배역 모두 소프라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이 서로 역할을 바꿔서 노래를 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인 바르톨리가 노르마 역을 부르고 조수미 선생님이 아달지자 역을 불렀는데요. 이게 벨리니의 자필 악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실 성부 구분이 좀 무의미하고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가 노르마를 했을 때 조금 더 위엄 있는 여사제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 이런 연구를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했고 조수민 선생님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조수민 선생님께서는 바르톨리가 이제 노르마까지 하려고
1: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탐낸 거 아닙니까?
0: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두 분의 조합이 정말 아름답고 또 이색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명반입니다.
1: 예.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벨리니 입장에서는
0: 네.
1: 좀 그렇지 않을까요?
0: 모르겠어요. 벨리니가 아주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벨리니가 성부가 바꿔지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네.
1: 이렇게 여러분 두 음악가 정경과 정태양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또 재밌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노르마 2막 중 미라오 노르마. 오늘은 노르마 역의 소프라노 몽시라카바에 아달지자 역의 메조 소프라노 피오렌자 코소토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연주는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오페라 노르만 중 미라오 노르마, 소프라노 몽시라카바의 메조 소프라노 피오렌차 코서토의 음성이었고요.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노르마가 이런 내용의 오페라였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노르마 3번 정도 공연했죠?
1: 네, 초연은 1988년 국립오페라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 88년은 이제 저는 이제 알지 못했던 기억이고요.
0: 네네네.
1: 이후에 2009년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에서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 그리고 테너 김영환 선생님, 이 거장들께서 노래를 하셨던 프로덕션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2023년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2023년 공연은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프로덕션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0: 이 공연 횟수만 보더라도
1: 네.
0: 솔직히 좀 어려운 오페라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아, 네, 어려워요. 지금
0: 네.
1: 이중창 들으셨듯이 소프라노와 메소 소프라노 다 어려운데 사실은 테너가 엄청 어렵기로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0: 노르마가요?
1: 네, 그래서 테너를 찾는 거를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0: 아, 오페라를 올리고 싶어도 그 배역을 소화해내야만 하는
1: 그렇죠.
0: 예, 그 캐릭터를 또 찾아야 됩니다.
1: 네.
0: 자, 연출가 알렉스 오웨는 전통적 해석에 갇히지 않고 과감하고 현대적인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관객들의 호불호도 갈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이 알렉스 오웨가 굉장히 천재 연출가고요. 이 2016년 시즌 개막 작품으로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선보인 첫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 극장에서 시즌의 첫 작품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스 오웨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팀들이 만들어낸 디자인, 그리고 시대를 넘나드는 의상, 조명 등이 아름다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노르마가 드레스가 아닌 바지를 입고 나오고,
0: 어허.
1: 그리고 병사들도 현대 군인들의 복장. 그러니까 오페라는 사실 지금은 뭐 더욱 활발해서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연출이 고전을 그대로 고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상황으로 각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는 3,500여 개에 이르는 십자가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연출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노르마를 공연한다고 하면 바로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노르마를 누가 하는데?
1: 그렇죠. 이때 알렉스 오이의 프로덕션에서도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발탁해서 리카르도 무티의 소프라노로 알려진 소프라노 여지원 선생님이 노르마를 노래했고요. 그리고 또뭐다 요즘 세대에는 또 이탈리아 벨칸토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탑 소프라노 데지레 랑카토레가 그 당시에는 노래를 했었습니다.
0: 네.
1: 저는 이 당시에 노르마를 여지원 선생님 노래로 듣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동쪽 라벤나 극장에서 리카르도

0: 씨의 아내 크리스티나 암무티가 연출하는 노르마에서 여지원 선생님이 노래하는 거를 들었고 저도 굉장히 팬입니다.
1: 그렇군요. 국내 무대 노르마가 다시 올려질 날을 또 기다려 봅니다. 노르마 2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대에 폴리오네가 노르마 앞에 끌려와 있는데요. 어찌된 사연입니까?
0: 아달지자를 데려가다가 붙잡혀서 노르마 앞에 끌려온 폴리오네입니다. 배신한 연인이자 포로가 된 이 폴리오네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인데요.
1: 네.
0: 아달지자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아달지자를 죽이겠다. 아니면 아이들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노르마입니다. 그러나 이 폴리오네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조금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인물의 팽팽한 어떤 심리 드라마가 펼쳐지는 노래 In Mia Man Alfin Tu Sei라는 곡을 부르게 됩니다.
1: 이번엔 노르마와 폴리오네가 부르는 애증의 이중창인데요. 자, 이제 노래를 듣기 전에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0: 네, 이 몽세라 카바예의 이 천상의 목소리로 불러주는 대목에서는 서늘한 어떤 분노와 위엄을 갖춘 카리스마의 여사제로 변신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도밍고는 또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연인과 아이를 지키려는 절박함을 이 테너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노르마와 폴리오네의 이중창 In Mia Man Alfin Tu Sei. 드디어 너는 내 손 안에 있구나.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이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누르마 이막 중 힘미야만 할핀 투 세이. 드디어 너는 내 손 안에 있구나. 감상하셨습니다. 누르마 역의 몽쉐라 까바에, 폴리오네 역의 플라시도 도밍고,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스토리가 점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폴리오네와 격렬하게 대립했던 누르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는데요. 모두의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합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1: 네, 사람들 앞에서 신전을 더럽힌 죄를 지은 여사제가 있다고 선포하는 노르마인데요. 폴리오네는 아달지사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0: 어허.
1: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사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 여사제가 희생을 해야지 그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르마가 결국에 그 죄를 지은 여사제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노르마 자신입니다.
0: 헉하고 숨이 멎는 순간 아닙니까? 재단에 바칠 희생물로 자신의 이름을 외친 노르마.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노르마의 선택,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1: 이 노르마의 선택은요, 문학, 연극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독보적인 어떤 캐릭터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여주인공이 가련한 피해자로서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것과 달리 이 노르마는 주어진 비극적인 삶 앞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용기를 가진 강하고 능동적인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른바 신여성 아닙니까?
1: 그렇죠. 이게 보통 이럴 때는 아무리 여사제라도 내가 아이들이 있고 아달지자 네가 잘못하지 않아 그냥 뭐 나도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다. 나를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오페라상에서도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뭔가 스스로가 자신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강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와, 노르마 역은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연기까지, 그 철학까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 노르마는 인간적인 감정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배신을 겪으면서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 여인입니다. 이 소프라노에게 초인적인 절제와 감정 표현을 요구하는 역할이고요. 방금 들으셨듯이 몽세라 카바에도 그런 부분을 정말 강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제 오페라는 마지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피날레 장면에서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꽐꼴 드라디스티, 당신이 배반한 이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충격에 빠진 폴리오네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당신이 배반한 나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겠나요? 라면서 폴리오네를 향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0: 아, 이 노르마의 노래를 듣고 있는 폴리오네의 표정이 궁금한데요.
1: 네, 이 노르마의 숭고한 희생과 깊은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폴리오네인데요. 이제야 당신을 알게 되었소. 당신과 함께라면 죽음의 불길도 두렵지 않소. 라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사랑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이 분노를 초월한 평온한 슬픔을 보여주는 몽세라 카바의 목소리 그리고 도밍고의 그 드라마틱한 음성이 가세하면서 배신과 증오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죽음을 통한 결합으로 승화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0: 와, 죽음을 통한 결합.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꽐꼴 드라디스티, 당신이 배반한 이 마음.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에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베이스 바리톤 로제로 라이먼드가 노래하고요.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오페라 노르마 중 꽈꼬르 드라드리스티 당신이 배반한 이 마음 소프라노 몽샤라카바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베이스 바리톤 루체로 라이먼드 음성이었고요. 카롤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미셀님 오늘도 정경님과 티키타카 오페라 설명 너무 좋아요 보내주었습니다. 네 같은 곡 같은 상황이지만 듣는 이의 자유는 여러분 마음껏 열려 있습니다. 옹님 원어로 발음해주시는 태양 선생님 너무 멋져요. 2시간씩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스토리도 너무 재미있고요. 매주 한 시간 너무 짧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르마도 저는 오늘 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1: 네.
0: 두 번에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 오늘 내내 드는 생각이 네. 세 번에 나눠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산막 오페라는 이제 한번 세 번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0: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전출을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저희가 그게 걱정돼서 두 번으로 좀 맞아요. 압축한 거 아닙니까?
1: 네.
0: 아, S옹님 고맙습니다. 아이다 7723님 비극적인 삶 앞에서도 주체적인 노르마 흑흑 보내주셨습니다. 왜 오페라 유진국이 다 비극적인 삶일까요?
1: 그게 사실은 오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콘텐츠들이 사실
0: 맞아요.
1: 비슷한 패턴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 노르마가 사실 여러분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벨리니가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인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역사 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쇼팽이 살았던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가 지나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성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이 현대문화 속에서도 이탈리아 여성들 굉장히 주체적인 것 같아요.
0: 네. 지금 뭐 길게 말씀해 주시면 한마디로 벨리니 꽤 예전 사람 아니라
1: 아주
0: 예전 사람이다.
1: 예전 사람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미라오 노르마 부르고 싶어서 성악 배우신다고 했던 청취자 우리 신재 청취자님 우와 저도 체칠리아 바르톨리 조수미 음반이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했어요. 이중창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휴일인데 할 일이 밀려서 일터로 가는 중입니다. 정클클이 엄청 위로가 됩니다. 신재님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 미라오 노르마를 부르고 싶어서 성악을 시작하시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카스타디파가 아니라
0: 예.
1: 이 이중창을 생각하셨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0: 아, 그래서 앨범도 구입하시고
1: 네, 네.
0: 이렇게 또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희도 신이 납니다. 자, 이제 노르마에서 마지막 노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어떤 곡입니까?
1: 제가 사실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르마를 선택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까?
1: 네, 이 마지막 피날레.
0: 네.
1: 뭐 손에 꼽을 수 없지만 정말 많은 오페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네 피날레 중에 하나인데요. 데 논 볼레리 빅팀의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곡이거든요. 노르마의 독창으로 시작해서 이제 합창단까지 가세하는 그런 거대한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5월의 어린이날인데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1: 그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네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 아버지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아이들을 부탁하는 노르마인데요. 그 분노하던 오르베조도 결국 마음을 돌리고요. 이 노르마는 폴리오네와 함께 당당히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정말 이 막 화염이 치솟는 느낌의 연주를 하면서 막이 내리는 피날레입니다.
0: 아,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페라 노르마면 카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이 아리아가 전부인 줄만 아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오페라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드라마틱한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리고 비극 오페라가 대부분 질투나 오해로 인한 파멸로 끝나는 반면에 이 노르마는 자기 희생을 통한 도덕적 승리, 그리고 인간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라노가 시작을 하면서 테너 베이스들의 음성이 더해지고 합창까지 마무리되면서 이 벨리니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벨리니 하면 규모가 작고 뭔가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어떤 음악보다도 굉장히 장중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와그너도 극찬을 했다고 해요. 인간의 고결함이 이토록 완벽하게 음악으로 표현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자신의 작품에 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아, 저는 좀 느낌이 옵니다. 태영 선생님 워낙 이번에 노르마를 2주에 걸쳐서 매력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르마를 하면 티켓을 구입해서 보러 갈것
0: 네,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명 아리아들도 있지만 중간중간 저희가 들려드린 이 이중창 그리고 피날레까지 정말 음악들이 아름다우니까 꼭 실제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1: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1: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그 유명한 오페라들, 귀에 익숙한 곡들만
0: 맞아요.
1: 즐기려고 하잖아요.
0: 네.
1: 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고
0: 네.
1: 또 당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가시고 이제 본다면
0: 네.
1: 정말 다양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0: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노르마는 사실은 희귀한 오페라는 아니고 국내에서 특이하게 잘 연주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세계 여러 극장에서도 여러분들 여행 가시거나 하면 꼭 한번 레퍼토리를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 네, 2주에 걸쳐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를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년 전에 만들어진 오페라이고요. 더구나 내용은 2000년도 넘은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은 적지 않습니다.
0: 네, 제가 청취자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르마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네. 노르마의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노르마는 종교와 국가가 요구하는 규범을 넘어서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었던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와.
0: 자신이 지켰던, 그러니까 비밀리에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숨겨왔던 그 사랑에는 배신을 당했지만 남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에 그 당시에 내가 사랑한 게 죄냐, 이 사회적인 규범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심판하면서 자존을 지킨 이 모습이 로마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르마 하면은 한 단어로 책임감.
0: 책임감. 스스로와 또 자기 민족에 대한, 네.
1: 아, 참. 여러 생각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노르마 명반들도 많이 있는데요. 비교해서 들어보려면 어떤 음반 추천해 줄수 있으실까요?
0: 네, 지난 시간에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은
1: 네.
0: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황으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라스칼라 극장 라이브인데요. 사실 저는 이 음반을 너무나 고르고 싶었는데 고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노 시대 음반인데다가 이게 너무 음질이 열악합니다.
1: 아, 저희 좋습니다.
0: 그 도저히
1: 아닙니다.
0: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아서.
1: 지지직거려도 그 맛이 또 있습니다.
0: 그런데
1: 네.
0: 그 소프라노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레일라 겐서라는 분입니다. 그 겐서의 철자는 GENCER인데요.
1: GEN
0: CER,
1: CER,
0: 네,
1: 네.
0: 레일라
1: 겐서.
0: 겐서입니다. 이분이 터키 사람이에요.
1: 그래요?
0: 근데 터키 사람인데 라스칼라 극장에 와서 밀라노에 정착을 하면서 최고의 디바로 이제 불리던 분입니다. 물론 마리아 칼라스나 레나타 테발디만큼 공적인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노르마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일라 겐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벨리니의 위대한 오페라, 노르마와 함께한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주 작품 물어보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0: 재즈,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양윤희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마지막 공연 5월 16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이고요. 5월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어머니 챔버에서 첼로와 피아노의 만남, 박유신과 한조의 듀오 리사이틀 어나더 보이스가 열립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는 젊은 지휘자 홍석원과 차세대 피아니스트 이관욱이 함께하는 예술의 전당과 서울시립 교향악단 공연이 올려집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대 넌 베를리 빗딤에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소프라노 몽시라 카바에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베이스 바리톤 루찌로 라이몬디가 함께하고요.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로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0: 시작해 야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린아이들은 길을 걸어갈 때도 몸이 리듬으로 출렁거린다. 몸속에서 기쁨이 솟구쳐서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뛴다. 아이들의 몸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 아이들의 몸에 리듬을 실어준다. 호랑이나 사자의 어린 것들도 스스로 기뻐하는 몸의 율동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것들은 생명을 가진 몸의 즐거움으로 발랄하고 그 몸들은 신생하는 시간과 더불어 뒹굴면서 논다. 이 장난치는 어린 것들의 몸의 리듬을 들여다보는 일은 늙어가는 나의 내밀한 즐거움이다.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스키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니콜의 A Little Peace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나남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산문집 허송세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늙어가는 나의 내밀한 즐거움이다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율동, 엄청난 그 몸의 리듬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이신 카페인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장 어릴걸요? 제가 가장 어린이 한복판에 있을걸요? 하시는 카페인님 계시다면 몇 살이실까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몸은 어린이는 아닌데요. 이 지금 생긴 아이는 어린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오늘 오프닝 듣고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립습니다 하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시다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리듬을 오늘 한 번쯤이라도 약간 따라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희 님이 리듬을 싣고 걷는 어린이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대세 드라마 중 구교환 배우의 걸을 때 이쪽 저쪽으로 폴딱이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쵸. 이 모자무사로 줄여 말하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 드라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늙을수록 걸음이 늘어지는 것 같아 의식하고 좀 더 경쾌히 걸을까 봐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그 어떤 틀 안에 우리의 기분이 담기기도 합니다. 내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은 감정이 뒤따라 따라오기도 해요. 이게 기분이 좋아야 웃지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사실은 한정적인 게 너무 많고 일단 웃자 그럼 뭐 감정이 따라 붙겠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웃을 일이 또 많다는 거 주희님 사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폴짝폴짝 하면서 저는 행복의 투스텝이라고 부르는 그 걷는 법이 있어요. 약간 딴따단 딴따단 이렇게 걷는 건데 기분 굉장히 좋을 때 미친 척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걷거든요. 뭐 아무도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너무 사람 많을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주로 밤에 그렇게 걸으면 기분이 뭔가 좋아집니다. 카페인님도 오늘 한번 그렇게 행복한 걸음, 명랑한 걸음, 어린아이의 리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김수연님 생방 반짝 반가워요 라고 하셨고요. 박소정님도 생방이다 라고 하셨고요. 베티쌤 리님도 휴일 생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카페님도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저는 이 어린이날 북카페 오는 길에 제가 서울역을 지나오거든요. 정말 오늘 인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관광객들도 많고요. 커다란 수트케이스 들고 막 이고지고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뭔가 약속이 있어서 신나게 움직이는 어린아이, 가족 단위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리고 저처럼 출근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거리마다 사람들이 있던데 카페님 어디서

지금 북카페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잭슨 파이브의 I Want You Back 그리고 에슬린 데비슨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린 카페인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질문 드렸는데요. 현지수님, 초등학교 1학년 세종에 사는 권지훈 어린이 여기 있어요. 권지훈 어린이가 거기 있군요. 아, 7살 때부터 즐겁게 듣고 있답니다. 어린이날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권지훈 어린이, 아, 세종시에 사는 우리 권지훈 어린이 에게 그림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 만난 인연이 너무 좋죠. 주소랑 책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연락처 우리 북카페 샵 1045 50원 변호 유료 문자인데요. 거기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네, 우리가 또 기억해다가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지훈 어린이. 그리고 황정한님, 저는 일하고 있어요. 오후엔 시내를 투스텝으로 고3 딸아이와 함께 거닐어 보려고요. 투스텝으로. 저도 알아요. 그 투스텝. 지금도 될까요? 발이 꼬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하하 하셨습니다. 뭐 꼬여봤자죠. 투스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안무도 아니고요.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약간 너무 용기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보이지 않는 장대가 저기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전력 질주하시다가 좀 폴짝 이렇게 점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평소랑 좀 다른 보행법을 좀 우리 오늘은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장홍기님,

1학년 모카랑 오전 수원성곽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모카와 함께 수원성곽을 한 바퀴. 토요일 독서 모임이 있어서 가즈오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가지고 나왔는데 몇장못 읽었네요. 오랜만에 참여해서 즐겁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 가방에 책 가즈오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너무 재미난 책이잖아요. 요걸 또 넣어가지고 나오신 홍기님. 좋습니다. 또 모카와 함께니까 모든 걸다 가지신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홍기님 한번 폴짝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희님 수원에 계신 카페인님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홍기님도 수원 성곽 한 바퀴를 돌고 왔다고 하셨는데 주희님은 수원 1월호수 공원을 돌면서 투 스텝을 섞어서 걸어는 봤고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주인님은 1월호수 공원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여성들은 공중에 좀풍 떠서 45도 각도에서 발바닥 부딪히는 그 경쾌한 동작은 안 될까요? 애청자님들 알려주대요. 지금 어린이인 척 하시는 거죠? 되시는 분 하셨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발바닥을 부딪히는 동작? 이거 어렵죠. 근데 순간 아주 정말 찰나에 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여성만의 문제 아니고 남성분들은 가능하실까요? 이게 사실 쉽진 않은 동작인데 되시는 분 한번 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3148 쓰시는 카페이님. 초등학교 1학년 조효빈도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조효빈 어린이. 아, 우리 지금 그림책 선물. 조효빈 어린이에게도 보내드릴게요.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죠. 참 이선님, 반짝반짝 오늘 제 생일이에요. 북카페 19년도 시작할 때부터 들었는데 제 생일이 어린이날인지라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 챙기느라 반말 축하 신청을 항상 놓쳤어요.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은 작가님, 저도 반말 축하 부탁드리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에 태어났어. 우리 미선이 생일 축하해. 아, 19년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함께한 우리 지금 벌써 북카페에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한 지는 지금 7년째인 거잖아. 7살이 된 셈이라고 치고, 미선이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더 무럭무럭 자라라. 네. 우리 지금 그림책 지금 받으실 분들 주소 연락처 보내주고 계시죠? 네. 빨리 안 오면, 네. 안 됩니다. 빨리 보내주시죠. 샵 1045로요. 아, 이번에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나라는 우주죠. 어른의 마음 속에도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5월 5일은 거리가 온통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어린이날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도 문득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고 사회에서는 어엿한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때로는 상처받아 웅크리고 있는 작고 여린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완벽하고 이성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리하게 애를 쓸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이성적인 어른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의 결핍과 상처 속에서 아직 자라지 못한 내 안의 어린 우주, 즉 내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든든한 어른으로서 남들을 챙기고 보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서 서성이는 이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른이니까 참아야 해. 극한 일로 힘들어

하면 안 돼 라며 내면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다그치기만 했죠.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시선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오늘만큼은 어른이 된 내가 내 마음속 아이의 가장 다정한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도 좋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작은 간식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도 훌륭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 우주를 따뜻하게 품어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안에 잊혀진 작은 별을 찾아 가장 다정한 안부를 건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악동 뮤지션이 부른 작은 별 띄워드렸습니다. 네,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혹시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하신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웅크리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어린이날 맞아서 미리 손주들과 청주 박물관 행사에 참여했어요. 여러 행사 중 유물찾기 탐험도 완수하고 기념품도 받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지만 좀 힘들었죠. 오늘은 애들은 가고 화창한 봄날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느끼며 오랜만에 느긋하게 데크에서 커피 한잔 합니다요. 사랑하는 선우, 민우, 어린이날 축하해. 아빠 회사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데크에 딱 앉아가지고 바람 친구 삼아서 커피 한잔 하는 그 여유로운 느낌이 사연에서 묻어납니다. 이 청주 박물관 행사 다녀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또 신민호님은 그 주민등록증 발급 직전에 아들과 함께 또 서울에 또 2박 3일간 또 미술관 박물관 투어하러 오신 것 같던데요. 우리 카페인들이 뭔가 크로스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4318 쓰시는 카페인님. 여섯 살. 익산에 사는 장은호입니다.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선물을 졸라서 소방차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동화책까지 받으면 우주까지 날아갈 거예요. 아직 7개월 아가인 장이건, 장이현까지 첫 어린이날 너무너무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 지금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이 소방차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쵸? 소방차, 그 뭐, 모형? 그 장난감인 거겠죠?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개월 아가인 장이건, 장이형까지. 이 어린이날, 정말 축제 같을 것 같은데, 아, 그 주소, 이름, 연락처, 이렇게 또, 샵1045로 지금 남겨주시죠.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4122 쓰시는 카페인님도요? 우리 4학년 딸은 어린이날이 2번 남았다고, 6학년 아들은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아쉬워하네요. 너희는 엄마가 어른 될 때까지 이 날을 챙겨줄 테니 아쉬워 말아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오늘은 5월 5일을 가득하게 즐기렴. 너의 13살, 11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을 엄마가 축하해. 고맙다, 나의 어린이들아. 하셨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린이날 챙겨줄 것이다. 라는 엄마의 이 사랑 고백. 이 어른이라 하면 그럼 신분증 발급이에요? 주민등록증 발급? 몇 살까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0412 쓰시는 카페인님도 주소, 연락처, 우리 샵1045 유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죠.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권수현님, 어린이였던 중학생이 있는 저희 집 생생한 풍경은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정도? 까지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쵸? 어린이였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일단 아침에 대청소를 마치고 각자 쉬는 시간을 잠시 지낸 후 저는 또르띠아용 먹거리를 잔뜩 준비하고 있어요. 실은 오늘 저녁에 저는 친구와 100년 만에 약속이 있어요. 오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내죠. 하하하. 오늘 방송도 감사해요. 아마도 각자 취향이 맞는 또르띠아를 돌돌 말면서 온 가족이 들을 듯합니다. 아들 오늘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아, 또르띠아 말면서 듣는 이 사랑 고백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이 친구와의 약속도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트의 화이트 듣고 이제 예고 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특집으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도 오늘은 어린이처럼 네 이렇게 좀 천진하게 네 오늘 이 시간들을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작품 골라오실 때 약간 고민하셨을까요?
0: 네, 특집이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걸 고르려고 했는데 실은 그 전부터 요걸 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먹은 책이 있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걸 고를까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1: 소연 시인님은요?
2: 예, 저도 최근에 이 책에서 요 어린이날이나 이 5월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하나는 찾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림책은 다 뒤져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발견하신 거죠?
2: 그래서 조금 낯설면서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책도 소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있어서 그중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1: 기대됩니다. 에, 9092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결혼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배웠습니다. 아침에 03년생, 06년생 두 아이에게 어린이날 용돈 주고 출근했답니다.
1: 아, 결혼 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린이인가, 초등학생 정도일까 했는데, 결혼

0: 전까지다라고 지금 9092 쓰시는 카페인님은요. 어린이집이 갑자기 대거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김정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 네, 어린이 30세까지라 우겨요. 왜냐하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0: 아, 그러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네. 되는 거군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린이 맞는 거죠.
2: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0: 지금 네, 28살 어린이 이런 거 가능한 거잖아요.
3: 네, 그러게요.
0: 낯설긴 하지만.
1: 29부터 쭉쭉 한 살씩 내려가 보면 어느 나이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 그렇게 네. 자르기가. 네. 이서우님, 고은님 저도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어린이날이라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려고 보내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놀이기구 타는 아이들 지켜보며 북카페 함께 듣고 있는 울 남편 김준영,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하셨습니다. 와, 어린이날이 결혼기념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들이 막 다 겹쳤는데 지금 김준영님 오늘 요 방송을 또 함께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우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3: 반말이 아니잖아요.
0: 반말이요? 반말 반말 축하. 아, 그러네. 준영아, 서우가 너 좋아한대. 잘 살아라. 네.
3: 이거 너무 그 아기가 네. 아기한테 누가 너 좋아한대, 옆반에 누가 좋아한대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결혼기념일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네.
3: 반짝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생일인 조카가 4살 아들 데리고 어렵사리 대공원에 도착했다고 문자 왔네요. 생일인데 생일 아닌 날이 된 저의 조카 지연이의 41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린이날이 생일이면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생일 없는 거죠.
0: 아, 밀리죠. 어린이날에 네, 밀리는
3: 엄청
0: 거죠.
3: 엄청 밀리고.
0: 엄청까지나?
3: 아예 뭐 못 챙기고 그냥 영원히 밀리는 거죠.
0: 영원히. 아니, 그래도 어느 시기에 이제 그게 조금 정말.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1: 한 중학생 정도 네네. 되면은 그치.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0: 맞아요. 지연님 41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싶기도 한데 네, 오늘도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따라가는 동안 오늘이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3: 네, 저는 남지은의 5월, 남지은의 시의적절이 나왔는데 제목이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지은 시인이 아이들과 공부방을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러면 글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3: 아이들과 생각하면 좋은 것의 목록을 적어보기로 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고 정확한 대상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소한 순간을 적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그리 망설이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써내려갔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눈여겨보고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역시 아이들이 최고로 잘하는 일.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져보았을까?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드는지, 언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곰곰 떠올려 보는 시간. 떠오르는 대로 꾸밈 없이 몇 줄 적어보는 시간.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생각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면 어떨까? 그 순간만큼은 동동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한 아이가 쓴 글을 옮겨본다.

생각하면 좋은 것, 마유민. 직접 만든 종이배가 물 위에 뜨면 좋다.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다. 그 좋아하는 것이 뭐가 되든 좋다. 해변의 따스한 햇볕이 머리에 묻어나 정수리가 뜨거워진 것을 두 손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머리를 높게 묶고 확 잡아 조이는 느낌이 좋다. 그러면 완성되는 머리 모양도 좋다. 친구와 손을 맞추어 푸른 하늘을 하는 것도 좋다. 어쩌면 친구와 있는 것이 좋은 걸 수도 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좋다. 가끔 받는 시험지라 더 좋은 것 같다. 빨간 펜과 노란 펜으로 동백꽃을 그리는 것도 좋다. 사인펜을 색깔대로 넣는 것이 좋다. 다 그린 그림을 선에 맞춰 오리는 것도 좋다. 싹둑싹둑 소리도 좋다. 집에 와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좋다. 우리 집 토끼와 놀다가 보드게임을 하다가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엄마가 좋다.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좋다. 나는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로 좋다.

0: 아이들은 즐겁다. OST에서 이진아가 부른 더 놀자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시인의 산문집 어린이의 겹치면 되었다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글을
1: 네.
0: 듣고 나니까.
1: 그러니까
0: 그쵸?
1: 아이들과 뭔가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는 이게 박연준 시인의 산문 제목인데 이걸 초등학생 아이들과 미리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은 것을 적어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거침없이 적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시를 쓴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0: 네.

0: 아이가 적은 시를 또 같이 여기 옮겨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게 그냥 되게 귀여운 생각을 담았다, 뭐 착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멋진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아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이 마유민이라는 학생이 해변의 따스한 햇볕이 머리에 묻어나 정수리가 뜨거워진 것을 두 손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머리를 높게 묶은 다음에 확 잡아조이는 느낌이 좋고 그러면 완성되는 머리 모양도 너무 좋아하는 거. 이런 부분 너무 좋았고 또 그냥 푸른한을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저 이거 전혀 못하거든요. 푸른한을
1: 왜요?
0: 어떻게 하는지 항상 뭐 예전에 아이가 우리 집 아이도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잠깐 외웠다가 또 금방 까먹고 그래요. 제가 잘 이걸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거를 맨날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재밌게. 그런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친구와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마음도 너무
1: 그렇죠.
0: 좋았어요. 그래서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들도 멋지지만 재밌는 점이 저는 아이 어른의 몸에 아이의 내면이 들어있다 이런 거 사실 잘 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아이의 내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순하고 선량한 부분이 과연 어른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니야 그런 내면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을 조금 그런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1: 저는 이 어린이가 어른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뭔지를 지금 이 마유민 어린이가 쓴이 글을 통해서 느꼈어요. 아, 예를 들면 그첫 줄이 지금 직접 만든 종이배가 물 위에 뜨면 좋다인데 사실 물 위에 뜨라고 우리가 이제 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시했던 거. 그러니까 안 되면 뭔가 잘못 접었네.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그건데 이걸 물 위에 띄울 때 아주 찰나에 걸쳐서 정말 짧은 순간 이게 뜰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0: 그렇네요.
1: 것들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 이거 어른이 돼서 잊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배웠습니다. 그죠?
0: 그러니까요. 종이배가 그냥 안 뜨면 뭐야 안 뜨네 하고 버릴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1: 그쵸?
0: 게 너무 멋져요.
1: 어떠셨어요?
2: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마유민 어린이가 저에게 알려줘서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시였고요. 저는 이 머리를 높게 묶어서 확 잡아 조이는 느낌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세게 묶어주신다고 생각했고, 그거 말고는 푸른 하늘, 저는 이걸 쎄쎄쎄라고 불렀는데,
1: 그쵸.
2: 예, 이것도 좋아했고, 그린 다음에 그 테두리를 따라서 오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가위질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너무 제 마음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 싹둑싹둑 소리도 좋다. 그 지금 얘기하신 다 그린 그림을 선에 맞춰 오리는 것도 좋다. 할때 우리 카페이님들 중에서 지금 뭔가 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2: 네.
1: 아, 그 순간에 더 집중하신 거죠. 이 느낌이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0: 그리고 너무 이것도 좋았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시험 100점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들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좋은 이유가 100점을 가끔 받는 시험지라서 더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맨날 받았으면은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텐데 이
1: 그쵸.
0: 가끔 받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자랑스러움과 뿌듯함, 요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데 아이라서 더 이런 어떤 정확함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김소영님, 와, 정말 표현들이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사연 볼까요?
0: 서예진님이 푸른 하늘 못해서 신데렐라만 열심히 하던 사람.
1: 아, 신데렐라는 뭐죠?
0: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거 아니에요?
1: 예. 아, 그것도
2: 부모님을 여의고.
1: 그것도
0: 읽고요.
1: 쎄쎄쎄. 예.
2: 있겠죠. 이거는 아니, 발로 하는 거 아닐까요?
1: 발로 하는 거였나?
2: 예.
1: 저는 푸른 하늘은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다짜고짜. 네, 그렇게 할때 이제 묘미는 이제 그 아래에서 치느냐 위에서 치느냐 하는 게
2: 그쵸.
1: 있잖아요. 그게 어긋나도 재밌고, 근데
2: 네.
1: 딱 착착 맞아도 뭔가 재밌고
2: 네.
1: 어느 쪽이든 다 재밌다는 거죠.
2: 맞아요.
1: 아, 하미경님 지난주에 싱크대에 종이배 띄우려는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0: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왜
1: 아, 이거
0: 그러셨어요?
1: 한줄한줄다 보면
0: 네.
1: 진짜 우리의 현재 모습이 겹치면서
0: 그러니까요.
1: 더 재밌어집니다. 또 볼까요?
2: 네, 이서훈님, 고운님 감사해요. 신랑 놀래키기에 성공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좋아하네요. 달달한 시간 많이 즐기고 갈게요.
1: 와, 성공 좋습니다.

0: 김상미님,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정 후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 선택할 때 어린이날이 생일인 아이로 정했답니다. 그 나라는 어린이날이 아니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좋아하는 라디오에다 또 이렇게 생일 축하 마음까지 담아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1: 이걸 보면 책을 보면 제가 누가 어린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두 사람이 섞여 있어요. 아이들과 남지은 시인의 그런 모습이 섞여서 좀 드러나는데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다른 거를 아홉 살 마음 사전이라는 것을 이제 남지은 시인이 책장에 뒀는데 누가 거기를 사랑하다라는 부분을 몰래 뜯어간 거예요. 어머. 아이가 와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거 혼나겠네 아이 했는데 너무 유쾌하게 좋아하고 아 누굴까? 우리 집 책장의 주인은 나와 학생들 몇몇인데 누굴까? 수업에 오는 8명 중 한 아이일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까지 누군지 묻지 않아요.
0: 네.
1: 그러면서 아 요거를 뜯어간 마음, 요 특히 사랑하다를 그렇게 그쵸. 정성스럽게 뚝 뜯어 확 뜯어서 울퉁불퉁하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일자로 뜯어간 마음을 보고 너무 예뻐하는 걸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아 나랑은 정말 다르다.
0: 만약에 상혁씨님이었다면
1: 우선은 좀 누구야 하고 처음에는 누가 네. 이걸 뜯어갔어 같이 봐야 되는 책을 누가 뜯어갔지 하고 요 놈을 잡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예쁘다고 생각했어도 마지막에는 누군지 찾아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따 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위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얼마 전에 제가 좀 관심 가져하는 출판사에서 모르는 할머니라는 앤솔로지를 출간을 했는데 네. 제가 펀딩에도 참여를 했어요. 이 책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진짜 하는 할머니 얘기 너무 훔쳐오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컨셉이 여성 작가들한테 당신의 할머니를 이제 꼭 기억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아. 청을 했고 그 당신이 보는 시각을 최대한 살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네.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이 여성 손주가 바라보는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 모습까지를 일사천리로 이렇게 싹 요약하듯이 이렇게 구수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어떤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930년 강원도 홍천 두천마을 뒤촌이라 불렸다. 에서 태어난 박난수는 삼남 삼녀의 삼녀, 육남매의 다섯째였다. 할머니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받던 면사무소 직원이 지어주었는데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축하주를 마신 아버지는 그만 등록한 이름을 잊어버렸다. 학교에 갈 때가 되어서야 박난수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의 첫 기억은 퍽 좋다. 예쁜 일본인 선생님이 풍금을 쳐주고 동네 아이들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어 좋았다. 1940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변했다. 예쁜 선생님은 본토로 귀국하고 군인들만 학교에 남아 집에 남아 집에 있는 숟가락이며 밥그릇을 가져오게 했다. 나중에는 솔방울, 그 뒤엔 솔잎이나 솔가지까지 주워오라고 했는데 계속된 공출에 사는 주울 것도 없이 민둥했다. 짧은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나버렸다. 20살 무렵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서울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종로 원서동에서 살았다. 한국 전쟁을 겪고 서울에 돌아온 이후에는 마포에 자리를 잡았다.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순복음 교회의 구역장, 이른바 빨간 가방을 일임했다.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막내딸을 위해 1989년엔 할아버지와 함께 1년간 미국에 체류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후 1989년

1993년에는 할머니 일가가 모여 사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이주했다. 본적이 종로구인 순도 높은 서울내기 할아버지와 함께 온갖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 할머니는 일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는 할머니를 괜히 꾹 찔러 깨우고는 모른 채 뒤돌아 서 있는 실없는 장난을 평생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의 약간 높은 목소리를 짓궂게 흉내내는 일이나 노환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조차 엉덩이를 끌고서라도 고추 말리는 일을 도운 것은 모두 사랑이었다.

0: 송창식의 좋아요 듣고 왔습니다. 돛과다치서 펴낸 김윤영 외 여러 작가가 함께한 책 모르는 할머니에 담긴 김윤영 작가의 글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이 짧은 부분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생애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약간 다사다난했던 우리 근현대사들.
0: 맞아요. 그 또한 다 들어있고.
1: 예, 배경에 다 있는 최근에 딱 100년 그 느낌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삼남삼녀의 삼녀이면서 육남매의 다섯째니까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강렬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분이셔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오래 생각하고 싶어요. 이름 없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은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름 없이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였겠죠.
0: 네. 그 시절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많긴 했을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읽으면서 아,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러니까 다섯째야 뭐 이렇게 그냥 부르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1: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 만큼의 그 뭐죠? 하여튼
0: 관심?
1: 예. 그런
0: 절박함은
1: 사랑을 없어. 못 받은 거죠.
0: 그렇죠. 그게 이 몇 줄에서 느껴지네요.
1: 네. 그래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서 이 단락이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살아오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의 첫 기억은 퍽 좋다 하면서 이제 예쁜 일본인 선생님의 네. 풍금 얘기도 나오니까 네. 그 계속 따라가면서 그 시절을 같이 옆에서 살짝 보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이 책이 너무 놀라운 게 비극도 판단도 거의 하지 않고 아주 건조하게 진술을 이어가다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네.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을 탁 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조마조마하거든요.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네. 할머니가 더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스무 살 무렵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연애 결혼이 아니고 주선에 의해서 결혼을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일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서 그쵸. 마음이 너무 놓이고
1: 그쵸.
2: 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읽게 됩니다.
1: 아마 이 할머니는 여느 이 시대의 다른 여성들하고 거의 비슷했을 텐데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특별한
0: 맞아요.
1: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혼했을 때 20살이라고 했으니까 50년이었을 거니까 한국전쟁 통해서 아마 거의 목숨부지 차원에서 보호자를 만나듯이 결혼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어요.
0: 근데 이 실없는 장난을 평생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이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1: 예, 이런 성격 있죠.
2: 네. 근데 요구에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떤 늙어가는 나의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아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장난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이가 상할 정도로. 네.
0: 사실 저도 장난에 혈안이 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거리를 걸어가면 제 뒤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제 등에 뭐 이렇게 스티커 있으면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제발 이것 좀 장난 좀 그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글로 읽을 때는 지금 또 너무나 네.
2: 귀엽고
0: 아름답게
2: 좋죠.
0: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실없는 장면은 평생 멈추지 않았던 이 할아버지. 어떤 영화 속 장면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일까?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내와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항상 아내가 그 샤워를 할 때 샤워 커튼 너머로 그 아주 차가운 물을 갑자기 휙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이게 계속 평생을 이게 뭔가 배관 수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헤어질 때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의 장난이었음. 끊임없이 네, 멈출 수 없었던 남편의 사랑 방식이었음을.
2: 인정해줘야죠. 그 정도로 꾸준하게 했으면.
0: 성실하게. 네. 네. 자 들으시면서 우리 카페인님들도 사연 주셨는데요. 2179 쓰시는 카페인님.
1: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평생 장난치며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고 재밌고 감동적이네요.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인님 책 제목을 다시 가르쳐주세요. 모르는 할머니라는 책이고요. 돛과 닷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0: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책을
1: 그쵸?
0: 펼쳐보면.
1: 네. 여러 별별 할머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정정숙님, 이 세상 가장 존경하는 내 고모 할머니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는 이야기. 황국신민선서와 반자이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셨던 그 시절의 모습이. 그렇죠? 권수현님,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군인들만 학교에 남았다. 집에 있는 숟가락, 솔방울까지 공출된. 이 글이 속 깊은 단어도 아닌데, 당시 시대상이 모두 그려지는 흐름에 놀라면서 낭독해주시는 모든 장면을 상상했어요. 마지막 문장. 모든 장면은 사랑이었다. 이 말이 왜 아프죠? 슬픈 글자 하나 없는데 말이죠.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제 마음대로 붙여서 이해하다가 화자에게 미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제
1: 예,
0: 붙였다가
1: 그쵸.
0: 화자에게 오히려 미안해졌다.
2: 이 마지막 장면 너무 찡했는데, 노환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조차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끌고서라도 고추 말리는 일을 도운 것이 모두 사랑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너무 그려져요. 이
1: 그쵸.
2: 장면이.
1: 그리고 이런 장면들에 애써서 굉장히 건조한 문체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진짜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0: 그쵸. 모르는 할머니 다시 또 펼쳐보고 더 많은 할머니 얘기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방향숙님은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젠 그 말장난에 반응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라고 하신 기억이 나요. 아, 저는 이 사연 보니까 우리 북카페에 오시는 기술 감독님 중에서도 만두 감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1: 아,
0: 그
1: 네.
0: 반응 아시죠?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게 딱 이렇게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 나는 그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만두 감독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한 곡, 칙투칙 듣고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3: Heaven, I'm in heaven.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412 쓰시는 카페인님, 아까 그림책 당첨자신데요. 주소 등등 안 보내주셔가지고 예, 한 번만 다시 또 얘기 드립니다. 샵 1045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상혁씨님이 또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같은 책에서 다른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순진함과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또 그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남재현 시인이 어린 시절에 가난과 뭐 가정사들을 잘 극복해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컵스카우트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걸스카우트라고 불렀던 네. 혹은 보이스카우트라고 나누어서 불렀던 요즘은 그냥 합쳐서 컵스카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시를 썼던 유민 학생이 어느 날 컵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1: 어느 날 유미는 컵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났다. 아침 일찍부터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목에 맨 스카프를 풀어 작업대 한편에 잘 올려두었다. 구김이 갈까봐 무척 신경 쓰는 듯 보였다. 단복을 입어 그랬을까? 한 달 만에 본 유민이 부쩍 큰 듯이 느껴졌다. 나는 서랍을 뒤적여 간직해 두었던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유민과 구경했다. 어릴 적 쓰던 걸스카우트 상징 핀, 기능장, 기술을 익히면 받는 배지, 그리고 나침반이 여전하게 빛났다. 물건을 줄 때의 어린 마음이 생생하다. 그때의 내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집은 지원금을 받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엄마는 활동비와 단복값을 마련해 나를 걸스카우트에 보내주었다.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던 오리엔티어링,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하던 야영과 구호훈련, 돌림 노래를 부르며 불을 쬐던 캠프파이어, 낯선 도시의 아이들과 교류하였던 잼버리, 초3 때부터 고1 때까지 활동하면서 좁은 집과 동네를 벗어나 내가 세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때 내 안에 심어졌는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나를 집 밖으로 데려간 몇 안 되는 통로였다. 엄마가 마련해준 기회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0: 장필순, 조경윤이 함께한 곡 나의 세상 띄워드렸어요.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시인의 산문집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 글 덕분에 우리도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막 추억 얘기를 네. 했습니다.
1: 제가 어릴 때 너무 못해본 그리고 너무 동경했던 게 그 단복이에요. 단복. 단복 입고 나타나는 아이들 너무 멋있었고 막 배지도 많이 달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 배지 달는 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기본값으로 많이 달게 되는 게 아니죠?
2: 아니요. 배지 없이 시작했다가 하나하나 자기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기능장 같은 걸 따는 거예요.
0: 그러면 이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자부심이겠네요.
2: 그렇죠. 학년에 올라갈수록 그게 많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많을 때 와. 멋있어 보였죠.
0: 네. 아, 여기 지금 이 유민의 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네. 뭔가 생각이 바뀐 것처럼.
1: 네. 큰 부쩍 큰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렇게 네. 봤다는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한때는 너무 동경했으나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저런 걸 하고 신경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다시 생각났는데 우리 아기도 집에 있는 아기도 그냥 숲 체험을 가거든요. 근데 숲 체험을 처음에 보낼 때 왕복 1시간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차로 데려다 줘야 돼서 한 달에 한 번이고
0: 네.
1: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냥 가지 말라 했는데 처음에 한 번을 보냈더니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해서 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칼로 목장갑을 끼고 나무를 깎아서 그냥 그 지팡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손질해서. 근데 그거를 옆도 안 보고 너무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네. 칼, 목장갑 그리고 그게 나한테 나뭇가지가 맡겨져서 이걸 다듬는 어떤 그런 행동, 그런 활동이 그냥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걸 알고 옆에서 보고 아 이거는 해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는 거랑 침낭 속에서 자고 캠프파이어하고 낯선 도시들의 아이들과 교류하고 네, 이런 그렇죠. 게 엄청난 세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또 새삼
2: 합니다. 이때 이제 이 텐트 속에서 아이들끼리 한 서너 명씩 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중에 꼭 한 명이 엄마 보고 싶다고 밤에 울어요.
1: 아, 예, 상상도 못했다.
0: 초현신이었나요 혹시?
2: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조금 동생에 속하는 아이가 그렇게 울면은 네. 그냥 옆 텐트 다 이제 깨워서 한 아이를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0: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2: 그때는 핸드폰도 네. 없던 시절이었어
1: 그러니까 맞아요. 연락도 못하고
2: 기억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평소랑 다른 경험
2: 그렇죠
0: 네.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자고 낯선 사람들 만나고
1: 그런데 이제 지원금을 받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복값도 비싸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못했던 이유가 전학을 자주 다녀서 포기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돈이 있어야 하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0: 네.
1: 회비도 내야 되고 단복값도 있고 그럼에도 뭔가 어머니가 아, 돈 없어도 얘는 이거 해야 돼라고 해서 초3 때부터 고1 때까지 활동했다고 하면
0: 그러니까요.
1: 옷도 계속 작아지니까 새로 맞추고 했었어야 됐을 텐데 이걸 해줬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지은 시인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꿈꾸게 해줬다. 그리고 내가 세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이에게는 생각보다 큰 의미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내가 세계의 일원이고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2: 그렇죠.
0: 우리가 자주 네.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한데.
1: 어릴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은 별로 없고.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세계의 일원이자 이런 거는 확실히 낯선 도시 아이들과 교류하였던 잼버리 여기서는 정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상상만 해봅니다. 저 못해본 경험이라.
0: 맞아요. 이게 보통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가족의 일원 정도?
1: 네,
0: 혹은
1: 네.
0: 이 학교의 우리 반의 일원
1: 네,
0: 요
1: 네.
0: 정도 감각이 좀

0: 익숙할 텐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상민님, 동생은 보이스카우트였지만 저는 못했어요. 아마도 비용 때문이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들의 친 딸이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아쉬운 부분.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네, 두고두고 그렇죠. 이게 생각이 나긴 하죠.
1: 생각 날 것 같아요. 네. 어. 김미향님 너무 또 그 추억의 단어들인데 아람단, 아람단, 한별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단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래서 자녀 많은 집은 속으로 삼켜야만 했고 부모님께서 못해줘서 마음 아파하는 줄 알고 그냥 내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랬을 거예요. 많은
0: 맞아요.
1: 아이들이.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견인이라면 또 좋아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그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짱이라는 네. 강아지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짱이를 조금씩 노트에 그려서 계속 책에다 넣고 있거든요. 지은 시인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그냥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아 세상에 이렇게 지극한 어떤 마음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도 많습니다.
0: 네, 이 표지와 제목부터가 너무 눈길을 끌어요. 지금 딱이다 이 5월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노란색 하면은 저는 표지를 봤을 때 노란색으로 한다는 그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의적절이 에이 어린이날이라고 노란색 한다고 했는데 너무 찰떡인 걸 그림하고 제목하고 그래서
0: 맞아요. 약간 라임색에 네, 가까운 네. 노란 그렇죠.
2: 확 네. 밝은 겨자색?
0: 맞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진짜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보면. 그냥 가족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읽어도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0: 네. 아, 원 보이스 칠드런 합창단의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이 함께한 곡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작품 만나러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작품은 제가 이거 보고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영 시인님 오시자마자 와, 진짜 오늘 엄청 고난도의 낭독이 필요한 작품을 고르셨어요. 어떻게 낭독하시려고요? 했더니 소영 시인님이
1: 네,
0: 우리가 함께 할
1: 같이
0: 거예요.
1: 하자.
0: 하시더니,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나요? 했더니, 그랬어도 그럴 계획이었다고.
1: 네.
0: 선물이었다고.
1: 예, 이 부분을 고르려고 할때 그걸 상상하고 고른 거여가지고, 아, 이날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면 우리 셋이 좀 어린이가 될수 있으려나?
0: 네.
1: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컸었고요. 이제 제가 그림책을 모아놓는 그 서가에서 이건 뭐지? 하고 꺼냈더니 내가 이런 책을 갖고 있었나 했는데 원래는 강석영 작가
0: 네.
1: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통 미술과 그 개념 미술 사이에서 되게 멋진 작업을 하고 있는 강석영 작가가 어린이 참여 미술을 하는 그런 어떤 참여형 그런 책 자를 발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집이죠. 그걸
0: 네.
1: 발견을 하면서 사각, 생각, 삼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이 사각형하고 뭐 삼각형하고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져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그걸 보고 이제 박솔매 소설가가
0: 소설가가
1: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0: 네.
1: 박솔매 소설가의 글 제목은 참이 샘이 봄이입니다.
0: 참이샘이 봄이.
1: 네.
0: 네. 아, 이 벌써 느낌이 오시죠? 사각과 삼각 사이에 생각이 들어가 있고
1: 네.
0: 참이샘이 봄이 어떤 얘기일지. 그러면 낭독. 오늘 소연 씨님이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낭독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미는 참이에게 물었다. 참이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야? 고양이가 되려면 일단 고양이처럼 울어야지. 세미는 목을 가다듬고 여러 소리를 내며 연습을 하였다.
2: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우 응냐냥 응냐냥 미야우 뾰뾰뾰뾰뾰뾰뾰 우우 구구구 삐삐빼삐 뾰뾰뾰뾰
1: 세미는 여러 번 연습을 했다. 밥과 계란말이를 먹다 수저를 내려놓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놀면 안 돼. 세미는 밥을 다 먹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다.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오오우 응냐냥 응냐냥 미야우 뾰뾰뾰뾰뾰뾰뾰 우우 구구구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왜 고양이가 되지 않는 거야? 세미는 연습을 하였지만 여전히 사람이었다. 나도 고양이처럼 높은 데서 가볍게 뛰어내리고 털을 날리고 혀로 발을 핥고 싶어.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걸까? 세미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참이가 우는 것처럼 울어보려고 연습하였다.
0: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우 응냥응냥 미야우 뾰뾰뾰뾰뾰뾰 우우 구구구 삐삐뾰뾰뾰뾰뾰뾰
1: 그리고 화가 날때 내는 소리도 연습하였다. 우르릉 우르르릉 우르릉 우르릉 우는 소리만으로는 고양이가 될수 없어. 고양이가 되려면 꼬리가 있어야 해. 꼬리는 어디서 나는 거야? 꼬리는 고양이 백화점에서 살수 있어.

0: 다시 생각해봐. 선우정아, 아이유가 함께한 곡 고양이 띄워드렸고요. 서울시립미술관과 나선프레스가 공동 출판한 책, 박솔매 작가 외 여러 작가가 함께한 책입니다. 사각, 생각, 삼각에 수록된 박솔매 작가의 글 참이, 세미, 봄이 이렇게 일부 만나봤습니다. 김상민이 들으면서 이 노래 떠올렸는데 선우정아 고양이 딱 나오네요 하셨고요. 신수아님 와 재밌어요. 고양이가 이미 된걸요. 7906 쓰신 카페님, 시인님들 의성어 흉내 우참 실패입니다. 우참 실패 하셨고요. 또 볼까요?
1: 네, 최종우님이 크크크크 재밌는 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0: 이 최종우님은 사실 어제 가족 모임 후에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시인님들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웃음이 터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린이가 된 거예요. 다시
2: 네, 그렇죠.
0: 해맑은 어린이. 네. 박준성님 오늘 1년치 무리 다 하신 듯 극한의 난이도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 사연도 이렇게 고양이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냐냐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보내주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서 읽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네.
1: 저는 이거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이걸 정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고은 작가님이 맨 마지막에 완성도가 제일 높으니까.
0: 근데
1: 고은 작가님이 하는 걸로 하자 마지막에 고양이
0: 연습을 가장 많이 한 거라고
1: 잘 따라할 것 같다 고은 작가님이 했는데 예. 마지막에 오우 하는 데서 아니 늑대 아니여라고 끼어들 뻔했어. 아니 이거 고양이가 아니라 늑대 아니여 이거.
0: 그러니까요. 이게 연습을 가장 많이 한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 박솔매 작가님이 쓰신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네. 아니 어떻게 구구구구구구 비둘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고양이
2: 그러니까요.
0: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할 줄 아쉬웠던 것처럼 네. 네.

0: 그냥 재밌게 해주신 것 같고,
1: 네.
0: 최대한 되게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떠오르게 오히려 구성이 돼서, 근데 고양이들 실제로 보면, 이거 고양이 소리 맞아?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사람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2: 진짜 관찰을 많이 하시고 지금 하셔서 쓰신 거겠네요, 그러면.
1: 예, 그래서 오히려 자신있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 네.
1: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양이 되는 흉내 낸다거나, 뭐, 그냥 뭐 다람쥐가 되는 흉내를 낸다거나, 뭐 뭐든지 되고 싶다, 된다, 이렇게 했을 때,
2: 네.
1: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변신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이글 속에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되찾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 고양이는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1: 꿈꾸죠.
2: 맞아요.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1: 네.
2: 고양이의
1: 캣우먼
2: 삶은.
1: 이런 것처럼.
2: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이것을 몇번 연습한 다음에 고양이 백화점에 가야 된다는
1: 그쵸.
2: 거죠?
1: 꼬리를 사러.
0: 꼬리를 사러.
2: 꼬리를 사러.
0: 근데 요게 막, 이제, 아이들이 순박함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박하게 보이는 게, 꼬리를 사면 고양이가 될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2: 네.
0: 더 예쁘고, 그리고 이 되기라는 게 어릴 때 생각해보면, 혹은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이게 되기가 이 글에서처럼 이 글이 과장한 게 아니라,
2: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보시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이와 함께든 어린이와 함께든 아니면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낭독해 보시면 진짜 소연씨님 의도대로
1: 네.
2: 우리 모두 다 회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예.
0: 중간에 너무 귀여웠던 것도 밥과 계란말이를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는데, 그런데 또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밥을 먹다 말고 놀면 안 돼.
1: 맞아요.
0: 이런 부분도 너무 귀여웠어요.
2: 그러네요. 밥을 먹다 말고 노는 것은
0: 네.
2: 불가능한 거죠?
0: 우리가 고양이의 울음에 너무 이제 감동하고
2: 네.
0: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못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1: 맞아요.
0: 정말 또 아이들이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거꼭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정말 어린이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쵸. 여기 보면 중간에 나도 고양이처럼 높은 데서 가볍게 뛰어다니고 털을 날리고 혀로 발을 핥고 싶어 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두분 이렇게 방송에서 무리하신 그런 결과로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으세요?
1: 당연히 저는 담벼락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2: 아,
1: 그 좁은
2: 점프하고.
1: 담벼락 위를
2: 그쵸.
1: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걸몇 번이나 본 적이
2: 맞아요.
1: 있었는데, 진짜 저건 무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2: 무술 수준의
1: 네,
2: 움직임.
1: 해보고
2: 와.
1: 싶습니다.
2: 그것을?
0: 저는
2: 네.
0: 고양이 된다면 우리 집 고양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니네 왜 그래?
2: 이제
1: 아,
2: 통역이 가능한
1: 그러네.
2: 거죠.
0: 대체 왜 그런
2: 통역.
0: 행동을 하는 거야?
2: 상약지님의 입장에서 물어볼 거예요?
0: 네, 왜 그러는 거지? 왜 대체 왜 그렇게 누워 있고 계속 좁은 데 들어가고 물을 두 개를 주면 가득 찬 물을 먹으면 되는데 왜다 떨어진 물을 핥으면서 우는 거야? 그 옆에 바로 뒀는데 새 물을? 그런 거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2: 인터뷰를 하시겠네요.
0: 네,
2: 마음 먹고.
0: 가슴을 계속 칠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러면서.
2: 카페이님들도 만약에 고양이가 되시면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엄항용님은 길을 걸어가는데 고양이 세 마리가 담장 위에 나란히 앉아서 지나가는 저를 구경하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고양이로 변신한 거였나 봐요. 하셨습니다.
1: 네.
2: 세 마리 모두
1: 우리 세
2: 인간이었어요.
1: 명일까요?
2: 카페인이다 이러면서 본 걸까요? 네. 또 볼까요?
0: 네, 박진경 님이 고양이 하계회 본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가 된것 같아 감사해요. 실컷 웃습니다, 냥.
2: 와, 고양이 학예회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양이로 이렇게 변신해 보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아무튼 꼬리를 위해서는 고양이 백화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교훈도 얻었고요.
0: 네.
2: 오늘 어린이 특집으로 이렇게 좀 다정한 어린이의 감각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작품들 만나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0: 저희가 그 읽으면서 어린이가 됐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2: 맞아요.
0: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지금 뭐 걸스카우트 이런 거다
0: 네.
2: 잊혀졌어요. 지금 마지막에 고양이 덕분에
0: 잘하고 싶다는 욕심만.
2: 민망할 뿐이고 지금 네. 아무튼 밤방에서 또제 방에서 또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한 지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 법안이 시행됐죠.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혔지요. 규제를 강화할수록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어른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SNS가 아이들에게 소통과 학습의 장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죠. 결론은 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잘 설계하고 플랫폼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모두 디지털 교육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2026년의 어린이날에 인사드립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호주의 한국계 아티스트 임다미가 부른 Super Love, 2014년 발표곡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게요. 호주의 이 정책, 이 조치, 법 시행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화제도 많이 된 그런 조치였는데 벌써 6개월이 돼가네요. 5개월. 예, 이제 뭐그 여론은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오늘 소개를 했는데 그 여론은 이 동시에 그때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청소년들 그뭐 미국에 캘리포니아와 뭐그외 지역에 벌어진 그 끔찍한 슬픈 그런 사건을 보도하면서 AI와의 채팅을 통해서 온라인 그 SNS 활동에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확정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채팅에 의존하는 그 청소년의 삶이 점점 커질 것이고 이 중독적인 심지어는 그런 것에 중독되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이 책임 소지를 따지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소송. 그런 뉴스를 또 접하면서 여론이 그러니까 이런 호주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뭐 비난보다는 아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것이 더 많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오늘 기사는 호주 이야기도 호주 이야기이지만 인도라는 또 다른 나라의 그 특수한 그 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도의 청소년들 중에서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는 일찍부터 그 실업 전선에 뛰어든 학생들도 많고 아예 학교 외에 그냥 직업 전선에 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 뭐 어린이는 아니겠죠.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으니까 청소년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구 청소년 인구들이 인터넷 뭐 AI 뭐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업 교육, 기술 교육의 통로로 이렇게 활용할 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지도 해야겠지만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디지털 교육을 실업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책임 소지. 앞선 그 미국의 청소년의 자살 사건 같은 걸 언급을 했지만 빅테크 기업이 과연 어떻게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좀더이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 소지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 게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독적인 설계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중독적인 그 강도는 얼마나 더 셀까? 예. 상상을 하니까. 예. 104회 어린이날 태양 아래서 배워요. 최윤정 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네요. 어린이날 태양은 좀 더 해맑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김정아 님께서 나도 누가 규제해 줬으면 흐흐흐. 예, 그 좀 시급하신가요? 예. 규제는 필요하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공개방송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어제부터 또 참여 숫자가 꽤 높던데. 자, 민요 재즈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그리고 펑크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관람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EBS 반디로 공개방송 이렇게 적어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참여 메시지 주실 때 나에게 새 음행은 땡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시면 요 중에서 저희가 아 이거 참 재밌고 좋은 사연이다 라고 뽑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 방송 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재밌는 사연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새 음행은 땡땡땡이다. 요 추가하신 사연은 새 음행 홈페이지 오셔서 공개 방송 신청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려주실 때 전화번호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월요일엔 또 편성된 방송으로 공개방송 내용을 또 저희가 보내드리죠. 이날치, 밴드 이날치의 새음행 라운지 소식도 전해야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스튜디오 라이브 음악쇼 새음행 라운지 출연 예정돼 있죠. 얼터너티브 팝밴드라고 정체를 그렇게 밝히고 있네요. 이날치 오랜만에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는데요. 2집 흥보전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음악 스튜디오 라이브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오늘은 어린이 테마 음악이 참 많습니다. 브라질의 아드리아나 깔깡유도 그의 어린이 앨범이죠. 아드리아나 빨찐뺑으로 발표한 2004년 음반에서 Figua Sing Sang Voce 너 없이 난 이렇게 지내 이어서 브라질의 샌디 앤 주니어 틴팝 아티스트 남매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Quando Você Passa 뚜루뚜루 당신이 네가 지나갈 때 두근두근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브라질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은 남매 듀오 샌디 앤 주니어의 Quando você passa, 뚜루뚜루 네가 지나갈 때 두근두근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브라질의 아드리아나 가오강유두의 Fico assim sem você, 너 없이 난 이렇게 지낸다 였습니다. 어린이들도 사랑을 느끼죠. 저 초등학교 2, 3학년 때 6학년 선배의 누나한테 처음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이 5월 5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어릴 적 그는 문제아였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클래식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에 들어가 트럼본을 전공했지만 바로 낙제했다죠. 머리는 클래식 화성학에 가 있지만 마음은 팝과 락 음악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졸업심사 대회 트럼본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고요. 흔하지만 솔깃해지는 천재 서사네요. 프랑스에서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인이라 불리는 벤자몽 비올레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몽 비올레이가 졸업한 후 프랑스 팝 시장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00년 오랜만에 복귀한 거장 앙리 살버도르의 앨범 샴브르 아벡 뷰, 전망 좋은 방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쓴 곡들은 당시 대중이 실상 잊고 있던 앙리 살버도르를 화려하게 복귀시켰고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쯤 벤자몽 비올레이는 샹송의 구원자로 불렸답니다. 2001년 벤자몽 비올레이 드디어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실내악 편성을 끌어들여 화성을 정교하게 다듬고 서정적인 드라마를 부여한 그의 초창기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라는 정체성을 작가주의로 끌어올리며 프렌치 팝을 다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사, 작곡, 사운드 디자인, 편곡, 프로덕션, 미학적 방향까지 일관되게 통제하는 창작 주체에게만 부여되는 명예 호칭 오테어. 데뷔 앨범부터 그런 호칭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낙제와 우승 트로피 사이를 오간 성장서사. 초창기부터 평당과 시장 모두를

매혹시킨 후에 음반 계약이 만료되자 기다렸다는 듯 만취해 쏟아내며 동료 가수들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이 음반사 눈치 보지 않고 내키는 대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대곡 지향형 콘서트 앨범으로 프랑스의 그래미상이죠. 빅투아 델라 뮤직에서 최우수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쥔 악동 천재? 이후 힙합, 록, 일렉트로니카, 라틴 리듬을 도입하며 장르의 경계까지 허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행보. 줄리엣 그레코, 프랑스와즈 아르디, 바네사 파라디 등등 내로라 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이 완벽한 무대를 제공한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여기에 날숨에 섞인 중얼대는 창법까지 합쳐지면서 벤자민 비올레이는 일찍부터 누브 갱스브루, 새로운 세르주 갱스브루로 불렸죠. 하지만 벤자민 비올레이 본인은 늘 질색하면서 말합니다. 아 참, 진부한 비교라고. 난 갱스브루와는 정반대지. 나는 낭만주의자. 사랑을 믿는다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21세기 도래 후 프렌치 팝을 혁신한 아티스트, 그리고 타칭으로는 뉴브 갱스브루, 새로운 갱스브루, 자칭은 로맨틱 오터, 낭만주의 작가인 벤저몽 비올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든 뭐 행복이겠죠. 그리고 바라는 바일 텐데 기승전 결론은 어떤 장르를 입어도 나야. 이 경우는 기승전 결론 20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업적은 어떤 장르를 입어도 결국엔 비올레이야. 이런 칭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우뚝 선 아티스트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갱스브루 사망 딱 10년 2개월 만에 발표한 그의 데뷔 음반 로즈 케네디 수록곡 하늘을 나는 연 레셀 월롱 들으셨고요. 그 멜랑콜리에는 아주 특화된 그런 주제를 찾아서 작가로서 이 스토리에 천착한 그 소리가 뭐냐, 로즈 케네디. 앨범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케네디 가문은 미국 최고의 영광과 가장 잔혹한 비극이 동시에 압축된 그런 가족사의 대표격이죠. 왜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소재에 자신의 데뷔 음반을 맡겼을까? 독특하죠. 약간 페미니스트 요소도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그 미스테리, 그리고 주제의 희소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갱스브루 사망 10년 10주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와, 제2의 갱스브루가 나타났어. 예, 그런 거였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 가장 최근 음반인 아홉 번째 솔로 음반 그랑프리라는 제목으로 아홉 번째 솔로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Comment est-ce peine? 그쪽 상처는 좀 어때? 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랑 발표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뭐 이게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아픔일 수도 있는 그 주제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또 공동체가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식으로 또 확장이 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앨범, 그러니까 음반사의 계약 종료가 아니라 그 방출되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방출이 된 거고요. 절치부심해가지고 뭐 그냥 프랑스 그래미 빅토르 둘라 뮤직에서 온갖 상을 다 받은 그런 이력이 있다.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계 프랑스 아티스트 닐다 페르난데즈, 오랜만에 듣는 예쁜 목소리.

사연의 주인공이지요. 니냐 보니타, 예쁜 소녀 먼저 듣고요. 스페인 그룹 참바오의 Los Muchachos de mi Barrio, 동네 녀석들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0: Cet enfant couvé dans sa tête un poète, un grand érudit.
1: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L'enfant poète, 어린이 시인입니다. 이브 듀데이의 1993년 앨범 린드비 생명선 수록곡이죠. 어린이를 위한 노래 가운데 한 곡입니다. 어른의 통제 때문에 어린이가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폐단을 진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상상력을 획일화 교육으로 희석하면서 사라지는 그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짧은 곡 안에서 이 획일화된 대중주의, 상업주의가 예술을 억압하는 이후의 이야기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0: On avait perdu la scène et rompu le charme secret. Le chanteur bien longtemps encore chantera sans savoir.
1: 그 아이의 머릿속엔 시인과 학자가 살았다. 그 아이는 몰래 시를 쓰다가 어느 날 그만두었다. 아이의 부모, 교회, 학교 선생들이 그 아이에게 야금

신약은 세상을 가르쳤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쳤으나 정작 자신을 이해하는 법,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다. 자신의 길을 정하려고 애쓸수록 아이는 더 헤맸다. 그 길은 그의 손바닥 안에 활짝 펼쳐져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이는 자라났고 잘하면 아주 오래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신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술가는 다정함을 소재로 진실한 노래들을 지었다. 모두가 줄곧 흥얼거렸으나 어느 날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섰고 TV 화면 속에서 그의 재능, 보헤미안적인 면모, 사랑과 자유까지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의 꿈마저 TV에 연결된 튜브에 밀어넣다가 그만 꿈이 터져버렸고 그 신비한 마력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래하겠지만 사람들이 그의 옛 노래에 전처럼 크게 박수치지 않는 이유는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상상의 세계가 말을 걸어올 때 그 속삭임에는 우리의 미래도 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묵살하고 그 원천을 말려버린다면 분노가 싹트고 모든 희망이 시들 것이다. 긴 겨울 동안 꽃을 품고 기다리던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자유는 영혼과 정신 속에서 쉼 없이 자라난다. 그 열매를 따려면 수백 년의 다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가 시인이 된다면 그는 다 익은 열매,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바닥나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이미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다.

세워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Yves Duteil의 1993년 발표곡 L'enfant poète, 어린이 시인 노래 말고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미윤의 뮤직 설레 어제 먼저 했죠. 오늘 대신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음악평론가이신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김학선의 뮤직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남아공의 조니 클라이그 앤 사부카이의 Are You Ready?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으로 척 맨지오니가 작곡한 1978년 영화죠. 산체스의 아이들 음악 테마 콘수엘로즈 러브 팀 영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클리오 레인 아일랜드의 플로티스트 제임스 갈웨이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신청곡 어제 오늘 계속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1423 문자로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노래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아쟁 총각으로 유명하다는 비타스의 제7을 원소 신청합니다. 그분의 춤사위랑 노래를 같이 듣다 보면 이 시대를 초월한 너무나 앞선 그런 노래구나 하면서 탄식이 절로 난다고 하셨는데요. 비타스요? 제7 원소 비타스가 예, 이 아주 거의 초고음을 내는 아티스트 아닌가요? 아, 7 원소라는 제목으로 2001년에 발표를 했군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고 예, 아무튼 어떤 초월적인 노래인지 함께 듣고 오늘의 특별 순서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하겠습니다.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내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이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안에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입니다.
0: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또 밝혀주시니
1: 네.
0: 그래도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음행연 진즉에 또 모시고 싶었는데
1: 네.
0: 이제야 또 네. 기회를 찾아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공식 프로필은 이러네요. 지금 26년 전에
1: 네.
0: 음악 평론가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매체에서 평론을 하셨고 그리고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EBS 스페이스 공감의 또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시고요. 멜론의 트랙 제로 자문위원 그리고 KMA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또 일하고 계십니다. 또 저자로서도 책을 내셨고요. K-POP 세계를 홀리다 한국 팝의 고고학 1990 멜로우시티 멜로우팝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크 200 한국 록 명반 200선으로 저도 요청해 주셔서 인터뷰에 또 영광스럽게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뵙고 또 이제 처음 또
1: 네.
0: 예.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1: 네. 한 6,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승열님이 앨범 낼 때마다 인터뷰를 그래도 저희가 자주 했었는데
0: 맞아요. 저는 네. 너무 편한 그런 평론가 네. 중 한 분이에요.
1: 근데 이제 앨범을 안 내셔서 지금 네,
0: 뭐
1: 저희가
0: 가만 있어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1: 네. 앨범을 내주셨으면 하는
0: 나와요.
1: 바람으로
0: 이제 나옵니다.
1: 네, 말씀을
0: 예,
1: 드렸습니다.
0: 제가 또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제가 네. 알아듣고 그것도 제가 발표를 하면 잘 검사해 주시고
1: 네 그럼요.
0: 783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황호동 카니발 지난해
1: 네.
0: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님과 함께 꾸려주신 뮤직토크 정말 좋았어요. 새음행에서 다시 뵙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추천으로 혹시 나오신 건가요? 이라고 쓰셨는데 네. 김광현 편집장도 아끼는 또 동료 후배 평론가라고 하시면서 적극 추천을 하셨고
1: 네.
0: 저희 제작진들은 늘 김학선 지난번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1: 맞아요.
0: 그때는 네, 일정이 붙여가지고 네. 못 나오셨고
1: 맞습니다.
0: 두루두루 네. 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사가 됐죠.
1: 네. 근데 황호동 카니발 오셨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0: 이게 어떤 행사였나요?
1: 이게 그냥 경주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인데
0: 네.
1: 저희는 김광현 편집장이랑 그때 유재하 음악 네. 뭐 이렇게 소개하는
0: 네, 네.
1: 그런 뭐 뮤직 토크 같은 걸 가졌었는데 되게 뜻깊게 그때 유재하님의 누님이
0: 친누님이?
1: 친누님이 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듣다가
0: 나중에 인사를 좀
1: 인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되게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잘 들었다 뭐 좋았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해 주셨겠죠.
1: 감사합니다. 네.
0: 최영경 청취자께서 프로필 제가 소개했더니 이거 들으니까 얼마나 넓고 깊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짐작도 잘 안 되는데 재즈 피플지 매월 마지막 페이지에 기고하시는 글도 잘 읽고 네.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네. 프로필을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무 지금 거창하게 소개되는 것 같아서 약간
0: 오늘만
1: 네, 민망했는데
0: 첫 시간이니까
1: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재즈 피플 원고를 매번 늦거든요. 제가 아마 제일 늦는 필자가 될 네. 텐데 네. 늘 시간을 쫓겨서 써서 네. 약간 늘 쓰고 나면 후회스럽거든요.
0: 항상 아쉬워요.
1: 네, 그러고 좀 일찍 썼으면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또 잘 읽어주고 계시다니까
0: 그 마지막에 그 타이틀이 뭐죠?
1: 그냥 아무 말이라는
0: 아무 말?
1: 네, 그냥 네. 별로 생각 없이 제목을 지었었는데
0: 김광현 편집장께서 그걸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1: 네
0: 그 재즈 피플지의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후반의 그 코너라고
1: 네
0: 꼭지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아무 네. 말 그거 그러니까 학선 씨가 원하는 글을 원하는 주제를 그냥
1: 네, 그 맞습니다. 칼럼처럼 그냥 쓰는 건데 네,
0: 정해가지고 하는
1: 뭐
0: 거죠.
1: 뭐 음반을 사다가 드는 생각도 막 그냥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아 지금 이런 거 너무 별로지 않나 싶은 그런 것들 또 쓰기도
0: 쓴소리 같은 것도
1: 네, 쓴소리 같은 것도 쓰고 네. 음반 사다가 아 음반 음악이라는 게 참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한 세보진 한 4, 5년 쓴 것 같거든요. 거의. 아, 그럼 되게 오래 쓴 것 같아서.
0: 회차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다달이 나오니까?
1: 네. 다달이 나오니까.
0: 그럼 12 곱하기 네, 4 하면 48.
1: 한 50.
0: 50 이상.
1: 그래서 이제 소재가 점점 떨어지고
0: 있어요. 무슨 말씀. 500도 아니고 5000도
1: 근데 약간 아닌데. 이게 전세 갱신 계약처럼 아무 말 없이 12월 되면 네. 뭐 더 할 거죠.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0: 그냥
1: 쓰는
0: 가는 건가요? 그렇게?
1: 네. 맞습니다. 네.
0: 앞으로는 또 어떤... 예, 참신한 소재로 쓴소리도 네. 무릅수 아니 그런 것도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편인 거 봐요.
1: 네. 한번 그래서 좀 제가 지금 저 글 보고 나서 한번 좀 약간 반성하면서 빨리 그 마감을
0: 지켜보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좀 두려우신가요? 약간.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은
1: 네.
0: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첫 시간이니까.
1: 네.
0: 선곡을 준비하셨나요?
1: 네, 제가 일단 2주 정도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0: 2주 혹은 플러스 1 네. 될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네. 일단은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저의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 맞아서
0: 네.
1: 어린 김학선이 그 어린 김학선의 기억 속에 자라고 있는 월드 뮤직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그 당시 뭐 시대상 이런 것도 또 재밌게 그렇죠. 풀어주실 모양인데
1: 그리고 그때는 사실 그런 음악이 월드 뮤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0: 그냥 나오는 그냥 네. 외국의 음악이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1: 네.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 그리고 약간 청소년기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소년기 그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깊게 다가왔던 음악들. 네.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음악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기억으로 좀 되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1: 네.
0: 제 대학생 삼촌의 레코드 컬렉션 그때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게 비틀즈의 어떤 음반이었던 것 네. 같아 어렴풋이 추정컨대
1: 네.
0: 그냥 냄새만 맡아보고 트는 법은 몰라가지고
1: 네.
0: 틀어달라고 뭐 그랬으면 좀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얼마나 어렸을 때예요? 음악을 그렇게 처음 레코드로
1: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0: 상당히 빠르시네요.
1: 네, 그래도 뭔가 좀 아 내가 음악을 좀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건 중학생 때.
0: 네,
1: 제가 이제 좀 음악을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고
0: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던
1: 무렵.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헬로윈의 음악을 처음 듣고
0: 아, 센 메탈 뭐
1: 네,
0: 이런
1: 메탈
0: 걸로
1: 들으면서

0: 근데 처음에 사실 뭔가 와, 이 음악 너무 멋있다. 네. 막 영화 같은데 소설 같은데 묘사하는 게 있잖아요. 막 네네. 전기가 찌르들렀다거나 네네.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음악이 되게 이상하고 난해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아 이걸 내가 한번 이해해봐야 되겠다.
1: 호기심 같은 네, 게 발동이 맞습니다. 된 거군요.
0: 그래서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1: 초등학생 때 그런 뭐 계기가 있었어요? 누가
0: 초등학생
1: 뭐.
0: 때는 네. 그냥 저희가 형 누나가 제가 막내인데 네. 이남이녀의 막내인데 이제 형이랑 누나랑 나이가 한 5살 정도 터울이 나서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형이랑 누나가 고등학생이니까
1: 그렇죠.
0: 그들이 듣던 네. 음악을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로윈 같은 음악도 이제 형이 어느 날 사온 테이프. 그래서 저한테는 U2와 할로윈이 가장 먼저 들었던 락 음악인 거고 이제 그거 그 전 이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는 큰 누나가 계속 듣던 테이프들 그런 음악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그 믹스 테이프도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0: 그쵸,
1: 나는데
0: 맞아요.
1: 예, 사서 듣지 못하고 그냥 라디오에서 그때, 나오는 거 이렇게
0: 아 그렇게도 하셨구나. 예, 예전에 레코점에서 그냥 예. 돈 주면은
1: 아, 만들어주셨죠.
0: 네. 예. 저작권의 개념이
1: 그건
0: 없던 시절에.
1: 요즘은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네. 당신은 성행했던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어린 학선 군이 네. 기억하는 월드뮤직 어린 시절의 월드뮤직
0: 네.
1: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한국에서 들었던 뭐 월드뮤직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글로벌 뮤직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한데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첫 곡은 제가 클로드 치아리의 네. 르 프로미에 빠 뭐 이게
1: 첫 발자국
0: 네, 첫 네. 발자국 네. 이런 건데 이게 아까 이게 큰 누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네. 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때는 집집마다 경음악이라고 불리는 네. 테이프들이 네. 있었거든요.
1: 근데 라이트 뮤직이라고 아예 외국에서도 분류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았지만
0: 한국은 그냥 경음악이라고
1: 경, 예, 정확히
0: 예. 예. 아마 연주곡을 그냥 다 경음악이라고 예. 부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던 누나가 등교 준비하면서 늘 그 경음악 테이프를 틀어놨었거든요.
1: 아, 등교를 준비하시면서
0: 네. 그래서 저희 작은 누나가 나중에 얘기하기는 자기는 토할 것 같은 음악을 들으면
1: 고문이죠. 똑같은 걸 반복하면
0: 똑같은 걸 한 테이프 하나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네. 그 테이프 저는 그 테이프 너무 좋았고 그 아직도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1: 아직 그 소장하면은 네. 1년에 한 번 정도
0: 네,
1: 들어보나요?
0: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테이프 이름이 별이 빛나는 밤이었고 아.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여고생들이 좋아할 법한 감성적인 그래서 이
1: 그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이죠.
0: 네 맞습니다.
1: 별이 빛나는
0: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네. 테이프로 했고 르 프로미어 파라가 거기에 이게 다 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첫 발자 욱이라고 꼭 국도 아니고
1: 아 그러네.
0: 약간 시적 표현처럼 첫 발자 욱이라고 되어 있었고 네. 뭐 음악 제목들이 전 아직도 다 기억나요. 외로운 양치기, 시인과 하나, 뭐 이런 제목들 네. 굉장히 좀 감성적인
1: 그런 컴필레이션이 히트쳐가지고 네. 막 발매가 되기도 했던
0: 맞습니다.
1: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음반 그게 한국에선 정식 음반으로 나왔는데 네. 역시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은 네. 테이프였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 첫 발자국 이 곡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네. 그래서 저 이 곡을 어쩌다가 이렇게 듣거든요. 가끔 네. 방송 시그널로도 나오고 그럴 때가 네. 있어서 그러면 정말 그 초등학생 때 저로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게 선곡을 하면서 네. 유튜브에서 한번 이 곡을 첫 발자국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댓글이 다 하나같이 네.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네. 뭐 자기가 명동 눈오동 거리에 명동을 걷을 때 들었던 음악.
1: 정확히 그 시기와 장소도 막 떠오르게
0: 네,
1: 하는.
0: 맞습니다. 근데 음악 자체가 워낙 좀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어서
1: 솔직히 저도 고백하건데 이걸 바탕으로 네. 연애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0: 이 음악이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거의 탑 아니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1: 클로드 미셸 셴베르그라는 사람이 뭐 노래로
0: 발표했던 가창곡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클로드 치아라가 치아리가 먼저 이제 기타 연주곡으로 편곡을 해서 그게 한국에서는 인기가 훨씬 더 많았고 네. 이렇게 제목을 듣고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1: 선율을 기억하실
0: 네, 선율을
1: 겁니다.
0: 기억하면 그리고 제 기억에도 80년대 심야 라디오에서 심야. 정말 많이 나왔던
1: 요즘 안 나오죠?
0: 네, 요즘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요즘 세대들은 이거 탁 틀고 방송을 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0: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옛날 음악 많이 좋아하는데 예. 이런 경음악들 이 경음악이 사실 일본에서 온 조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런 경음악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1: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한번 들어보시죠.
1: 저희 청취자 풀은 일단 연령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뭐 예 클로드 치아리의 르 프레미어 바 첫 발자국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특별히 모신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김학선의 뮤직 파일이고요. 오늘은 학선 씨의 어린 시절 그가 사랑에 빠진 그 세계음악을 테마로 선곡을 하셨고요. 방금 듣고 온 곡 첫 번째 선곡 클로드 티아리 그의 버전으로 Le Premier Pas 첫 발자국 듣고 왔습니다. 뭐 게시판 보니까 유년의 기억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억을 소환시켜주는 주제 기대합니다 라고 오미셀 님께서는 그렇게 아까

0: 박선 씨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분 음악여행 분은 팝을 주로 즐겨 들었다라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메탈 음악으로 또 빠져들었다, 갈아탔다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메탈로 간 분이 제일 특이했던 경우가 김광현 편집장 같은 네. 경우 메탈 매니아
1: 그러니까요.
0: 에서 제주로 맞습니다. 빠져나온 경우.
1: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메탈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도.
0: 88
1: 네, 쌍팔 메탈.
0: 쌍팔 메탈도 집필하셨는데.
1: 네. 그때 막 저한테도 매번 음반용 가져가면서 아 이거 싫을까? 이거 아 이거 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0: 은근히 거기다 책에 껴 넣어야 된다라고.
1: 네, 맞아요. 네.
0: 메탈을 또 그래요. 첫사랑이니까. 네. 새소리 바람소리 음악이 산속에 울려 퍼지니까 산속에 계신구나. 3926님께서 옛날 생각에 걸음 멈추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20대 되기 이전에 들은 음악은 이 정말 말 그대로 각인이 되면서 네, 그런 맞습니다. 거지 정말. 진하게 남아 있어요. 네.
1: 네. 정말 그냥 저는 어릴 때 그냥 이 곡만 들으면 어릴 때 기억. 그런 곡이 몇 곡 있는데 가장 좀 대표적인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0: 뭐 오죽하면 간직하고 계신 카세트 네, 테이프를 카세트. 의식처럼 1년에 한 번씩 네. 꺼내 들으시겠습니까? 오래전에 한국 거장 평론가의 게으른 매너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하셨던 글을 읽고 아 이분 참 용기 있고 멋진 분이네라고 생각했다라고 3088님 문자 주셨는데 아 이게 좀 나름 좀 유명한가요?
1: 네 그때 당시에는 네. 네 그때 당시에 좀 글을 쓰고 화제가 많이 됐는데
0: 저도 봤어요 사실.
1: 네. 근데 제가 그 선배 평론가를 네. 원래는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보거든요. 뭐 일 때문이라도. 근데 한동안 못 보다가 한 2, 3년 만에 한번 뵙고 그래도 또 인사 드려야 되니까 네. 인사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0: 아 대인배시군요.
1: 네, 이분 인류시구나. 네.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서로 이렇게 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고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 거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근데 저는 잘 못 받아들이겠는데. 네. 아니요. 아무튼 네. 오늘 평론가로서 오늘 선곡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린 김학선의 마음으로 선곡을 네,
1: 음악을 해주셨는데. 좋아하던 시절의 김학선의 네.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네.
0: 두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곡도 역시 좀 친숙한 곡인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로 파사.
0: 네.
1: 준비를 했습니다.
0: 저 네. 네. 제가 새음악 DJ 된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놀리는 마음으로 그럼 뭐 엘 콘도로 파사 많이 트시겠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팝 프로그램의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예, 예, 건가요? 예.
0: 그런 약간 뭐라 웃지 못할 그런 꼬리표가 있는 네, 그런 월드뮤직의 어떤 뭐 그런 거죠.
1: 네 이게 페루 네. 네, 페루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이먼 앤 가펑클이 다시 불러서 네네. 가장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걸 또 이 노래는 제 또 큰 누나와
0: 큰 누나의 추억인가요?
1: 네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별이 빛나는 밤에
0: 김종환
1: 이문세 씨
0: 이문세 아 예 네. 밤의 디스크 쇼가 네. 이정환 네, 씨고
1: 예 맞아요 이문세 씨가 예.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시에 뭐 밤의 문화부 장관으로 불렸대요 예. 하도 영향력이 커서
0: 맞아요
1: 네 근데 그게 제가 대전에서 자랐는데 대전에서는 이걸 대전 MBC에서 자체 방송을 했습니다
0: 아 그 어떤 의미예요 자체
1: 그게 서울에만 예. 틀어지는 거고 뭐 예. 부산 뭐 어디에서 다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예. 대전 MBC에서는 대전 아나운서를 기용을 해서 그냥 제목만 별이 빛나는 밤이고
0: 이문세 씨 빼고
1: 네 송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냥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송출하는
0: 그 인기가 좀 있었나요?
1: 뭐 학생들이 듣긴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걸 틀어놓는데 자기들은 이문세 씨가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제 기억 제가 막 듣기로는 이렇게 개편 때가 되면 네. 학생들이 대전 MBC에 가서 막 시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들려달라고. 이문세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고
0: 아 우리도 전파를 받아서
1: 네, 우리도 받아서 이문세 걸 들려달라 막 그렇게 시위를 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대전에서 만들어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뭐 대전 프로그램이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 당시 공개 방송 같은 게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0: 고등학교를 돌면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그런 공개 방송하면 그 학교에 끼 있는 친구들,
1: 장기자랑처럼
0: 나와줘. 뭐 중국 기다는 친구, 뭐 노래 잘한다는 친구도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누나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온 거죠. 이제 그게 방송이 된 거죠. 두 시간 동안.
1: 전국 노래자랑 네, 돌아다니듯이 별밤이 이제
0: 네, 일요일마다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누나 이제 그걸 또 공테이프에 120분짜리 녹음을 해서 그걸 또 매일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웃기다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참 형인 형 누나들인데 네. 형이 형 두 명이 나와서 네.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딱 노래 두 곡이 이 엘콘드로 파사랑 해바라기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 아. 이 두 곡을 불렀는데 어우 저희 어린 초등학생은 저희 마음에 되게 정말 멋있어 보이고
1: 그럼요
0: 예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되게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나
1: 기타 연주도 네, 직접 하면서 막 이렇게
0: 초등학생 두 명이 예. 화음을 맞추면서 그냥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어, 되게 낭만이 있구나라는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노래 그냥 되게 매료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워낙 지금은 유명한 노래지만 엘콘드로 파스로 뭐 그때 처음 들은 거고.
1: 네네.
0: 그리고 또 그들이 가사를 번안해서 불렀거든요. 1절은 네네. 원곡 가사로 영어로 부르고 2절은 이제 한국 가사로 번안해서 불렀어요.
1: 아, 이 학생분들께서 네. 형님들이
0: 네 맞습니다.
1: 심지어 번안도 네. 하는 와 네. 실력을 보여주고
0: 되게 멋있다라고 해서 이 음반과 또 해바라기의 음반을 제가 중학생 때 또 막 이렇게 사서 되게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1: 이 분위기는 어땠어요? 약간 페루의 민속성 뭐 이런 걸 느끼기엔 너무 어린 나이
0: 네 그런 걸 느끼지 뭐 네. 그냥 약간 근데 이국적이다
1: 네,
0: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악기 구성이나 뭐 이런 네, 사운드 맞습니다. 자체가
0: 네.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그 형들이 불렀던 버전은 어차피 그냥 통기타로만 부른
1: 아 거니까. 그러네 네
0: 그래서 그냥 되게 멋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렇게 노래 남자 보컬 두 명이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데 되게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뭐 월드뮤직의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할지라도 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한
1: 중요한 음악.
0: 네, 추억의 음악입니다.
1: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돌 파사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특집 순서로 마련했고요. 학선의 어린 시절 사랑한 세계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방금 엘콘돌 바사, 페루의 민속 음악 테마를 사이먼 앤 가펑클이 70년대에 또 이런 시도를 했었죠. SMMFOT2916님께서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 예전 노래를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 타기도 하고 스포티파이 추천받아서 알게 되기도 한다던데 사람은 가도 음악은 오래 남는 거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좀 쓸쓸해지긴 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으나 네. 우리에겐 그렇게 뭐 요즘 세대한테는 정말 까마득히 오래된 음악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음악 들어볼까요?
1: 네, 세 번째 음악은 왠지 좀 약간 민망해지는 선곡인데 네. 네, 제가 알바노와 로미나 파오가 함께 부른 페리치타.
0: 아, 괜찮아요. 네. 세 음악에서 1년에
1: 한 번은 트나요?
0: 한 번 이상은 트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네, 예. 제가 이 곡을 워낙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이게 한국이 예전부터 좀 번안곡이라는
0: 번안.
1: 예,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네. 이게 사실 참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
0: 좀 치부 아니 부끄러울 수 있는 네. 그런 거였나요?
1: 네, 예. 그냥 법적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네. 예, 그냥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냥 갖다 부른 거니까
0: 마음대로 허락 예, 안 받고
1: 허락 안 받고 예, 외국 곡을 그대로 그냥 갖다 예. 불렀고 뭐 트윈폴리오 같은 팀도 마찬가지고
0: 불러서 수익도 냈고 뭐 네, 이런 수익도 의미니까
1: 냈고, 네. 근데 뭐 그래서 크게 이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또 듣다 보면 이 원곡과는 완전히 좀 다른 맛을 내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0: 일단 언어가 다르고
1: 네 맞습니다. 가사도 이제 새롭게 예.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 곡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서울 패밀리. 신나는 네. 이들의 그룹을 좋아하긴 했는데.
1: 네, 이게 저메인 잭슨 네. 노래를
0: 아, 정말요?
1: 네, 갖다가 부른 거예요.
0: 마이클 잭슨의 형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 이번에 마이클 잭슨 영화 주인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저메인 형님의 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 예.
1: 그리고 뭐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이 노래도 알 스튜어트 네. 곡을
0: 알 스튜어트라는 영국 가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팰리스 오브 베르사유 뭐 이런 이 곡을 갖다 붙였는데 저는 정말 이 곡보다 전인권 씨 버전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곡이 뭐 사실 있는 거지만
0: 저도 동의합니다.
1: 네, 네. 뭐 보컬 표현력이나 네. 구성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좀 한 곡 더 하자면 이용 씨가 부른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0: 네, 이 노래. 바로 이게 펠리치타의 번안
1: 맞습니다.
0: 버전이죠.
1: 펠리치타 제가 이렇게 번역을 봤더니 행복 뭐 이런 뜻이라고 행복.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용 씨가 최전성기에
0: 이분도 네. 무슨 뭐 네. 밤에 대통령급 뭐 이런 약간 그때 대중문화의 약간 우상 아니었어요?
1: 당시에 네. MBC에서 유일하게 조용필을 물리치고
0: 아 그런
1: 82년에 가수왕의 자리에 올랐었던 잊혀진 계절 이 노래로
0: 맞아요.
1: 잊혀진 계절과 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이 두 곡으로 정말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가
0: 네네.
1: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미국을 건너갔는데요. 아무튼 네. 네 근데 원곡은 역시 이탈리아의 알바노와 미국의 로미나 파워가 부른 펠리치타입니다.
0: 이 음악은 누님이랑 관계 있나요?
1: 두 분이 결혼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원곡 가수들.
0: 아니요.
1: 제 누님, 제 누님이랑 제 누나와는 관계가 네. 없습니다.
0: 관계 네,
1: 이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용 씨가 부르는 걸 보고 아 노래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이게 원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서
0: 한참 지나서.
1: 근데 들어봤는데 저는 이용 씨 버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0: 김아리 청취자께서 큰 누님 궁금해지네요라고 해서 네. 음악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어요.
1: 아닙니다. 큰 누님은 네. 음악 관련된 일과 전혀 관계없고 요즘 음악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영향을 줬던 형과 누나는 이제 음악을 안 듣고
0: 아 그래요? 네. 그건 슬픈 일인데 음악을 네, 좀 맞습니다. 새음행 있다고 알려주시면 라디오로 간혹 예.
1: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원곡을 듣기 전에 이 번안곡을 먼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 패밀리나 뭐 전인권 이용 이 노래 버전이 다

0: 이 원 번안곡이 더 좀
1: 뛰어넘어요?
0: 네,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 씨 버전은 약간 예, 뭔가 좀 비슷비슷할 수 있겠지만 전 소울 네. 패밀리나 전인권 씨 버전은 네. 이 번안곡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일단 갖고 가창의 측면에서도 전 좀 그렇고요. 위일청 씨 뭐 이런 분들 네네네네. 보컬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위일청 그렇기도 하고 가사도 저는 되게 좀 한국적인 정서가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 이용 씨 버전도 그 전문 작사가 있거든요. 지명길 씨라고
1: 네, 그러니까
0: 예전에 뭐 음반 뒤에 보면
1: 네.
0: 지명길 뭐 네. 이런 게 많이 써 있는데 네. 그분이 쓴 가사도 되게 뭔가 시적이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약간 네. 묘한 네, 가사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랑과 행복 뭐 그리고 이별 가사도 너무 좀 재밌고 근데 원곡도 이 곡은 그래도 전 원곡도 좋아서 가끔씩 좀 함께 찾아 듣는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박선 씨를 감동시킨 이용의
0: 곡이 아니죠.
1: 알죠.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의 원곡이죠.
0: 네.
1: 이탈리아의 부부 듀엣 알바노와 로미나 파워의 펠리치타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특별 순서로 마련했고요. 오늘 선곡 테마는 학선 씨의 어린 시절 그런 사랑한 세계음악입니다. 방금 이탈리아의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의 펠리치타 잘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곡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1: 네.
0: 이거 근데 오늘 이렇게 사실 다섯 곡을 골라오셨는데 시간상 네 곡만 들을

0: 텐데요.
1: 네.
0: 이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뭐가 좀 더 이렇게 뭐.
1: 네. 사실 그냥 추억으로 치면 첫 곡이 저한테는 가장 좀 추억이 크고.
0: 르프미에빠 이고요.
1: 네. 네. 네. 가장 좀 아끼는 곡은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0: 이 곡인가요?
1: 네, 이 곡은 정말 제가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듣는 곡인데 니나 시몬의 미키 뜻바.
0: 날 떠나지 마.
1: 네, 맞습니다. 네. 뭐 자크 브렐이 만든 자크 브렐 곡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 저는 이 니나 시몬 버전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제가 어릴 때 막 이제 할로윈을 시작으로 해서 락 음악이랑 메탈 음악 고등학생 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듣다 보면 괜히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재즈라는 음악이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 그래서 재즈가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샀던 CD가 니나 시몬의 편집 음반이었어요. 컴필레이션 앨범.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게 저작권 허가를 받고 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니나 시몬의 그 CD도 제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0: 네네. 근데
1: 그 음악을 듣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사라본이나 빌리 할리데이가 더 한국에서는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했었는데 약간
0: 뭐
1: 제가 뭔가
0: 누구나 인정하는 뭐 재즈 보컬의 뭐 상징 그렇죠. 같은 두 사람을 제치고
1: 제가 또 홍대병 중2병의 마음으로 아 뭐 좀 다른 보컬리스트 없나라고 막 이렇게 좀 찾다가 니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한번 그 음악을 제가 이제 자주 가던 레코드점 형한테
0: 니나 시몬 이야기는 뭐 그 당시는 요즘처럼 정보를
1: 그러니까 거의 없었죠.
0: 예,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1: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재즈 뭐 있어요? 말해서 그 형한테 맨날 메탈만 듣다가 이런
0: 그
1: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0: 레코드 좀 사장님이 이제 정보에
1: 네,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임윤 평론가랑 저랑 같은 레코드점을 이용했어요. 임윤 평론가도
0: 얼마나 유명한 레코드점?
1: 대전 출신이어서
0: 고향이 갔군요.
1: 네, 고향이 갔고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0: 대전에 레코드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예요? 상호 지금 아직도
1: 네 지금 아직 없어졌기 계시... 때문에 블루필 레코드라고
0: 블루필?
1: 네 블루필
0: 푸른 알약?
1: 푸른 아니요 필
0: 필 네. 필이 아니라 네. 아 블루필 레코드 네,
1: 그래서 그게 뭐 우울한인지 뭐 네,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글로 아마 블루필로 써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희은 씨도 거기서 음반 많이 사고 희은 씨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슬레이어 대표적인 명반 뭐 이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경우에는 형은 그거보다는 이게 더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0: 상술이었다.
1: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니나 시몬의 CD를 샀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0: 어떤
1: 음성에
0: 저도요.
1: 음색에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0: 중성적이었죠.
1: 처음에 굉장히 중성적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 느미키트바를 듣는데 와 정말 좀 빨려 들어간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사실 재즈 뭐 그 지금은 재즈도 좀 많이 듣는 편이지만
0: 네.
1: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
0: 니나 시몬을 꼽으시잖아요.
1: 니나 시몬을 꼽고 니나 시몬 음반들을 굉장히 괜히 듣지도 않은 LP를 사기도 하고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 전집 CD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도 그냥
0: 전집이면은 그 커리어를 총망라하는
1: 네, 전집 CD가 다 있지만 괜히 LP로 갖고 있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0: 왜 그 문학사의 고전들을 이렇게 또
1: 맞습니다.
0: 모아도 다 그렇죠. 읽진 못하잖아요,
1: 네,
0: 사실.
1: 그렇죠. 거기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0: 갖고 있는 갖고 왠지 있는. 보기만 해도
1: 네.
0: 이 지적으로
1: 맞습니다.
0: 충족이 그러니까 되고 뭐
1: 니나 시몬 전 음반이 그런 세계 문학 전집과 비견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 자체가 그냥 어떤 음악을 들어도 너무 좋고 거기에 수록된 곡들이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0: 네.
1: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게 제목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요.
0: 뭐 라일락 와인도 있을 수 있고
1: 네 그거 있었습니다. 네. 그거 있었고 갑자기 미시시피 뭐
0: 미시시피 갓댐도 있을
1: 거고 그것도 있었고 그냥 좋은 곡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좀 아끼는 CD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법적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좀 즐겨 들었던 재즈 음반 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혹시 들으시다가 청취자들 오해하실까 봐 지금은 네. 한국 저작권 체계가 네. 완전히 네. 환골탈태해서
1: 맞습니다.
0: 우수한 그런
1: 제가 네. 어릴 때는 아마 그런데 가입도 안 돼 있었을 네. 거예요.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어서 마무리해야 이 음악을 들으니까요.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실 거니까요.
1: 네.
0: 다음 시간 선곡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니나 시몬이 부르는 느미키트바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1: 1년 중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슴 설레고 기분 좋은 기대감에 밤잠을 설치던 기억. 어릴 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선물로 받은 로봇 장난감을 품에 꼭 안고 자다가 얼굴에 자국이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놀이공원에서 커다란 솜사탕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기도 했죠. 그때는 그 솜사탕 하나가 왜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소중했을까요?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선물 상자를 열기 전의 설레임을 조금씩 잊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다 자란 지금은 그때처럼 새 신발이 설레지도, 솜사탕이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지만 오늘만큼은 일상의 시름을 다 내려놓고 그 시절 우리를 환하게 웃게 했던 그 마음을 슬쩍 꺼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니까요. 어른이들의 동심까지 응원하는 시간. This Children's Day Special DJ Jinjin is opening the doors wide open for you.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스페셜 DJ 진디입니다. 후후. 네, 첫 곡은 동방신기의 풍선을 들려드렸습니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네, 방금 부른 노래 가사처럼 항공이들 오늘 다 같이 예쁜 풍선 타고 둥실둥실 떠다녀 봅시다. 찐디랑 같이 날아올라. 네, 항공이들 오늘도 찐디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공이들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15님 안녕하세요 찐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DJ가 돌아왔네요.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 살 빼고 있어가지고 조금 물이 올랐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님께서 이제 어린이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꺼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간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503님께서 진우 아이돌 한국어에서 보니 정말 반갑네요. DJ 실력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1년 반 동안 제가 2대 DJ로서 했던 그래도 잠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겠지 않습니까? 네. 자, 저희가 오늘 제가 풍선을 들려드렸던 이유, 그리고 오프닝에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 바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박수! 자, 어린이날 하면 다들 추억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2시간 반씩 기다리면서 놀이기구 탔던 그런 기억도 있고, 막 아이스크림 막 손에 묻혀가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항공이들은 어린이날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어린이날 선물 기억에 남는 거, 제가 이제 강아지를 어릴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한테 우리 또 강아지 키우면 안 돼 막 이러고 뗐었었는데, 저희 아빠가 알러지가 있으셔가지고 강아지를 로봇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로봇 강아지.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알기로 엄청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막 20만원, 30만원 했었을 거니까 정말 비싼 로봇 강아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집에 아빠가 보는 앞에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막, 막 이러면서 아빠를 상처 줬던 그 어린이날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면, 사실 저는 그냥 그 초등학교 때 그 구령대 밑에서 조회하고 막 했던 그 시절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피곤하지만 막 교가 불렀던 그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그 어린이날이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제일 받기 싫었던 선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고, 책을 읽으면 엄마가 심지어 읽어주는데도 아, 나 잘 거야, 치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선물을 받기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책 선물을 받으면 약간 되게 느낌이 이거 꼭 읽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죠? 네,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싶은 어린 시절. 저는 초중학교 때 뭔가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시절

시절로 가서 왜 지금과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지금 마인드셋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된다면 내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과 뭐가 다른 걸까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아이들은 값비싼 선물보다 부모님이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줄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항공이들은 오늘 가장 필요한 선물은 내 이야기를 오롯이 들어주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항공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이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의 주제는요, 나의 어릴 적 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어릴 때 간직했던 꿈을 꼭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을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춤, 그리고 아일릿의 It's Me까지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눈물로 이별했던 My Friends 라디오 콩 미스터리 WJ에서 100만 가지 매력을 뽐냈던 아이돌 한국어의 명품 보이즈 성우 송준님, 강연아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쭈리쭈리쭈 송주
1: 스트로미 헤라입니다.
0: 이야, 너무 듣고 싶었던, 아, 너무 익숙한, 아, 마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끔 하는 목소리 두 분이 와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2: 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
0: 정말.
2: 네, 이날만에 기다려왔다고요.
0: 어, 지금 약간 좀 가식덩어리.
1: 어, 그러니까 어, 우리 거짓말 하지 말고.
2: 거짓말 하지 않기.
0: 오늘 거짓말 하지 않기. 안돼 안돼
2: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0: 거짓말쟁이 가식쟁이 안 되는 걸로.
1: 안 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0: 두 분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 성으로서 프리랜서 성으로서 이제 지내지다 1년 차 정도 됐는데. 제가 또 사람 좋아 모드다 보니까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네. 뭔가 이런 이야기가 좀 고프더라고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오늘 뭔가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상황만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상황이라 오늘 좀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내왔습니다. 여태까지도.
0: 오늘 한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오랜만에 뭉쳤는데 인당 1시간씩
1: 맞아요.
0: 해가지고 3시간. 충분히 떠들 수 있는데 말이죠. 해라 성우님은요?
3: 어, 저도 동일하게 1년간 이 프리랜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아도란에 복귀를 하니까 안락했던 EBS 내에서의 삶이 떠오르면서 맞아, 이런 포근함이 있었지. 난 정말 야생의 삶을 살고 있었어. 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0: 그렇죠. 약간 네. 반반이실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약간... 아, 좋기도 한데 이 어린 시절 내가 왜 그걸 포근함을 몰랐을까 약간 이런 것도
1: 그러니까요.
0: 있고
1: 잃고 나니까 이 소중함을 에이, 깨닫고
0: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스페셜 DJ로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더 느껴지는 거야. 아, 그때 DJ로서 아, 물론 너무 열심히 했지만 네.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막 이런 맞아요. 생각 심지어 오늘 두 분이 나오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근데 제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은 어른들이 어린이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쉬는 날, 빨간 날. 우린 이걸 휴일이라고 부르죠.
1: 맞아요.
0: 맞아요.
1: 어린이보다 어른을 위한 날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아직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이유가 아무래도 휴일이라서
0: 그쵸.
1: 쉬는 날이니까. 아니, 가끔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5일 하면 뭔가 내가 모르겠어요. 배가 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받는 날. 어. 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나 어, 끝까지 어린이일 거야. 라는 그 어린 시절의 마음 때문인 건지 아, 이제는 어린이날 선물을 누가 주지? 약간 이런 약간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0: 하는 날? 약간 이런 느낌도 납니다. 자, 두 분의 어린 시절, 어린이날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날 주로 뭐 하셨나요?
1: 저는 네. 어린이날 때 이걸 보려고 제가 기억이 이제 조금 나는 거 뜨문뜨문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날 때 놀이공원을 좀 가거나 그렇죠. 같이 여행을 좀 많이 갔었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때 어렸을 때도 더 그렇게 큰 데서 약간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에 놀이공원에 갔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0: 혜나님은요?
2: 저는 그 초등학생 때 휴일이면 무조건 할머니 집에 갔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집에 또 서해안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넓은 그 갯벌 갯벌에서 그 맛조개 잡으면서 맛조개다! 그렇게 들소처럼 뛰다녔죠.
0: 거기서부터 이제 성우의 길을
2: 그렇죠. 거기서 거다. 넓은 서해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쵸. 발성 연습을 했죠. 맛조개다!
0: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청개구리였어요. 네, 엄마가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이거 해 그럼 하기 싫었어요.
1: 약간 국룰이죠. 네.
0: 지금도 그래요. 엄마가 진우야 너 이거 좀 해. 내가 왜? 내가 왜 이것까지? 약간 이런 청개구리 같은 불효자죠. 예.
2: 아이고 뜨거워라.
0: 자, 두 분은 어린이날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마음속에 맨날 품고만 있었던 바로 그것.
0: 뭐죠?
1: 변신 로봇. 이게 또 저희 마음을 울렸던 로봇들이거든요. 그쵸. 또 이게 시리즈가 하나가 아니에요.
0: 맞아요.
1: 이게 로봇들이 많아요.
0: 많죠. 맞아요. 엄청 많죠.
1: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상시에 저희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느냐? 못 사거든요.
0: 못 삽니다. 비싸죠.
1: 근데 그 상자가 어린이날인데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열어봤는데 바로 그 로봇이 제 눈앞에 있어서 그때 그 진짜 뛰어놀았거든요. 너무 진짜. 기억이
0: 너무 좋았죠.
1: 많이 남아요.
0: 그때 당시에 뭐 브랜드도 너무 많았죠.
1: 많았죠.
0: 굉장히 많았고 혜나님은 혹시
2: 저는 딱 기억나는 게 한 가지인데 네네. 그때 당시에 광고에서 그 말하는 인형을 엄청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를 누르면은 이 친구가 말을 하는. 근데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사오신 거죠. 그래서 와 하고 내 눈앞에 그게 하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물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싼 줄도 모르고
0: 그쵸.
2: 갖고 싶다고 떼를 썼던 거였는데 그렇게 비싸고 소중했던 선물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미안해요.
0: 아마 아버지가 버리셨을지도 몰라요.
1: 뭐 저희 마음속에
0: 저희 마음속에
1: 저희 항상 추억 메모리 있지만. 박스 안에
2: 맞습니다.
0: 저 역시도 그 로봇 강아지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지금.
1: 그럼요. 저는 변신 로봇
0: 그거를 너무 웃긴 게 막 반항한다고 박스도 안 뜯고 막 이랬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면서 저는 육아 난이도 최상이지 않아. 그 선물을 사줘도 뜯지도 않아.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 입장 지금 생각하면 아빠 입장이 미안해 아빠. 자, 요즘 선물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1: 이게 뭐 예전에 같은 경우 저희가 말했던 저 로봇이나
0: 맞아요.
1: 뭐 아니면 게임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 친구들이 또 이런 선물들이 트렌드인지 모르겠어요.
0: 요즘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분들한테 보통 선물 많이 주잖아요. 기프티카드를.
1: 너무 이르지 않나요?
0: 근데 이제 저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거죠. 집에 창고에 처박아 놓고 하는 이 상황을 방지하고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을
1: 선택권을
0: 주는.
2: 그렇죠, 그렇죠.
0: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2: 아주 실용적인 선물로 바뀌었네요.
0: 요즘에 그런 카드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기프트 카드를. 그래서 저는 뭐 인기 있던 선물 사실 뭐. 공 선물 진짜 많이 받았고요.
1: 공이요?
0: 축구공, 농구공. 특히 남자애들은 그랬고.
1: 그랬죠.
0: 뭐가 있을까? 여자아이들은 뭐가 주로 선물을 받았죠?
2: 여자아이들은 보통 아까 제가 받은 것처럼 요승우봉도 엄청난 핫 아이템이었고
0: 아이템
2: 인형도 너무나도 좋아했고 뭐 아니면 캐릭터 그려져 있는 것.
3: 아, 맞아.
2: 그런 거 굿즈 같은 거 좋아했죠. 아.

0: 너무 좋아했죠. 자, 그래서 이 찐디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 10살로 돌아간다면 제가 문제를 읽고 하나 둘 셋 외치면 원하시는 쪽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10살로 돌아간다면 어린이날 이걸 원해. 첫 번째, 꿈의 나라 놀이공원 가기 대 돌고래와 같이 수영하는 아쿠아리움 가기. 하나, 둘, 셋, 놀이공원 가기.
1: 저만 하나.
0: 놀이공원 가시는 걸로 하셨죠?
2: 네.
0: 네. 왜 아쿠아리움이 좋죠?
1: 아, 일단은 그 네. 10살이잖아요. 10살이면 또 키가 또 조그맣다는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러면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키 제한에 걸리는 기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0: 현실적인 문제까지.
1: 네, 저는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봤자 어차피 나는 그 개구리 의자 같은 거밖에 못할 거다.
0: 뭔지 알죠.
1: 그럴 바엔 알죠. 그냥 네. 돌고래와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순수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아쿠아리움에 가겠습니다.
0: 아쿠아리움. 아, 제가 아쿠아리움을 고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를 너무 많이 했어요.
1: 아~
0: 그래서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약간 그 아름다운 느낌이 좀 없는 느낌? 조기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2: 생계를 많이 했군요.
1: 자연 생태계를 자연 생태계 느끼신 거죠.
0: 있는 그대로를 너무 많이 봐서 아쿠아리움보다는 아예 상상을 할 수 있는 놀이공원 약간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두 번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하기 대 친한 친구들과 홈 파티 하기. 하나, 둘, 셋, 게임 하기.
1: 왜 게임하기를 고르셨을까요?
2: 줄 알았어요.
0: 저는 10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저는 아빠가 컴퓨터 사업을 하셨어가지고 아기 때부터 한 8살, 9살 때부터 집에 컴퓨터가 두 대가 있었어요. 형 컴퓨터와 제 컴퓨터.
1: 우와.
0: 그래서 게임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2: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그쵸? 컴퓨터 두 대라니.
0: 두 대. 옛날에 CD-ROM이라고 해가지고 앞뒤로 꽂을 수 있는 거 100번까지 있는 거
2: 있었죠.
0: 막 60번대까지 있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이제 타잔, 땡잔이라고 해야 되나? 타잔은 뭐 상관없지 않나요? 타잔 같은 거 막 이런 게임으로 해가지고 막 주고 막 그런 거 오래 했었죠.
1: 그렇죠.
0: 자, 아무튼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는 걸 만들어내는 마법 연필 대 어디든 1초 만에 도착하는 순간 이동 신발. 하나, 둘, 셋,
1: 순간 이동 신발. 지금 마법 연필을 혼자서 하셨는데
0: 맞아요.
1: 왜 마법 연필?
0: 어떤 이유 때문에?
2: 자, 상상하는 걸 잘 만들어내는 마법 연필이잖아요.
0: 네.
2: 생각해보면 이 순간이동 신발도 생각하면 그려서 만들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죠. 상상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 연필이 닳는다는 얘기도 없고
0: 그쵸.
2: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좀 욕심쟁이의 마인드로서 약간 마법 연필로 내 모든 걸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마법 연필을 골랐었습니다.
0: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1: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 붕괴네요. 이거
0: 붕괴였네요. 사실은 이걸 그리면 되는데.
2: 네, 그래서
0: 지금 당장 이동하고 싶은 집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뭔지 알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침대에 쏙 가고 싶은 이 순간 이동이 너무 컸어요 저한테 지금.
1: 맞아요.
0: 나 이러면 아이일지도 몰라요. 진짜로. 자, 우리 항공이들은 어떤 선물을 골랐나요? 선물의 기억을 안고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공 요정은 누구신가요?
3: 유르르르. 안녕, 난 오늘 아이돌 한국어에 찾아온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30대 해나야.
0: 30대. 순수한 어린 마음을 잃지 않는 30대 해나 씨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3: 이 소중한 어린이날이 하루만 더 그리고 거기에 묻고 따블로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의 한국어, 오늘 배워볼 표현은 기쁘다입니다.
1: 기쁘다 is like the English word happy or glad, which describes a state where your needs or wishes are met and your heart feels happy and content.
0: 저는 송준 강혜나님과 이 코너를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2: 저희도요.
0: 다음 코너로 기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3: 클럽!
1: At Bokbokbok Club, we're here to celebrat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No matter what you've done, we'll give you a big round of applause. You can send us your stories via social media account EBS FM Korean.
0: 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호흡. 그리웠습니다.
4: 그러니까요.
0: 오랜만에 맞춰도 나오는 이 호흡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저희 칭찬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이디 오니기리 타베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5: 저한테 16개월 된 조카가 있는데 지난달에 어린이집 데뷔했어요. 등원할 때는 아직 울기도 하는데 밥은 진짜 잘 먹는데요. 매일 선생님이 알림장에 얼마나 먹었는지 적어주는데 저번에는 150%였대요. 그 퍼센트를 보는 게 요즘 제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낯선 어린이집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우리 조카. 찐디도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6: I have a 16-month-old niece and last month she made her debut at daycare. She still cries a little when we drop her off, but she really loves her meals. Every day

0: The teacher writes down how much she ate in the note and less time. It said 150%. My niece is adjusting so well to a new daycare environment.
1: Yeah.
2: 조카가 어린이집을 데뷔했대요.
3: 아, 귀여우면서 멋지네요.
2: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견하시겠어요. 뭔가 이 뭐랄까 이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 자체가 지금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했지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러니까요.
2: 저는 아직 조카가 친조카가 없어가지고 뭔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 형의 그 조카가 막 이렇게 한다면.

0: 진작의 낭만.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우린 매일 비슷한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네모난 화면을 보고 네모난 길을 지나 정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근데 어릴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구름을 보며 꿈을 상상하고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나만의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어쩌면 이 말은 정답처럼 반듯하게 살기보다 조금은 자유롭게 꿈꾸라는 뜻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잊고 있던 동심과 꿈을 다시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작의 낭만, 잊고 살았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뭔가 꿈들이 뭔가 변하기도 하고 흐릿하게 묽어져 가기도 하고 또 반짝거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 쓸 때부터 연예인 이었어요.
1: 와우.
2: Want to be star.
1: 와.
0: 그래서 wanna be a star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는 한 7살 때부터 TV를 보면서 이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B 선배님을 보면서 그 꿈을 키웠다고 했는데, 두 분의 어릴 적 장래희망, 꿈이라기보단 장래희망이죠. 그게 어땠는지.
1: 저는 장래희망이 디플로맷, 외교관이었어요. 네.
2: 영어로 해야 돼요?
0: 그렇죠.
2: 당황스럽네.
0: 디플로맷.
1: 그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 되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원래는 외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쪽으로 직업을 가졌을 때 좀 사람들도 많이 대할 수 있고 뭔가 이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물어봤었을 때 얘기해줬던 게 외교관이었어요. 되게 뭔가 내 능력으로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0: 그쵸.
1: 그게 되게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네.
0: 혜나님은요?
2: 저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 드로잉 태블릿을 사주려면 네가 평생 그 직업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만 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전 확신이 없었죠.

0: 그러면서 포기했습니다.
1: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선택했을 때 책임감을 알려주는 부모님의 자세라고 해야 될까.
2: 네.
1: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 하고 싶어? 해. 끝이었어요.
3: 오?
1: 그래서 기타 배우고 싶어 엄마. 어, 기타 배워? 그 대신 하나만 해.
2: 아. 네.
1: 기타 배우다가 드럼 배우고 싶어. 나 드럼 해. 5년 해요. 그럼 엄마 나 춤 배우고 싶어. 춤 해.
2: 오.
1: 해가지고 지금까지.
2: 오.
1: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 너 그거 한다며. 아. 근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오면 그 책임감을 그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2: 아.
1: 네. 너 이거 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2: 그쵸.
1: 아, 나 이거 해줘 라고 땡깡을 피울 수 없는 어리광을 피울 수 없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써 제가 아마 책임감을 좀 배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1: 그러면 지금 나이에서 좀 새롭게 꾸고 있는 꿈 있을까요?
2: 저는 요즘 이제 약간 그 방송 있잖아요.
1: 네.
2: 그런 사람들이랑 좀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1: 네.
2: 게임 방송이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뭔가 그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스트리머가 또 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네네네.
2: 그래서 약간 요즘 성우 연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1: 네.
2: 내가 뭘 정말 좋아했지?
1: 아~
2: 그런 생각을 요즘 하던 상황이었는데
1: 네.
2: 한번 방송에 초대를 받아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수다를 3시간, 4시간을
1: 맞아요.
2: 떨어도 오히려 좋아하네?
1: 네.
2: 어? 그럼 이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1: 그럼요.
2: 꿈이 또 에, 그쪽으로도 에, 생긴 게
1: 맞아요.
2: 스트리밍 쪽인 것 같아요. 에.
1: 또 요즘에 너무 또 발전을 많이 하기도 했고
2: 네.
1: 플랫폼도 많아지기도 했고
2: 네.
1: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한참 많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우리 혜나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1: 아.
0: 왜냐하면 이제 그 성우가 됐잖아요. 제가
1: 네.
0: 정말 좋아하는 일을
1: 그렇죠.
0: 업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업이 되는 순간 약간 사람이 소모되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네.
1: 다 좋아서 시작했을 거야 이번
0: 그러니까요.
1: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2: 맞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뭔가 이 열망이라는 게 좀 조금씩 막 줄어드니까 이걸 다시 좀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목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1: 맞아요. 저 역시도 사실 아이돌로 시작을 했지만 뭔가 솔로로서도 그렇고 유닛 그리고 뮤지컬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듯이 아마 성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송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스트리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니까 아마 혜나님한테 맞는 거를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네, 우리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는 항공이들의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풍선 타고 막 날아가고 싶잖아.

0: 네. 아니 근데 진짜는 항공이들의 메시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어릴 적 꿈입니다.
1: Here at No, but I mean really,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Today, we'll talk about your childhood dreams.
0: 네, 항공이들은 어떤 꿈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메시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시지가
1: 너무 많아가지고
0: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 지금
0: 정리 중이신 것 같아요.
1: 어우 진짜
0: 맞아요. 지금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연준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인 저는 초4 때 아스트로를 보고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인해서 꿈을 접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연주님도 아마 각오를 하셨겠지만 아이돌이라는 물론 모든 일이 쉽다 이건 아니지만 감정 소모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주

0: 님이 그쪽으로 쭉 나는 가도 된다. 난 지금 멘탈 강해. 난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부모님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꿈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1: 네. 아니, 근데 8024님 사연이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저의 어릴 적 꿈은 간호사였어요. 남을 도와주는 게 좋아서요. 전 이루지 못했지만 제 딸이 간호장교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응원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0: 이게 정말 간호장교가 되시면 그 대리만족에서 오는
1: 그쵸.
0: 그게 있을 거예요.
1: 행복감이.
0: 행복감.
1: 나는 못 이뤘지만 내
0: 맞아요.
1: 딸아, 너는 해내길 바래.
0: 그게 진짜 사실 엄마 아빠가 엄마의 꿈은 연예인이었고요. 아빠는 밴드부여서 밴드가 꿈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보고 정말 좋아하세요.
1: 아, 약간 두 분의 꿈을
0: 네,
1: 합쳐서
0: 합쳐서 뭔가
1: 이렇게. 네.
0: 일어나간 느낌이어서. 그래서 8024님도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나님.
2: 네, 1234님 사연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빵을 좋아해서 파티세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과제빵과 대학교 4학년이랍니다. 언젠가 제가 만든 디저트를 찐디에게 대접하고 싶네요.
1: 와우! 이야!
0: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1: 네.
0: 사연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2: 그러니까요.
0: 빵. 저도 좋아하지만,
1: 네.
0: 정말 빵지순례처럼, 정말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사고 하는
1: 사고도에.
0: 열풍이잖아요, 사실
2: 네.
0: 빵.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다빵 베이스기도 하고.
1: 많죠.
0: 그래서 아마 1234님께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뭔가 유행시키는 그런 제빵사가 꼭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2: 말도 안
1: 벌써 그렇게
2: 돼요.
1: 됐어요?
0: 이게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정말.
1: 아니.
0: 자, 시끌벅적하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선물을 굉장히 듬뿍 받아가는 느낌인데 오늘 두분 어떠셨나요?
1: 너무 행복했죠. 제가
0: 아하.
1: 어린이가 아닌데 마치 약간 어린이 선물을 받은 것 같은
0: 그렇죠.
1: 느낌의 방송이었고 되게 반가웠어요. 두분
0: 네.
1: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행복했던 것처럼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해나는?
2: 소감 짧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0: 좋습니다.
1: 감사해요. 네.
0: 끝곡으로는 이지의 워너비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안녕!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또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present is a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걷고 먹고 뭔가 선물 같은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The best present is often simply being present. 어쩌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오늘 이 현재를 함께 보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부터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하나씩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Bill Medley and Jennifer Warnes, I've had the time of my life.

0: 어른이입니다. 네. 자, 2026년 어린이 인식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가족한테 가장 바라는 점 1위도 함께 보내는 시간 늘리기라고 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날, 뭐, Valentine's Day, 뭐, 생일,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냥 평소에 그냥 의미 있게 같이 있어주고 집중해주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왠지 어린이날에 본인이 더 놀이동산 가고 싶어 할 것 같은 순수한 영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Hello, good evening, everyone. Happy Children's Day, everyone.
0: Children's Day. 오, 오늘 굉장히 yes. 순수한 느낌이 더 들어요.
1: I am not a Peter Pan. I am Tinkerbell.
0: Tinkerbell.
1: Tinkerbell forever.
0: Yes.
1: Forever. Uh-huh.
0: 어린이날이잖아요. 좀 그런 거 있을까요? I mean, what's the most memorable thing that you've ever done with your, you know, you have a son, right?
1: I do.
0: Like with your son. When he, of course, when he was little.
1: On Children's Day?
0: Yeah.
1: Well, I tell you, my son was a very eccentric, unique son.
0: 왠지 그럴 것 같아요.
1: Yeah, he didn't like to do the things that other kids enjoyed.
0: Oh, okay.
1: He didn't like amusement parks. Mm-hmm. Scary. Oh, I'm too scared. You know.
0: But he does love drawing, though,
1: he
0: right?
1: He does. Mm. He does. So, like, I think, like, science museums, mm-hmm. he really enjoyed.
0: Oh.
1: Yeah, so those are the good
0: Museum
1: memories.
0: 같은 거.
1: Like, interactive things.
0: 같이 써서 좋았을 거예요.
1: Yeah, sure.
0: 그렇습니다. Mm.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딥 다이브 데일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U.S. President Trump has accused Iran of attacking a South Korean cargo ship and is now pressing Seoul to join operations to keep the Strait of Hormuz open. He also warned of a forceful response if U.S. forces come under fire during efforts to escort vessels from other nations out of the strait.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또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작전 중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said Ukraine will begin its own ceasefire from midnight on May 6 in response to Russia's unilateral ceasefire for May 8th and 9th to mark Victory Day. The move sends a clear signal. Kiev won't play by Moscow's rules.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승절을 맞아 8일부터 9일까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는 6일 0시부터 자체 휴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 선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 South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ccepting new applications for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through May 20th. The program helps low-income young workers build assets and accumulate a nest egg after 3 years.
0: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 An English education company surveyed parents with elementary-age children or younger about how long they plan to keep up the Children's Day gift tradition. Nearly 60% said they draw the line at upper elementary school, as rising gift costs weigh heavily on parents' minds.
0: 한 영어 교육 기업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5월 5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자, 사라님이 오늘 휴일인데 라이브네요. 아싸 하셨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린 계속 가요. 다림님이요. 어머, 오늘 어린이날인데 라이브네요. 어른이들도 선물 받는 건가요? 그렇죠. 우린 다

0: 응답자의 약 60%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라고 답했으며 선물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U.S. President Trump has accused Iran of attacking a South Korean cargo ship and is now pressing Seoul to join operations to keep the Strait of Hormuz open. He also warned of a forceful response if U.S. forces come under fire during efforts to escort vessels from other nations out of the strait.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또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작전 중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이 있었는데 이제 폭발하고 함께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불은 다행히도 이제 진압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근데 한국인 6명 포함해서 총 24명이 탑승해 있었대요. 근데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 정부가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거 이란이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한국이 같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여기서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뭐 정확히 하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 Yeah, so Project Freedom is the U.S. military operation. Mm-hmm. And basically, this operation is to help ships mm-hmm. that are stranded from various countries mm-hmm. out of the Strait of Hormuz.
0: 아,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었으니까 거의 묶여 있는 느낌이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 약간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Correct.
0: Okay.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압박이 이제 한국에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어떤 표현 나왔나 살펴볼게요.
1: US President Trump has accused Iran of attacking a South Korean cargo ship and is now pressing Seoul to join operations to keep the Strait of Hormuz open.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US President Trump가 has accused Iran of attacking a South Korean cargo ship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남을 accuse하는 게 굉장히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을 찾으면 뭐 기소를 한다, 뭐 고소를 한다 강하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쌤이 그때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1: Yes.
0: 그냥 그런 것보다 굉장히 캐주얼하게 보자면은 몰아가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 Yes.
0: 해가 저랬대.
1: Yeah, they did it.
0: 이런 느낌으로, mm-hmm. right? Mm-hmm. It's like, she accused Mayu mm-hmm. of stealing her pizza or something.
1: There you go.
0: Yeah, you can.
1: That's right. You can use it in this formal context. Mm-hmm. You can use it in everyday situations.
0: Okay.
1: It's basically like pointing the finger at someone and accusing them, telling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0: 근데 뭔가 proof도 정확히 없이
1: no.
0: 할 때 많이 얘기하는
1: mm-hmm.
0: 거잖아요.
1: Mm-hmm. Okay.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accuse 하면 오. Big word.
1: Yeah.
0: 이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1: Mm-hmm.
0: 오케이.
1: Mm-hmm.
0: 그래서 이란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랬대요. 주장을 이제 했는데 and is now pressing Seoul to join operations.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1: Right.
0: 서울을 press했다라고 하는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Well, okay. So press and very similar to the word pressure.
0: Yes.
1: So you can really think of it as they are pressuring Seoul to do something. So to press someone means to kind of apply strong and, you know, persistent pressure.
0: Right.
1: It is very similar to put the pressure on someone.
0: 아, 진짜 누르는 느낌이네요. 너 해. 이렇게.
1: That's right. Just pressing on them like you're going to you better do this or you know.
0: 하면서. Right. Mm-hmm. 그러면 결국에는 push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될까요?
1: That's right.
0: push를 써도 될까요?
1: Okay. That's right. You can push Seoul as well.
0: 오케이.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push를 했다. press를 했다. 이거는 한국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Right.
0: Mm-hmm. 자, 계속 이어갈게요.
1: Also warned of a forceful response if U.S. forces come under fire during efforts to escort vessels from other nations out of the strait.
0: 네,

0: 또한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작전 중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if US forces가 come under fire 하게 된다면 이라고 나왔거든요. Yeah. Come under fire.
1: Well, I mean, we can think of firing with a gun mm-hmm. or a missile, whatever it may be.
0: Right.
1: So that's where this expression come under fire is related to that. And mm-hmm. that means you are literally being attacked by gunfire,
0: 아,
1: to be shot at.
0: 아, 여기서는 실제로 공격을 받는다라는
1: yes.
0: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네요.
1: Well, Sam, you make a good point. Mm-hmm. And we also use this as criticism as well
0: okay.
1: in a figurative sense.
0: Right. Mm-hmm. 아, mm-hmm. 둘 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컨텍스트에서는 mm-hmm. 진짜 파이어를 맞는 느낌, 막 공격을 받고 미사일을 맞고 막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비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도 figuratively 쓸 수가
1: Absolutely.
0: 있다.
1: Yeah, mm-hmm. we often see this in the figurative sense. So
0: okay.
1: like maybe, you know, a politician or a company, mm-hmm. you know, comes under or came under fire for mm-hmm. doing something. They're getting a lot of criticism from others for doing a particular thing.
0: Right.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Mm. 왜? You're on fire. On fire는 좋은 거잖아요.
1: Yeah, you
0: What?
1: You wanna make sure that you use the proper preposition.
0: 그거는 와 오늘 되게 잘하네. 계속 잘 나가고 있네라는 느낌인데 예를 들어 제가 세리나 쌤한테 아니 세리나 I'm sorry. 아 크리스티나 쌤한테 뭔가 칭찬하려고 하다가 oh you are under fire girl 이러면은 비판을 받는군요. 이렇게 되겠네요.
1: No.
0: 완전히 잘못했네요.
1: And that's the thing about English is that those prepositions, that little bitty word changes the meaning of a word completely.
0: 아, 그러네요. 아, 저 진짜 실제로 미국 가가지고 passed out 했다. 너무 피곤해서 그 얘기를 써야 되는데 I passed away 이랬어요. 진짜로. 이건 this is a true story. 아무튼 그거 하나에 바뀔
1: okay.
0: 수가 있습니다.
1: All
0: 그래서
1: right.
0: come under fire on 아니에요. Under fire는 이 내용에서는 공격을 받는다, 무슨 포화를 받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figuratively는 쌤 말씀에 의하면 mm-hmm. 비판을 받다가 될 수 있겠고요. Mm. 어떤 노력 중이냐면 during efforts to escort vessels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 Mm-hmm. Mm-hmm. So in this case, the U.S. military mm-hmm. is you know putting effort
0: right.
1: or you know put efforts to escort and So we want to focus on the word escort.
0: Mm-hmm.
1: And that means they are kind of there accompanying the ship, the cargo ship,
0: mm-hmm.
1: as well as providing protection.
0: Ah.
1: Like here, follow me. Okay, go behind my back.
0: Like a bodyguard.
1: Like a bodyguard.
0: 아,
1: That's right.
0: 호위를 하는 거네요.
1: That is the image.
0: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레이디 분을 에스코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It's to kind of provide security, not only just be with them, but there is a reason why they're there.
0: 아.
1: To make sure that they're safe.
0: 오케이. 단순하게 같이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 뭔가 보호한다는 느낌.
1: Yeah, or guide them. Yeah.
0: 오케이. So 여기서 efforts to escort 하는 거는 호위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U.S. President Trump has accused Iran of attacking a South Korean cargo ship. And is now pressing Seoul to join operations to keep the Strait of Hormuz open. He also warned of a forceful response if U.S. forces come under fire during efforts to escort vessels from other nations out of the strait.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the Alan Parsons Project with Eye in the Sky.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said Ukraine will begin its own ceasefire from midnight on May 6 in response to Russia's unilateral ceasefire for May 8th and 9th to mark Victory Day. The move sends a clear signal Kyiv won't play by Moscow's rules.
0: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승절을 맞아 8일부터 9일까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도 6일 0시부터 자체 휴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 선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그걸 이제 전승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맞아서 오는 8일하고 9일 이틀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서 러시아 뭐 휴전 선언 관련해 가지고 난 우리는 공식적으로 들은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사실 인간 생명이 뭐 기념일 축하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또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우리도 자체적인 휴전 체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if there's a ceasefire, usually two mm-hmm. parties have to agree right. to the ceasefire, but this is kind of a one-way ceasefire mm-hmm. that Russia just announced. And so Zelensky is saying, well, if they have the ability to do that, and if they feel that by announcing the ceasefire on mm-hmm. their own,

0: and they think that Ukraine will uphold the ceasefire.
1: That's right.
0: He's saying, well, then why don't we just end the war soon?
1: Right. 그래서 약간 신경전 같은 거 같기도 해요. 그렇죠? Yeah. 그래서 우리는 agree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뭔가 announce를 할 것이다.
0: That's right. That is what they're also saying. Right. Yeah, you did that. Well, we're going to do that as well. Yes.
1: 자, 그러면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Here it says we begin with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said Ukraine will begin its own ceasefire from midnight on May 6 in response to Russia's unilateral ceasefire for May 8th and 9th to mark Victory Day.
1: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승전을 맞아 8일부터 9일까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도 6일 0 시부터 자체 휴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 러시아의 그런 unilateral ceasefire에 in response 하여라고 얘기가 나오게 돼요. In response to something.
0: Okay.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first talk about unilateral ceasefire.
1: Okay. 그거부터 볼게요.
0: That is what happened, and so then Ukraine responded.
1: Right.
0: Okay, so if you do something unilaterally, laterally, there at the beginning, the prefix uni is one.
1: Right.
0: Right? Okay, so it means it's one-sided. So this ceasefire is done by one side only.
1: Ah.
0: It's not bilateral.
1: I never agree to it.
0: Yes, yes. So Russia has decided, okay, everyone, May 8th and 9th, we're having a ceasefire for Victory Day. Ukraine's like, wait a second. We don't know about this.
1: 누가 그걸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0: Who did that?
1: 아, 진짜 일방적으로 거의 통보하는 수준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UNI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하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unilateral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정도의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같이 한다는 거는 mutual 이런 거 쓰면 괜찮을까요?
0: Well, yeah. There's a mutual ceasefire or if it's two-sided, sometimes we say bilateral, right? Which means that both sides agree.
1: 아, 오케이. 한 번에 두 단어를 알려주시다니, 그죠?
0: Unilateral. By means two.
1: Right. So unilateral 이러면 일방적인이 되겠고, bilateral 이러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또 될 수가 있겠네요. So 아니면 뭐 two-sided or mutual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바로 이어가서 바로 앞에 영어에서는 앞쪽으로 나왔잖아요. In response to that, right?
0: Yeah. So this is just a formal way of saying this was their reaction. Okay. This is how they responded.
1: Okay.
0: Okay. So, yeah. So it's not something that we would often use in everyday conversation, but you will definitely see this a lot in the news.
1: 아, 뉴스에서 덩어리처럼.
0: Yes.
1: Okay, okay.
0: They did something. So in response, I did something.
1: I did something. Okay. In response to 딱 봐도 이거 암기해야겠구나처럼 생겼잖아요. 뭔가 prepositions가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덩어리 표현이죠. So in response to something 하면 뭔가에 대응하여. 여기서는 Russia's unilateral ceasefire, 러시아의 일방적인 휴전에 대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0: So here are some examples. For instance,
1: right.
0: The company they lowered their prices or improved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in response to customer complaints.
1: 아. 뭔가 손님들이, 고객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뭐 가격을 낮추든 퀄리티를 올리든 좋은 example sentence였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Let me find my place. Right? The move sends a clear signal. Kiev won't play by Moscow's rules.
1: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 선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Play by Moscow's rules. 하지 않겠다.
0: Yeah.
1: 네.
0: So if you're playing by someone's rules, you are doing the things that they want you to do. You are accepting their terms, their conditions.
1: 아, 그들의 규칙. 대로 우리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정해놓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0: That's
1: 느낌이네요.
0: Right. So basically they're saying, okay, we make our decisions, not you.
1: 그러면 여기서 play by 뭐 누구의 rules는 결국 follow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0: Yeah, it's 따른다. Follow their rules. Yeah, follow what they want.

0: want you to do.
1: 이 play by the rules라는 표현, 덩어리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Oh, yes.
1: 뭐, they don't always play by the rules. 뭐 yeah.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뭐 규칙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
0: That's right?
1: right.
0: If you don't have someone in there and mm-hmm. you're just playing by the rules, okay. it means that you are following the rules, okay. the what you should be doing.
1: 일반적인 yeah. 규칙. Mm-hmm.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said Ukraine will begin its own ceasefire from midnight on May 6 in response to Russia's unilateral ceasefire for May 8th and 9th to mark Victory Day. The move sends a clear signal. Kiev won't play by Moscow's rules.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South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ccepting new applications for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through May 20th. The program helps low-income young workers build assets and accumulate a nest egg after 3 years.
1: 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 중위 소득 뭐 50% 이하에 해당하는 이라는 청년들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 나이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래요. 네. 저는 좀 놓친 거죠. 네.
0: We missed
1: 많이 놓쳤죠?
0: We missed it. We missed it.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 적금 이자 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시작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Jump start를 해줄 수 있는.
0: Sure. 네. Yeah, I think this is a great arrangement. Mm-hmm. And if you want to qualify for the final payout, mm-hmm. You have to remember that you need to stay employed and continue making your own savings contribution. So you need to continue to save.
1: Uh-huh.
0: But in case you lose your job or something happens, you get sick, mm-hmm. You can suspend the payments for up to 12 months.
1: 아,
0: gives you a little leeway.
1: 아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right? 그래서 계속 일단은 그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Sure.
1: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최대 12개월 적립 중지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0: Correct.
1: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South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ccepting new applications for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through May 20th.
1: 네. 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 라는 게 나왔는데요. 영어로 보면 길게 좀 나와 있긴 하지만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라는 게 있거든요.
0: Yes.
1: Savings Account.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0: That's right. Well, in America, if you go to the bank and if you want to open an account, you have to tell them specifically, I want a checking account. In Korea, of course, you can say like 저축 You know, 계좌.
1: Right.
0: Yeah. But 통장 열고 싶어요, right? You can just say like, I want to open an account.
1: Okay.
0: But in America, they do make a differentiation and they say, oh, will it be a checking or a savings account?
1: 아, 그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0: Yes.
1: 체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말이 어려웠는데, 뭐, 당좌, 계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출입금이 쉽게 되고, 대신에 이제 좀 interest 같은 거는 별로 이자는 많이 붙지 않는 거의 없는 수준.
0: That's right.
1: 네, That's 그냥 그때 이제 뭐 debit card로 그냥 긁어서 쓸 수 있는 거, right?
0: That's right.
1: 근데 savings는 좀 다르지 않아요?
0: Right. So a savings account will have, you know, there will be different programs or different kinds of accounts with different percentages of interest. But checking account is basically just kind of the 통장 that we know here in Korea.
1: 그냥 카드 들고 다니고 그렇죠.
0: That's it.
1: Right.
0: Yeah.
1: So savings account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이제 카드가 따로 있는 거랑이보다는 넣어놓고 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도 주고, 대신에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참고로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saving 이라고 하시는데 savings account입니다.
0: Yes.
1: S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The program helps low-income young workers build assets and accumulate a nest egg after 3 years.
1: 이 프로그램은 일하는 저소득

0: 청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진짜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the program helps 도와주는데 low income young workers를 도와줘요. 근데 뭐 하게끔 build asse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So build assets basically means to help you gradually acquire things, make your wealth grow.
0: Okay.
1: If you break it down here, build, of course, we've covered many times, to gradually do something.
0: Right.
1: But assets are basically things that you own, which includes money, it could be property,
0: right.
1: it could be anything that you own.
0: 아, 자산, 재산을 얘기를 하는
1: yes.
0: 거네요. 대학교 때 보면은 그런 뭐 I don't know, finance 같은 수업을 듣는다든가 accounting 그런 거 들으면 뭐 왼쪽에는 assets를 쓰고 옆에는 liabilities를 써야 되고 막 이런 계산을 했었잖아요.
1: It's
0: 거기
1: true.
0: 나오는 그 asset 맞는 거예요.
1: Yeah, that's right.
0: Okay.
1: So this is something that financial advisors, you know, I mean, you have to if you own assets too, you also have to pay tax.
0: Right.
1: Things like that. So basical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elp young people to grow their wealth.
0: 아,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 So build assets 하면 자산을 형성하거나 재산을 모은다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and accumulate a nest egg.
1: Uh-huh.
0: 무슨 왜 갑자기 달걀이 나왔죠?
1: Okay. So this is a great expression, a nest egg. Well, it's you know, it's kind of like a bird's nest,
0: right.
1: eggs in the bird's nest.
0: Uh-huh.
1: But these eggs, think of it as like money.
0: 아. 돈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1: Yeah, that's right. So it's kind of like savings tucked away, usually for, you know, an emergency or retirement, whatever reason you need that extra money.
0: 아, a nest egg이라고 하는 거가 특히 돈 중에서도 혹시 뭐 비상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논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를 통해서 다음 나중에 뭐 사업을 할 수 있겠고 retirement도
1: yes.
0: 될 수 있고.
1: That's right.
0: 조희혜생님이요 nest egg를 나스닥으로 아 요즘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1: yeah.
0: 많으신가 봐요.
1: I think she's interested.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yeah.
0: 그쪽에
1: nest.
0: 생각이 이제 막 들어가면은
1: right.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But you know, you need a nest egg
0: uh-huh.
1: if you want to invest in the Nasdaq, Nasdaq or stocks, you need money.
0: 어?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겠는데.
1: 어, oh?
0: 네.
1: Okay.
0: So accumulate 한다는 게 이렇게 쌓아가는 거 쌓다. 가 되기 때문에 그거 뭘 쌓냐면 a nest egg이라고 하는 거 목돈이라든가 필요한 돈을 쌓는다. 결국 모은다, 마련하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ccepting new applications for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through May 20th. The program helps low-income young workers build assets and accumulate a nest egg after 3 years.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어린이날에 관한 설문조사 뉴스인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딱히 뭐 어린이날을 크게 챙기거나 이런 거는 좀 없잖아요.
1: Right.
0: 자, 그럼 미국에서 5월 둘째 일요일에 기념한다고 하는 이날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Mother's Day. Number two, Father's Day. Number three, Valentine's Day.
0: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미국에서 5월 둘째 일요일에 기념한다고 하는 이날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Mother's Day. Number two, Father's Day. Number three, Valentine's Day.
0: 엄마냐, 아빠냐, 아니면 애인이냐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Yeah, let's go ahead and listen to Justin Bieber's Love Yourself.
2: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All right. The answer is Mother's Day.
1: Mother's Day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두 번째 주 이렇게 일요일 날 또 하곤 하죠. 그렇죠?
2: Right. 네. And then I believe after that is Father's Day.
1: Right.
2: I'm not sure exactly which Sunday, but it does happen in the same month.
1: Probably like a same month.
2: Or is it in the same, or is it the next month?
1: After.
2: A month after. Okay, let me do my homework.
1: 아버지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시겠는데요.
2: I'm sorry.
1: Alright,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RIZZ Reads 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Al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죠.
2: An English education company surveyed parents with elementary age children or younger about how long they plan to keep up the Children's Day gift tradition. Nearly 60% said they draw the line at upper elementary school as rising gift costs weigh heavily on parents' minds.
1: 한 영어 교육 기업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라고 답했으며 선물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생 자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 모르는 척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아니면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린이날 끝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2: It's true.
1: Right?
2: It's very hard to decide. Even my son who's 20, he's like, Hey, Mom, you know, tomorrow's Children's Day. Oh, get away!
1: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2: You are an adult.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뭐 법적으로 몇 세까지는 어린이임. 이렇게
2: yeah,
1: 해놓은
2: right.
1: 것도 없고.
2: I mean, really, we could be like going to our moms and saying, Mom, it's Children's Day.
1: Yeah. 저희는 거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른 것보다 좀 이런 것 같아요.
2: Yeah.
1: 어? 저 친구는 받았는데 막 이러면 또 또 애매할 것 같습니다.
2: That is true.
1: 네, 또 요즘 장난감 가격이 정말 또 비싸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2: Right. So now it's like it was the average they would spend about 95,000 won, 95,000 won.
1: Wow.
2: But now it's like well over 10만 원, 100,000 won. Because things have gotten so expensive.
1: 매년 또 그렇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렇죠? 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2: An English education company surveyed parents with elementary age children or younger about how long they plan to keep up the Children's Day gift tradition.
1: 한 영어 교육 기업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래, how long they plan to keep up the gift tradition, right? The Children's Day tradition을 얼마나 오래 keep up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2: yeah.
1: 나왔습니다.
2: Yeah, you could think of this as like why not just keep this tradition? It would be very easy.
1: Right.
2: But if you add up there, it is the idea of to continue and to maintain over time.
1: 계속 유지하는 거네요.
2: Yes. And so that's why we use this expression a lot with tradition or like keep up a certain routine.
1: Right.
2: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keep doing over a period of time.
1: 한동안 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거.
2: Yes.
1: 왜 우리 달리기 할 때도 뭔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킵업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유지를 하려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장난감 가격은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유지, 킵업 하느냐.
2: Yeah. How long do we have to do this?
1: 뭔가 답답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 킵업
1: okay. 하는 거. 자, 이어가 볼게요.
2: Nearly 60% said they draw the line at upper elementary school as rising gift costs weigh heavily on parents' minds.
1: 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라고 답했으며 선물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답을 한 거가 아니라 강력하게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they would draw the line. That's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2: Mm-hmm. If you draw the line, it means that you are setting a limit or like a boundary.
1: Mm.
2: Just like, you know, okay, this is my space, and I draw the line, and you can't come over to this space. Oh. You know how kids, they play games?
1: I know.
2: That's your space, and that's my space. And this is the line. Oh. Don't cross the line.
1: 지금 크리스틴 쌤의 어린 목소리, 옛날 목소리 뭔가 들렸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이거 선 그을 거야, 거기 넘어오면 안 돼, mm-hmm. 이런 식으로 남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네요.
2: That's right. So you're kind of like you're setting the limit as to what you will allow and accept. Now, here's the thing. One thing to remember is that you're drawing the line.
1: Mm-hmm.
2: But up until that line, you will tolerate it, you will accept it, you will allow it.
1: 아.
2: But it gets to that limit and no more. I'm done.
1: Cross하지 말라 이거네. Don't cross the line.
2: Yeah.
1: I drew the line. 근데 거기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느낌. So draw the line은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정하거나 한계를 정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정했냐면 upper elementary school에서 정했대요. 아 여기까지다. 네.
2: Okay. So upper we have lower
1: and
2: upper elementary school.
1: Right.
2: Now of course junior high school it's like 3 years, right? But elementary school is 6 years, so
1: right.
2: we kind of divide it. So upper would be fourth. Fifth, sixth grade.
1: 아, 4, 5, 6학년.
2: Yeah.
1: 거기까지는 인정인
2: yeah.
1: 거네요.
2: Yeah. So it could be fifth grade,
1: 아하.
2: it could be fourth grade, or it could be maximum sixth grade.
1: 중학생 되면 절대 뭐 없다. 그런 식으로.
2: Oh, yeah.
1: Right?
2: Yeah, that's right. It's like you just draw the line 아하. at elementary school.
1: 이게 미국에서도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6학년.

0: 10년으로 딱 세팅이 돼 있나요?
1: It has changed. And when I was in school, it was till 6th grade.
0: Okay.
1: I believe now it's to 5th grade.
0: 오.
1: And then 6th grade starts at junior high school.
0: 와, 이게 약간 시스템이 살짝 바뀌었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 때 그냥 하이스쿨에서부터 다녔잖아요.
1: Right.
0: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시스템을 잘 몰랐었거든요.
1: Sure.
0: 많은 분들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좀 5학년 정도로
1: yeah.
0: 끝나고 이제 junior high
1: yeah, 6 7 8 and then high school 9 10 11 12.
0: I see.
1: But of course all schools are different and I cannot say this is true for all schools.
0: 맞아요.
1: But generally
0: 좀 더 복잡하죠. 미국에서는.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n English education company surveyed parents with elementary age children or younger about how long they plan to keep up the Children's Day gift tradition. Nearly 60% said they draw the line at upper elementary school as rising gift costs weigh heavily on parents' minds.
0: 네, 이렇게 evening headlines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배운 표현들 우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렇죠. 이게 literally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figuratively도 가능한데 come under fire, 공격을 받다 혹은 비판을 받다.
1: The company came under fire for raising prices without notice.
0: 그 회사는 예고 없이 가격을 올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figurative한 센스로 쓰이게 됐네요. 자, 그리고 play by somebody's rules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한 규칙을 따르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다 정도. Right.
1: I don't want to play by their rules anymore.
0: 오, 멋있는데요?
1: No.
0: 난 더 이상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1: I play by my own rules.
0: 오! 오. 이랬다가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랬나? 아, 아니요.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1: Right.
0: So play by someone's rules가 되겠고요. Assets을 build한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자산을 형성하거나 재산을 모은다는 뜻이 되겠죠?
1: Okay. Financial education can help young people build assets wisely.
0: 금융 교육은 젊은 사람들이 현명하게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a nest egg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So accumulate a nest egg이라고 하면 목돈을 모으거나 장래를 위한 돈을 마련하다.
1: It takes time and patience to accumulate a nest egg.
0: 네. 목돈을 모으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막 꺼내서 쓰면 안 돼요. Savings account 필요해요.
1: Don't touch.
0: 그러니까요.
1: Don't touch.
0: Alright. 자, 그리고 keep 뒤에 up 하나 들어간 걸로 살짝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죠? So keep up. 계속하다, 유지하다.
1: It can be hard to keep up a daily exercise routine.
0: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So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draw the line. 선을 긋다, 한계를 정하다.
1: We need to draw the lin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0: 우리는 일과 사생활 사이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1: Yeah, but 많은. we don't need to.
0: Right, we don't, we don't
1: need Sam, to. You and I, we're friends.
0: Like, 우리는
1: no,
0: one big family
1: no
0: 아니에요?
1: Line.
0: A small family, yes.
1: Yeah. Okay, one quick thing.
0: Yeah.
1: I just did a quick research. Mm-hmm. So it's June, the third Sunday in June is Father's Day.
0: 아, 6월 3일이요. 일요일, Father's Day.
1: Yeah.
0: Oh, okay.
1: The third Sunday.
0: 그때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김자애 님이요. 오늘 이브닝 스페셜 생방송이라뇨. 와, 남해 바다 보고 집에 가면서 고속도로 차에서 다 가족들과 다 같이 듣고 있답니다. 오, 아침부터 열심히 운전하는 남편이 크리스틴 쌤 완전 팬입니다 하셨어요.
1: Oh, husband, thank you so much.
0: Oh, husband, thank you so much.
1: 김자애 님's husband, thank you so much.
0: 자, 8245 님이요. 오늘 어디 가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과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1: Oh, wonderful.
0: 또 그렇죠.
1: That's
0: 좋은
1: nice.
0: 게 결국 남습니다.
1: Mm-hmm.
0: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1: Okay,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Daft Punk. It's one more time.
0: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글 구조 시위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또 미션 드리고 시작해야죠.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워

0: 그렇군요. 경기는 폭우 때문에 삐. 경기는 폭우 때문에 삐. 오늘은 제가 삐입니다.
1: 와! Wow. 네. It's a little different today.
0: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해석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인데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딥 다이브 데일리 오늘의 article 만나 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Activists tear gassed at failed raid of Beagle research facility.
0: Beagle 연구시설 급습 실패, 활동가들 최루 가스에 노출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스콘신주의 한 개 사육 시설에서 수천 마리의 비글을 구조하려던 동물 뭐 권리 이런 활동가들이 경찰하고 사설 경비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 그리고 고무탄까지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시설이 앞서 동물 학대성 실험이 있었다는 이제 판단을 받았었는데 사육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소는 면한 채 운영은 계속 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활동가들은 동물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찰은 이게 침입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이 대응은 뭐 무리한 게 아니다, 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엇갈린 입장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 일부 골라서 네 개 파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들어보시죠.
1: Blue Mounds, Wisconsin. Hundreds of animal welfare activists in Wisconsin were thwarted by police and private security guards as they tried to steal thousands of beagles from a facility that breeds them for sale to research labs and for experiments done on site.
0: 위스콘신주 블루 마운즈. 위스콘신주의 수백 명의 동물복지 활동가들이 연구소에 판매하거나 자체 실험에 사용할 비글을 사육하는 시설에서 수천 마리의 비글을 빼내려 했으나 경찰과 사설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죠.
1: You know what? When I saw this, I thought, Mayu and I, we're going to have a hard time talking about these dogs.
0: 저야말로 그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서 와, 오늘 크리스틴 쌤 엄청 마음 아파하시겠다.
1: And here's the thing. I'll tell you one more thing.
0: Right.
1: I actually raised a beagle before.
0: Oh, you did?
1: I did. Oh. I did. And so they have very special meaning for me, but I did learn at that time that they were used in these sort of experiments.
0: Oh no.
1: Very often.
0: 오늘 어떻게 계속 진행 가능하시겠어요?
1: I'm not sure, everybody. I will do my best.
0: 네,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비글이 굉장히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처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귀여운
1: They're hunting dogs.
0: Right?
1: Yeah.
0: 근데 산책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산책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막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is that true?
1: Well, you know, they're known for being really good hunting dogs. So the king, right? King Charles, and you know, when they go hunting, they have beagles. Yeah, so they're very active.
0: 뭔가 헌팅할 때 잘하고, 근데 딱 봤을 때는 좀 그래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뭔가 그냥 가만히
1: Cute, like Snoopy.
0: Right. Yeah, okay. 자, 오늘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lue Mounds, Wisconsin. Hundreds of animal welfare activists in Wisconsin were thwarted by police and private security guards as they tried to steal thousands of beagles from a facility that breeds them for sale to research labs and for experiments done on site. 네. Wow, one sentence.
0: Wow. Mm-hmm.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한 문장입니다. 자르기가 애매하고요. 그래도 우리 또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석을 하면 위스콘신주 블루 마운즈. 위스콘신주에서 수백 명의 동물 복지 활동가들이 연구소에 판매하거나 자체 실험에 사용할 비글을 사육하는 시설에서 수천 마리의 비글을 빼내려 했으나 경찰과 사설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일단은 hundreds of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수백 명의 of animal welfare activis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nimal 동물 그 다음에 welfare activists라는 단어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animal welfare basically means the health and the happiness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1: Officers and guards fired tear gas and rubber bullets on the estimated 1,000 protesters, witnesses said, to keep them from entering the facility. Ridland Farms, a state-licensed dog breeder.

0: Riglin breeds beagles for biomedical research aimed at improving veterinary science. The company has denied that it abuses animals.
1: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관과 경비원들은 주 면허를 보유한 개 사육 업체인 리지란 팜스 Riglin Farms 시설에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약 1,000명의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리지란은 수의학 발전을 목적으로 한 생의학 연구를 위해 비글을 사육하고 있으며 동물을 학대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니야 분명히 했을 거야 아니야 이거 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 액티비스트들은 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0: Sure.
1: 이게 그냥 얘기가 났을 리 없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0: Right. Right. 그래서 a lot of people showed
1: 그러니까
0: up.
1: 이게 누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따지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0: That is true.
1: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0: Officers and guards fired tear gas and rubber bullets on the estimated 1,000 protesters, witnesses said, to keep them from entering the facility, Riglin Farms, a state-licensed dog breeder.
1: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관과 경비원들은 주 면허를 보유한 개 사육 업체인 리지란 팜스 시설에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약 1,000명의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officers 하는 거면 이제 police officers를 얘기를 하겠죠. And guards가 fired 쐈대요. Tear gas.
0: Gas. Tear gas. Tear gas is basically, it's a chemical. Mm-hmm. Like usually when there's a demonstration or like a violent protest, they will shoot this sort of chemical that makes people cry. It burns your eyes. Have you ever had been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tear gas?
1: Oh, no, no.
0: I have.
1: You have?
0: I have.
1: How so?
0: How so, right? I came to visit Korea in the late 80s, and I remember in Seoul,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and there were protests and demonstrations at that time, little political unrest,
1: 뭔가 시위하는 상황에?
0: And the police fired tear gas, and I was like,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1: Did it hurt a lot?
0: Your eyes, like you're crying.
1: Constantly,
0: you can't even open your eyes.
1: Oh, wow.
0: Yeah.
1: So 여기서 진짜 눈물 나오게 하는 눈물 gas. So 최루 가스라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뭔가를 쏘는 거, 뭐 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은 fire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rubber bullets 같은 것도 이제 쐈는데 누구한테 쐈냐면 on the estimated 1,000 protesters한테 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 1,000명 정도 되는 protesters.
0: Okay, so protest can be a verb and a noun. So you have protesters at a protest.
1: Right.
0: Okay. And protest means that you show publicly that you are against something. So you are saying, for example, in this case, they are protesting this facility and the whole idea of dogs and all these dogs being bred.
1: 이건 아니다. 풀어줘라.
0: That's
1: 이런
0: right.
1: 느낌으로 protest 한다는 것 자체가 시위를 하다. 여기서는 시위대들한테 그걸 쏜 거고 아까 크리스틴 쌤도 한국 오셨을 때 또 하필 그런 상황에서
0: yes, 네, yes.
1: Tear gas.
0: It was real.
1: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 리지란 팜스라고 하는 곳이 state licensed dog breeder 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로부터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0: Yeah.
1: 자 그러면은 state licensed dog breeder 요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if something is state licensed, it means that they have a license. They are a legitimate business, and the government says, okay, we give you permission. You have the permit to do this, which is to breed dogs. So this is emphasizing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knows and permits, allows this facility to do what they do.
1: 아, 여기는 제대로 주에서 면허를 받은 곳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쓰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state도 있고 뭐 city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state licensed 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 Yeah. State level에서 sure.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여기 문제 없다.
0: It's
1: 이런
0: official.
1: 식으로 얘기가 좀
0: yes.
1: 나오게 된 거네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은 개 사육 업체, so dog breeder. breed 하는 거가 이제 사육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0: Richland breeds beagles for biomedical research aimed at improving veterinary science.

0: or medicine. The company has denied that it abuses animals.
1: 네, 리지라는 수의학 발전을 목적으로 한 생의학 연구를 위해 비글을 사육하고 있으며 동물을 학대한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vet 줄여서 vet이라고 하잖아요.
0: Yes.
1: Veterinarian, right? Veterinarian, right? 그래서 그 수의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0: Well, that's where the word comes from. It comes from the word veterinary.
1: Right.
0: Now, there are two pronunciations. Mm-hmm. You could say veterinarian. Mm-hmm. I've heard it many times. Mm-hmm. Or you can say veterinarian.
1: Mm-hmm.
0: Okay. So there are two acceptable pronunciations. Mm-hmm. So here, basically, veterinary or veterinary has to do with the health and treatment of animals.
1: Ah.
0: Mm-hmm. So it is not just regular human medicine, mm-hmm. but it's medicine for animals.
1: For animals. 수의학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0: Yes.
1: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veterinarian이라는 단어가 it's very hard to pronounce, to be honest.
0: Too long.
1: So 그래서 제 생각에 short로 그냥 vet이라고 많이
0: vet.
1: 부르는 것 같아요.
0: That's
1: 그렇죠?
0: it.
1: Alright,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Officers and guards fire tear gas and rubber bullets on the estimated 1,000 protesters, witnesses said, to keep them from entering the facility, Ridgeland Farms, a state-licensed dog breeder. Richland breeds beagles for biomedical research aimed at improving veterinary science. The company has denied that it abuses animal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워서 한글 뜻을 완성해 주세요.
0: The game was thwarted by heavy rain. The game was thwarted by heavy rain.
1: 네, 해석을 하면 경기는 폭우 때문에 삐 경기는 폭우 때문에 삐 여기에 들어가는 삐에 들어가는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Green Day with Boulevard of Broken Dream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Activists tear gassed at failed raid of Beagle Research Facility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7906님이요. 음악 나올 때마다 보이는 라디오 배경에 나오는 강아지 덕에 심쿵해요. 어린이날 더 젊어진 쌤들도 심쿵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강아지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옆에서 크리스틴 쌤이 어떡해 계속 이러시네요.
1: I mean, I'm smiling, but I'm really, I'm crying inside.
0: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자, 지난 가을 특별 검사는 리지란 팜스가 검사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실험을 비글에게 실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다음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But he let the company avoid prosecution on condition that it surrender its breeding license by July 1st, which would end its ability to sell dogs to outside labs. The company can continue to perform experiments on its beagles, even though former employees testified that the dogs had undergone eye surgeries without general anesthesia.
0: 네, 하지만 검사는 회사가 7월 1일까지 사육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해 주었고 이로써 회사는 외부 연구소에 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는데요. 다만 전직 직원들이 개들이 전신마취 없이 안구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체 보유한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상상이 갑니까?
1: Yeah.
0: Yeah. 거의 쌤이 웬만하면 리액션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1: okay, I need to get snap out of this.
0: Okay, okay.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But he let the company avoid prosecution on condition that it surrender its breeding license by July 1st, which would end its ability to sell dogs to outside labs.
0: 네. 하지만 검사는 회사가 7월 1일까지 사육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해 주었고 이로써 회사는 외부 연구소에 개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Prosecution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실제로 기소, 고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회사가 그것을 피하게끔 해줬대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on condition that 이러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1: That's right. And that's very important. So basically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as long as or you have to meet this specific requirement.
0: 조건이 필요한 거네요.
1: That's right. We have a 조건. And if you listen to this or if you follow it, then you can do this.
0: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해서 on condition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서가 뒤에 추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On one condition. 하면서 okay. 보통 엄마나 아빠가 yeah. 뭔가 허락을 해주면서 대신에 조건이 있다.
1: On one condition. That's right. And it's true. Because you know, for example, like, you know, your son or daughter wants to go out.
0: Right.
1: And you say like, okay, you can go on the condition that you're back by 10 o'clock.
0: 아.
1: And you give the condition.
0: 뭔가 허락은 하지만 뭐 10시까지 돌아와야.

0: 된다는 컨디션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on condition that 하고 나서 문장 쓰면 뭐뭐 하는 조건으로. 근데 어떤 조건일까요? That it surrender its breeding license by July 1st가 나왔네요.
1: Yeah. So we just talked about how they have a state license. To breed the dogs.
0: Yes.
1: But here they have to surrender its breeding license. So if you surrender, just like, you know, if two countries are fighting and one... I surrender.
0: 항복 이거잖아요.
1: Yeah, that's right. So it's in this context basically means you give up or you just, you know, here you go.
0: 여기 있다.
1: Yeah, this is my license. I give it back to you.
0: 반납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아, 이런 느낌의. 근데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다.
1: Yes.
0: 그러니까 surrender는 단순하게 그런 전쟁에서 항복하다만으로 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를 포기하고 넘겨주고 하는
1: That's
0: 것.
1: Right.
0: So 여기서는 surrender its breeding license 해준다는 조건에서 얘기 나왔고요. 이어가 볼게요.
1: The company can continue to perform experiments on its beagles, even though former employees testified that the dogs had undergone eye surgeries without general anesthesia.
0: 네, 전직 직원들이 개들이 전신 마취 없이 안구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체 보유한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부분이 사실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에 일했었던 그런 former employees, right? 전직 뭐 전에 여기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이죠. 그들이 testify했다는 건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that the dogs had undergone eye surgeries.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1: Yes. Right. Okay. So to undergo eye surgery simply means to have eye surgery. But the idea of this word undergo means that you experience something, usually something medical, like a surgery, something difficult or something unpleasant. So undergo treatment or chemotherapy or undergo testing, something that's kind of hard and sometimes not pleasant.
0: 맞아요. Undergo 한다는 것과 아래로 간다. 결국에는 go through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거를 겪는 그런 experience라는 느낌보다는 좀 안 좋고 힘든 고통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undergo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1: So if the building will undergo renovation or the company is undergoing several changes, yeah, that's exactly it.
0: 변화 이런 것들도
1: changes.
0: 다 포함해서. Okay. So 여기서는 그런 눈 관련돼 있는 수술, 안구 수술을 undergo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 겪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정말 살벌한 게 있습니다. Without general anesthesia.
1: Yeah,
0: 이게 right. 무서워요. 그렇죠?
1: Okay, right. So when you go into surgery, you get general anesthesia, which is basically they knock you out completely. You're sleeping. All of it, right? And of course, we have local anesthesia, which means that they only make that one area numb.
0: 부분 마취가
1: 되네요. Yes, that's right.
0: 그걸 local이라고 local general 대신에 쓰면은 부분 마취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Oh, very
1: right.
0: nice. Right,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But he let the company avoid prosecution on condition that it surrender its breeding license by July 1st, which would end its ability to sell dogs to outside labs. The company can continue to perform experiments on its beagles, even though former employees testified that the dogs had undergone eye surgeries without general anesthesia.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Christina Perry with A Thousand Years.

0: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동물권 단체인 Direct Action Everywhere의 창립자 웨인 슝은 지난 3월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 모든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설 담장을 넘고 개들을 구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At around 9 a.m., police arrested Shung before he entered the site, saying they had probable cause. The scene quickly devolved afterward as police arrested protesters who had breached the fencing around the property. Only a deeply corrupt system will use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gainst peaceful activists saving dogs, Shung said in a statement from jail.
0: 오전 9시경 경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슝이 부지에 진입하기 전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시설 외곽 울타리를 넘은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현장은 급속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슝은 구금 중 성명을 통해 개를 구하려는 평화적 활동가들에게 최루 가스와 고무탄을 쏘는 것은 철저히 부패한 시스템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상황 자체가 정말 엄청난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표현 살펴볼게요.
1: At around 9 a.m., police arrested Shung before he entered the site, saying that they had probable cause.
0: 오전 9시경 경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슝이 부지에 진입하기 전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체포를 하면서 그들이 probable cause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Mm-hmm. So this is saying that they had a good reason. They had a believable, reasonably good reason and sufficient evidence to go ahead and make the arrest.
0: 아, 그러니까 체포할 만한 그런 이유가 이건 충분히 있는 것이다.
1: They
0: 그런
1: did.
0: 것을 probable cause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That's
0: 뭔가
1: right.
0: 합리적인 이유,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 The scene quickly devolved afterward as police arrested protesters who had breached the fencing around the property.
0: 이후 시설 외곽 울타리를 넘은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현장은 급속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 scene, right? 여기서는 장면이 아니라 현장이 quickly devolved라고 했는데요.
1: Okay.
0: evolve는 들어봤어도 뭔가 devolve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1: Okay, very right. good. And that's a good point because evolve means to grow, to progress. But devolve is the opposite.
0: 아.
1: It means it's going backward and it's getting worse.
0: 이거는 뭔가 그 evolve 한다는 거는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인데 반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악화되거나 혼란에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이 분위기 자체가요. 그렇죠? 여기 현장의 상황이. 자, 그리고요. bleached the fenc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protesters들이 이제 그 the fencing을 breach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B-R-E-A-C-H. If you breach something, you break through a barrier or you violate something. In this case, you are basically kind of jumping over the fence or breaking through the fence. You're getting past the fence.
0: 아, 그럼 여기서 breach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보안이라든가 구멍 같은 것을 뚫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영화에서 보면 뭐 they breached the system 이러면서 뚫고 들어왔다
1: yes,
0: 이런 것도 나오고
1: yes.
0: 그리고 또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여러분 bleach는 아닙니다. BR이에요. 여기 bleach는 우리 크리스틴 쌤이 최근에 하신 거고요.
1: I've bleached my hair.
0: 헷갈리시면 yes. 안 돼요. Uh-huh. So, 여기서 breach the fencing 하면 울타리를 넘었다. 울타리를 뚫고 들어갔다 되겠고요. 이어가 볼까요?
1: Only a deeply corrupt system will use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gainst peaceful activists saving dogs. Shung said in a statement. Statement from jail.
0: 슝은 구금 중 성명을 통해 개를 구하려는 평화적 활동가들에게 최루 가스와 고무탄을 쏘는 것은 철저히 부패한 시스템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밝혔습니다라고 했어요. Only a deeply corrupt system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1: So a corrupt system, corrupt is basically we often hear this about corrupt politicians,
0: yes.
1: right? These are dishonest. They abuse their power. It's unfair. So he's criticizing the system.
0: Right.
1: And he's saying we were just peacefully, you know, protesting and then they, you know, put tear gas, you know, shoot tear gas and rubber bullets. He's like, this is a corrupt system. This is a terrible thing. They shouldn't do that.
0: Right. If they were not corrupt, they wouldn't be.
1: They
0: doing
1: wouldn't
0: it,
1: do
0: right?
1: this.
0: Yeah, they wouldn't do that.
1: Yes.
0: Right? 그래서 결국 이건 부패한 것이다 라고 조금 강조를 한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까요?
1: At around 9 a.m., police arrested Shung before he entered the site, saying that they had probable cause. The scene quickly devolved afterward as police arrested protesters who had breached the fencing around the property. Only a deeply corrupt system will use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gainst peaceful activists saving dogs, Shung said in a statement from jail.
0: 네, 경찰은 수백 명의 시위대가 적극적으로 침입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한 보안관실의 대응이 목격된 행동에 비추어 적절하다, 그리고 균형 잡힌 것이었다라고 또 밝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까요?
1: Okay, the game was thwarted by heavy rain.
0: All right. 자, 정답은 경기는 폭우 때문에 자,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뭐 좌절되었다, 무산되었다, 어려움 겪었다, 취소되었다 등등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이정익 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1: Congrats.
0: Right,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Okay, let's listen to Phil Collins with Another Day in Paradise.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Beagle 사육시설에 들어가려고 했던 활동가들 얘기 들었어?
0: 걔들을 구하려고 한 것뿐인데 선을 좀 넘은 것 같긴 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야, 그치? 한쪽에서는 동물을 위해 나선 행동이라고 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법을 어긴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무튼 나 방금 그... 크리스틴? 크리스틴?
1: 나 비굴 구하러 간다. 행운을 빌어줘.
0: 너 참 빠르구나.
1: 안녕.
0: 아니 우당탕 하면서 벌써
1: 가셨다고. There we go. I forgot about that.
0: 근데 이러고도 충분히 남으실 분 같습니다. 바로 액션 취해서 가실 분 같아요.
1: I would.
0: Yeah. Mm-hmm.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개들을 구하려고 한 것뿐인데 선을 좀 넘은 것 같긴 해 에서 나온 말이죠. 선을 넘는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1: Boy, we're talking a lot about lines today.
0: Yes.
1: Yeah, you draw the line. Today, now we cross a line.
0: 오, 반대가 되겠네요. 선을 크로스한다. 이게 선을 넘는. 네,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도 우리말로도 선 넘지 마. 너 선 넘었어.
1: Yes. It's very similar, isn't it?
0: Right.
1: Right. So if you cross a line or if you cross the line, which means more about you have a certain line that you drew. And if you cross it, it means, okay, like that's unacceptable.
0: 오버하면 안 된다.
1: That's right. In this case,

0: basically, they went a little overboard.
1: 아하. Mm-hmm. 어, 방금 그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A little too much.
1: Go overboard.
0: Yeah.
1: 오버하다. Yeah. 가 되겠네요.
0: Right.
1: 그러니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0: Yes, you can.
1: 라인 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0: Yes.
1: 이건, 그건 좀 아니다.
0: Yeah. You don't want to cross a line with your superiors at a company, right?
1: Okay.
0: So, know your place. Don't cross any lines.
1: 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Know your place. 너의 자리를 알아. 이거 너무 많이 갔어.
0: It just keeps coming out. Yeah,
1: 굉장히 right. 카리스마 넘치는 표현들입니다.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선을 넘다, cross a line. 아까 전에 draw a line이라고 하는 거.
0: 선을 draw the line.
1: draw the line, right? 그를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거랑 같이 어떻게 보면 pair 맞춰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0: Yeah. So sometimes, you know, with you, when you're very upset, it's like, okay, you've crossed the line.
1: Right.
0: Okay. So here we use the meaning because it is the line that is acceptable to you, the right. limit that is acceptable to you or not. And so if you say that, you're like, okay, enough. This is the limit. Now I'm really angry.
1: Ah, okay. So 이거는 뭐 crossed a line, 뭐 the line. 이거는 그때그때 컨텍스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the line이라고 하면 너 알지? 나도 알아.
0: Yeah.
1: 바로 그 line 알지? 너 넘었어. 이렇게
0: yes.
1: 또 강조를 해줄 수 있겠고요. 또 좋은 표현들이 몇 가지 더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애매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Yeah.
1: So 그런 것들을 내리기 힘든 결정을 뭐라고 할까요?
0: We could say something like it's a tough call.
1: It's a tough call.
0: Yeah. We're not calling anybody.
1: Mm-hmm.
0: But this is a tough decision. A tough, it's, this is a tough issue.
1: Right.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tough하다 그러면, oh, tough guy. 이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tough가 어려운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0: Absolutely. It's a tough question, we say. And that means it's a difficult question.
1: Right.
0: So a lot of the times we use this word tough to mean very hard or difficult.
1: 근데 거기에다 이제 call까지 붙여버렸어요.
0: Yes.
1: 전에도 아마 한번 call이라는 거를 언급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결정이긴 결정인데 좀 뭐랄까 급하게 내려야 되는 그런 결정들을 특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0: That's right.
1: Right. 그리고 나 간다 하고 하셨는데 I'm going도 되겠지만 물론 I'm off to 어디 뭐 I'm off to do something 하면 나 뭐 하러 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Did you hear about the activists who tried to break into that beagle facility?
2: Yeah, they were just trying to save the dogs, but it seems like they crossed a line. It's a tough call, you know? One side sees it as standing up for animals, and the other sees it as breaking the law. Anyway, I just went to the... Kristen? Kristen?
3: I'm off to go save those beagles! Wish me luck!
2: Good luck!
3: Bye!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틴 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o all. We're going to end the show with a song by Boney M. It's Sunny.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Happy Children's Day.
1: That's right. Happy Children's Day.
0: 네, 그래서 오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하러 오셔서 저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I'm grateful for you, 스타님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I'm grateful for 뭐뭐 기억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어.

썼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길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 하나 외워두시면 또 응용도 가능하니까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우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우리가 인생을

0: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움을 표시할 때, 물론 I'm grateful for you 이렇게 어제 배웠던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돌려서 더 감동적인 표현으로는 오늘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서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천천히 뭐라고 했죠?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예요. 자, 일단 나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인데 보통 영어는 뒤에 부분 이걸 해낼 수 없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일단 주어와 함께 나오죠. 그래서 일단 내가 못한 거니까 해낼 수 없었던 거니까 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오늘은 외우시면 돼요. couldn't hav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could not have 라는 표현인데 뭐뭐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특정 조건, 예를 들자면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는 해요. 자, I couldn't have, I couldn't have. 나는 뭐뭐를 할 수 없었어요. 요 말을 익숙해질 때까지 I couldn't have, I couldn't have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뭘 할 수 없었어요? 이걸 해내는 걸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우리가 couldn't have 라고 했잖아요. have 뒤에는 보통 과거 분사라는 게 와요. 우리 PP라고도 부르거든요.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인데 have a PP 이전에 학창시절에 외웠던 거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 단계로 외우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외우는데 do의 과거는 did이죠. 그리고 과거 분사 PP는
1: done이죠.
0: 그래서 여기서는 done이고 이걸 해내다니까 done this라고 하시면 돼요. I couldn't have done this. 난 이걸 할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또 얘기해야 돼요? 당신 없이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어의 맨 뒤에 오죠. 뭐 with 누구누구 이건 당신과 함께란 뜻이고 당신 없이는 without you 라고 해요. So without 뭐뭐는 뭐뭐 없이 라는 뜻입니다. With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Without you. 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난 안 돼. 약간 못 살아. 이런 가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 노래에 Without you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이제 이 긴 문장 이해가 되시죠? I couldn't have. I couldn't have. 뭘 못했어요, 혼자?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Good job.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오늘의 패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Mm-hmm.
1: 우리 done this without you 대신에 다른 거 넣겠습니다.
0: Okay. I couldn't have 다음에 이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과거 분사라고 써 있는데 그 동사 변화 세 개 중에 맨 끝에 거 거기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거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So when can we use this?
1: Well, here's a common one.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0: Made it. 여기서 made는 make의 과거 분사인데요.

0: make가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여기서 it은 그냥 make it, it하고 make가 같이 붙었을 때 성공하다의 느낌이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0: 자, eat는 먹다인데 과거 분사 형태가 eaten입니다. Mm-hmm. eaten의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1: E-A-T-E-N.
0: 그렇죠. eat에 en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I couldn't have eaten this 라고 했나요?
1: Eaten all this.
0: 아, all this. 이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없었어요.
1: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Without?
1: By myself.
0: Oh, by myself. 나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Mm-hmm.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1: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0: Graduate가 이제 졸업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graduate의 뒤에 D만 붙여주면 돼요. 보통 ED로 끝나는 게 과거이기도 하지만 과거 분사도 ED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Graduated, 그쵸? Mm-hmm. 졸업을 한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좀 긴 문장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I couldn't have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를 통으로 외워두시면 뒷부분만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돼요. What else?
1: I couldn't have completed the project without your advice.
0: Complete the project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다, 뭐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Complete도 역시 D만 붙여주면 돼요. 이로 끝나니까. Completed this project
1: without your advice.
0: Without your advice. Advice는 조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조언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이겠네요. 다 감사함을 표시할 때 많이 쓰네요. 그렇죠?
1: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0: Learn English. 이거는 쉽죠, 여러분. 영어를 배우다. 근데 learn의 과거 분사는 ed를 붙여주면 돼요.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혼자서. By myself, alone. 이런 거 다 혼자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 mm-hmm. 스스로 혼자서.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Alone 같은 경우는 둘, 셋이 아니라 혼자.
1: Mm-hmm.
0: By myself는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구별해 주면 좋겠죠. Maybe a couple more?
1: Sure. I couldn't have found it by myself.
0: Found it. 자, 뭘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found는 find의 과거 분사예요. I couldn't have found it. 그걸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1: Mm-hmm.
0: By myself.
1: Right.
0: 나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죠.
1: Now, all of the sentences so far had without Momo or mm-hmm. by myself, but you can leave that off and leave it implied. For example, I couldn't have understood the problem.
0: 그렇죠. By myself, 뭐 without you 이런 표현들을 좀 빼고 그냥 그게 이미 녹아져 있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I couldn't have
1: understood the problem.
0: Understood the problem. 자, understand의 과거분사가 understood입니다.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1: Understood is U-N-D-E-R. S-T-O-O-D.
0: 네, S-T-O-O-D입니다. So understood the problem.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당신 없으니라는 게 약간 뒤에 없지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Mm-hmm.
1: And the last one,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0: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이미 도착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네. 도착은 했습니다. 하지만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Get to the airport. Get의 과거분사 gotten. Get to the airport을 쓰고 on time이라고 했죠. On time은 제 시간에 라는 말이에요. 네, 좀 긴 문장들이었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문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1: I couldn't have made it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0: made it without you.
1: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0: I couldn't have eaten all this by myself.
1: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0: I couldn't have graduated without your help.
1: I couldn't have completed the project without your advice.
0: I couldn't have completed the project without your advice.
1: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0: I couldn't have learned English alone.
1: I couldn't have found it by myself.
0: I couldn't have found it by myself.
1: I couldn't have understood the problem.
0: I couldn't have understood the problem.
1: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0: I couldn't have gotten to the airport on tim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I couldn't have 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게요.
2: 정말 잘했어요.
3: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2: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3: 정말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0: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쵸? 자, 대화 내용 쭉 보면 다시 한번 정말 잘했어요 라고 했죠. 이렇게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1: Good job, great job.
0: 고마워요는 뭐 thank you, thanks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1: 아하.
0: 여러분 영어가 나왔어야죠. 기억나시죠?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really.
1: really.
0: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I'm grateful for 써도 될 것 같은데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지 우리 처음부터 영어로 들어볼게요.
4: You did a great job.
5: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4: No, it's all you.
5: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자, 처음에 정말 잘했어요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You did a great job.
0: 자, 뭐라고 했죠?
1: You did a great job.
0: 네, you did a great job. 그냥 great job라고 해도 되지만 full sentence로는 you did a great job이죠. 자, 아까 do의 과거가 did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동료가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5: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나왔죠? 자, 일단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 Thank you.
0: 라고 하면서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그쵸.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이, 뭐, 서로 지금 칭찬하는 과정인가 봐요. 또 동료가,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4: No, it's all you.
0: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네요.
1: No, it's all you.
0: No, 아니에요. 그것은 it's all you, 다 당신이에요. 즉, 당신이 다 한 거다라고 할 때 it's all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정말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5: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다시 한 번요.
1: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네, seriously가 심각하게도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말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I'm thankful to have you가 나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인데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so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I'm so thankful to have you.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I'm grateful for you라고 해도 되겠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봤고요. 영어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4: You did a great job.
5: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4: No, it's all you.
5: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발음 연습할 시간이죠. 오늘 문장 다시 한번.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 일단, I couldn't 하고 have는 약간 연음이 돼서요. Couldn't have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렇죠? Couldn't have, couldn't have.
1: T 없이도 누가 그렇게 말해요.
0: Couldn't
1: 그렇죠? have.
0: Couldn't have 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N 다음에 오는 T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H도 이렇게 연음이 될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I couldn't have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done this without you. Without you는 약간 끊어주듯이 without you 라고 해도 되는데 T 다음에 오는 you는 또 ch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without you 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연음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1: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Children's Day. This is Juch.
0: 네, 정말 Happy Children's Day. Mm-hmm. 정말 행복한 어린이날 모두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 Wow. I wonder what plans people have for this special day.
0: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possibly one of very few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they celebrate Children's Day 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예전에 어떤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Okay. 왜 하루를 특별하게 정해서 하느냐. Oh. 자기네들은 every day is Children's Day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1: Every day is Children's Day, huh?
0: 네. What do you have to say, 선생님, to that?
1: Yeah, but if something you do if every day, if you do something every single day, it doesn't feel special.
0: Mm-hmm.
1: If you make it just one particular day, that day makes it really special and meaningful at the same time.
0: Mm-hmm.
1: So that's the big difference.
0: 그렇죠.
1: I think,
0: 그러니까 그 하루에 뭔가 의미를 두고 좀 더 특별한 일을 그 아이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특별한 노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또 오래도록 stays with you 말 그대로 that kind of memory stays.

0: with you or feeling stays with you. 어제했던 표현 여기서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근데 웃긴 게 네. 우린 잘 모르잖아요. 네. 지금 막 검색해봤는데 네. There are 90 countries that have Children's Day. 90. We're special, yes.
0: Okay.
1: Together with 90 countries.
0: 90 other countries. For example, 어떤 나라가 어린이날 있을까요?
1: 뭐 영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어. 뭐 타이완, 홍콩, 뉴질랜드.
0: 영국도 있어요?
1: 영국도 있어요.
0: 오.
1: 타일랜드.
0: Yeah. 오. Yeah. 그렇게 여러 나라 말한 다음에 to name a few.
1: Just to name a few.
0: 네. 그냥 몇 right. 군데만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러이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Just to name a few.
1: Just to 표현. name a few.
0: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Happy Children's Day입니다요.
1: Happy Children's Day in Korea, everyone.
0: 네. 자 오늘 감격 교실 우리 Easy English 교재 5월 5, 26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Okay. 이 두 친구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제 어릴 적 경험을 말하면서 동사의 과거형 역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뭐뭐를 하고는 했다라고 할 때 또 어떤 표현 쓸 수 있을지 잘 아시죠?
1: That's right.
0: 자, 맞는지 한번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어린이날에 댁에 어디 가고는 했니?
1: 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셨어.
0: 단 둘이서만?
1: 어, 우린 걷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벤치에서 뭐 간식도 먹고 그랬어.
0: 어, 소박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네.
1: 어. Oh,
0: 그렇죠.
1: Nice and small, like very personal children's
0: very.
1: day.
0: 어, That's righ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그런 그 어린이날을 보내곤 했다. 사실은 이제 이 대화문을 쓰면서 생각한 네. 것은 이제 어린이들하고 많이 그 인터랙션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원 right.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랬고.
1: 그쵸, 그쵸.
0: 근데 느껴보면은 아주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1: right.
0: 그 정말 열심히 잘 영어를 공부했는데 엄마는 그보다 더 욕심이 이제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공개적으로 보이는 엄마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람 많은
1: okay.
0: 데서 그렇게밖에 못해? 뭐 이렇게 야단치거나
1: 네,
0: 그런
1: yeah.
0: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날에 아무리 잘해준 한들 잘해줘본들 어떤 추억으로 어린이를 어린이였을 때 시절을 기억할까 싶을 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 Yeah.
0: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없이 혹은 엄마 없이 혹은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의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요.
1: Right, right.
0: 그럴 때 누군가와 함께 그래도 어린이임을 이 소중함을 스스로 좀 깨달을 yeah.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yeah. 썼습니다.
1: Every child is precious and I think we should value regardless of their family situation. We should appreciate them because they are the future.
0: Oh yes.
1: They are the future,
0: 그렇습니다.
1: right?
0: 네. Yeah. 네. So family comes in all different shapes and colors and
1: sizes.
0: Right? 그렇죠.
1: That's right.
0: yeah. 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과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1: Okay.
0: 어린이날에 너는 되게 어딜 갔었니? 갔니 안 갔니 이런 뜻으로 어딜 가고는 했었니? 라고 묻는데요.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0: 네. 그러니까 where did you go가 아니라 did you라고 먼저 묻게 됩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did you 그다음에 go somewhere 하게 되면 어딘가를 너는 갔었니? 갔니? 라는 말인데 대개 어떤 곳을 갔니? 어린이날에 라는 뜻으로 usually를 붙인 거예요.
1: Right.
0: 그래서 did you go?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did you usually go? 라고 한 거죠.
1: Right.
0: 네.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So what is the most common place that you went to?
0: 그렇습니다.
1: On Children's Day.
0: 네, 맞아요. So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니? 아니면 어디 특별한 곳에 갔니? 이제 이렇게 묻는 말이 되는데요.
1: Yeah.
0: 그러니까 꼭 그랬니? 안 그랬니? 막 단호하게 갔다, 안 갔다.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잖아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usually를 붙여서 묻게 됩니다.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어딘가를 대개는 갔었니? On Children's Day? 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1: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0: 네.
1: 주로 어린이날에는 어딜 가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네.
1: It's a very common thing.
0: 어.
1: It's like a tradition to take your kids somewhere.
0: 어.
1: To an amusement park, to a nice restaurant, or go traveling somewhere.
0: 맞아요.
1: Right? Yeah.
0: 어딘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1: sure.
0: 짧은 거리라도
1: sure.
0: 어딘가 특별한 곳을 간다라고 할 때 그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보죠.
1: Okay.
2: Did you usually

0: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자, 지금 somewhere하고 Children's Day 중간에 on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약하게 발음이 돼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Yeah. Somewhere on, 그죠?
2: Somewhere on Children's Day.
1: Somewhere on Children's Day. 네, somewhere하고 한참 있다가 on Children's Da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 Right.
1: 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셨어.
2: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1: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자, 우리 엄마가 나를 데려갔다. Took me to 어디 어디 이렇게 되는 거죠.
2: Right.
1: 네.
2: So she took me. Take의 과거형 took.
1: 네.
2: So she and I went together. But
1: right.
2: since she's my mom, she is the one taking me. Leading me there.
1: That's right? right. 그렇죠.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2: yes.
1: My mom took me to the park. 근데 그 파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런 놀이공원 같은 곳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공원 near our house라고 합니다.
2: You can also say near our home.
1: Near our home.
2: Near our
1: 그렇죠.
2: home,
1: 네.
2: near our house.
1: 우리 집 사는 근처 바로 거기에 있는 공원을 데리고 가고는 하셨는데 자, doesn't it may not sound that much that big of a deal here.
2: Right.
1: 어떤 go to a park near your house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엄마하고 둘이만 갔다고 하니까.
2: Right, right.
1: 그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뒤에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켈리는 단 둘이서만 갔어? 라고 묻습니다.
2: Okay. Just the two of you?
1: Just the two of you? 그냥 엄마하고 너 둘이서만 just the two of you?
2: Right.
1: 네.
2: Nobody else? Just you and your mom? Just the two of you?
1: 아, 그 좋다. Yeah. Just you and your mom? 이렇게.
2: 네, 그거를 뭐 짧게 하면 just the two of you?
1: Just the two of you?
2: Just the two of you?
1: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Just the two of us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2: 그 노래 할까 말까 안 했는데.
1: 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했어요. 선생님 잘했죠?
2: 아, 예, 예.
1: 네. The two of us 하면 우리 두 사람. Just the two of you. 당신들 두 사람. 이런 뜻으로. Just the two of you.
2: 저 솔직히 켈리가 딱 just the two of you 했을 때는 just the two of us 노래가 바로 나왔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2: 그냥 자, yes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1: 아 맞아요.
2: Just the two of us.
1: 네, 여기서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just the two of you까지만 한 모양이에요.
2: That's right.
1: 자,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특히 유의하시면서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0: Just the two of you?
1: Just the two of you? 당신들 둘이서만요? 이런 뜻이 되지만 어머니하고 너 둘이서만? 하고 물었더니 지민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같이 엄마랑 둘이 걷기도 했고 얘기도 했고 벤치에서 간식도 먹었는걸?
2: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the bench.
1: 네,
2: on a bench.
1: 그렇습니다. On a bench. 자,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그러니까 우리는 walk도 했고 talk도 했고 eat snacks도 했다라고 한 것을 앞에 we'd 하나로 지금 붙여서 이어 말하고
2: right.
1: 있는데 we'd는 사실 어떤 두 단어의 줄임말이 될까요?
2: We would.
1: We would.
2: 그 당시에 그 situation을 생각하면서 you're kind of in that moment.
1: 아.
2: Your mind would go back to that moment. We would walk and talk and eat snacks sitting on a bench.
1: 그렇죠.
2: Yeah.
1: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는 했다라는 말로 we would 물론 뭐뭐를 하고는 했습니다라고 할 때 we used to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2: Yeah.
1: used to라고 하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라는 조금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할 때
2: sure.
1: 그냥 we would 더 짧게 we'd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한 번만 딱 하고만 행동이 아니고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반복되던 어떤 습관이나 전형적인 행동을 말할 때 더 잘 쓰게 된다는 거예요.
2: 근데 그냥 과거형으로 해도 표현해도 틀리진 않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2: Yeah, we walked, talked and ate snacks on a bench. It's not wrong. But when you're thinking about a good time in the past, 그 좋은 메모리를 그 기억을 좀 상기시키면서 너무 좋았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할 때는 we would walk and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Those were good times.
1: 아.
2: So this is a good way to express good feeling of that time in the past.
1: 그러면 우리는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만 싸우는데 급했고 뭐

0: 물건 집어던지고 막 우리는 그랬다라고 할 때는 we would 쓰면 안 돼요?
1: It's okay, I think. But here the context is such good, happy memory. 근데 anytime you talk about the past in the present feeling, it's we would. Oh yeah, we would fight and we would yell and scream.
0: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1: 안 좋은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뭔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습관적으로 혹은 어떤 그 전통적으로 혹은 어떤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곤 했었어라고 할 때는 그때도 우리말로 하고는 했었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so we would 짧게 would라고 한다는 거죠.
1: 그렇죠. 자, 질문 자체가 usually니까 something you do usually,
0: 맞아요.
1: normally.
0: 맞아요.
1: We would walk, talk, and eat.
0: 네, 아, 좋았을 것 같아요. 엄마랑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앉아서 간식도 먹고.
1: Right.
0: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ight not sound such a huge celebration of Children's Day.
1: Okay.
0: Children's Day를 대단히 뭐 크게 축하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이거 뭐라 그래요? Very personal. Yeah. Intimate moment?
1: It's very intimate.
0: Oh.
1: You had a personal intimate moment with your mom.
0: 그렇죠.
1: Or with your dad.
0: 그렇습니다. Mm-hmm.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뭔가 친밀감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시간을
1: yes.
0: 보냈다. 자, we woul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켈리가 뭔가 이제 훈훈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소박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1: Simple, but so meaningful.
0: 네, simple. But so meaningful. 아주 간소하고 소박한 것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 simple.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네. But so meaningful. 이렇게 말합니다.
1: 저 같은 경우에는 네. Oh, that's so sweet.
0: That's so sweet.
1: 라고 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Oh, that's so sweet.
0: 아,
1: you and your mom.
0: 어.
1: Right?
0: You and your mom. Yeah. 너랑 너의 어머니 참 다정한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
1: Right.
0: So sweet. 그렇게도 할 수 있었겠네요.
1: 결국에는 아주 meaningful하네요.
0: 네네.
1: 그치? 네. You remember that for a long time
0: right.
1: because it's meaningful.
0: 맞습니다. Yeah.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한때 다 어린이였던 적이 있는데
1: right.
0: we were all kids at one time right, in our lives. 근데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그 대단한 걸 원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1: Yeah. It's usually something simple and something like memorable, which is spending time with your loved ones.
0: Right.
1: Those things are meaningful.
0: 네, 그렇습니다. Yeah. Meaningful. 네, 그런 meaningful한 시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듣겠습니다.
2: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3: Simple, but so meaningful.
0: 네, 오늘 대화에서는 이렇게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과거의 어린이날 어디를 가고는 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My mom took me to the park.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공원을 데리고 갔었는데 We talk, w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는 했었어. 항상 해마다 이맘때면 We would를 짧게 줄인 would로 시작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1: Mm-hmm.
0: 자,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3: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2: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3: Just the two of you?
2: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3: Simple, but so meaningful.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우리 입에 착 붙게끔 두 번씩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1: Let's go!
0: 너는 어린이날에 대개 어디 가고는 했니?
3: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1: Did you usually go somewhere on Children's Day?
0: 어, 우리 엄마가 나를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셨어.
3: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1: Yeah, my mom took me to the park near our house.
0: 그냥 단 둘이서만?
3: Just the two of you?
1: Just the two of you?
0: 응, 우린 걷기도 했고, 얘기도 하고, 또 벤치에서 간식도 먹었어.
3: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1: Yes, we'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0: 어, 소박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다.
3: Simple, but so meaningful.
1: Simple, but so meaningful.
0: Yay,
1: good job,
0: 정말
1: everyone.
0: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 방송에서 듣고 하면은 네. 아, 다 알 것 같고 단어도 쉽고 한데
1: mm-hmm.
0: 근데 막상 이 말을 좀 해볼만 할 때가 왔을 때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1: So you have to practice a lot
0: 그렇습니다.
1: and review

0: this type of conversation over and over again.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yes. 근육이 기억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0: Muscle memory.
1: Right. Muscle yeah. memory. 말 그대로 입이 근육이 그 뭐 혀도 마찬가지고
0: right.
1: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You know, your brain is also a muscle.
1: Oh, yes.
0: So the more you practice, the more your brain remembers. So reviewing is the answer.
1: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많이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Yes.
1: 자, 여기서 이제 just the two of you라는 말이 있었어요. Mm-hmm. 그래서 아까 잠깐 그 just the two of us라는 노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That's right. Yeah.
1: 이렇게 어떤 수량이 있고 two, three, four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of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 전체 집단을 가리키는 말 뭐 you, us, 뭐 them, the group, 뭐 the kids 이런 식으로 여럿을 가리키는 그런 그룹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 나 하나, 오로지 나 하나라는 뜻의 표현이 또 재밌는 게 있죠.
0: 아, 재밌는 그냥 me or myself.
1: Me.
0: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Me, myself, and I.
1: Me, myself, and I.
0: 나와 나와 나란 뜻인데.
1: 네.
0: 근데 세 가지 표현이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묶어가지고. So who's going to the party? 나 혼자가. Just me, myself, and I.
1: 아.
0: Me, 그냥, myself, and I.
1: 그냥 I'm going there by myself. 이렇게 말해도 될걸.
0: Sure, no problem.
1: 근데 me, myself, and I 해서 오로지 나 혼자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도 있군요.
0: 강조하는 표현이죠.
1: 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Perfect.
1: 네,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de.
1: 함께하신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exploit, 뜻은 부당하게 이용하다, 악용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issued a consumer alert regarding virtual accounts, warning that these temporary verification tools for bill payments and online shopping are being increasingly exploited for criminal scams. 여기서 exploit라는 표현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Criminals exploited the system to commit fraud. 범죄자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뉴스에서 exploit a system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부당하게 이용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ploi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길을 걸어갈 때도 몸이 리듬으로 출렁거린다. 몸속에서 기쁨이 솟구쳐서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뛴다. 아이들의 몸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 아이들의 몸에 리듬을 실어준다. 호랑이나 사자의 어린 것들도 스스로 기뻐하는 몸의 율동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것들은 생명을 가진 몸의 즐거움으로 발랄하고

몸들은 신생하는 시간과 더불어 뒹굴면서 논다. 이 장난치는 어린 것들의 몸의 리듬을 들여다보는 일은 늙어가는 나의 내밀한 즐거움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니콜의 A Little Peace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나남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산문집 허송 세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늙어가는 나의 내밀한 즐거움이다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율동, 엄청난 그 몸의 리듬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이신 카페인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장 어릴걸요? 제가 가장 어린이 한복판에 있을걸요? 하시는 카페인님 계시다면 몇 살이실까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몸은 어린이는 아닌데요. 지금 생체 나이는 어린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오늘 오프닝 듣고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립습니다 하시는 카페인 분들도 계시다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리듬을 오늘 한 번쯤이라도 약간 따라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희 님이 리듬을 싣고 걷는 어린이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대세 드라마 중 구교환 배우의 걸을 때 이쪽 저쪽으로 폴딱이며 걷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쵸, 이 모자무사로 줄여 말하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요 드라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늙을수록 걸음이 늘어지는 것 같아 의식하고 좀 더 경쾌히 걸을까 봐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그 어떤 틀 안에 우리의 기분이 담기기도 합니다. 내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은 감정이 뒤따라 따라오기도 해요. 이게 기분이 좋아야 웃지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사실은 한정적인 게 너무 많고 일단 웃지

야, 그럼 뭐 감정이 따라 붙겠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웃을 일이 또 많다는 거. 주희님 사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폴짝폴짝 하면서 저는 행복의 투스텝이라고 부르는 그 걷는 법이 있어요. 약간 딴따단 딴따단 이렇게 걷는 건데 기분 굉장히 좋을 때 미친 척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걷거든요. 뭐 아무도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너무 사람 많을 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주로 밤에 그렇게 걸으면 기분이 뭔가 좋아집니다. 카페인님도 오늘 한번 그렇게 행복한 걸음, 명랑한 걸음, 어린아이의 리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김수현님 생방 반짝 반가워요라고 하셨고요. 박소정님도 아 생방이다라고 하셨고요. 베티쌤 리님도 휴일 생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카페님도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저는 이 어린이날 북카페 오는 길에 제가 서울역을 지나오거든요. 정말 오늘 인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관광객들도 많고요. 커다란 수트케이스 들고 막 이고지고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뭔가 약속이 있어서 신나게 움직이는 어린아이, 가족 단위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리고 저처럼 출근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거리마다 사람들이 있던데, 카페님 어디서 지금 북카페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잭슨 파이브의 I Want You Back 그리고 에슬린 데비슨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린 카페이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질문 드렸는데요. 현

이수님, 초등학교 1학년 세종에 사는 권지훈 어린이 여기 있어요. 권지훈 어린이가 거기 있군요. 아, 7살 때부터 즐겁게 듣고 있답니다. 어린이날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 권지훈 어린이, 아, 세종시에 사는 우리 권지훈 어린이에게 그림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 만난 인연이 너무 좋죠. 주소랑 책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연락처 우리 북카페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인데요. 거기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네, 우리가 또 기억해다가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지훈 어린이. 그리고 황정한님, 저는 일하고 있어요. 오후엔 시내를 2스텝으로 고3 딸아이와 함께 거닐어 보려고요. 2스텝으로. 저도 알아요. 그 2스텝. 지금도 될까요? 발이 꼬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하하 하셨습니다. 뭐 꼬여봤자죠. 2스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안무도 아니고요.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약간 너무 용기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보이지 않는 장대가 저기 있다 생각하고 그냥 전력 질주하시다가 폴짝 이렇게 점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평소랑 좀 다른 보행법을 좀 우리 오늘은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장홍기님, 반려견 모카랑 오전 수원성곽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모카와 함께 수원성곽을 한 바퀴. 토요일 독서 모임이 있어서 가지오 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가지고 나왔는데 몇 장 못 읽었네요. 오랜만에 참여해서 즐겁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 가방에 책 가지오 이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 너무 재미난 책이잖아요. 이걸 또 넣어가지고 나오신 홍기님 좋습니다. 또 모카와 함께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홍기님 한번 폴짝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희님 수원에 계신 카페인님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홍기님도 수원 성곽 한 바퀴를 돌고 왔다고 하셨는데 주희님은 수원 1월호수공원을 돌면서 투스텝을 섞어서 걸어는 봤고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주희님은 1월호수공원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여성들은 공중에 좀 풍 떠서 45도 각도에서 발바닥 부딪히는 그 경쾌한 동작은 안 될까요? 애청자님들 알려주대요. 지금 어린이인 척 하시는 거죠? 되시는 분 하셨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발바닥을 부딪히는 동작? 이거 어렵죠. 근데 순간 아주 정말 찰나에 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분들은 가능하실까요? 이게 사실 쉽진 않은 동작인데 되시는 분 한번 폴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3148 쓰시는 카페이님. 초등학교 1학년 조효빈도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조효빈 어린이. 우리 지금 그림책 선물. 조효빈 어린이에게도 보내드릴게요.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 포함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죠. 차미선님, 반짝반짝 오늘 제 생일이에요. 북카페 19년도 시작할 때부터 들었는데 제 생일이 어린이날인지라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 챙기느라 반말 축하 신청을 항상 놓쳤어요.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은 작가님 저도 반말 축하 부탁드리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에 태어났어 우리 미선이 생일 축하해. 아 19년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함께한 우리 지금 벌써 북카페에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한 지는 지금 7년째인 거잖아. 7살이 된 셈이라고 치고 미선이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더 무럭무럭 자라라. 네. 우리 지금 그림책 지금 받으실 분들 주소 연락처 보내주고 계시죠? 네. 빨리 안 오면 네. 안 됩니다. 빨리 보내주시죠. 샵 1045로요. 아, 이번에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나라는 우주죠. 어른의 마음 속에도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5월 5일은 거리가 온통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어린이날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도 문득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고 사회에서는 어엿한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때로는 상처받아 웅크리고 있는 작고 여린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완벽하고 이성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리하게 애를 쓸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이성적인 어른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의 결핍과 상처 속에서 아직 자라지 못한 내 안의 어린 우주, 즉 내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든든한 어른으로서 남들을 챙기고 보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서 서성이는 이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른이니까 참아야 해. 극한 일로 힘들어하면 안 돼. 라며 내면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다그치기만 했죠.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시선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오늘만큼은 어른이 된 내가 내 마음속 아이의 가장 다정한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도 좋고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작은 간식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도 훌륭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 우주를 따뜻하게 품어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안에 잊혀진 작은 별을 찾아 가장 다정한 안부를 건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악동 뮤지션이 부른 작은 별 띄워드렸습니다. 네,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혹시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하신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웅크리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어린이날 맞아서 미리 손주들과 청주 박물관 행사에 참여했어요. 여러 행사 중 유물찾기 탐험도 완수하고 기념품도 받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지만 좀 힘들었죠. 오늘은 애들은 가고 화창한 봄날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느끼며 오랜만에 느긋하게 데크에서 커피 한잔 합니다요. 사랑하는 선우, 민우, 어린이날 축하. 아빠 회사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데크에 딱 앉아가지고 바람 친구 삼아서 커피 한잔 하는 그 여유로운 느낌이 사연에서 묻어납니다. 이 청주 박물관 행사 다녀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또 신민호님은 그 주민등록증 발급 직전에 아들과 함께 또 서울에 또 2박 3일간 또 미술관 박물관 투어하러 오신 것 같던데요. 우리 카페인들이 뭔가 크로스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4318 쓰시는 카페인님. 6살. 아, 6살. 익산에 사는 장은호입니다.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선물을 졸라서 소방차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동화책까지 받으면 우주까지 날아갈 거예요. 아직 7개월 아가인 장이건, 장이현까지 첫 어린이날 너무너무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 지금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이 소방차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쵸? 소방차, 그 뭐, 모형? 그 장난감인 거겠죠? 예,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개월 아가인 장이건, 장이현까지. 이 어린이날, 정말 축제 같을 것 같은데, 아, 그 주소, 이름, 연락처, 이렇게 또, 샵1045로 지금 남겨주시죠.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412 쓰시는 카페이님도요. 우리 4학년 딸은 어린이날이 2번 남았다고. 6학년 아들은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아쉬워하네요. 너희는 엄마가 어른 될 때까지 이날을 챙겨줄 테니 아쉬워 말아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오늘은 5월 5일을 가득하게 즐기렴. 너의 13살, 11살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을 엄마가 축하해. 고맙다, 나의 어린이들아. 하셨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린이날 챙겨줄 것이다. 라는 엄마의 이, 사랑 고백. 이 어른이라 하면 그럼 신분증 발급이에요? 주민등록증 발급? 몇 살까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0412 쓰시는 카페이님도 주소, 연락처, 우리 샵1045 유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죠.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권수현님, 어린이였던 중학생이 있는 저희 집 생생한 풍경은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교 정도까지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쵸? 어린이였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일단 아침에 대청소를 마치고 각자 쉬는 시간을 잠시 지낸

후 저는 또르띠아용 먹거리를 잔뜩 준비하고 있어요. 실은 오늘 저녁에 저는 친구와 100년 만에 약속이 있어요. 오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내죠. 하하하. 오늘 방송도 감사해요. 아마도 각자 취향이 맞는 또르띠아를 돌돌 말면서 온 가족이 들을 듯합니다. 아들 오늘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아, 또르띠아 말면서 듣는 이 사랑 고백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이 친구와의 약속도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트의 화이트 듣고 이제 예고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특집으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갈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우리도 오늘은 어린이처럼 네 이렇게 좀 천진하게 네 오늘 이 시간들을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작품 골라오실 때 약간 고민하셨을까요?
0: 네, 특집이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걸 고르려고 했는데 실은 그 전부터 요걸 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먹은 책이 있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걸 고를까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1: 소연 시인님은요?
2: 예, 저도 최근에 이 책에서 요 어린이날이나 이 5월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하나는 찾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림책은 다 뒤져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발견하신 거죠?
2: 그래서 조금 낯설면서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책도 소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있어서 그중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1: 기대됩니다. 에, 9092 쓰시는 카페인님이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결혼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배웠습니다. 아침에 03년생, 06년생 두 아이에게 어린이날 용돈 주고 출근했답니다.
1: 아, 결혼 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린이인가, 초등학생 정도일까 했는데 결혼 전까지다라고 지금 9092 쓰시는 카페인님은 어린이집이 갑자기 대거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김정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 네, 어린이 30세까지라 우겨요. 왜냐하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1: 아, 그러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군요. 아니, 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린이 맞는 거죠.
0: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1: 지금 네, 28살 어린이 이런 거 가능한 거잖아요.
0: 네, 그러게요.
1: 낯설긴 하지만
2: 29부터 쭉쭉 한 살씩 내려가 보면 어느 나이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렇게 네. 자르기가. 네. 이서우님, 고은님 저도 반말 축하 부탁드려요. 어린이날이라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려고 보내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놀이기구 타는 아이들 지켜보며 북카페 함께 듣고 있는 울 남편 김준영,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하셨습니다. 와, 어린이날이 결혼기념일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들이 막 다 겹쳤는데 지금 김준영님, 오늘 요 방송을 또 함께 듣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우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0: 반말이 아니잖아요.
1: 반말이요? 반말, 반말 축하는, 그러네. 준영아, 서우가 너 좋아한대. 잘 살아라. 네.
0: 이거 너무 그 아기가, 네. 아기한테, 누가 너 좋아한대, 옆반에 누가 좋아한대,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요. 네. 결혼기념일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 사연. 네.
0: 반짝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생일인 조카가 4살 아들 데리고 어렵사리 대공원에 도착했다고 문자 왔네요. 생일인데 생일 아닌 날이 된 저의 조카 지연이의 41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린이날이 생일이면 그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생일 없는 거죠.
1: 아, 밀리죠. 어린이날에 네, 밀리는
0: 엄청
1: 거죠.
0: 엄청 밀리고.
1: 엄청까지나?
0: 아예 뭐 못 챙기고 그냥 영원히 밀리는 거죠.
1: 영원히. 아니, 그래도 어느 시기에 이제 그게 조금 같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2: 한 중학생 정도 네네. 되면은 그치.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1: 맞아요. 지연님 41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그냥 평소와 똑같아요 싶기도 한데 네, 오늘도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따라가는 동안 오늘이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것부터 볼게요.
0: 네, 저는 남지은의 5월, 남지은의 시의적절이 나왔는데 제목이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지은 시인이 아이들과 공부방을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그러면 글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0: 아이들과 생각하면 좋은 것의 목록을 적어보기로 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고 정확한 대상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소한 순간을 적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그리 망설이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써내려갔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눈여겨보고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역시 아이들이 최고로 잘하는 일.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져보았을까?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드는지, 언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곰곰 떠올려 보는 시간. 떠오르는 대로 꾸밈 없이 몇 줄 적어보는 시간. 오늘 하루 잠깐 멈춰서 생각만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면 어떨까? 그 순간만큼은 동동 가벼워지길 바라면서 한 아이가 쓴 글을 옮겨본다.

생각하면 좋은 것, 마유민. 직접 만든 종이배가 물 위에 뜨면 좋다.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다. 그 좋아하는 것이 뭐가 되든 좋다. 해변의 따스한 햇볕이 머리에 묻어나 정수리가 뜨거워진 것을 두 손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머리를 높게 묶고 확 잡아 조이는 느낌이 좋다. 그러면 완성되는 머리 모양도 좋다. 친구와 손을 맞추어 푸른 하늘을 하는 것도 좋다. 어쩌면 친구와 있는 것이 좋은 걸 수도 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좋다. 가끔 받는 시험지라 더 좋은 것 같다. 빨간 펜과 노란 펜으로 동백꽃을 그리는 것도 좋다. 사인펜을 색깔대로 넣는 것이 좋다. 다 그린 그림을 선에 맞춰 오리는 것도 좋다. 싹둑싹둑 소리도 좋다. 집에 와서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좋다. 우리 집 토끼와 놀다가 보드게임을 하다가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엄마가 좋다.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좋다. 나는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로 좋다.

0: 아이들은 즐겁다. OST에서 이진아가 부른 더 놀자 듣고 왔습니다. 난다의 서편엔 남지은 시인의 산문집 어린이에 겹치면 되었다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글을
1: 네.
0: 듣고 나니까. 그렇죠.
1: 아이들과 뭔가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는 이게 박연준 시인의 산문 제목인데 이걸 초등학생 아이들과 미리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은 것을 적어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거침없이 적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는 시를 쓴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0: 네.
1: 그 아이가 적은 시를 또 같이 여기에 옮겨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요게 그냥 되게 귀여운 생각을 담았다, 뭐 착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멋진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이 마유민이라는 학생이 해변의 따스한 햇볕이 머리에 묻어나 정수리가 뜨거워진 것을 두 손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머리를 높게 묶은 다음에 확 잡아조이는 느낌이 좋고 그러면 완성되는 머리 모양도 너무 좋아하는 거. 이런 부분 너무 좋았고 또 그냥 푸른안을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저 이거 전혀 못하거든요. 푸른안을
0: 왜요?
1: 어떻게 하는지 항상 뭐 예전에 아이가 우리 집 아이도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잠깐 외웠다가 또 금방 까먹고 그래요. 제가 잘 이걸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거를 맨날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재밌게 그런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친구가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마음도 너무
0: 그쵸.
1: 좋았어요. 그래서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들도 멋지지만, 재밌는 점이 저는 어른의 몸에 아이의 내면이 들어있다. 이런 거 사실 잘 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아이의 내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순하고 선량한 부분이 과연 어른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니야. 그런 내면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을 조금 그런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0: 저는 이 어린이가 어른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뭔지를 지금 이 마유민 어린이가 쓴이 글을 통해서 느꼈어요. 아, 예를 들면 그첫 줄이 지금 직접 만든 종이배가 물 위에 뜨면 좋다인데 사실 물 위에 뜨라고 우리가 이제 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시 했던 거. 그러니까 안 되면 뭔가 뭐 잘못 접었네. 뭐 이렇게 하고 마는 그건데 이걸 물 위에 띄울 때 아주 찰나에 걸쳐서 정말 짧은 순간 이게 뜰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 그렇네요.
0: 것들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 이거 어른이 돼서 잊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배웠습니다. 그죠?
1: 그러니까요. 종이배가 그냥 안 뜨면 뭐야, 안 뜨네 하고 버릴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0: 그쵸?
1: 게 너무 멋져요.
0: 어떠셨어요?
2: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마유민 어린이가 저에게 알려줘서
0: 아, 네.
2: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시였고요. 저는 이 머리를 높게 묶어서 확 잡아 조이는 느낌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세게 묶어주신다고 생각했고, 그거 말고는 푸른 하늘, 저는 이걸 쎄쎄쎄라고 불렀는데,
0: 맞아요.
2: 예, 이것도 좋아했고, 그린 다음에 그 테두리를 따라서 오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가위질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너무 제 마음 같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이 싹둑싹둑 소리도 좋다. 그 지금 얘기하신 다 그린 그림을 선에 맞춰 오리는 것도 좋다. 할 때, 우리 카페이님들 중에서 지금, 뭔가 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2: 네.
0: 아, 그 순간에 더 집중하신 거죠. 이 느낌이,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1: 그리고 너무 이것도 좋았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시험 100점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들고 있는

0: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좋은 이유가 100점을 가끔 받는 시험지라서 더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맨날 받았으면은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텐데 이
1: 그쵸.
0: 가끔 받는 100점짜리 시험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자랑스러움과 뿌듯함, 요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데 아이라서 더 이런 어떤 정확함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아, 네. 김소양님, 와, 정말 표현들이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사연 볼까요?
0: 네, 서예진님이 푸른 하늘 못해서 신데렐라만 열심히 하던 사람.
1: 아, 신데렐라는 뭐죠?
0: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거 아니에요?
2: 예.
1: 아, 그것도
2: 힘을 흘려이고.
1: 그것도
0: 읽고요.
1: 세세세 예.
2: 있겠죠. 이거는 아니, 발로 하는 거 아닐까요?
1: 발로 하는 거였나?
0: 네.
1: 저는 푸른 하늘은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다짜고짜. 네, 그렇게 할때 이제 묘미는 이제 그 아래에서 치느냐 위에서 치느냐 하는 게
2: 그쵸.
1: 있잖아요. 그게 어긋나도 재밌고, 근데
2: 네.
1: 딱 착착 맞아도 뭔가 재밌고
2: 네.
1: 어느 쪽이든 다 재밌다는 거죠.
2: 맞아요.
1: 아, 하미경님 지난주에 싱크대에 종이배 띄우려는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0: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왜
1: 아, 이거
0: 그러셨어요?
1: 한줄한줄다 보면
0: 네.
1: 진짜 우리의 현재 모습이
0: 그러니까요.
1: 겹치면서 더 재밌어집니다. 또 볼까요?
2: 네, 이서훈님, 고운님 감사해요. 신랑 놀래키기에 성공했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좋아하네요. 달달한 시간 많이 즐기고 갈게요.
1: 와, 성공 좋습니다. 김상민님,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정 후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 선택할 때 어린이날이 생일인 아이로 정했답니다. 그날은 어린이날이 아니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라디오에다 또 이렇게 생일 축하 마음까지 담아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0: 이걸 보면 책을 보면은 제가 누가 어린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두 사람이 섞여 있어요. 아이들과 남지은 시인의 그런 모습이 섞여서 좀
1: 네.
0: 드러나는데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 다른 거를 아홉 살 마음 사전이라는 것을 이제 남지은 시인이 책장에 뒀는데 누가 거기를 사랑하다라는 부분을 몰래 뜯어간 거예요.
1: 어머.
0: 아이가 와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거 혼나겠네, 아이 했는데 너무 유쾌하게 좋아하고 아, 누굴까? 우리 집 책장의 주인은 나와 학생들 몇몇인데 누굴까? 수업에 오는 8명 중한 아이일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까지 누군지 묻지 않아요.
1: 네.
0: 그러면서 아, 요거를 뜯어간 마음. 요 특히 사랑하다를 그렇게
1: 그쵸.
0: 정성스럽게 확 뜯어서 울퉁불퉁하게 된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일자로 뜯어간 마음을 보고 너무 예뻐하는 걸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아, 나랑은 정말 다르다.
1: 만약에
0: 아,
1: 상혁
0: 우선은 좀, 누구야? 하고 처음에는
1: 씨님이었다면
0: 누가
1: 네.
0: 이걸 뜯어갔어? 같이 봐야 되는 책을 누가 뜯어갔지? 하고 요 놈을 잡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예쁘다고 생각했어도 마지막에는 누군지 찾아냈을 것 같은데, 뭐 요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따 또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얼마 전에 제가 좀 관심 가져하는 출판사에서 모르는 할머니라는 앤솔로지를 출간을 했는데 네. 제가 펀딩에도 참여를 했어요. 이 책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진짜 하는 할머니 얘기 너무 훔쳐오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컨셉이 여성 작가들한테 당신의 할머니를 이제 꼭 기억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아. 청을 했고 그 당신이 보는 시각을 최대한 살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네.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이 여성 손주가 바라보는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 모습까지를 일사천리로 이렇게 싹 요약하듯이 이렇게 구수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어떤 얘기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930년 강원도 홍천 두천마을 뒤촌이라 불렸다. 에서 태어난 박난수는 삼남삼녀의 삼녀, 육남매의 다섯째였다. 할머니의 이름은 출생

예쁜 일본인 선생님이 풍금을 쳐주고 동네 아이들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어 좋았다. 1940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변했다. 예쁜 선생님은 본토로 귀국하고 군인들만 학교에 남아 집에 있는 숟가락이며 밥그릇을 가져오게 했다. 나중에는 솔방울, 그 뒤엔 솔잎이나 솔가지까지 주워오라고 했는데 계속된 공출에 산은 주울 것도 없이 민둥했다. 짧은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나버렸다. 20살 무렵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서울에 사는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종로 원서동에서 살았다. 한국 전쟁을 겪고 서울에 돌아온 이후에는 마포에 자리를 잡았다.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순복음 교회의 구역장, 이른바 빨간 가방을 일임했다.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막내딸을 위해 1989년엔 할아버지와 함께 1년간 미국에 체류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후 1993년에는 할머니 일가가 모여 사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이주했다. 본적이 종로구인 순도 높은 서울내기 할아버지와 함께 온갖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 할머니는 일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는 할머니를 괜히 꾹 찔러 깨우고는 모른 채 뒤돌아 서 있는 실없는 장난을 평생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의 약간 높은 목소리를 짓궂게 흉내내는 일이나 노환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조차 엉덩이를 끌고서라도 고추 말리는 일을 도운 것은 모두 사랑이었다.

0: 송창식의 좋아요 듣고 왔습니다. 돛과 다치서 펴낸 김윤영 외 여러 작가가 함께한 책 모르는 할머니에 담긴 김윤영 작가의 글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이 짧은 부분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이 생애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약간 다사다난했던 우리 근현대사들.
0: 맞아요. 그 또한 다 들어있고.
1: 예, 배경에 다 있는 최근에 딱 100년 그 느낌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이제 삼남삼녀의 삼녀이면서 육남매의 다섯째니까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강렬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분이셔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오래 생각하고 싶어요. 이름 없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은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름 없이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였겠죠.
0: 네. 그 시절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많긴 했을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읽으면서 아니,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 법도 안 돼. 그러니까 다섯째야 뭐 이렇게 그냥 부르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1: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물어볼 만큼의 그 뭐죠? 하여튼
0: 관심?
1: 예. 그런
0: 절박함은 없어.
1: 사랑을 못 받은 거죠.
0: 그렇죠. 예. 그게 이 몇 줄에서 느껴지네요.
1: 네. 그래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서 이 단락이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살아오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의 첫 기억은 퍽 좋다 하면서 이제 예쁜 일본인 선생님의 네. 풍금 얘기도 나오니까 네. 그 계속 따라가면서 그 시절을 같이 옆에서 살짝 보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이 책이 너무 놀라운 게 비극도 판단도 거의 하지 않고 아주 건조하게 진술을 이어가다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네.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을 탁 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조마조마하거든요.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네. 할머니가 더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스무 살 무렵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연애 결혼이 아니고 주선에 의해서 결혼을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일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서 그쵸. 마음이 너무 놓이고
1: 그쵸.
2: 아 좋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읽게 됩니다.
1: 아마 이 할머니는 다 여느 이 시대의 다른 여성들하고 거의 비슷했을 텐데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특별한
0: 맞아요.
1: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혼했을 때 20살이라고 했으니까 50년이었을 거니까 한국전쟁 통해서 아마 거의 목숨부지 차원에서 보호자를 만나듯이 결혼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어요.
0: 근데 이 실없는 장난을 평생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 그쵸? 이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1: 예, 이런 성격 있죠.
2: 네. 근데 요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떤 늙어가는 나의 먼 훗날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아,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장난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이가 상할 정도로.
0: 네. 사실 저도 장난에 혈안이 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거리 걸어가면 제 뒤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제 등에. 뭐 이렇게

0: 스티커 있으면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제발 이것 좀 장난 좀 그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글로 읽을 때는 지금 또 너무나 네. 귀엽고 좋죠.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실없는 자녀는 평생 멈추지 않았던 이 할아버지. 어떤 영화 속 장면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일까?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내와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항상 아내가 그 샤워를 할 때 샤워 커튼 너머로 그 아주 차가운 물을 갑자기 휙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가 이게 계속 평생을 이게 뭔가 배관 수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헤어질 때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의 장난이었음. 끊임없이 네, 멈출 수 없었던 남편의 사랑 방식이었음을.
1: 인정해줘야죠. 그 정도로 꾸준하게
0: 했으면. 성실하게. 네. 네. 자, 들으시면서 우리 카페인님들도 사연 주셨는데요. 2179 쓰시는 카페인님.
2: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평생 장난치며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고 재밌고 감동적이네요.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인님 책 제목을 다시 가르쳐주세요. 모르는 할머니라는 책이고요. 돛과 닷. 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0: 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책을 그쵸? 펼쳐보면.
2: 네. 여러 별별 할머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정정숙님, 이 세상 가장 존경하는 내 고모 할머니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는 이야기. 한국신민선서와 반자이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셨던 그 시절의 모습이. 네. 그렇죠? 권수현님,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군인들만 학교에 남았다. 집에 있는 숟가락, 솔방울까지 공출된. 이 글이 속 깊은 단어도 아닌데 당시 시대상이 모두 그려지는 흐름에 놀라면서 낭독해주시는 모든 장면을 상상했어요. 마지막 문장, 모든 장면은 사랑이었다. 이 말이 왜 아프죠? 슬픈 글자 하나 없는데 말이죠.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제 마음대로 붙여서 이해하다가 화자에게 미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예. 이제 붙였다가 그쵸. 화자에게 오히려 미안해졌다.
1: 이 마지막 장면 너무 찡했는데 노안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조차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끌고서라도 고추 말리는 일을 도운 것. 지금 모두 사랑이었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아이고 이거 너무 그려져요.
2: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에 애써서 굉장히 건조한 문체로 이 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진짜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모르는 할머니 다시 또 펼쳐보고 더 많은 할머니 얘기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방향숙님은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젠 그 말장난에 반응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하신 기억이 나요. 아, 저는 이 사연 보니까 우리 북카페에 오시는 기술 감독님 중에서도 만두 감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2: 아,
0: 그
2: 네.
0: 반응 아시죠? 네, 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게 딱 이렇게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 나는 그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만두 감독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가 함께한 곡 칙 투 칙 듣고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412 쓰시는 카페인님, 아까 그림책 당첨자신데요. 주소 등등 안 보내주셔가지고 예, 한 번만 다시 또 얘기 드립니다. 샵1045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상혁씨님이 또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같은 책에서 다른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순진함과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또 그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남재현 시인이 어린 시절

0: 가난과 가정사들을 잘 극복해 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컵스카우트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걸스카우트라고 불렀던, 혹은
1: 네.
0: 보이스카우트라고 나누어서 불렀던, 요즘은 그냥 합쳐서 컵스카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시를 썼던 유민 학생이 어느 날 컵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0: 어느 날 유민은 컵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났다. 아침 일찍부터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목에 맨 스카프를 풀어 작업대 한편에 잘 올려두었다. 구김이 갈까봐 무척 신경 쓰는 듯 보였다. 단복을 입어 그랬을까? 한달 만에 본 유민이 부쩍 큰 듯이 느껴졌다. 나는 서랍을 뒤적여 간직해 두었던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유민과 구경했다. 어릴 적 쓰던 걸스카우트 상징 핀, 기능장, 기술을 익히면 받는 배지, 그리고 나침반이 여전하게 빛났다. 물건을 쥘 때의 어린 마음이 생생하다. 그때의 내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때 우리 집은 지원금을 받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엄마는 활동비와 단복값을 마련해 나를 걸스카우트에 보내주었다.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던 오리엔티어링, 침낭 속에서 잠을 청하던 야영과 구호훈련, 돌림 노래를 부르며 불을 쬐던 캠프파이어, 낯선 도시의 아이들과 교류하였던 잼버리, 초3 때부터 고1 때까지 활동하면서 좁은 집과 동네를 벗어나 내가 세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때 내 안에 심어졌는지도 모른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나를 집 밖으로 데려간 몇 안 되는 통로였다. 엄마가 마련해준 기회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0: 장필순, 조경윤이 함께한 곡 나의 세상 띄워드렸어요.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시인의 산문집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 글 덕분에 우리도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막 추억 얘기를 네. 했습니다.
1: 제가 어릴 때 너무 못해본 그리고 너무 동경했던 게 그 단복이에요. 단복. 단복 아. 입고 나타나는 아이들 너무 멋있었고 막 배지도 많이 달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 배지 달는 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기본값으로 많이 달게 되는 게 아니죠?
2: 아니요. 배지 없이 시작했다가 하나하나 자기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아. 기능장 같은 걸 따는 거예요.
0: 그러면 이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자부심이겠네요.
2: 그렇죠. 학년에 올라갈수록 그게 많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많을 때 와. 멋있어 보였죠.
0: 네. 아, 여기 지금 이 유민의 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걸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네. 뭔가 생각이 바뀐 것처럼.
1: 네. 큰 부쩍 큰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렇게 네. 봤다는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한때는 너무 동경했으나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저런 걸 하고 신경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다시 생각났는데 우리 아기도 집에 있는 아기도 그냥 숲 체험을 가거든요. 근데 숲 체험을 처음에 보낼 때 왕복 1시간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차로 데려다줘야 돼서 한 달에 한 번이고
0: 네.
1: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냥 가지 말라 했는데 처음에 한 번을 보냈더니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해서 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칼로 목장갑을 끼고 나무를 깎아서 그냥 그 지팡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손질해서. 근데 그거를 옆도 안 보고 너무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네. 칼, 목장갑, 그리고 그게 그쵸. 나한테 나뭇가지가 맡겨져서 이걸 다듬는 어떤 그런 행동, 그런 활동이 그냥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걸 알고 옆에서 보고 아 이거는 해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숲을 돌아다니는 거랑 침낭 속에서 자고 캠프파이어하고 낯선 도시들의 아이들과 교류하고 이런 게 엄청난 세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그 새삼 듭니다.
2: 이때 이제 이 텐트 속에서 아이들끼리 한 서너 명씩 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중에 꼭 한 명이 엄마 보고 싶다고 밤에 울어요.
1: 아, 상상도 못했다.
0: 초현씨님이었나요 혹시?
2: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1: 아이고.
2: 조금 동생에 속하는 아이가 그렇게 울면은 네. 그냥 옆 텐트 다 이제 깨워서 한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한 10명이 둘러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0: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2: 그때는 핸드폰도 네. 없던 시절이었어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연락도 못하고
2: 기억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평소랑 다른 경험
2: 그렇죠
0: 네.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자고 낯선 사람들 만나고
1: 그런데 이제 지원금을 받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복값도 비싸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못했던 이유가 전학을 자주 다녀서 포기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0: 실제로도 조금 돈이 있어야 하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회비도 내야 되고 담보값도 있고 그럼에도 뭔가 어머니가 아돈 없어도 얘는 이거 해야 돼라고 해서 초3 때부터 고1 때까지 활동했다고 하면
1: 그러니까요.
0: 옷도 계속 작아지니까 새로 맞추고 했었어야 됐을 텐데 이걸 해줬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지은 시인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내가 세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이에게는 생각보다 큰 의미였겠다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듭니다.
1: 그리고 내가 세계의 이런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2: 그쵸.
1: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한데.
0: 어릴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감각은 별로 없고,
1: 그쵸.
0: 그리고 뭐 세계의 일원이자 이런 거는 확실히 낯선 도시 아이들과 교류하였던 잼버리. 아, 여기서는 정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상상만 해봅니다. 저못 해본 경험이라.
1: 맞아요. 이게 보통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가족의 일원 정도? 혹은 이 학교의, 우리 반의 일원. 요 정도 감각이 좀 익숙할 텐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상민님, 동생은 보이스카우트였지만 저는 못했어요. 아마도 비용 때문이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들의 친 딸이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아쉬운 부분.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마음을 알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아, 네,
1: 두고두고 이게
0: 그렇죠.
1: 생각이
0: 이게
1: 나긴
0: 생각날 것
1: 나죠.
0: 같아요. 김미향님 너무 또그 추억의 단어들인데, 아람단.
1: 아람단.
0: 아람단, 한별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단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래서 자녀 많은 집은 속으로 삼켜야만 했고, 부모님께서 못해줘서 마음 아파하는 줄 알고 그냥 내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랬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견인이라면 또 좋아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그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짱이라는 강아지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짱이를 조금씩 노트에 그려서 계속 책에다 넣고 있거든요. 지은 시인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그냥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아, 세상에 이렇게 지극한 어떤 마음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도 많습니다.
1: 네, 이 표지와 제목부터가 너무 눈길을 끌어요. 지금 딱이다, 이 5월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노란색 하면은 저는 표지를 봤을 때 노란색으로 한다는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의적절이 에이, 어린이날이라고 노란색 한다고 했는데 너무 찰떡인 걸 그림하고 제목하고. 그래서
1: 맞아요. 약간 라임색에 가까운 노란, 그쵸? 확
2: 밝은 겨자색?
1: 맞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어린이의 곁이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책을
0: 그래서
1: 보면.
0: 그냥 가족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 읽어도 좋은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1: 네, 원보이스 칠드런 합창단의 Will You Be There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작품은 제가 이거 보고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소영 시인님 오시자마자 와, 진짜 오늘 엄청 고난도의 낭독이 필요한 작품을 고르셨어요. 어떻게 낭독하시려고요? 했더니 소영 시인님이
1: 네,
0: 우리가 함께 할
1: 같이
0: 거예요.
1: 하자.
0: 하시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나요? 했더니 그랬어도 그럴 계획이었다고.
1: 네.
0: 선물이었다고.
1: 예, 이 부분을 고르려고 할때 그걸 상상하고 고른 거여가지고, 아, 이날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면 우리 셋이 좀 어린이가 될수 있으려나?
0: 네.
1: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컸었고요. 이제 제가 그림책을 모아놓는 그 서가에서 이건 뭐지? 하고 꺼냈더니 내가 이런 책을 갖고 있었나 했는데 원래는 강석영 작가
0: 네.
1: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통 미술과 그 개념 미술 사이에서 되게 멋진 작업을 하고 있는 강석영 작가가 어린이 참여 미술을 하는 그런 어떤 참여형 그런 책자를 발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집이죠. 그걸
0: 네.
1: 발견을 하면서 사각, 생각, 삼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이 사각형하고 뭐 삼각형하고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져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그걸 보고 이제 박솔매 소설가가
0: 소설가가
1: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0: 네.
1: 박솔매 소설가의 글 제목은 참이 샘이 봄이입니다.
0: 참이샘이 봄이.
1: 네.
0: 네. 아, 이 벌써 느낌이 오시죠? 사각과 삼각 사이에 생각이 들어가 있고
1: 네.
0: 참이샘이 봄이 어떤 얘기일지. 그러면 낭독 오늘 소연 씨님이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낭독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미는 참이에게 물었다. 참이야,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야? 고양이가 되려면 일단 고양이처럼 울어야지. 세미는 목을 가다듬고 여러 소리를 내며 연습을 하였다.
2: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우 응냐냥 응냐냥 미야우 뾰뾰뾰뾰뾰뾰뾰 우우 구구구 삐삐뺏삐에 뾰뾰뾰뾰
1: 세미는 여러 번 연습을 했다. 밥과 계란말이를 먹다 수저를 내려놓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다.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놀면 안 돼. 세미는 밥을 다 먹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다.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오 오오오우 응냐냥 응냐냥 미야우 삐야삐야삐야삐야삐야 우우 구구구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왜 고양이가 되지 않는 거야? 세미는 연습을 하였지만 여전히 사람이었다. 나도 고양이처럼 높은 데서 가볍게 뛰어내리고 털을 날리고 혀로 발을 핥고 싶어.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걸까? 세미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참이가 우는 것처럼 울어보려고 연습하였다.

0: 喵喵喵喵喵，哦，喵喵，喵呜，喵喵喵喵喵喵喵，呜呜，咕咕咕，哔哔哔哔哔哔哔哔。
1: 그리고화가날때내는소리도연습하였다우르릉우르릉우르릉우르릉우는소리만으로는고양이가될수없어고양이가되려면꼬리가있어야해꼬리는어디서나는거야꼬리는고양이백화점에서살수있어

0: 선우정아, 아이유가 함께한 곡 고양이 띄워드렸고요. 서울시립미술관과 나선프레스가 공동 출판한 책, 박솔매 작가 외 여러 작가가 함께한 책입니다. 사각, 생각, 삼각에 수록된 박솔매 작가의 글 참이, 세미, 봄이 이렇게 일부 만나봤습니다. 김상민이 들으면서 이 노래 떠올렸는데 선우정아 고양이 딱 나오네요 하셨고요. 신수아님 와 재밌어요. 고양이가 이미 된걸요. 7906 쓰신 카페님, 시인님들 의성어 흉내 우참 실패입니다. 우참 실패 하셨고요. 또 볼까요?
1: 네, 최종우님이 크크크크 재밌는 시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이 최종우님은 사실 어제 가족 모임 후에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시인님들 덕분에 아무 생각 없이 웃음이 터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린이가 된 거예요. 다시.
2: 네, 그쵸.
0: 해맑은 어린이.
2: 네.
0: 박준성님 오늘 1년치

0: 무리 다 하신 듯 극한의 난이도네요. 아셨습니다. 네. 이 사연도 이렇게 고양이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1: 아, 네.
0: 읽었던 것처럼 냐냐냐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죠?
0: 이렇게
1: 네.
0: 그냥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서
1: 네.
0: 읽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1: 저는 이거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이걸 정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아, 고은 작가님이 맨 마지막에 완성도가 제일 높으니까
0: 아, 근데
1: 고은
0: 제가 왜
1: 작가님이 하는 걸로 하자. 마지막에 고양이 잘
0: 연습을 가장 많이 한
1: 잘
0: 거라고.
1: 따라할 것 같다. 고은 작가님이 했는데 마지막에 오우 하는 데서 아니 늑대 아니여라고 뛰어들 뻔했어. 아니 이거 고양이가 아니라 늑대 아니여 이거. 그런
0: 그러니까요. 이게 연습을 가장 많이 한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 박솔매 작가님이 쓰신 표현들이잖아요, 이게.
1: 네.
0: 아니, 어떻게 우 구구구구구 비둘기 아니에요? 고양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할 줄 아셨던 것처럼.
1: 그냥 재밌게 해주신 것 같고, 최대한 되게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떠오르게 오히려 구성이 돼서. 근데 고양이들 실제로 보면, 이거 고양이 소리 맞아?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거든요.
2: 그렇죠. 사람 말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0: 진짜 관찰을 많이 하시고 현실 고증을 하셔서 쓰신 거겠네요, 그러면.
2: 예, 그래서 오히려 자신 있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양이 되는 흉내 낸다거나 뭐 그냥 뭐 다람쥐가 되는 흉내를 낸다거나 뭐 뭐든지 되고 싶다 된다 이렇게 했을 때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변신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이글 속에 되게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되찾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고양이는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2: 꿈꾸죠.
0: 맞아요.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2: 네.
0: 고양이의
2: 캣우먼
0: 삶.
2: 이런 것처럼.
0: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이것을 몇번 연습한 다음에 고양이 백화점에 가야 된다는
2: 그쵸.
0: 거죠.
2: 꼬리를 사러.
1: 꼬리를 사러.
0: 꼬리를 사러.
1: 근데 요게 막, 이제, 아이들이 순박함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박하게 보이는 게, 꼬리를 사면 고양이가 될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더 예쁘고, 그리고 이 되기라는 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혹은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아, 이게 되기가 이 글에서처럼 이 글이 과장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눈앞에 어떤 현실처럼 아이들은 느끼고 있어요. 아, 내가
0: 맞아요.
1: 여기서 한 발만 뭔가 더 하면, 혹은 수련을 하면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손에서 불도 나갈 수 있고, 입에서 불도 뿜을 수 있고, 순간이동도
2: 맞아요.
1: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맨날 하거든요, 아이들이.
2: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생각했고, 뭐 이렇게 집중 잘하고 초능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0: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다. 지금도 고양이 이렇게 그냥 길고양이 마주하거나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 내게 되지 않아요?
2: 네,
1: 맞아요.
0: 지금도 그래도 많이 좀 따라하는. 그래서 전 가끔 어떡하지? 얘가 진짜 나 고양이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1: 전혀 전혀 아니었고
0: 저 혼자만 할 거예요?
1: 저는
0: 미야우
1: 솔직히 저를
0: 아니에요?
1: 처음에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선 제일 어색할 것 같다. 점점 이 완성도를 높여가자는 뜻이었는데, 전 속으로, 나는 고양이 5마리나 집에 있는데, 나 진짜 잘할 수 있거든? 하고 했는데, 정말 안 되네요.
0: 진짜요.
2: 아니,
0: 저는 자신이 없었으나,
2: 예.
0: 아쉽습니다. 뭔가 이걸 약간 하면서 어색해져가지고.
2: 중간에 웃으셔가지고 저는 그 웃음을 참느라고 제 박자를 놓칠
0: 아,
2: 뻔했습니다.
0: 진짜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무슨 공연처럼 낭독을 한 것도 재미나네요. 합심해서 같이 하니까.
2: 좀 어린이가 된 기분이 전 들었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글은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보시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이와 함께든 어린이와 함께든 아니면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도 한번 낭독해 보시면 진짜 소연씨님 의도대로 우리 모두 다 회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중간에 너무 귀여웠던 것도, 밥과 계란말이를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고양이 울음을 연습했는데, 그런데 또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밥을 먹다 말고 놀면 안 돼.
2: 맞아요.
1: 이런 부분도 너무 귀여웠어요.
0: 그러네요. 밥을 먹다 말고 노는 것은
1: 네.
0: 불가능한 거죠?
1: 우리가 고양이의 울음에 너무 이제 감동하고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못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2: 맞아요.
1: 정말 또 아이들이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거꼭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정말 어린이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쵸. 여기 보면 중간에 나도 고양이처럼 높은 데서 가볍게 뛰어다니고 털을 날리고 혀로 발을 핥고 싶어 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두 분 이렇게 방송에서

0: 무리하신 그런 결과로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으세요?
1: 아, 당연히 저는 담벼락을 날아다니고 싶어요.
0: 아,
1: 그 좁은
0: 점프하고.
1: 담벼락 위를
0: 그쵸.
1: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걸몇 번이나 본 적이
0: 맞아요.
1: 있었는데, 진짜 저건 무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0: 아, 무술 수준의 또
1: 네,
0: 움직임.
1: 해보고
0: 와.
1: 싶습니다.
0: 아, 그것은?
2: 저는 고양이 된다면 우리 집 고양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니네 왜 그래?
0: 아, 이제
1: 아,
0: 통역이 가능한
1: 그러네.
0: 거죠.
2: 대체 왜 그런
1: 통역.
2: 행동을 하는 거야?
0: 상약지님의 입장에서 물어볼 거예요?
2: 네, 아, 왜 그러는 거지? 왜 대체 왜 그렇게 누워 있고 계속 좁은 데 들어가고 물을 두 개를 주면 가득 찬 물을 먹으면 되는데 왜다 떨어진 물을 핥으면서 우는 거야? 그 옆에 바로 뒀는데 새물을 그런 거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0: 인터뷰를 하시겠네요.
2: 네.
0: 마음 먹고.
2: 가슴을 계속 칠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러면서.
0: 아, 카페인님들도 만약에 고양이가 되시면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엄항용님은 길을 걸어가는데 고양이 세 마리가 담장 위에 나란히 앉아서 지나가는 저를 구경하더라고요. 분명 누군가 고양이로 변신한 거였나 봐요. 하셨습니다.
1: 네.
0: 세 마리 모두
1: 우리 세
0: 인간이었어요.
1: 명일까요?
0: 아! 카페인이다! 이러면서 본 걸까요? 네. 또 볼까요?
2: 네, 박진경 님이 고양이 하계회 본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가 된것 같아 감사해요. 실컷 웃습니다, 냥.
0: 아, 고양이 학예회 맞습니다.
2: 네.
0: 오늘 마지막 고양이로 이렇게 변신해 보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아무튼 꼬리를 위해서는 고양이 백화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교훈도 얻었고요.
2: 네.
0: 오늘 어린이 특집으로 이렇게 좀 다정한 어린이의 감각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작품들 만나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2: 저희가 그 읽으면서 어린이가 됐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0: 맞아요.
2: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뭐 걸스카우트 이런 거다
2: 네.
0: 잊혀졌어요. 저 마지막에 고양이 덕분에
2: 잘하고 싶다는 욕심만.
0: 민망할 뿐이고 지금 네. 아무튼 반방에서 또제 방에서 또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어릴 때는요, 스케치북만 주어지면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쭉쭉 그렸었잖아요.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없고 틀리면 안 된다라는 기준도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자유롭게 과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예술가였던 시절, 그때의 마음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훨훨 자유롭게 날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밤 윷마치의 노래였죠. 컬러 잇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공감하세요. 우리 오프닝에서 파블로 피카소의 말.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유지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빈 종이가 무섭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크레파스 하나만 쥐어주면 망설임 1초도 없어요. 그냥 선을 쭉쭉 그으면서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미술을 배우고 멋진 그림들을 이렇게 감상하다 보면 와 나는 저렇게 못 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케치북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꼭 미술만 얘기는 아닐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배울수록 내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그것 때문에 나를 좀 더 작게 만들고 평범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자유로웠을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린 시절에 그 순수했었던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오늘도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함께해 주셨던 분들인데 목소리 끝내주시는 분들 EBS 29기 전속 성우들 EBS 막내 성우 3인방이죠 강영호, 박지음, 권영빈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너무 재밌었잖아요. 오늘은 더 재밌을 거예요. 왜요? 이 세 분의 연기가 멋진 연기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시죠? 이따 꼭 함께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운동이 금지된 초등학교 점심시간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봤나 봐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으셨어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야구 같은 운동을 금지시킨 학교가 전국에 300개가 넘는답니다. 안전사고 때문이래요. 운동을 금지시킨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 축구를 못하는 애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민원도 있었다 그러고요. 어떡하죠 그러면? 와, 맞는 얘기긴 해요. 안전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마음도 살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어릴 때 종 치자마자 운동장으로 나가서 공 하나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도 배우고 아 무릎이 까지면 며칠 지나면 깨끗하게 내 몸에서 세포들이 다시 생겨나네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우리 바다님들은 그런 걱정 안 드세요?

푸어스의 노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같이 듣고 왔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기억나요. 노란색 체육복 입고 그 축구 골대는 하나인데 여러 팀이 동시에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축구하던 기억.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노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거 끝나고 이렇게 물 한 모금이나 사이다 한 모금 마시면 참 시원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많이 다치기도 하고 무릎 까진 애들이 뭐 한두 명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또 잘못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꼭 그 정형외과에서 기부싼 애들도 꼭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 속 많이 썩여드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학교에서 운동을 금지시킨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대요. 성장기에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얻는 경험, 배움, 비만 예방, 근육 발달, 그렇잖아요. 마음 건강이나 친구 관계 형성에도 필수적인데 안 그래도 요즘 학교 끝나면 다 학원 보냈는데 막 전부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걸 때문이더라도 조금 운동을 금지시키는 것까지는 너무 심한 게 아닐까라는 보잘것없는 DJ의 개인 생각이었고요. 우리 바다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위클리의 노래 애프터 스쿨, 더 윈드의 노래 집으로 가는 길.

왔어요 왔어요. 우리 파다님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 왔어요. 생선님의 출제 의도만 파악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어린이의 날.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나 아니면 최근에 성인이 된 바다님들도 어린이 시절에 즐겨 들었을 그런 동요 퀴즈를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07년에 발표돼서 지금까지 아주 오래오래 사랑을 받으면서 롱런 하고 있는 동요가 있대요. 제목은 멋쟁이 토마토. 지금부터 이 멋쟁이 토마토를 들려드릴 건데요. 중간에 가사를 두 군데 비워놨어요. 잘 들으시고 비워둔 곳에 원래 가사가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너무 좋아. 동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죠? 앞에서 토마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를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래요. 이렇게 자기의 매력을 어필했어요. 그런 다음에 장래 희망을 얘기합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뭐가 될 거야 한다면은 꿀꺽 그랬어요. 두 번째 뭐가 될 거야 한다면은 찍 그랬어요. 우리 토마토, 생으로 먹는 토마토 말고 토마토를 변형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편의점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종류. 이 정도면 충분한 히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토마토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뭐가 될 거야? 꿀꺽! 하고 마셨어요. 뭐가 될 거야? 찍! 하고 뿌렸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나 무료인 반디 앱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악뮤의 노래죠. 후라이의 꿈.

장르불문 생선물 악뮤의 노래 프라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기념으로 특별히 동요 퀴즈를 드렸어요. 멋쟁이 토마토 가사를 맞춰달라는 퀴즈. 나는요 띵깡띵깡 이게 될 거야. 꿀꺽 꿀꺽 꿀꺽 마시잖아요. 맞아요. 주스. 나는야 주스가 될 거야. 나는야 이게 될 거야. 찍. 토마토 하면 생각나는 거. 케첩. 케첩, 케첩 다 좋습니다. 정답은 주스와 케첩. 우리 멋쟁이 토마토는요. 커서 주스랑 케첩이 되고 싶대요. 조금 가사가 잔인해요. 그죠? 이거 좀 이렇게 좀 가공돼야 되잖아요. 좀 약간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정답을 맞히신 네 분께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 이거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꼭 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 있네, 내 아이디가 있네 싶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김동률의 노래죠. 아이유가 피처링한 노래 동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와서요. 앞에서도 예고해드렸던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EBS 29기 전속 성우들과 함께하는 특집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 어렸을 때는요, 동화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1: 동화를 통해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2: 과하게 욕심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동화로 배웠죠.
3: 근데요, 동화에서 가르쳐준 이야기들, 와, 그게 다 맞는 얘기일까요? 오늘 한번 좀 짚어볼까요? 다시 읽는 명작 동화! 무려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중파 EBS의 전속 성우가 된 실력파 인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될 예정인 EBS 29기 전속 성우 강영호님, 박지음님, 권영빈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진짜 오랜만이고.
4: 오랜만입니다.
3: 예, 아니 저희 복도에서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5: 네.
3: 이게
5: 네.
3: 출근 시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2: 그런가. 선생님 언제쯤 오세요?
3: 제가 보통 한 7시 정도에 와요.
2: 7시면?
3: 예, 저녁 7시. 아~ 그때 퇴근하시고 없죠?
1: 없죠.
3: 네, 그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예, 거의 출입문 쪽에 거기에 네. 이렇게 출입문 해주시는 네. 두 분이랑 보안요원 분들이랑 네. 거의 커피는 9시에 닫거든요.
2: 네.
3: 딱 그렇게만 남아있고 조용합니다.
1: 네. 조용하죠.
2: 만약에 저희가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퇴근을 못한 상태면은 어디 아~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나
3: 아, 그러시구나. 네.
2: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 와, 그때가 작년 10월.
2: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3: 예, 작년 10월이었어요.
2: 네. 아.
3: 작년 4월, 5월에 입사하셨나요?
1: 4월에.
3: 4월에, 네. 그쵸. 네. 입사하셨고, 지금은 이제

0: 거의 1년이 넘었네요.
1: 네.
0: 와, 지금 5월이잖아요.
2: 네,
0: 와, 그랬구나.
2: 소름. 네.
0: 어떤 느낌이세요? 그 입사 시험 볼 때 진짜 어려웠었다라는 얘기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것만 되면 된다 막 이런 느낌. 1년이 지나본 후에 느끼는 입사 전에 느낌과 많이 네. 달라지셨나요? 어떠세요?
2: 일단 작년에는 이 주변에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피는지 몰랐어요. 일단 지고 나서 입사를 하기도 했고
0: 예.
2: 그리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이렇게 예쁜지도 올해가 돼서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나 보다.
2: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0: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두 분도 같으세요?
3: 저는 입사했을 때는 제 이름 앞에 성우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자연스럽진 않은데.
0: 오, 왜요? 1년
3: 그래도
0: 됐는데.
3: 네, 1년 예. 전보다는 안녕하세요. 타이틀. 성우 박지민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0: 아, 저도 그러는데 저도 아직까지 DJ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래요. 시작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이러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쑥스러워요.
3: 맞아요.
0: 그런 느낌 약간 네네.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막내님은요.
4: 저는 약간 그 기준이 있는데 예. 저희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꽃축제를 예.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0: 꽃축제.
4: 네네네. 예. 이 꽃 박람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 시기에 하고 있는데
0: 예.
4: 제가 입사 전년도에 꽃축제를 왔었고 입사한 연도에 꽃축제를 또 갔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주말 동안에 또 한번 갔다 왔어요.
0: 아, 꽃을 좀 유난히 좋아하시나 봐요.
4: 아, 좋아하긴 합니다.
0: 예.
4: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0: 누구랑 그 세 명이 다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2: 솔직하게 말해?
4: 첫 번째는 혼자였고요.
0: 세 번째 혼자.
4: 두 번째도 혼자였고요.
0: 예, 첫 번째는.
4: 세 번째는 이번에 그냥 친구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0: 이번엔 친구랑.
4: 네네네.
0: 그러셨구나.
4: 슬프게도.
0: 되게 슬프네요, 갑자기. 아니,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착한 어린이도
2: 네.
0: 있고 나쁜 어린이도 있는데 조금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영호님은 좀 이렇게 반듯한 어린이였을 것 같고
2: 네.
0: 예, 지음님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어린이 영빈님만 자유로운 학생 있죠. 까불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되게 많이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4: 네.
0: 그러니까 그 보통 막 그 장기 자랑할 때 맨날 손 들고 나오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3: 와, 정말 다 틀리셨어요.
0: 그랬구나. 역시 얼굴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니, 동화도 많이 읽으셨어요?
3: 저는 어릴 때 동화 많이 읽었습니다.
0: 어떤 동화 지금 생각나는 동화 있으세요?
3: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는데 사실 네. 그게 이렇게 유명한 동화는 아니에요.
0: 아, 진짜?
3: 네네. 근데 엄지 소년 닐스라는 동화가 있는데.
0: 정말?
3: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린 그 친구가 어린 남자아이가 그 엄지만한 크기의 예. 다른 소년을 만나서 벌어지는 그런 모험 이야기를 담고
0: 엄지요.
3: 있거든요.
0: 귀엽겠다.
3: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런 동화책 많이 읽으셨고요.
3: 네네.
0: 동화책 그랬을 때 막 생각나는 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화 중에서 막 그 아기 공룡 둘리. 근데 그 둘리에서 고길동 아저씨 그럼 되게 항상 이렇게 화내고 좀 나쁜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우리 아버지의 짠한 모습. 그러니까 뭔가 이 나이 돼서 생각해보면 다른 면으로 읽혀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얘가 악역인가? 난 한편으로 이해되는데 이걸
2: 그쵸.
0: 악역이라고 봐야 돼? 막 이런 느낌.
2: 네.
0: 아니면 얘가 착한 거야? 바보 아니야? 그냥 바본 것 같은데 바보랑 착한 거는 구분해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2: 네.
0: 오늘은 좀 특별한 코너를 해서
2: 네.
0: 동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자.
2: 네.
0: 똑같은 내용의 동화지만
2: 네.
0: 다른 버전으로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 우리 저번에 세 분 오셨을 때 성우 그러면 또 연기잖아요.
3: 그렇죠.
0: 연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제가 못 뵀으니까 우리 바다님들도 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2: 네.
0: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연기도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2: 네.
0: 연기 기대해봐도 되죠? 전문 분야니까 뭐 그쵸?
2: 그럼요. 네.
0: 그럼 본격적으로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같이 한번 동화 이야기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0: 원슈타인의 노래였죠.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정승재 경청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준비한 특집 코너 다시 읽는 명작 동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1: EBS 전속 성우 강영호,
2: 박지음,
3: 권영빈입니다.
0: 아우, 나는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정말 어떤 사람의 목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정말 뭐가 하나 이게 들어있는 느낌. 가수분들 보면 항상 여기에 리버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2: 아,
0: 그쵸?
2: 그렇죠. 맞아요.
1: 가수시잖아요.
0: DJ입니다. 어색합니다. 리버브 없는 가수예요. 우리 바다님들은 명작동화 읽었던 어린이 시절에 그렇게 오래된 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동화를 떠올리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세 분의 목소리로 다시 꺼내볼 오늘의 첫 번째 명작동화는요. 바로 개미와 배짱이. 와, 개미는 착하네, 배짱이 나쁘네. 엄마가 개미가 되지 배짱이 되면 큰일 난다 그랬었던 그 개미와 배짱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햇볕이 무더운 여름날, 부지런한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배짱이는 나무 위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4: 나는야 배짱 배짱 나의

0: 일하는데 정신없게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1: 오, 개미! Oh, sorry. 아, 나의 노래가 너의 노동에 방해가 되었구나.
0: 아, 배짱이 너였구나. 근데 너는 일 안 해? 왜 놀고만 있어?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1: 그건 내가 개미한테 할 소리. 너야말로 everyday, 일일, work. 지겹지도 않니? 나는 노동이란 울타리에 나의 영혼을 가두고 싶지 않아. 나의 자유로운 영혼, 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평생 노래하면서 살 거야. 내가 만든 노래 마저 들어볼래? 나는 자유를 원해, 꿈을 사랑해.
0: 아휴, 저거 부모님 속 꽤나 썩이겠네. 야, 배짱아, 난 간다. 넌 계속 노래해라.
2: 그렇게 여름이 지나 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찬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낮으로 노래만 부르느라 식량을 챙겨두지 못한 배짱이는 먹을 거리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3: 배고파, 추워, 졸려. 어디 바닥에 주워 먹을 거라도 없나?
2: 그렇게 배짱이는 먹을 것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어요. 힘이 빠진 배짱이는 결국 개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3: 똑똑똑, 개미야, 안에 있니?
0: 어머, 이게 누구야? 여름 내내 일은 안 하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 아니야?
3: 개미야, 나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혹시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을까?
0: 그럼 되고 말고. 나는 네가 노래하면서 놀기만 할 때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집에 먹을 게 많거든. 어서 들어와.
2: 배짱이는 따뜻한 개미의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 날을 반성했어요.
3: 개미야, 그때 너가 일만 한다고 놀려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0: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우리 내년엔 같이 열심히 일하자.
3: 그래, 내년엔 나도 열심히 일할게.
2: 이렇게 배짱이도 내년부턴 부지런한 개미를 따라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답니다. 동화 개미와 배짱이 끝.
4: 와, 정말 대박이다. 어떡하면 좋아요. 와, 야, 이것이 성우구나. EBS 전속 성우의 클라스네요, 정말.
5: 감사합니다.
4: 야, 진짜 한 평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이. 와, 너무 좋은데요? 저 이렇게 톡 깨고 있어서 계속 눈 감고 듣고 싶었어요, 정말.
5: 감사합니다.
4: 어렸을 때 동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EBS 전속 성우 강영호, 박지음, 권영빈 세 분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어릴 때 이 동화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배짱이 큰일 나겠구나. 나중에 어른 돼서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하셨죠?
2: 그랬죠. 네, 개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팍팍 심어주었던
6: 약간 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2: 그런 동화였죠. 네, 다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5: 저는 왜 배짱이처럼 살면 왜 안 되지?
4: 그런 생각
5: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몰랐던.
4: 배고파하잖아요.
6: 굶어 죽잖아.
5: 근데 어차피 개미 같은 착한 친구가 있으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4: 친구 잘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배짱이처럼 노래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히 개미처럼 일해야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쵸?
2: 맞아요.
4: 그쵸? 맞아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지음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지금은 개미처럼 살래, 배짱이처럼 살래 그러면 당연히 개미 같은 친구를 옆에 둔 배짱이처럼 살래. 와, 그렇지 않나요, 정말?
2: 평생 소원입니다.
4: 네. 그러니까. 그쵸?
6: 그러니까 네. 저 약간 그 결말이 바뀐 동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내년이 되었을 때 배짱이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이제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배짱이가 네. 이제 노래를 불러주면서 힘내서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각자만의

0: 역할이 있다라는 맞아. 식으로 이제 된 것도 된 동화도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렇죠. 물론 어린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쵸. 개미처럼 일만 하면 아픕니다.
2: 아, 그렇죠.
1: 아프면 병원비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추억을 네. 못 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0: 일만 하다가.
2: 맞아요.
1: 일만 하다가.
2: 네. 이 동화가 제가 봤을 땐 그 저작권협회가 없을 때 쓰여진 동화여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애들한테 현실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네. 배짱이가 훨씬 더 놀고 먹고 펑펑 잘 쓰면서 살 수 있거든요.
0: 저작권료가 얼마나 솔직하게
2: 그럼요. 연금인데.
1: 어떻게 하면 배짱이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빨리 이 EBS를 떠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3: 근데 사실 저는 예. 어른이 되고 예. 제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예. 아, 개미 같은 사람이 되기란 되게 쉽지 않은 거구나.
1: 그럼요.
3: 개미 그렇죠. 같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태생은 좀 배짱이 같은데 네. 개미 같은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서.
1: 한편으로는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제가 나중에 결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해서 제 딸이 나오잖아요. 아들한테 네. 아무 얘기 안 해줄 거죠. 딸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배짱이를 꿈으로 갖고 어렸을 때 개미처럼 열심히 하면 언제나 배짱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배짱이를 꿈꾸는 개미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요.
3: 너무 뭉클한데요.
1: 뭉클해요.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2: 딸에게만요.
1: 예, 딸한테. 아들한테는 뭐 네 안반 맘대로 살아라.
0: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긴 해요.
1: 뭐가요?
0: 열심히 개미처럼 학생 때와 이제 좀 20대 초반에 그렇게 보내고 이제 네. 배짱이의 직업을 가진.
1: 지금이 배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아직 변태가 좀 덜 된?
1: 진짜?
0: 네. 좀 더 진화가 덜 된?
1: 그런데 배짱, 요즘 같은 시대에 칼퇴를 할 수 있다는 건 배짱이죠.
3: 그렇죠.
1: 그 빨간 날 일하러 안 오시잖아요.
0: 그렇긴 하죠.
1: 그럼 배짱이죠. 그럼 배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다시 읽는 명작 동화. 세 분은 각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태어나면 진짜로 좀 진지하게 네. 개미의 삶과 배짱이의 삶.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저는 아마도 배짱이를 꿈꾸는 개미처럼 일단은 살 것 같다라는 생각. 세 분은 어떠세요? 다시 태어났어. 그거를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배짱이의 길을 가요. 이거 누르면 개미의 길을 가요. 근데 개미는 하루 종일 일해요. 그래서 배짱이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네. 도와줘요. 그게 개미의 인생이에요. 배짱이는 이 버튼만 누르면 계속 놀고 막 기타 치고 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개미한테 갔더니 밥을 주네. 이게 배짱이의 인생이에요. 두 명 다 삽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네.
1: 누구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2: 아, 저는 배짱이 고르겠습니다.
1: 아, 배짱이.
2: 네.
1: 네.
2: 너무 좋잖아요. 일단 굶지 않는다는 건 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동화에서는 그렇게 놀다가 애가 굶기 때문에
1: 네.
2: 네. 근데 지금 생선님께서 제시해주신 예. 인생길에는 예. 굶는다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1: 그러면 네. 떠오르는 개미 있으세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네. 내가 굶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있으세요? 떠올라세요? 그렇게 인생을 사셨나요?
2: 아니요.
1: 그러면 굶습니다. 그럼 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좀 지음님은요?
3: 저는 개미요.
1: 진짜?
3: 네. 근데 사실 이게 개미가 계속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보면 겨울에는 개미도 일을 안 하거든요.
1: 겨울에는?
3: 네. 그러니까 한창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쉴 수 있을 때 잘 쉬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일하고 약간 저는 그런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우리 지음님은 결혼하셨어요?
3: 아직입니다.
1: 결혼했어요. 남편이 배짱이에요. 하루 종일 노래만 불러요. 근데 오늘도 출근을 해야 돼요, 지금님은.
3: 네.
1: 그 다음에 배짱이가, 배고픈데 왜 이제 왔어? 이러면 밥 맛있게 해주고 그럴 거예요?
3: 알아서 해먹어야지.
1: 그래도 용서는 해주고 같이 사실 거네요.
3: 그러니까, 그쵸. 배짱이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1: 진짜로?
3: 네.
1: 그런 사람이랑도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고.
3: 그 배짱이한테 반해서 결혼을 한 스스로

0: 속을 조금 탓하기는 할 것 같은데.
1: 근데 배짱이가 되게 잘 생겼겠다 그러면.
0: 아, 그래야겠네요.
1: 얼굴을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렇죠.
0: 그래야겠네요.
1: 얼굴 잘 생긴 배짱이.
0: 네, 그 얘기 듣고 화가 났다가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1: 그러니까 그래. 웃기대요 그냥.
0: 배고팠나 보다 알아봤어 이런 거 찾아줄 수 있는 그런.
1: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빈님은요.
2: 저는 그러니까 배짱이의 삶을 최종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개미의 삶을 일단 그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나중에 찾아온 배짱이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를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요.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이 개미 같은 삶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배짱이로서 이제 노래를 하건 뭘 하건 그럴 때 되게 더 재미있게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1: 그러면
2: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생활은 개미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배짱이라면서요? 입사한 다음부터는 이제 배짱이로 가도 된다.
2: 그래도 일단
1: 성우가 됐으니까.
2: 네네네네.
1: 개미로서 성우 시험을 준비했고
2: 네,
1: 이제부터는
2: 그쵸.
1: 배짱이로 마음껏 누리겠다라는.
2: 그렇죠.
1: 우리 지금 EBS 사장님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2: 안 돼요.
1: 우리 2부로 건너가서 세 분과 계속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요. 스텔라 장이 부르는 욜로 듣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0: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내 맘속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한 스페셜 코너 다시 읽는 명작 동화. EBS 29기 전속 성우 강영호, 박지음, 권영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목소리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동화들을 다시 만나고 있어요. 훨씬 더 실감나게. 세 분은 어릴 때도 동화책을 그냥 읽지 않고 막 이렇게 연기도 좀 해보고 어렸을 때 좀 성우를 생각하셨다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만화 영화 나온 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더빙하는 거 보면서 좀 따라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셨나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읽으셨나요?
2: 또 어릴 때는 사실 성우라는 직업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1: 아, 그렇게 연기하면서?
2: 네네. 뭔가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혼자 막 인형 가지고 인형놀이 같은 거를 여자애들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막 안녕 난 누구야 뭐 약간 이렇게 하면
1: 정말 정말.
2: 네네.
1: 와, 그러셨구나. 영빈님은요?
3: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성우라는 직업을 생각을 못 해봤을 때인데 뭔가 상상력이 되게 많았었어가지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되게 막 이 인물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여기는 어떨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을 엄청 막 그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1: 정말.
3: 네.
1: 아, 다들 끼가 있으셨구나. 영호님도 그러셨어요?
4: 저도 지음 성우하고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지음 성우님.
4: 네네네. 근데 초등학교 때인데 그 교실 한 편에서 그 동화책이 꽂혀 있고 그 동화책을 꺼내서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설비가 예. 놓여져 있는 교실이었어요. 오. 그래서
1: 와, 지금 예. 되게 그 저거죠. 사립 초등학교 나오셨죠.
4: 국공립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실감나게 동화를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막 했던 건 아니고.
1: 네. 그러셨구나. 항상 네.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4: 네네. 되게 와.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와,
4: 네.
1: 그러셨구나. 이번에 두 번째 만나볼 동화는요. 아, 정말 이 노래. 야, 이것도 교훈을 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동화죠. 양치기 소년. 야, 세 분 당연히 읽어보셨을 거예요.
3: 읽어봤죠. 그렇죠.
1: 너무 한번 그래도 한번 좀 가보지 좀 저렇다고 아예 안 가보나라는 생각이 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너무 불쌍하다 저런 생각.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쓴 사람은 뭐 거짓말 안 하고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좀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치기 소년 지금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동화도 세 분의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1: 네.
2: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심심해진 소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외치고 말았어요.
3: 늑대다! 오, 엄청 큰 늑대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늑대가 나타났다!
2: 그 말에 어른들은 또 몽둥이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0: 어디? 늑대 어디 있는데?
1: 거짓말이지롱! 늑대 없지롱! 아저씨, 나한테 떠서 갔지롱!
0: 이런 거짓말쟁이! 못된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네 말은 안 믿을 테니 그렇게 알아!
1: 네네, 그러시던가요.
2: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있는 들판에 정말로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3: 어떡해! 진짜 늑대가 나타났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0: 또 저러는구만. 1000번을 외쳐봐라. 우리가 또 속나.
3: 에이, 이번엔 진짜란 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2: 소녀는 애타게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결국 늑대는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어요.
3: 내 양들 불쌍해서 어떡해.
2: 그렇게 양치기 소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후회하면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동화 양치기 소년.

0: 있어.
1: 심심해 졌으니 나는 가겠어.
0: 책임을 졌으니까 내려두겠어.
1: 책임을 졌으니까 내려두겠어.
0: 심심해 졌으니 나는 가겠어.
1: 심심해 졌으니 나는 가겠어.
0: 책임을 졌으니까.

EBS가 자랑하는 목소리, EBS 전속 성우 강영호, 박지음, 권영빈님 세 분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양치기 소년, 그리고 양치기 소년단의 노래 장난까지 지금 듣고 왔습니다. 와, 야. 옛날 생각나네요 정말. 그렇죠. 와, 지금 생각해보면

0: 그러면 양들은 불쌍한데
1: 그쵸.
0: 내가 늑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참 다행이네요.
1: 그건 또 그런 거기 그러네
0: 그쵸?
1: 그러네요.
0: 죽을 뻔했잖아요.
2: 그쵸.
0: 동네 아저씨들한테. 그쵸?
1: 소년 덕분에.
0: 소년 덕분에 정말 맛있는 식사하고 돌아갔네요. 그쵸? 그런 생각도 들고.
3: 역시 그 관점의 전환 같은 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네.
0: 그런데 이거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3: 네.
0: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3: 그렇죠.
0: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거짓말은 정말 나쁘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은
1: 네.
0: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그런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3: 네,
2: 맞아요.
3: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는 없고, 그쵸. 맨날 공부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거짓말을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그랬었던 기억도 막
3: 네.
0: 나고 막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양치기 소년은 억울하겠지만
3: 네.
0: 얼마나 심심했겠? 그거는
1: 아,
0: 아동학대죠. 하루
1: 그러네요.
0: 종일 양만 보고 있잖아요.
1: 한창 놀아야 될 나이에.
3: 아, 네.
0: 그럼요. 그거를 하루 종일 얼마나 심심했겠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었던
1: 네.
0: 그 아저씨가 우리 양치기 소년한테 그랬잖아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이라고 막 이랬잖아요.
1: 네네네네.
0: 오은영 선생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단정 지으면
1: 네.
0: 그다음부터 모든 어린이들은
1: 네.
0: 나는 이미 거짓말쟁이가 됐으니까 거짓말해도 돼가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거짓말하다가
1: 네.
0: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럴 때마다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세
2: 오,
0: 분은 이 동화 연기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2: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양치기 소년이 잘못했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해보니까 불쌍해요.
0: 양치기 소년이. 그쵸,
2: 왜
0: 그쵸.
2: 안 도와줬을까,
0: 아니,
2: 어른들이.
0: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느낌이 달랐을 거라고.
2: 맞아요.
0: 늑대야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냐, 막 이랬을 거라고.
2: 맞아요.
0: 그럼에도 안 도와주는.
2: 네.
0: 그러셨구나.
2: 너무 매정해요.
0: 너무 매정한 사회를 느끼셨고,
1: 네.
0: 영빈님은요?
1: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설을 이제 제가 했다 보니까,
0: 네.
1: 이거 생각보다 진짜 그 표현을 좀 되게 순하게 해놔서 그렇지 되게 무서운 동화구나.
0: 왜요?
1: 아, 양들이 진짜 늑대한테 막 잡아먹히고 애는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고 얼마나
0: 어머,
1: 내가
0: 그러네.
1: 무서울까.
0: 아니, 이걸 영화로 생각해봐요. 먹는 장면 나올 거
1: 그리고 막
0: 아니에요.
1: 아까 깔아주신 음악들이 엄청 막 바이올린 삥삥삥 이러고
0: 그러네,
1: 이러니까.
0: 그러네. 애는 완전히 저거 걸렸겠다. 그거 뭐라 그러죠?
3: PTSD.
0: 그래. 외상 스트레스
1: 외상.
0: 장애.
1: 네.
0: 정말 이거 진짜 잔인하네요.
1: 아.
0: 그런 생각을 또 하셨고. 영호성우님은요?
3: 네, 어우, 저는 이런 나쁜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
0: 이런 거짓말쟁이 같이
3: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3: 네.
0: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더라도 또 가고 또 가고 막 이러셨을 거예요?
3: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어머.
3: 네, 그 친구도 크면서
0: 네.
3: 그런 어떤 단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0: 예.
3: 더더욱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대화하면서 들었고요.
0: 예.
3: 그왜 예전 얘긴데 막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게 뭐예요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거를 23번을 연거푸 물어도 아 그래 저거는 무엇이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0: 예.
3: 다 늙은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저거 뭐니라고 얘기했을 때세번 만에 화를 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0: 어머.
3: 사람이 되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0: 나 얼마 전에
3: 반성했습니다. 예.
0: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2: 아.
0: 아니, 전자레인지를 못 키는 거예요. 새로 이사 갔거든요.
1: 아이고, 네.
0: 아니, 근데 그걸 돌린 다음에 선택할 때 누르는 거거든요.
1: 네.
0: 당연히 이 선택할 땐 돌리는 게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래서
1: 그렇긴 하죠.
0: 엄마한테 잠깐만. 이거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자고 우리 이걸 돌려야지 얘가 코소가 움직이고 나는 여기에서 딱 근데 여기서 또 이거 이런 다음에 어떡하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클릭해야지 누르면 되잖아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세번 만에 제가 화를 냈거든요. 두 번째까지는 잘 가르쳐 드리다가 진짜 그러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23번을 물어봐도 다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세 번을 못 참는구나. 아 정말 되게 갑자기 짠하네요, 정말.
3: 네, 아, 얼마 전에 그

0: 휴대전화로 이렇게 쭉쭉 예. 영상을 넘기다가 그런 클립이 걸려서 예. 아, 또 이렇게 꺼내게 됐습니다.
1: 알고리즘이.
2: 세 분은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거짓말해서 혼난 적도 기억나세요? 너 다시는 거짓말 못하겠다 뭐 이렇게
1: 저는,
2: 걸려서.
1: 저는 약간 그 일단 부모님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그런 거짓말을 딱 너무 잘 잡아내시는 분들이셨고
2: 어머.
1: 저는 거짓말을 너무나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다 표나는
2: 아~
1: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무언가 그쵸 친구들이랑 아~ 놀러 나가기 위해서 숙제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말을 시도를 했지만 모두 걸려버리는 바람에
2: 아~
1: 그래서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어차피 해봤자 다 걸리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수능하고 살았던
2: 아~
1: 기억이 있어요.
2: 그러면 오히려 거짓말을 많이 안 하셨네요.
1: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는 했는데
2: 했다가
1: 그쵸. 근데 이제 좀 머리가 좀 크면서부터는 어차피 안 통하겠다 그러고 이제 거의 안 했죠.
2: 어 그러셨구나.
1: 네.
2: 요즘은 거의 이제 체벌 이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1: 네.
2: 집에서도 그러겠죠. 학교는 아예 없어졌고
1: 네.
2: 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의 맴 뭐 이런 게 있나요? 모르겠다. 어떠세요? 직접 아기를 키우시니까.
0: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 예.
0: 네. 근데 정말 속으로는 막 예. 올라와요. 와, 이놈의 주마식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2: 예.
0: 옆에서 또 우리 네, 아내가 또 지켜보고 있고.
2: 아, 그렇구나.
0: 안 돼. 참아야 돼. 이러면
2: 참아야
0: 또
2: 돼.
0: 그래. 제가 뭘 알겠어.
2: 이렇게. 아, 네, 맞아. 마음을 제가 접고. 뭘 알겠어.
0: 네,
2: 저 어린 것이죠.
0: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2: 어, 되게 그러시겠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갈등 속에서 그쵸?
0: 아우.
2: 어, 얘는 어떻게 꼬대기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 그쵸?
0: 네.
2: 맞습니다. 우리 양치기는 소년도 다시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세 번째 동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효가 부릅니다. 빈야드.

0: 정승재의 경청 우효가 부른 빈야드 듣고 왔습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한 스페셜 코너 다시 읽는 명작 동화 함께하고 있고요. EBS 29기 전속 성우 강영호, 박지음, 권영빈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꺼내볼 와, 이 동화 정말 좀 징그러운 동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 기억하세요?
1: 아, 그렇죠. 너무 잘 알죠.
0: 네. 그렇죠. 혹부리 네. 영감. 네. 상상만 해도 되게 징그럽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예전에는 혹이 있었나 봐요. 요즘은 금방 혹이 있어도 성형수술로 없앨 테니까.
1: 그렇죠.
0: 옛날에는 좀 혹이 있었나.
1: 그랬나 봐요.
2: 없애기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 저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혹 있는 분은. 그렇죠. 네. 그 혹부리 영감 징그러운 전래동화를 한번 지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3: 옛날 어느 마을에 턱 아래 커다란 혹이 달린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이 산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영감은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집에 들어가 비를 피했어요.
4: 아이고, 이 비는 언제 그칠지 모르겠고, 아유, 분위기는 적적하니, 아유, 비가 그칠 때까지, 아이고, 옛날에 불렀던 노래나 좀 불러볼까. 어와 둥둥 내 사랑, 어 예쁜 내 사랑, 아 천년만년 너만 사랑할 거야.
3: 흥이 많은 영감은 벼랑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깨비가 영감을 찾아왔네요.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무섭게 생긴 도깨비 아니야? 도깨비님, 도깨비님, 제발 목숨만은, 할아버지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5: 아이 겁먹지 마라. 나 노래 듣고 찾아온 거야. 아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아, 나도 좀 가르쳐줘.
3: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들이 무서웠지만 태어난 척 혹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 이 노래소리는 이 혹에서 나온답니다.
5: 어, 그래? 그럼 이게 바로 그 노래주머니구만.
4: 아유, 그렇죠. 노래주머니 그럼 셈이죠.
5: 야, 그럼 내가 이 노래주머니를 가져가도 되겠나? 대신 자네에겐 금이 무한대로 나오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지.
3: 그렇게 혹부리 영감은 순발력 덕분에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듣게 됐네요.
6: 아, 그래? 옆마을 혹부리 영감이 혹을 띄고 돈까지 받았다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서 내 혹도 가져가라고 해야겠다.
3: 그리고는 도깨비가 나왔다는 집으로 냉큼 달려갔어요.
6: 너와 동동 내 사랑, 어 예쁜 내 사랑, 어 천년만년 너만 사랑할 거요, 가요.
5: 어라? 이게 누구야? 그때 그 노래 주머니 영감 아니야?
6: 아, 도깨비 왔구만. 그래. 내 노래소리 어떤가? 방금 그 노래소리도 혹에서 나왔다네.
5: 오, 이 노래소리 어땠냐고? 아주 별로였지. 하루 만에 노래 실력이 아주 형편없어졌구만. 이 어제 노래주머니라고 준 혹도 가짜들이 이 어딜 속이려고? 어제 준 이 혹도 마저 가져가시오.
3: 그렇게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턱에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요.
6: 아니, 혹을 띠러 갔다가 남의 혹까지 붙여왔니? 가만히 나 있을 걸.

0: 그렇게 욕심쟁이 혹보리 영감은 혹을 때려갔다가 혹이 하나 더 늘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동화 혹보리 영감 끝!
1: 혹보리 영감이라는 옛날 생각하면서 와, 저에게는 특별 출연. 저는 오늘 2026년 5월 5일은 저에게 성우분들과 같이 연기했었던 날입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2: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3: 대박입니다.
4: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1: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정말 그 독거노인으로 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영감의 느낌이 너무 온 거예요. 분명히 나 나중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본업에 맞는 네,
2: 그동안 네.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예. 이렇게 감추어 두셨던 예. 어떤 연기 혼을 불태우시는 것 같고 이 예. 시간을 되게 기다리신 것 같고 예. 그동안 다른 분들이랑 계속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1: 아 진짜요? 예. 마음극장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윤혜정 선생님이랑도 같이 하고 네. 맞아요.
2: 뭔가 한을 푸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5: 저 가수도 정말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성우도 하시고.
1: 저기에서 연락 왔었어요 진짜. 어떤 그 OTT 회사에서 연락 와서 그래서 네. 제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 로켓까지 다 가능하니까 와~ 수학 선생님 역할로 잠깐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나기 전에 연기쯤 지도 받을 테니까요. 예. 연락 드리면 꼭 연락 받아주세요.
5: 아 네. 그럼요. 예.
1: 아무튼 혹부리 영감의 교훈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세 분은?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된다. 근데 첫 번째 영감 그 영감 A는 그래도 네.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치 있게 거짓말을 하면 목숨도 네. 구할 수 있고 네. 혹도 뗄 수 있다라는 아주 되게 좋게. 네. 네. 그런데 두 번째 영감은 그게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어떤 그렇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5: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제 첫 번째 혹부리 영감님 원래도 되게 착하게 살던 영감님이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영감님은 평상시에도 엄청 욕심 부리고 막 그런 영감님으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그 욕심 부리면 화가 된다도 있지만 예. 평상시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앞에 생략된 게 있었군요.
5: 예. 그렇지.
1: 사실 저는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저의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요. 영훈님은 어떻게?
2: 일단 영감 A의 그 예. 임기응변이 아주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도깨비한테 예. 여기서 노래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그렇게
1: 그러니까?
2: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을지
1: 맞아요.
2: 정말 이게 경험치가 주는 어떤
1: 재치 있었죠? 네.
2: 지혜라고나 할까?
1: 맞아. 네.
2: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 하나 역으로? 그런 생각이
1: 맞아.
2: 들었어요.
1: 저도 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당황스럽더라도 도깨비 네. 만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네. 하면 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 그렇죠? 저도 네, 그런 그쵸, 느낌 그쵸. 약간 받았고
2: 맞아요. 네.
1: 지음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6: 저는 사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1: 어떻게 해? 거짓말을 왜 그러세요?
6: 거짓말을 하면
1: 친구 많이 없죠? 친구 많이 없죠?
6: 근데 진짜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서 거짓말을 못하는 편이어서 그 영감 A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5: 네, 너무 능숙하게.
6: 너무 능숙하게 거짓말했는데 네. 너무 행복해졌잖아요.
1: 그러니까,
6: 혼자만.
1: 그러니까.
6: 그러면 이게
1: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건가?
5: 그러고 보니까 저희 두 번째 동화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했다고
1: 그러니까.
5: 큰일 나고
1: 거짓말을 기교껏 잘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2: 그러니까요.
6: 네. 그러면 저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난다는
1: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 혹을 평생 달고 다녀야 된다.
2: 맞아요.
1: 떼고 싶은 혹을 그대로 달고 살면 좀 불편하잖아요.
6: 그렇죠.
1: 딱 한마디로 도깨비를 만났어요 지금.
6: 네.
1: 지금?
6: 네.
1: 그 도깨비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혹을 뗄 수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를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5: 컴플렉스.
1: 없으신가요?
6: 제가 혹이 있는 상태였으면 혹을 떼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1: 혹 말고 지금 현재.
5: 컴플렉스.
6: 지금 컴플렉스.
1: 저는 뱃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나 군대 있을 때는 그래도 뱃살 없었구나.
5: 아 그때는.
1: 예. 옆구리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옆구리살. 앞살은 괜찮아. 옆살.
2: 앞살은 괜찮아.
6: 저는 좀 약간
1: 없으실 것 같아.

0: 아니에요.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 저의 네거티브한 마인드를 아. 싹 없애서 그냥 긍정적인 항상 생각.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그거 그 약 복용하면 되게 긍정적이야.
2: 병원을 가보는 걸로
1: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약이 아니라 영양제 이런 거 아, 그, 그런 거 먹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것 좀 드시고 하면
0: 시도해보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큰일 났어요. 세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2: 벌써요?
1: 사실 한 2분 정도 지났어요. 어떡하면 좋아. 다음번에 또 오실 거죠?
3: 아, 이제 그럼요.
2: 진짜 우리려죠.
1: 경청 식구잖아요. 그쵸.
2: 감사합니다. 그럼요.
0: 감사합니다.
1: 그쵸.
3: 네. 뭐 반기마다 한 번씩 부르겠다라는 룰만 없으면 예. 네. 저희 뭐 매주 불러주셔도 돼요. 네. 진짜로. 근데 지난번에 많이 불러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소식이 좀 없으셔서
2: 삐졌어. 네,
1: 좀 이렇게 아니, 그래도 네. 지금 퇴근하실 시간인데 제가 죄송해서 그렇죠.
0: 아니에요.
1: 배짱이로 살아오셨는데 어제 갑자기 개미를 원하면 어떡해요.
2: 아 여기도 노래 부르러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나.
1: 그러네요.
2: 그럼요.
1: 너무 좋습니다. 세 분과는 그러면 다음번에 꼭 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네. 너무 반가웠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연기도 너무 좋았고요.
0: 감사합니다.
1: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2: 네.
1: 우리 바다님들 어린이분들에게 한마디 딱 해주십시오. 안녕.
3: 안녕이라고 하면 되나요?
1: 예예. 예.
3: 바다님들 안녕.
1: 안녕.
2: 안녕.
1: 세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배가의 친구야.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김우주님. 얼마 전에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보고 왔는데 엉엉 울었어요. 그 영화에서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괴짜 과학자로 나오는데 보면서 생선님 생각 많이 했답니다. 생선님은 천재 수학자니까.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제가 무슨 천재 수학자가 됩니까? 저야 뭐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죠. 영화 보면서 저를 떠올려 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데 괴짜에서 저를 떠올리시는 게 아닌가? 천재 수학자는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고 그쵸? 제가 괴짜인가요? 좋게 봐주실 거죠? 4432님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요. 집에 가면 문제집 마저 풀고 내일 공부할 거 정리하고 자야지. 엄청 계획 세우는데 막상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이거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들 그러시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같은 성향이시고요. 집에서 안 되니까 미리 다 하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예 밖에서 다 마친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집은 쉬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공부하고 이거 끝나면 집에 가자라는 느낌으로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0027님 저는 이상하게 밤 12시가 지나야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신나서 밤에 공부하다 보면 아침에 너무 피곤해져서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생활 패턴 유지해도 될까요? 학교 때문에 안 돼요. 학교 다닐 거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빨리 고치셔야 해요. 나중에 대학생만 되더라도 오전 수업을 다 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 짤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 때는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하고, 나중에 대학생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조금 다를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감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아무리 12시 이후에 잘 된다 그래도 나 오늘 1시 반, 2시에는 자야겠다 이렇게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여기서는 우리 바다님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무료인 반디앱 경청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달의 잠들지 못하는 청춘들에게, 신지훈의 별이 아는 바다.

정승재의 경청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NCT 드림의 노래예요. 별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바다님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행복하게 씩 웃으면서 잠자리 드세요. 안녕.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추진한 지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 법안이 시행됐죠.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혔지요. 규제를 강화할수록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어른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SNS가 아이들에게 소통과 학습의 장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죠. 결론은 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잘 설계하고 플랫폼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모두 디지털 교육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게임 이승열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2026년의 어린이날에 인사드립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곡 호주의 한국계 아티스트 임다미가 부른 Super Love 2014년 발표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게요. 호주의 이 정책, 이 조치, 법 시행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화제도 많이 된 그런 조치였는데 벌써 6개월이 돼가네요. 5개월. 예, 이제 뭐그 여론은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오늘 소개를 했는데 그 여론은 이 동시에 그때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청소년들 그뭐 미국에 캘리포니아와 뭐그외 지역에 벌어진 그 끔찍한 슬픈 그런 사건을 보도하면서 AI와의 채팅을 통해서 온라인 그 SNS 활동에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확정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채팅에 의존하는 그 청소년의 삶이 점점 커질 것이고 이 중독적인 심지어는 그런 것에 중독되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이 책임 소지를 따지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소송. 그런 뉴스를 또 접하면서 여론이 그러니까 이런 호주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뭐 비난보다는 아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것이 더 많았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오늘 기사는 호주 이야기도 호주 이야기이지만 인도라는 또 다른 나라의 그 특수한 그 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도의 청소년들 중에서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는 일찍부터 그 실업전선에 뛰어든 학생들도 많고 아예 학교 외에 그냥 직업전선에 또 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 뭐 어린이는 아니겠죠. 예, 법적으로 그건 금지돼 있으니까 청소년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구 청소년 인구들이 인터넷 뭐 AI 뭐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업교육 기술교육의 통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지도 해야겠지만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디지털 교육을 실업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책임 소지. 앞선 그 미국의 청소년의 자살 사건 같은 걸 언급을 했지만 빅테크 기업이 과연 어떻게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좀더이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 소지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 게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독적인 설계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중독적인 그 강도는 얼마나 더 셀까? 예. 상상을 하니까. 예. 104회 어린이날 태양 아래서 배워요. 최윤정님께서 이렇게 메시지 주셨네요. 어린이날 태양은 좀더 해맑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김정아님께서 나도 누가 규제해줬으면 흐흐흐. 예, 그좀 시급하신가요? 예. 규제는 필요하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어제부터 또 참여 숫자가 꽤 높던데. 자, 민요 재즈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듀오 여유와 설빈 그리고 펑크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관람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EBS 반디로 공개방송 이렇게 적어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참여 메시지 주실 때 나에게 새 음행은 땡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시면 요 중에서 저희가 아 이거 참 재밌고 좋은 사연이다 라고 뽑습니다. 예, 그리고 공개방송 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재밌는 사연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새 음행은 땡땡땡이다. 요 추가하신 사연은 새음행 홈페이지 오셔서 공개방송 신청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려주실 때 전화번호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월요일엔 또 편성된 방송으로 공개방송 내용을 또 저희가 보내드리죠. 이날치, 밴드 이날치의 새음행 라운지 소식도 전해야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스튜디오 라이브 음악쇼 새음행 라운지 출연 예정돼 있죠. 얼터너티브 팝밴드라고 정체를 그렇게 밝히고 있네요. 이날치 오랜만에 새로운 음반을 발표하는데요. 2집 흥보전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음악 스튜디오 라이브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오늘은 어린이 테마 음악이 참 많습니다. 브라질의 아드리아나 깔깡유도 그의 어린이 앨범이죠. 아드리아나 빨찜뺑으로 발표한 2004년 음반에서 피구와 싱생 보세 너 없이 난 이렇게 지내 이어서 브라질의 샌디 앤 주니어 틴팝 아티스트 남매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Quando você passa, 뚜루뚜루 당신이 네가 지나갈 때 두근두근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브라질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은 남매 듀오 샌디 앤 주니어의 Quando você passa, 뚜루뚜루 네가 지나갈 때 두근두근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브라질의 아드리아나 가오강유두의 Fico assim sem você, 너 없이 난 이렇게 지낸다 였습니다. 어린이들도 사랑을 느끼죠. 저 초등학교 2, 3학년 때 6학년 선배의 누나한테 처음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이 5월 5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어릴 적 그는 문제아였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클래식 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에 들어가 트럼본을 전공했지만 바로 낙제했다죠. 머리는 클래식 화성학에 가 있지만 마음은 팝과 락 음악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졸업심사 대회 트럼본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고요? 흔하지만 솔깃해지는 천재 서사네요. 프랑스에서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인이라 불리는 벤자몽 비올레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몽 비올레이가 졸업한 후 프랑스 팝 시장에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00년 오랜만에 복귀한 거장 앙리 살버도르의 앨범 샴부르 아벡 뷰 전망 좋은 방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쓴 곡들은 당시 대중이 실상 잊고 있던 앙리 살버도르를 화려하게 복귀시켰고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즈음 벤자몽 비올레이는 샹송의 구원자로 불렸답니다. 2001년 벤자몽 비올레이 드디어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실내악 편성을 끌어들여 화성을 정교하게 다듬고 서정적인 드라마를 부여한 그의 초창기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라는 정체성을 작가주의로 끌어올리며 프렌치 팝을 다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사, 작곡, 사운드 디자인, 편곡, 프로덕션, 미학적 방향까지 일관되게 통제하는 창작 주체에게만 부여되는 명예 호칭 오테어. 데뷔 앨범부터 그런 호칭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낙제와 우승 트로피 사이를 오간 성장 서사. 초창기부터 평당과 시장 모두를 매혹시킨 후에 음반 계약이 만료되자 이 기다렸다는 듯 만취해 쏟아내며 동료 가수들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이 음반사 눈치 보지 않고 내키는 대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대곡 지향형 콘서트 앨범으로 프랑스의 그래미상이죠. 빅투아 델라 뮤직에서 최우수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앨범상을 거머쥔 악동 천재? 이후 힙합, 록, 일렉트로니카, 라틴 리듬을 도입하며 장르의 경계까지 허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행보. 줄리엣 그레코, 프랑스와즈 아르디, 바네사 파라디 등등 네로라 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이 완벽한 무대를 제공한 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여기에 날숨에 섞인 중얼대는 창법까지 합쳐지면서 벤자민 비올레이는 일찍부터 누브 갱스브루, 새로운 세르주 갱스브루로 불렸죠. 하지만 벤자민 비올레이 본인은 늘 질색하면서 말합니다. 아 참, 진부한 비교라고. 난 갱스브루와는 정반대지. 나는 낭만주의자. 사랑을 믿는다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21세기 도래 후 프렌치 팝을 혁신한 아티스트, 그리고 타칭으로는 뉴브 갱스브루, 새로운 갱스브루, 자칭은 로맨틱 오터, 낭만주의 작가인 벤저몽 비올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든 뭐 행복이겠죠. 그리고 바라는 바일 텐데, 기승전 결론은 어떤 장르를 입어도 나야. 이 경우는 기승전 결론, 20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업적은 어떤 장르를 입어도 결국엔 비올레이야. 이런 칭호를 받는 그런 위치에 우뚝 선 아티스트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갱스브루 사망 딱 10년 2개월 만에 발표한 그의 데뷔 음반, 로즈 케네디 수록곡 하늘을 나는 연, 레셀 월롱 들으셨고요. 그 멜랑콜리에는 아주 특화된 그런 주제를 찾아서 작가로서 이 스토리에 천착한 그 소리가 뭐냐, 로즈 케네디. 앨범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케네디 가문은 미국 최고의 영광과 가장 잔혹한 비극이 동시에 압축된 그런 가족사의 대표격이죠. 왜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소재에 자신의 데뷔 음반을 맡겼을까? 독특하죠. 약간 페미니스트 요소도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 그 미스테리, 그리고 주제의 희소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갱스브루 사망 10년 10주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와, 제2의 갱스브루가 나타났어. 예, 그런 거였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 가장 최근 음반인 9번째 솔로 음반, 그랑프리라는 제목으로 9번째 솔로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Comment est-ce peine? 그쪽 상처는 좀 어때? 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랑 발표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뭐 이게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아픔일 수도 있는 그 주제가.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또 공동체가 이렇게 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식으로 또 확장이 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 예, 그렇죠. 그리고 앨범, 그러니까 음반사의 계약 종료가 아니라 그 방출되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방출이 된 거고요. 절치부심 해가지고 뭐 그냥 프랑스 그래미, 빅토르 둘라 뮤직에서 온갖 상을 다 받은 그런 이력이 있다. 예. 새 음향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아티스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계 프랑스 아티스트 닐다 페르난데즈, 오랜만에 듣는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니냐 보니타, 예쁜 소녀 먼저 듣고요. 스페인 그룹 참바오의 로스 무차초스 데 미 바리오, 동네 녀석들 두 곡 듣고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0: enfant couvait dans sa tête un poète, un grand érudit.
1: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에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이브 듀데이가 부르는 L'enfant poète, 어린이 시인입니다. 이브 듀데이의 1993년 앨범 린드비 생명선 수록곡이죠. 어린이를 위한 노래 가운데 한 곡입니다. 어른의 통제 때문에 어린이가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폐단을 진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상상력을 획일화 교육으로 희석하면서 사라지는 그 예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짧은 곡 안에서 이 획일화된 대중주의, 상업주의가 예술을 억압하는 이후의 이야기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낭독하겠습니다.
0: On avait perdu la scène et rompu le charme secret. Le chanteur bien longtemps encore chantera sans savoir.
1: 그 아이의 머릿속엔 시인과 학자가 살았다. 그 아이는 몰래 시를 쓰다가 어느 날 그만두었다. 아이의 부모, 교회, 학교 선생들이 그 아이에게 야금야금 세상을 가르쳤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쳤으나 정작 자신을 이해하는 법, 자기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했다. 자신의 길을 정하려고 애쓸수록 아이는 더 헤맸다. 그 길은 그의 손바닥 안에 활짝 펼쳐져 있었는데, 어쨌거나 아이는 자라났고 잘하면 아주 오래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신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술가는 다정함을 소재로 진실한 노래들을 지었다. 모두가 줄곧 흥얼거렸으나 어느 날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다시 찾아 나섰고 TV 화면 속에서

그의 재능, 보헤미안적인 면모, 사랑과 자유까지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의 꿈마저 TV에 연결된 튜브에 밀어넣다가 그만 꿈이 터져버렸고 그 신비한 마력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노래하겠지만 사람들이 그의 옛 노래에 전처럼 크게 박수치지 않는 이유는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상상의 세계가 말을 걸어올 때 그 속삭임에는 우리의 미래도 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묵살하고 그 원천을 말려버린다면 분노가 싹트고 모든 희망이 시들 것이다. 긴 겨울 동안 꽃을 품고 기다리던 새싹들도 말라 죽을 것이다. 자유는 영혼과 정신 속에서 쉼 없이 자라난다. 그 열매를 따려면 수백 년의 다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린이가 시인이 된다면 그는 다 익은 열매,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바닥나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이미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다.

새우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Yves Duteil의 1993년 발표곡 L'enfant poète, 어린이 시인 노래 말고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미윤의 뮤직 설레 어제 먼저 했죠. 오늘 대신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음악 평론가이신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김학선의 뮤직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남아공의 조니 클라이그 앤 사부카이의 Are You Ready?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나중엔 대출액까지 탕감해준다? 세상에,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헝가리입니다. 덕분에 1.23명이던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새 29%나 올랐죠. 그런데 헝가리의 과감한 출산 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산 휴가는 3년까지 쓸 수 있고요. 양육수당, 가족수당에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아이를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살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아이가 크면 대중교통이 모두 공짜. 캠프에 참가하는 비용도 지원해주죠. 우리나라도 이런 헝가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양육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준다면 힘이 되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세주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내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이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안에 앞에서 절로 설렙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입니다.
0: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또 밝혀주시니
1: 네.
0: 그래도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음행엔 진즉에 또 모시고 싶었는데
1: 네.
0: 이제야 또 네. 기회를 찾아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공식 프로필은 이러네요. 지금 26년 전에
1: 네.
0: 음악 평론가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매체에서 평론을 하셨고 그리고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EBS

0: 스페이스 공감의 또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시고요. 멜론의 트랙 제로 자문위원, 그리고 KMA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또 일하고 계십니다. 또 저자로서도 책을 내셨고요. K-POP 세계를 홀리다, 한국 팝의 고고학 1990, 멜로우 시티 멜로우 팝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크 200, 한국 록 명반 200선으로 저도 요청해 주셔서 인터뷰에 또 영광스럽게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뵙고 또 이제 처음 또
1: 네.
0: 예, 한 6개월 정도
1: 네, 한
0: 됐나요?
1: 6,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승열님이 앨범 낼 때마다 인터뷰를 그래도 저희가 자주 했었는데.
0: 맞아요. 저는 네. 너무 편한 그런 평론가 네. 중 한 분이에요.
1: 근데 이제 앨범을 안 내셔서 지금 네, 뭐, 저희가
0: 뭐 가만 있어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1: 네, 앨범을 내주셨으면 하는
0: 나와요,
1: 바람으로
0: 이제
1: 네,
0: 나옵니다.
1: 그 말씀 예, 드렸습니다.
0: 제가 또 기다린다는 말씀으로 제가 네. 알아듣고 그 또 제가 발표를 하면 잘 검사해 주시고.
1: 네, 그럼요.
0: 783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황호동 카니발 지난해
1: 네.
0: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님과 함께 꾸려주신 뮤직토크 정말 좋았어요. 새음행에서 다시 뵙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추천으로 혹시 나오신 건가요? 이라고 쓰셨는데 네. 김광현 편집장도 아끼는 또 동료 후배 평론가라고 하시면서 적극 추천을 하셨고
1: 네.
0: 저희 제작진들은 늘 김학선 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1: 맞아요.
0: 그때는 네, 일정이 붙여가지고 네. 못 나오셨고
1: 맞습니다.
0: 두루두루 네. 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사가 됐죠.
1: 네, 근데 황호동 카니발 오셨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0: 이게 어떤 행사였나요?
1: 이게 그냥 경주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인데
0: 네.
1: 저희는 김광현 편집장이랑 그때 유자 음악 네. 뭐 이렇게 소개하는
0: 네, 네.
1: 그런 뭐 뮤직 토크 같은 걸 가졌었는데 되게 뜻깊게 그때 유지아님의 누님이 친누님이 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듣다가
0: 나중에 인사를 좀
1: 인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되게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잘 들었다 뭐 좋았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해 주셨겠죠.
1: 감사합니다. 네.
0: 최영경 청취자께서 프로필 제가 소개했더니 이거 들으니까 얼마나 넓고 깊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짐작도 잘 안 되는데 재즈 피플지 매월 마지막 페이지에 기고하시는 글도 잘 읽고 네.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네. 프로필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너무 지금 거창하게 소개되는 것 같아서 약간
0: 오늘만
1: 네, 민망했는데
0: 첫 시간이니까
1: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재즈 피플 원고를 매번 듣거든요. 제가 아마 제일 늦는 필자가 될 네. 텐데 네. 늘 시간을 쫓겨서 써서 네. 약간 늘 쓰고 나면 후회스럽거든요.
0: 항상 아쉬워요.
1: 네, 그러고 좀 일찍 썼으면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또 잘 읽어주고 계시다니까.
0: 그 마지막에 그 타이틀이 뭐죠?
1: 그냥 아무 말이라는
0: 아무 말.
1: 네, 그냥 네. 별로 생각 없이 제목을 지었었는데.
0: 김광현 편집장께서 그걸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1: 네.
0: 그 재즈 피플지의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후반의 그 코너라고
1: 네.
0: 꼭지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아무 네. 말 그거. 그러니까 학선 씨가 원하는 글을 원하는 주제를 그냥
1: 네, 그 맞습니다. 칼럼처럼 쓰는 건데
0: 네, 정해가지고 하는
1: 뭐
0: 거죠.
1: 뭐 음반을 사다가 되는 생각 막 그냥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런 거 너무 별로지 않나 싶은
0: 그런
1: 것들 또
0: 쓴소리 같은 것도
1: 네,
0: 약간,
1: 쓴소리 같은 것도 쓰고 네. 음반 사다가 음악이라는 게 참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한 세보진 한 4, 5년 쓴 것 같거든요. 거의. 되게 오래 쓴 것 같아서.
0: 회차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이게
0: 다달이 나오니까.
1: 네, 다달이 나오니까.
0: 그럼 12 곱하기 네, 4 하면 48.
1: 한
0: 50 이상.
1: 그래서 이제 소재가 점점 떨어지고
0: 있어요. 무슨 말씀. 500도 아니고 5000도
1: 아니고. 근데 약간 이게 전세 갱신 계약처럼 아무 말 없이 12월 되면 네. 뭐 더 할 거죠.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0: 그냥
1: 쓰는 거
0: 가는 건가요?
1: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0: 앞으로는 또 어떤 예, 참신한 소재로 쓴소리도 네. 무릅쓰고 아니 그런 것도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편인가 봐요.
1: 네. 한번 그래서 좀 제가 지금 저 글 보고 나서 한번 좀 약간 반성하면서 빨리 마감을
2: 부지런히 지켜보...

0: 보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좀 두려우신가요? 약간.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은
1: 네.
0: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첫 시간이니까
1: 네.
0: 선곡을 준비하셨나요?
1: 네, 제가 일단 2주 정도 나오는 걸로 이야기.
0: 2주 혹은 플러스 1 네. 될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네. 일단은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저의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 맞아서
0: 네.
1: 어린 김학선이 그 어린 김학선의 기억 속에 자라고 있는 월드뮤직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그 당시 뭐 시대상 이런 것도 또 재밌게
1: 그렇죠.
0: 풀어주실 모양인데.
1: 그리고 그때는 사실 그런 음악이 월드뮤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0: 그냥 나오는 그냥 네. 외국의 음악이네
1: 맞습니다.
0: 뭐 이런 거였죠.
1: 네.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 그리고 약간 청소년기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소년기 그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깊게 다가왔던 음악들. 네. 그리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음악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기억으로 좀 되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1: 네.
0: 제 대학생 삼촌의 레코드 컬렉션 그때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게 비틀즈의 어떤 음반이었던 것 네. 같아요. 어렴풋이 추정컨대
1: 네.
0: 그냥 냄새만 맡아보고 트는 법은 몰라가지고
1: 네.
0: 틀어달라고 뭐 그랬으면 좀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얼마나 어렸을 때예요? 음악을 그렇게 처음 레코드로
1: 초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0: 상당히 빠르시네.
1: 네, 그래도 뭔가 좀 아 내가 음악을 좀 들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건 중학생 때.
0: 네,
1: 제가 이제 좀 음악을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고
0: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던
1: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헬로윈의 음악을 처음 듣고
0: 아, 센 메탈 뭐 이런
1: 메탈
0: 걸로.
1: 들으면서 근데 예. 처음에 사실 뭔가 와, 이 음악 너무 멋있다.
0: 예.
1: 막 영화 같은데 소설 같은데 묘사하는 게 있잖아요. 막 네네. 전기가 찌르 들렀다거나
0: 네네.
1: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음악이 되게 이상하고 난해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아 이걸 내가 한번 이해해봐야 되겠다.
0: 호기심 같은
1: 네,
0: 게 발동이
1: 맞습니다.
0: 된 거군요.
1: 그래서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0: 초등학생 때 그런 뭐 계기가 있었어요. 누가
1: 초등학생
0: 뭐,
1: 때는 네. 그냥 저희가 형 누나가 제가 막내인데 네. 이남이녀의 막내인데 이제 형이랑 누나랑 나이가 한 5살 정도 터울이 나서
0: 네.
1: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형이랑 누나가 고등학생이니까
0: 그렇죠.
1: 그들이 듣던
0: 네.
1: 음악을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헬로윈 같은 음악도 이제 형이 어느 날 사온 테이프. 그래서 저한테는 U2와 헬로윈이 가장 먼저 들었던 락 음악인 거고, 근데 그거 그전 이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는 큰 누나가 계속 듣던 테이프들 그런 음악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그 믹스 테이프도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1: 그쵸,
0: 나는데.
1: 그렇죠. 맞아요.
0: 예, 사서 듣지 못하고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1: 아, 그렇게도 하셨구나. 예, 예전에 레코점에서 그냥 예. 돈 주면은
0: 아, 만들어주셨죠.
1: 네. 예. 저작권의 개념이 없던
0: 시절. 요즘은 불법적인
1: 불법입니다.
0: 행위이지만
1: 네.
0: 당시는 성행했던.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어린 학선 군이
1: 네.
0: 기억하는 월드뮤직, 어린 시절의 월드뮤직.
1: 네.
0: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한국에서 들었던 뭐 월드 뮤직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글로벌 뮤직 이렇게 얘기하는
1: 맞아요.
0: 경우도 있고 한데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첫 곡은 제가 클로드 치아리의
0: 네.
1: 르 프로미에 빠 뭐 이게
0: 첫 발자국
1: 네, 첫 네. 발자국
0: 네.
1: 이런 건데 이게 아까 이게 큰 누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0: 네.
1: 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때는 집집마다 경음악이라고 불리는
0: 네.
1: 테이프들이 네. 있었거든요.
0: 라이트 뮤직이라고 아예 외국에서도 분류가 따로 있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알았지만
1: 한국은 그냥 경음악이라고
0: 경, 예, 정확히
1: 예, 예. 아마 연주곡을 그냥 다 경음악이라고 예. 부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던 누나가 등교 준비하면서 늘 그 경음악 테이프를 틀어놨었거든요.
0: 아, 등교를 준비하시면서
1: 네. 그래서 저희 작은 누나가 나중에 얘기하기는 자기는 토할 것 같은 음악을 들으면
0: 고문이죠. 똑같은 걸 반복하면
1: 똑같은 걸 한 테이프 하나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네. 그 테이프 저는 그 테이프 너무 좋았고 그 아직도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0: 아직 그 소장하면은
1: 네.
0: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보나요?
1: 네, 아. 그래서 그 테이프 이름이 별이 빛나는 밤이었고
0: 아.
1: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여고생들이 좋아할 법한 감성적인 그래서 이
0: 그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이죠?
1: 네, 맞습니다.
0: 별이 빛나는
1: 근데
0: 밤에.
1: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테이프로 네. 했고 르 프로미어 파라가 거기에 이게 다 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첫 발자 욱이라고 꼭 국도 아니고
0: 아, 그러네.
1: 약간 시적 표현처럼 첫 발자 욱이라고 되어 있었고
0: 네.
1: 뭐 음악 제목들이 전 아직도 다 기억나요. 뭐 외로운 양치기, 시인과 하나, 뭐 이런 제목들.
0: 네.
1: 굉장히 좀 감성적인.
0: 그런 컴필레이션이 히트쳐가지고
1: 네.
0: 막 발매가 되기도 했던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네, 음반 그게 한국에선 정식 음반으로 나왔는데
0: 네.
1: 역시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은
0: 네.

0: 탭이었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 첫 발자국, 이 곡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네. 그래서 전 이 곡을 어쩌다가 이렇게 듣거든요. 가끔 네. 방송 시그널로도 나오고 그럴 때가 네네. 있어서 그러면 정말 그 초등학생 때 저로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게 선곡을 하면서 네. 유튜브에서 한번 이 곡을 첫 발자국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댓글이 다 하나같이 네.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네. 뭐 자기가 명동 눈오동 거리에 명동을 걷을 때 들었던 음악.
1: 정확히 그 시기와 장소도 막 떠오르게
0: 네,
1: 하는.
0: 맞습니다. 근데 음악 자체가 워낙 좀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어서
1: 솔직히 저도 고백하건데 이걸 바탕으로 네. 연애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0: 이 음악이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거의 탑 아니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1: 클로드 미셸 셴베르그라는 사람이 뭐
0: 노래로 발표했던 가창곡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클로드 치아라가 치아리가 먼저 이제 기타 연주곡으로 편곡을 해서 그게 한국에서는 인기가 훨씬 더 많았고 네. 이렇게 제목을 듣고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1: 선율을 기억하실
0: 네, 선율을
1: 겁니다.
0: 기억하면 그리고 제 기억에도 80년대 심야 라디오에서 심야. 정말 많이 나왔던
1: 요즘 안 나오죠?
0: 네, 요즘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요즘 세대들은 이거 탁 틀고 방송을 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0: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궁금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옛날 음악 많이 좋아하는데 예. 이런 경음악들 이 경음악이 사실 일본에서 온 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런 경음악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1: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한번 들어보시죠.
1: 저희 청취자 풀은 일단 연령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뭐 예 클로드 치아리의 르 프레미어 바 첫 발자 욱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특별히 모신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김학선의 뮤직파일이고요. 오늘은 학선 씨의 어린 시절 그가 사랑에 빠진 그 세계음악을 테마로 선곡을 하셨고요. 방금 듣고 온곡첫 번째 선곡 클로드 치아리 그의 버전으로 르 프리미에 파 첫 발자 욱 듣고 왔습니다. 뭐 게시판 보니까 유년의 기억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억을 소환시켜주는 주제 기대합니다라고 오미셀님께서는 그렇게 아까 학선 씨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분 음악 여행 분은 팝을 주로 즐겨 들었다라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메탈 음악으로 또 빠져들었다 갈아탔다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메탈로 간 분이 제일 특이했던 경우가 김광현 편집장 같은
1: 네.
0: 경우 메탈 매니아에서
1: 그러니까요.
0: 제주로
1: 맞습니다.
0: 빠져나온 경우
1: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메탈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그
1: 요즘도.
0: 88
1: 네, 쌍팔 메탈.
0: 쌍팔 메탈도 집필하셨는데
1: 네, 그때 막 저한테도 매번 음반점 가져가면서 아, 이거 싫을까? 이걸로 아, 이거 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0: 계속
1: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 은근히 거기다 책에 껴 넣어야
1: 네,
0: 된다라고
1: 맞아요.
0: 메탈을 또 그래요 첫사랑이니까
1: 네.
0: 새소리 바람소리 음악이 산속에 울려 퍼지니까 산속에 계시는구나 3926님께서 옛날 생각에 걸음 멈추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20대 되기 이전에 들은 음악은 이 정말 말 그대로 각인이 되면서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거지
1: 정말.
0: 진하게 남아
1: 네.
0: 있어요.
1: 정말 그냥 저는 어릴 때 그냥 이 곡만 들으면 어릴 때 기억. 그런 곡이 몇곡 있는데 가장 좀 대표적인 곡 가운데
0: 그래요?
1: 하나입니다.
0: 뭐 오죽하면 간직하고 계신
1: 네,
0: 카세트
1: 카세트
0: 테이프를
1: 앨범.
0: 의식처럼 1년에 한 번씩
1: 네.
0: 꺼내 들으시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오래전에 한국 거장 평론가의 게으른 매너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하셨던 글을 읽고 아 이분 참 용기 있고 멋진 분이네라고 생각했다라고 3088님 문자 주셨는데 아 이게 좀 나름 좀 유명한가요?
1: 네,
0: 이
1: 그때
0: 글이?
1: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 좀 글을 쓰고 화제가 많이 됐는데,
0: 저도 봤어요 사실.
1: 네. 근데 제가 그이 선배 평론가를 원래는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보거든요. 뭐일 때문이라도. 근데 한동안 못 보다가 한 2, 3년 만에 한번 뵙고, 아, 그래도 또 인사 드려야 되니까, 인사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0: 아,
1: 네, 이분
0: 대인배시군요.
1: 인류시구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서로 이렇게 좀 그런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고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
1: 네,
0: 거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근데 저는 잘못 받아들이겠던데.
1: 네.
0: 아니요. 뭐 아무튼 오늘 평론가로서 오늘 선곡은 아닌 것 같고
1: 네.
0: 어린
1: 어린
0: 김학선의
1: 마음.
0: 마음으로
1: 네,
0: 선곡해
1: 음악을 좋아하던
0: 주셨는데,
1: 시절의 김학선의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0: 두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곡도 역시 좀 친숙한 곡인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로 파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곡 네.
0: 제가 새음악 DJ 된다 그러니까
1: 네.
0: 누군가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놀리는 마음으로 그럼 뭐 엘
1: 에콘도
0: 콘도르 파사
1: 파사.
0: 많이 트시겠네 뭐
1: 네.
0: 이런

0: 얘기를 하더라고요.
1: 팝 프로그램의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건가요?
0: 그런 약간 뭐라고 웃지 못할 그런 꼬리표가 있는 네, 그런 월드뮤직의 어떤 뭐 그런 거죠.
1: 네, 이게 페루. 네. 네, 페루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이먼 앤가펑클이 다시 불러서 네네. 가장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걸 또 이 노래는 제 또 큰 누나와
0: 큰 누나의 추억인가요?
1: 네. 당시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별이 빛나는 밤에
0: 김종환
1: 이문세 씨
0: 이문세 아 예. 네. 밤의 디스크쇼가 이종환 씨고
1: 이문세 씨가 예.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시에 뭐 밤의 문화부 장관으로 불렸대요. 예. 하도 영향력이 커서.
0: 맞아요.
1: 네. 근데 그게 제가 대전에서 자랐는데 대전에서는 이걸 대전 MBC에서 자체 방송을 했습니다.
0: 아, 그 어떤 의미예요? 자체
1: 그게 서울에만 틀어지는 거고 뭐 부산 뭐 어디에서 다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대전 MBC에서는 대전 아나운서를 기용을 해서 그냥 제목만 별이 빛나는 밤이고
0: 이문세 씨 빼고
1: 네, 송출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송출하는.
0: 그 인기가 좀 있었나요?
1: 뭐 학생들이 듣긴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걸 틀어놓는데 자기들은 이문세 씨가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제 기억 제가 막 듣기로는 이렇게 개편 때가 되면 학생들이 대전 MBC에 가서 막 시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들려달라고. 이문세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고
0: 아 우리도 전파를 받아서
1: 네, 우리도 받아서 이문세 걸 들려달라 막 그렇게 시위를 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대전에서 만들어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게 뭐 대전 프로그램이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 당시 공개 방송 같은 게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돌면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그런 공개 방송하면 그 학교에 끼 있는 친구들
0: 장기자랑처럼
1: 네, 나와줘. 뭐 중국기다는 네. 친구, 네. 뭐 노래 잘한다는 친구도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누나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온 거죠. 이제 그게 방송이 된 거죠 두 시간
0: 네,
1: 동안.
0: 네, 전국 노래자랑 네, 돌아다니듯이 별밤이 이제 네,
1: 일요일마다 네. 그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누나 이제 그걸 또 공태입에 120분짜리 녹음을 해서 그걸 또 매일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웃기다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참 형인 형 누나들인데 네. 형이 형 두 명이 나와서 네.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딱 노래 두 곡이 이 엘콘드로 파스타랑 해바라기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 이 두 곡을 불렀는데 어우 저희 어린 초등학생은 저희 마음에 되게 정말 멋있어 보이고
0: 그럼요
1: 예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되게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구나
0: 기타 연주도 네, 직접 하면서 막 이렇게
1: 초등학생 두 명이 화음을 맞추면서 그냥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어우 되게 낭만이 있구나라는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노래 그냥 되게 매료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워낙 지금은 유명한 노래지만 엘콘드로 파스라 뭐 그때 처음 들은 거고
0: 네네.
1: 그리고 또 그들이 가사를 번안해서 불렀거든요. 1절은 네네. 원곡 가사로 영어로 부르고 2절은 이제 한국 가사로 번안해서 불렀어요.
0: 아, 이 학생분들께서 네. 형님들이
1: 네, 맞습니다.
0: 심지어 번안도 네. 하는 와 네. 실력을 보여주고
1: 되게 있군요. 멋있다라고 해서 이 음반과 또 해바라기의 음반을 제가 중학생 때 또 막 뒤늦게 사서 되게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0: 이 분위기는 어땠어요? 약간 페루의 민속성 뭐 이런 걸 느끼기엔 너무 어린 나이.
1: 네, 그런 걸 느끼지 뭐 그냥 약간 근데 이국적이다.
0: 네,
1: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악기 구성이나 뭐 이런 네, 사운드 맞습니다. 자체가.
1: 네.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그 형들이 불렀던 버전은 어차피 그냥 통기타로만 부른.
0: 아, 거니까. 그러네. 네,
1: 그래서 그냥 되게 멋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렇게 노래 남자 보컬 두 명이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데 되게 멋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뭐 월드뮤직의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할지라도 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소중한
0: 중요한 음악
1: 네, 추억의 음악입니다.
0: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돌 파사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오늘 특집 순서로 마련했고요. 학선의 어린 시절 사랑한 세계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방금 엘콘돌 바사 페루의 민속 음악 테마를 사이먼 앤 가펑클이 70년대에 또 이런 시도를 했었죠. SMMFOT2916님께서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 예전 노래를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 타기도 하고 스포티파이 추천받아서 알게 되기도 한다던데 사람은 가도 음악은 오래 남는 거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좀 쓸쓸해지긴 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으나 네. 우리에겐 그렇게 뭐 요즘 세대한테는 정말 까마득히 오래된 음악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음악 들어볼까요?
1: 네, 세 번째 음악은 왠지 좀 약간 민망해지는 선곡인데 네, 네 제가 알바노와 로미나 파워가 함께 부른 페리치타.
0: 아, 괜찮아요. 네. 세 음악에서 1년에
1: 한 번은 트나요?
0: 한 번 이상은 트니다.
1: 아, 그래요? 예, 네. 예. 제가 이 곡을 워낙 좀 네,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이게 한국이 예전부터 좀 번안곡이라는
0: 번안.
1: 예,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네, 이게 사실 참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
0: 좀 치부 아니 부끄러울 수 있는 네, 그런 거였나요?
1: 네. 예. 그냥 법적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네, 예, 그냥 저작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냥 갖다 부른 거니까
0: 마음대로 허락 예, 안 받고
1: 허락 안 받고 네, 네, 예, 네, 외국 곡을 그대로 그냥 갖다 네, 불렀고 뭐 트윈폴리오 같은 팀도
0: 불러서 수익도 냈고 뭐 네, 이런 의미니까
1: 네. 네. 근데 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또 듣다 보면 이 원곡과는 완전히 좀 다른 맛을 내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0: 일단 언어가 다르고
1: 네 맞습니다. 가사도 이제 새롭게 네,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 곡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서울 패밀리 신나는 네, 이들의 그룹을 좋아하긴 했는데.
1: 네, 이게 저메인 잭슨 네, 노래를
0: 아, 정말요?
1: 네, 갖다가 부른 거예요.
0: 마이클 잭슨의 형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 이번에 마이클 잭슨 영화
0: 그러네.
1: 네, 주인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저메인 네, 형님의 아들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이번에 한
1: 예, 그리고 뭐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이 노래도 알 스튜어트. 네. 곡을
0: 알 스튜어트라는 영국 가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펠리스 오브 베르타유 뭐 이런 이 곡을 갖다 붙였는데 저는 정말 이 곡보다 전인권 씨 버전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곡이 뭐 사실 있는 거지만
0: 저도 동의합니다.
1: 네, 네. 뭐 보컬 표현력이나 네, 구성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요게 저는 좀 한 곡 더 하자면 이용 씨가 부른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1: 네. 이 노래. 바로 이게 펠리치타의 번안 맞습니다. 버전이죠.
0: 펠리치타 제가 이렇게 번역을 봤더니 행복 뭐 이런 뜻이라고 행복.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용 씨가 최전성기에
1: 이분도 네. 무슨 뭐 네. 밤에 대통령급 뭐 이런 약간 그때 대중문화의 약간 우상 아니었어요?
0: 당시에 네. MBC에서 유일하게 조용필을 물리치고
1: 아 그런
0: 82년에 가수왕의 자리에 올랐었던 잊혀진 계절 이 노래로 맞아요. 잊혀진 계절과 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이 두 곡으로 정말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가
1: 네네.
0: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미국을 건너갔는데요. 아무튼 네. 네 근데 원곡은 역시 이탈리아의 알바노와 미국의 로미나 파워가 부른 펠리치타입니다.
1: 이 음악은 누님이랑 관계 있나요?
0: 두 분이 결혼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원곡 가수들.
1: 아니요.
0: 제 누나와는 관계가 네. 없습니다.
1: 관계
0: 이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용 씨가 부르는 걸 보고 아 노래 너무 좋다라는
1: 아.
0: 생각을 하면서 네. 불렀는데 이게 원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지나서
1: 한참 지나서
0: 네, 한참 지나서 네. 근데 들어봤는데 네. 저는 이용 씨 버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김아리 청취자께서 큰 누님 궁금해지네요 라고
0: 네.
1: 음악 관련된 일을 하진 않으시나요?
0: 아닙니다. 큰 누님은 네. 네.
1: 네.
0: 음악 관련된 일과 전혀 관계없고 요즘 음악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영향을 줬던 형과 누나는 이제 음악을 안 듣고
1: 아 그래요? 네. 그건 슬픈 일인데 음악을 네, 좀 새우맹 있다고 알려주시면 라디오로 간혹 예.
0: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원곡을 듣기 전에 이 번안곡을 먼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 패밀리나 뭐 전인권 이용 이 노래 버전이 다 이 원 번안곡이 더 좀
1: 뛰어넘어요?
0: 네,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 씨 버전은 약간 예, 뭔가 좀 비슷비슷할 수 있겠지만 전 서울 네. 패밀리나 전인권 씨 버전은
1: 네.
0: 이 번안곡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일단 갖고 가창의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요. 위일청 씨 뭐 이런 분들
1: 네네네네.
0: 보컬이 워낙 뛰어나니까 위일청 네. 그렇기도 하고 가사도 저는 되게 좀 한국적인 정서가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 이용 씨 버전도 그 전문 작사가 있거든요. 지명길 씨라고
1: 네, 그러니까
0: 예전에 뭐 음반 뒤에 보면
1: 네.
0: 지명길 뭐 네. 이런 게 많이 써 있는데
1: 네.
0: 그분이 쓴 가사도 되게 뭔가 시적이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약간 네. 묘한 네, 가사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랑과 행복 뭐 그리고 이별 가사도 너무 좀 재밌고 근데 원곡도 이 곡은 그래도 전 원곡도 좋아서 가끔씩 좀 함께 찾아 듣는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학선 씨를 감동시킨 이용의
0: 곡이 아니죠.
1: 알죠.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의 원곡이죠.
0: 네.
1: 이탈리아의 부부 듀엣 알바노와 로미나 파워의 펠리치타 듣고 오겠습니다.

0: 그리고 근데 오늘 이렇게 사실 다섯 곡을 골라 오셨는데 시간상 네 곡만 들을 텐데요.
1: 네.
0: 이 뭐 우열을 가릴 수 있어요? 뭐가 좀 더 이렇게 뭐?
1: 네. 사실 그냥 추억으로 치면 첫 곡이 저한테는 가장 좀 추억이 크고.
0: 르 프리미어 바이고요.
1: 네. 예. 네. 가장 좀 아끼는 곡은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곡입니다.
0: 이 곡인가요?
1: 네, 이 곡은 정말 제가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 듣는 곡인데.
0: 예.
1: 니나 시몬의 미키 뜻바.
0: 날 떠나지 마.
1: 네, 맞습니다. 네. 뭐 자크 브렐이 만들.
0: 네.
1: 예, 자크 브렐 곡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 저는 이 니나 시몬 버전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제가 어릴 때 막 이제 할로윈을 시작을 해서 락 음악이랑 메탈 음악 고등학생 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듣다 보면 괜히 더 있어 보이고 싶어서 재즈라는 음악이 있던데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 그래서 재즈가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샀던 CD가 니나 시몬의 편집 음반이었어요. 컴필레이션 앨범.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게 저작권 허가를 받고 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니나 시몬의 그 CD도 제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0: 네네. 근데
1: 그 음악을 듣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사라본이나
0: 네.
1: 빌리 할리데이가 더 한국에서는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했었는데 약간 뭐 제가 뭔가
0: 누구나 인정하는 네. 뭐 재즈 보컬의 뭐 상징 그렇죠. 같은 두 사람을 네, 제치고
1: 제가 또 홍대병 중2병의 마음으로 아 뭐 좀 다른 보컬리스트 없나라고 막 이렇게 좀 찾다가 니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한번 그 음악을 제가 이제 자주 가던 레코드점 형한테.
0: 니나 시몬 이야기는 뭐 그 당시는 요즘처럼 정보를
1: 그러니까 거의 없었죠.
0: 예,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1: 네, 맞습니다.
0: 텐데.
1: 근데 재즈 뭐 있어요? 말해서 그 형한테 맨날 메탈만 듣다가
0: 아,
1: 이런 그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
0: 레코드점 사장님이 이제 정보에
1: 네, 그...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임희훈 평론가랑 저랑 같은 레코드점을 이용했어요. 유명 평론가도
0: 얼마나 유명한
1: 레코드죠? 대전 출신이어서
0: 아 고향이 갔군요.
1: 네, 고향이 갔고 예.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0: 예, 대전에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예요? 상호 지금 아직도
1: 네 지금 아직 없어졌기 계시... 때문에 예. 블루필 레코드라고
0: 블루필?
1: 네 블루필
0: 푸른 알약?
1: 푸른 아니요 필.
0: 필 네. 필이 아니라 네. 아 블루필 레코드.
1: 네, 그래서 뭐 푸른 우울한인지 뭐 네, 그건 우울함을... 모르겠는데 그냥 한글로 네. 아마 블루필로 써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뭐 희훈 씨도 거기서 음반 많이 사고 희훈 씨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슬레이어 대표적인 명반 뭐 이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경우에는 형은 그거보다는 이게 더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0: 상술이었다.
1: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니나 시몬의 CD를 샀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0: 어떤
1: 음성에
0: 저도요.
1: 음색에 이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0: 중성적이었죠.
1: 처음에 굉장히 네. 중성적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 느미키트바를 듣는데 와 정말 좀 빨려 들어간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사실 재즈 뭐 그 지금은 재즈도 좀 많이 듣는 편이지만
0: 네.
1: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
0: 니나 시몬을 네, 꼽으시나요?
1: 니나 시몬을 꼽고 니나 시몬 음반들을 굉장히 괜히 듣지도 않은 LP를 사기도 하고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 전집 CD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도 그냥
0: 전집이면은 그 커리어를 총망라하는
1: 네, 예. 네, 전집 CD가 다 있지만 예. 괜히 LP로 갖고 있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0: 왜 그 문학사의 고전들을 이렇게 네. 또
1: 맞습니다.
0: 모아도 다
1: 그렇죠.
0: 읽진 못하잖아요,
1: 네,
0: 사실.
1: 그렇죠.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0: 갖고 있는 왠지 보기만 해도
1: 네.
0: 이 지적으로
1: 맞습니다.
0: 충족이 그러니까 되고 뭐
1: 니나 시몬 전 음반이 그런 세계 문학 전집과 비견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 자체가 그냥 어떤 음악을 들어도 너무 좋고 거기에 수록된 곡들이 아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0: 네.
1: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게 제목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
0: 뭐 라일락 와인도 있을 수 있고
1: 네 그거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거 있었고 갑자기 아 네. 미시시피 뭐
0: 미시시피 갓댐도 예, 있을
1: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곡들이 다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아끼는 CD입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게 법적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좀 즐겨 들었던 재즈 음반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혹시 들으시다가 청취자들 오해하실까봐 지금은 네. 한국 저작권 체계가 네.
1: 완전히
0: 네. 환골 탈퇴해서 맞습니다. 우수한 그런
1: 제가 네. 어릴 때는 아마 그런데 가입도 안 돼 있었을 네. 거예요.
0: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어서 마무리해야 이 음악을 들으니까요.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실 거니까요.
1: 네.
0: 다음 시간 선곡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니나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 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나니까 이 아르바이토 와 아리마스카?
0: 뭔가 좋은 아르바이트는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형용사는 문에서 수로가 되기도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귀엽다.
1: 가와이. 가와이.
0: 가와이. 귀엽다. 여러분, 이로 끝났네요. 이 형용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형용사 활용형 연습해 볼까요? 귀엽습니다.
1: 가와이 데스.
0: 가와이 데스.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데스를 연결해요. 그래서 가와이, 귀엽다. 가와이 데스. 귀엽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정형 배웠잖아요. 귀엽지 않다.
1: 가와이쿠 나이.
0: 가와이쿠 나이. 이형용사의 부정형은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에 연결합니다. 가와이쿠 나이.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귀엽지 않아요.
1: 가와이쿠 나이 데스.
0: 혹은
1: 가와이쿠 아리마센.
0: 가와이쿠 나이 데스. 가와이쿠 아리마센. 가와이쿠 나이. 귀엽지 않다인데요. 이형용사는 뒤에 데스 연결해서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와이쿠 나이 데스. 귀엽지 않아요. 나이데스랑 똑같은 표현 없습니다는요. 아리마생. 그래서 가와이쿠 아리마생. 귀엽지 않습니다. 이형용사의 정중한 부정형은 크 나이데스, 크 아리마생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인형.
1: 누이그루미. 누이그루미.
0: 누이그루미. 인형이란 뜻입니다. 빨갛다.
1: 아카이. 아카이.
0: 아카이. 이로 끝났네요. 이형용사입니다. 빨갛습니다.
1: 아카이 데스.
0: 빨갛지 않다.
1: 아카쿠 나이.
0: 빨갛지 않습니다.
1: 아카쿠 나이 데스.
0: 혹은
1: 아카쿠 아리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모자.
1: 보시. 보시.
0: 모자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보시. 멋지다.
1: 가꼬이. 가꼬이.
0: 가꼬이. 이로 끝났네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멋집니다.
1: 가꼬이 데스.
0: 가꼬이 데스 라고 하면 되죠. 멋지지 않다.
1: 가꼬요쿠 나이.
0: 가꼬요쿠 나이. 여러분, 왜 가꼬이의 부정 형태가 가꼬요쿠 나이가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본어에서 좋다, 괜찮다 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 이, 요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의미의 이, 요이를요 우리가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요이의 형태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멋지다는 갖고 이이지만은 이때 이가요 부정형이 될 때 요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요끄 나이 멋지지 안타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까요? 멋지지 않아요.
1: 가꼬요쿠 나이데스.
0: 혹은
1: 가꼬요쿠 아리마센.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일식.
1: 와쇼크. 와쇼크.
0: 양식은요?
1: 요쇼크. 요쇼크.
0: 중식도 궁금해요.
1: 주가요리. 주가요리.
0: 중식이라고 하는 한자어 사용하지 않고 중화요리라고 합니다. 주가요리. 그럼 한식은요?
1: 한국요리. 한국요리.
0: 한국요리. 한국요리라고 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가게.
1: 미세. 미세.
0: 근처.
1: 치카쿠. 치카쿠.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을 살펴보려고 해요. 명사 수식형은 조금 어려운 말로 연체형이라고 한답니다.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기본형 이의 형태로 수식합니다. 즉, 이 형용사는 기본형과 명사 수식형이 이의 형태로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용사는 기본형 형태로 뭐가 됐죠? 수로가 되었어요. 즉, 이 형용사는 수로가 될 때랑 명사를 수식할 때랑 형태가 동일하네요. 정말 쉽죠? 우리 단어 싹틔우기로 연습해 볼게요. 귀엽다.
1: 가와이.
0: 귀여운 인형.
1: 가와이 누이그루미. 가와이 누이그루미.
0: 귀엽다는 가와이입니다. 우리말로 귀엽다, 다로 끝났어요. 수로가 될 때 형태잖아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요. 가와이 누리그루미, 우리말로 보면 귀여운 인형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귀엽다, 수로가 될 때 형태, 귀여운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의 이 형용사는요. 귀엽다도 가와이, 귀여운 인형 할 때 명사를 수식할 때도 가와이 누이그루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인형이 귀엽다는요?
1: 누이그루미가 가와이.
0: 누이그루미가 가와이. 어때요, 여러분? 이 형용사 공부할 만 나죠? 하나 더 살펴볼게요. 높다.
1: 다카이.
0: 높은 빌딩.
1: 다카이 비르. 다카이 비르.
0: 높다는요, 다카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높은 빌딩과 같이 명사를 수식할 때도 다카이 미르라고 해요. 다카이는 수로가 될 때는 높다, 명사를 수식할 때는 높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빌딩이 높다는요?
1: 미르가 다카이.
0: 미르가 다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귀여운 인형이 많이 있어요.
1: 가와이 누이그루미가 닥상 아리마스. 가와이 누이그루미가 닥상 아리마스.
0: 가와이 누이그루미가 귀여운 인형이 닥상 아리마스. 많이 있어요. 가와이 사전 찾으면 귀엽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이렇게 이로 끝나는 기본형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가와이 누이그루미, 귀여운 인형. 인형이 귀엽다, 누이그루미가 가와이. 지금 문장 다시 볼게요. 가와이 누이그루미가 귀여운 인형이 닥상 아리마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스는 있습니다. 뭐가요? 사물이나 식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리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저기 높은 빌딩은 아자부다이 힐스예요.
1: 아소코노

0: 원래 뜻은 높다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명사를 수식할 때도 이렇게 기본형 타카이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타카이 비르, 높은 빌딩. 빌딩이 높다, 비르가 타카이. 동일합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데스. 아자부다이 힐스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아자부다이 힐즈는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왜 일본어에서 형용사를 이형용사, 나형용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실은 이 형용사의 이름은 명사를 수식할 때 형태가 이이기 때문에 혹은 나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형용사, 나형용사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나형용사는 다음에 배울 텐데요. 이형용사는 수로가 될 때도 이, 명사를 수식할 때도 이잖아요. 그런데 나형용사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형용사를 수식할 때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형용사라고 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빨갛다.
1: 아카이.
0: 아카이. 빨갛다. 기본형입니다. 명사 수식해 볼까요? 빨간 모자.
1: 아카이 보시.
0: 아카이 보시. 여러분 이 형용사는요. 수로가 될 때와 명사를 수식할 때 모두 기본형. 이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카이 보시, 빨간 모자. 선생님, 모자가 빨갛다는요?
1: 보시가 아카이.
0: 보시가 아카이입니다. 이 빨간 모자 귀엽네요.
1: この 아카이 보시 かわいいですね.
0: この 아카이 보시, 이 빨간 모자 かわいいですね. 귀엽네요. 가와이, 귀엽다. 가와이 데스, 귀엽습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 가와이 데스네, 귀엽네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까마타.
1: 그로이.
0: 그로이. 까마타. 이 형용사죠? 명사 수식해 볼게요. 까만 재킷.
1: 그로이 자켓.
0: 그로이 자켓. 까만 재킷. 재킷이 까마타는요?
1: 자켓도가 그로이.
0: 자켓도가 그로이라고 하면 되죠. 수로가 될 때와 명사를 수식할 때 모두 이로 동일합니다. 그 까만 재킷 멋지네요.
1: その 그로이 자켓도 かっこいいですね.
0: その 그로이 자켓도 그 까만 재킷 かっこいいですね. かっこいい 멋지다. かっこいいです 멋집니다. 뒤에 네 연결해서 かっこいいですね 멋지네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미세대 여기까지 볼게요. 오이시, 맛있다. 수로가 될때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수로가 될 때와 명사를 수식할 때 모두 이의 형태로 동일해요. 오이시 와쇼크노 미세 여기까지 보면 맛있는 일식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대는요. 뭐뭐이다라고 하면 다인데 다의 연결형이 대였었죠. 그래서 오이시 와쇼크노 미세대 맛있는 일식집이고 지규가 타카이 아르바이토가 이데스. 지규가 타카이 아르바이토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규가 타카이 시급이 높다. 여러분, 타카이 높다로 끝났는데요. 어머 뒤에 아르바이토 명사가 있어요. 이 형용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규가 타카이 아르바이토라고 하면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란 소리예요. 그래서 지규가 타카이 아르바이토가 이데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가 좋아요라는 표현이죠. 이 좋다. 정중형은요. 이데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美味しい和食の店で時給が高い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あ、一つありますよ。
0: 아, 히토츠, 아리마스요. 아, 하나 있어요. 히토츠, 한개 하나죠. 아리마스, 사물식물이 있습니다. 뒤에 요는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선생님, 히토츠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한 개부터 열 개까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はい。一つ、二つ。3つ、4つ、5つ、6つ、7つ、8つ、9つ、と。
0: 여러분, 토 뒤에는 쯔 없습니다. 토쯔 아니 아니 토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1つありま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0: そうですか。 그래요? どこですか？ 어디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0: 대학교 근처의 대식집입니다. 대학교 근처까지 보면 대학교 근처라는 뜻이에요. 뒤에 대식집이야 정식집이죠? 뒤에 정식집을 수식하고 싶어요. 노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대학교 근처의 대식집입니다. 대학교 근처 정식집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何かいいアルバイトはありますか？
3: どんな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か？
2: おいしい和食の店で時給が高いアルバイトがいいです。
3: ああ、一つありますよ。
2: そうですか？どこですか？
3: 大学の近くの定食屋です。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피자, 피자,
0: 피자, 피자고요.
1: 파스타, 파스타,
0: 파스타, 파스타입니다.
1: 스파게티,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피자라고 할 때, 그때 자 발음은 Z 발음이니 주의해 주시고요. 스파게티는 사이에 조금이 있으니 박자에도 신경 써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일본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국민 음식, 고로케의 날. 5월 6일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친숙한 일본의 국민 음식, 고로케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숫자 고와 로크를 조합한 발음이 고로케와 비슷하다는 언어 유희에서 유래했는데요. 한 식품 회사가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이 많은 봄 나들이철에 다 함께 고로케를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 고로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원래 서양에서 유래한 코로케, 크로켓은 메이지 시대 이후 돈까스, 카레라이스와 함께 일본의 3대 양식으로 불리면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신문화로 깊게 자리 잡았고요. 일본인들에게는 소울푸드와도 같습니다. 동네 곳곳에 자리한 정육점에서 다진 고기와 으깬 감자를 뭉쳐서 바삭하게 튀겨 파는 코로케는 학생들의 든든한 하굣길 간식이자 가정의 저녁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소박한 반찬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0: 저도

0: 사실은 유학 시절에 이 고로케 정말 많이 사 먹었고요. 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산불이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불길을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면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옷을 덮어 끕니다. 둘째, 산불이 퍼지고 있다면 당장 대피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반대쪽으로 거슬러서 이동하세요. 셋째, 대피하기 어렵다면 낙엽,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립니다.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다 같이 외치시죠.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바로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갑니다. 이따 만나. 하나, 둘, 셋.
3: 이화见.
1: 빠르게 발음할게요.
3: 이화见.
1: 그렇죠. 저 지금 20페이지 복습한 거였습니다. 너 지금 시간 있어? 하나, 둘, 셋.
3: 你现在有空吗?
1: 아니면 그냥 시간, 시간 집어넣어서
3: 你现在有时间吗?
1: 우리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아 맞다 맞다 그랬었지. 이건 복습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같이 발음하셨어야 되고요. 오늘 제목 오늘 처음 온 거예요.
3: 今天第一次来.
1: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하는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비해선 이 단어 익히기 단어가 좀 많진 않네요.
3: 是啊,看起来少了一点.
1: 보안이 좀 적어졌다고. 자주, 항상, 늘.
3: 常.
1: 뭐 같은 말로 두 번 써서
3: 常常.
1: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죠.
3: 也可以说经常.
1: 经常, J-I-N-G도 검색해 보시고요.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常, 常常, 经常 미묘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말로 치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3: 저.
1: 저기.
3: 날.
1: 어디.
3: 날.
1: 이런 게 중국어를 안 배우신 분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더 들어볼게요.
3: 날.
1: 저기는.
3: 날.
1: 사성이죠. 동사 뒤에 위치하면 동태조사로서 뭐뭐 해본 적 있다. 가죠. 먹어본 적 있다.
3: 吃过.
1: 와본 적 있다.
3: 来过.
1: 역시 동사를 뭘 알아야 말을 하죠. 구어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해당되는 먹다, 마시다, 하다 이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맨 처음, 처음.
3: 第一次.
1: 참고로 동사 앞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 왔어요.
3: 第一次来.
1: 그렇죠. 한국어랑 어선 똑같죠? 느낌이라는 명사도 있고 뭐뭐라고 느끼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3: 感觉.
1: 제가 나설 때가 됐군요. 삼성이성. 아아. 한번 더.
3: 感觉.
1: 여러분, J-U 이 발음은 절대 간죄, 주의 아닙니다. 너의 죄입니다. 간죄. 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기억하세요. 이건 진짜 한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애라고 하거든요. 죄입니다. 죄. 간죄. 좋아요. 어때?

0: 怎么样?
1: 3월부터 왕 선생님 저랑 같이 하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나요? 같은 거 참 많이 나오죠?
0: 是的.
1: 왜 그러겠습니까?
0: 복습만 살 길이다.
1: 복습만 살 길이다.
0: 계속 복습하고 있어요. 우리.
1: 네, 복습하는 겁니다. 괜찮아. 뭐 그럭저럭.
0: 하이싱.
1: 선생님, 저 생긴 거 어때요?
0: 하이싱.
1: 100점은 아닌 거예요. 뭐 한 60, 70점? 어, 그냥 괜찮아.
0: 아니요, 开玩笑.
1: 아, 농담이라고요?
0: 어, 선생님, 太帅了.
1: 네, 너무 멋있대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매우 아주.
0: 挺.
1: 매우 아주는 뭐 워낙 많죠. 중국어에 很, 非常.
0: 特别.
1: 特别, 太. 요것도 있어요. 挺. 꽤 좋다. 꽤 예쁘다. 꽤라고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팅 쓰임새는 잠시 해볼게요. 조용하다.
0: 안静.
1: 와, 한 번 더.
0: 안静.
1: 우리 이 단어를 위해서 선생님, 우리 2초만 조용히 한번 해볼까요?
0: 你可以吗?
1: 팔잖아요, 지금. 방송사고 아니에요. 예, 오디오 비면 뭔가 피디님이 불안할 수 있는데 조용하다. 안静. 그럼 매우 집어넣어서, 팅 집어넣어서.
0: 팅 안静.
1: 올라가면 안 돼요. 팅 올라가면 안 돼요. 다시 들어볼게요.
0: 挺安静.
1: 저 선생님 발음 어때요? 팅 안 올라가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이 삼성이 반삼성이에요. 挺安静. 이렇게 다른 원어민 선생님들도 아마 똑같이 발음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이치라이팅이샤.
2: 第三课. 今天第一次来.你常来这儿吗?
3: 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感觉怎么样？还行，挺安静的。你常来这儿吗？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感觉怎么样？
2: 还行，挺安静的。
1: 너, 당신.
0: 니.
1: 자주.
0: 常.
1: 오다.
0: 来.
1: 한국어랑 어순 똑같아요. 자주 같은 단어들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0: 这儿.
1: 너 자주 온다 여기. 이게 한국어로는 너 자주 여기 오니?
0: 你常来这儿吗?
1: 삼성이성. 아아. 니창.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들어볼게요.
0: 你常来这儿吗?
1: 동사가 먼저 와야죠. 来这儿吗? 이렇게 가야죠. 这儿来吗가 아닌 거죠. 여기만 어순이 좀 한국어와 다를 뿐이죠. 와본 적 없어요.
0: 没来过.
1: 먹어본 적 없어요.
0: 没吃过.
1: 가본 적 없어요.
0: 没去过.
1: 듣다 아세요, 여러분? 듣다가 뭐죠? 하나, 둘, 셋.
0: 听.
1: 들어본 적 없어요. 시작.
0: 没听过.
1: 没 동사구어는 해본 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0: 今天第一次来.
1: 한 번 더.
0: 今天第一次来.
1: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 그래요?
0: 是吗?
1: 이 是吗가 그래요?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임새,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 아, 진짜? 이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넘어졌어요.
0: 진짜?
1: 아, 실마.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어울리잖아요. 보세요. 선생님, 저 사실은 여자예요.
0: 실마.
1: 좀 이상한, 그럴 때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쩐더마. 더 센 리액션. 리얼리? 거짓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쩐더마는 진짜야?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는 취임새, 가벼운. 아, 진짜? 아, 그랬어요? 이런 말인 거죠. 제가 여자예요 그러는데, 아, 그랬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쩐다마, 실마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느낌이 어때?
0: 感觉怎么样?
1: 한 번 더.
0: 感觉怎么样?
1: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따라하고 계시죠? 아, 아, 삼성이성. 다 같이 시작.
0: 感觉怎么样?
1: 그렇죠. 어, 괜찮아, 뭐 그런 대로.
0: 还行.
1: 뒤에다가 빠 써도 돼요.
0: 还行吧.
1: 그렇죠. 꽤 조용하네. 제가 말씀드렸죠. 팅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한국어로 꽤 이렇게 해보세요. 꽤 조용하네.
0: 挺安静的.
1: 어, 맨 뒤에 어떤 글자가 있죠, 여러분? 떠. 이 떠는 팅과 함께하는.

0: 짝꿍이에요. 생략 가능합니다.
1: 시다.
0: 빼고 해볼게요.
1: 징안징.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진티엔 디츠라이 이런 표현 잘 들릴 겁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어머니 치라이 팅이샤.
2: 你常来这儿吗？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感觉怎么样？还行，挺安静的。你常来这儿吗？没来过，今天第一次来。是吗？感觉
3: 怎么样？还行，挺安静的。
0: EBS 초급 중국어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 해볼까요? 본문하면서 다 언급이 됐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단어 또 확장해서 외우시고요. 자주, 장창 혹은 뭐 찡창 설명드렸죠? 오늘은 한 글자
1: 창
0: 수러, 즉 동사, 형용사 앞에 쓰입니다. 나는 자주 도서관에 갑니다.
1: 我常去图书馆.
0: 장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서관을 외우시면 되겠네요. 도서관.
1: 도서관.
0: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상 아아 워창 시작.
1: 我常去图书馆.
0: 형은 자주 콜라를 마신다. 그러니까 항상으로 늘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거죠.
1: 哥哥常喝可乐.
0: 장허可乐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이 어 발음하실 때 마시다 허 아니고 흐 아니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흐 두 글자죠.
1: 没错,很好.
0: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칭찬 안 하셨는데 갑자기 마시다 발음을 하면서 제가 중국어 칭찬받았습니다. 좋았나 봐요. 근데 선생님 이 마시다 발음할 때 긁는 소리 나잖아요. 약간 이 뭔지 아시죠? 흐, 흐 이건 어때요?
1: 你听到那个声音了吗?
0: 허 이렇게 하는 중국어 내가 봤어요.
1: 아,
0: 허, 허 듣기 안 좋아요? 어때요?
1: 오, 역시 정老师,你很厉害哦.
0: 왜 저보고 대단하대요.
1: 听得这么清楚.
0: 아, 명확히 들었대요.
1: 好厉害.
0: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긁는 소리가 안 나요. 너무 예뻐요, 소리가.
1: 아, 谢谢.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듣고 싶어요. 마시다 발음.
1: 허.
0: 봐요. 다시 한번.
1: 허.
0: 네, 허. 얼핏 들으면 한 글자 같아요. 근데 두 글자예요. 허 이렇게. 네, 좋아요. 콜라 한번 들어볼게요.
1: 可乐.
0: 그렇습니다. 나 마라탕 먹어본 적 있어. 이런 표현 할 때도 반드시 동사 뒤에 꾸어 써야 됩니다. 동태조사,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해보시죠.
1: 我吃过麻辣烫.
0: 꽤 많은 분들이 마라탕 일성으로 하시더라고요.
1: 아, 应该是四声, 탕.
0: 참고로 이 탕은요. 해물탕 할 때 탕이 아니에요. 뜨겁다 할 때 탕입니다.
1: 맞죠.
0: 所以我们说烫发. 파마하다.
1: 뜨거워야 돼요.
0: 네, 파마를 중국어로 탕파라고 합니다. FA 검색하시면 두발 할 때 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본 적 없어요.
1: 没听过这首歌.
0: 没听过는 알 것 같아요. 这首歌, 歌가 뭐죠?
1: 노래.
0: 노래. 오, 쇼는 뭐죠?
1: 它的量词.
0: 양사. 노래 한 곡 할 때 곡이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일 만만한 그냥 这个歌 써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这首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동생은 일본어를 배운 적 있다?
1: 妹妹学过日语.
0: R-I 발음 다시 한번.
1: 日语.
0: 네, 리 아니고 르도 아니고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이렇게 발음하세요. 선생님. 르위, 르위.
1: 아, 我也是听说过.
0: 들어본 적 있대요.
1: 我觉得韩国人发日好像有点难.
0: 어려워요. 혀를 천장에 대면서 드르륵 끌고 나오세요. 르위, 르위 이겁니다. 절대 르위. 근데 문맥상 르위 해도 알아들어요.
1: 能听懂的.
0: 네, 아무도 안 고쳐줄 거예요. 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르위, 르위. 그리고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르위 해도 되지만 역시 반삼성의 미학.
1: 日语.
0: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꽤 좋아, 挺好的의 그 팅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배워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배웠어요.
1: 是的,我们刚才讲过了.
0: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듣다가 중국어로 뭐죠? 시작.
1: 팅.
0: 초급자분들이 팅 발음 들으면 보통은 듣

0: 단어만 떠올려요. 팅 하우드 할 때 팅이 듣다가 아니죠.
1: 아, 不是.
0: 네, 성조만 다를 뿐이에요. 병음은 똑같아요. T-I-N-G.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팅이란 발음이 듣다도 있고 삼성어로 발음하면 매우 꽤란 발음이 있다는 거죠.
1: 没错.
0: 자, 이 가게 꽤 괜찮아.
1: 这家店挺不错的.
0: 여기서 지하는 집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건물들의 양사예요. 회사의 양사도 이 지하가 될 수 있고 편의점의 양사가 될 수도 있죠. 매장을 중국어로 한 글자로 그냥
1: 店.
0: 편의점 할 때 편의점.
1: 便利店.
0: 그 店입니다. 저거 店도 됩니다. 매우 좋아. Not bad. 不错. 를 집어넣어서 挺 써서 해볼게요.
1: 挺不错的.
0: 당연히 더 빼고 해도 됩니다. 더 빼고.
1: 挺不错.
0: 아니면 그냥 很不错. 우리가 좋아하는 非常不错.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휘량의 확장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 꽤 괜찮아.
1: 他人挺好的.
0: 이게 우리 왕 선생님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他人挺好的.
0: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타렌.
1: 아하, 다른 사람?
0: 타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문맥상 우리 왕 선생님처럼 타人挺好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는 사람이 정말 좋아. 이 어감인 거죠.
1: 没错.
0: 네, 한번 앵콜.
1: 타人挺好的.
0: 그렇죠. 근데 분명히 문맥상 타人 하면 타인이란 말도 있어요.
1: 没错,有的.
0: 맞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날씨가 제법 춥네요. 꽤 춥네요.
1: 天气挺冷的.
0: 더 빠르게 들어볼까요?
1: 天气挺冷的.
0: 지금 우리가 이 페이지가 지금 팅을 배우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몇 번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天气, 타人, 不错, 店 이런 걸 지금 암기하시는 거예요. 셔츠 원래 아셨습니까?
1: 衬衫.
0: 그의 셔츠는 꽤 예쁘네요.
1: 他的衬衫挺漂亮.
0: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외우세요. 挺漂亮的. 挺漂亮. 여기선 덜을 한번 빼봤습니다. 衬衫. 옷이 중국어로
1: 衣服.
0: 매번 衣服만 하지 마시고 衬衫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확장 표현 편 한 걸음 더 배워보겠습니다.
1: 好, 接下来 一起进入深化练习.
0: 28페이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중국어로 아신 분들.
1: 飞机.
0: 비행기를 타다.
1: 坐飞机.
0: 坐는 이 글자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자리에
1: 앉다.
0: 앉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 음흠.
0: 그리고 우리가 회화에서 선생님 들을 때는요. 한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1: 음흠.
0: 이 坐 발음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1: 坐.
0: 발음만 딱 듣잖아요. 앞뒤 문장 아무것도 없이 坐 이렇게 하면은요. 하다의 뜻도 있어요.
1: 是的.
0: 운동하다 할 때 하다. 문맥상 파악하셔야 돼요. 쪼어 발음을 들으시면 앉다, 하다, 타다.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타다가 되는 겁니다. 가시죠. 너 비행기 타본 적 있니?
1: 你坐过飞机吗?
0: 동사 뒤에 꾸어 있죠? 오늘 사람이 꽤 많네?
1: 今天人挺多.
0: 맨 뒤에 떡 집어넣어 볼까요?
1: 今天人挺多的.
0: 오, 나 그 사람 만난 적 없어.
1: 我没见过他.
0: 我没, 삼성이성, 아아.
1: 没见过他.
0: 我没见过他. 만나다.
1: 见过.
0: 만난 적 있다. 见过. 见 기억하세요. 예전에, 옛날 옛날에 두 글자.
1: 以前.
0: 以前, 삼성이성, 아아. 以前은 보통 주어 뒤에 많이 옵니다. 나 옛날에 불어 배운 적 있어.
1: 我以前学过法语.
0: 老师学过法语吗?我没学过法语。你会说法语吗?我不会说法语。 저희 대화 들리십니까? 你会说法语吗? 会, 할 줄 아냐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1: 你会说法语吗?
0: 一点点.
1: 어허, 好厉害.
0: 一点点이 뭐예요? 조금, a little bit?
1: 那也很厉害.
0: 한번 보여달라고 해주셔야죠.
1: 어, 那你说一说.
0: 아, bonjour, c'est demo. 이런 걸 듣고 한 분이라도 웃었으면 전 성공한 겁니다.
1: 你成功了,我笑了.
0: 감사합니다. 너 자주 운동해?
1: 你经常做运动吗?
0: 너 왔어요. 잘했죠, 선생님. 经常, 아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经常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한 글자로?
1: 常.
0: 常을 두 번 써서?
1: 常常.
0: 그렇죠. 아까 제가 앉다도 되고 타다도 되고 하다도 되고 말씀드린 쪼어가 여기 있죠. 발음은 똑같잖아요. 한자만 다를 뿐이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운동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운동
0: 한 번 더
1: 운동.
0: 네, 많이 발음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第一次来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이죠. 우리 교재 35쪽입니다. 71번에서 76번까지 있죠. 5월 들어 처음 또 토익 하시는 분 계시죠. 요즘은 이제 토익은 딱 정말 절박해서 필요한 분들, 카투사 가야 되는 분들, 남학생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의대, 약대, 한의대 이쪽에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편입에 또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취업에 또 필요한 학교들이 필요한 곳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딱 목표가 정확하니까 목표 점수를 정할 때 부탁. 그 회사가 한 800만 넘겨도 된다 그래도 목표 점수를 여러분이 900 이상을 잡으세요. 그래야 800이 빨리 나온다 그랬죠.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왜 자신을 얕잡아 보고 이렇게 자신을 우습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만점 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전에 일본 친구 말한 적 있죠.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술 마시면서 나 내년에 만점 받을 거야. 그러더니 만점 받았잖아요. 그죠? 그 친구 이제 만점 계속 그 받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가끔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크게 가져서 기왕이면 이것도 오늘 6개 다 맞출 거야. 뭐 잘 못 알아들으면 유추해설에도 다 맞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71에서 76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our information.
2: Welcome everyone to our guided visit of St. Aurelia Cathedral,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landmarks in this city. The structure is admired for its remarkable design. For instance, the grand staircase in the entrance hall is built from polished marble and decorated with finely crafted iron railings. Because of its impressive interior and historic atmosphere, the cathedral is frequently chosen as a venue for special cultural events. In fact, next month, the theatre company, Silver Lantern Players, will present a famous historical play here. If you would like to attend the performance, tickets can be purchased through the cathedral's official website.
1: Number 71. Where is the tour taking place?

0: Number 72.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makes the place popular? Number 73. What event will occur next month?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1: Hello, this is Hannah Cho from Home Tech Installations calling about your scheduled appliance delivery. I'm pleased to confirm that your kitchen will receive the new energy-efficient refrigerator, induction stove, and ventilation hood next Thursday morning. We also received the kitchen layout measurements you sent earlier, which will help our technicians install everything more efficiently. Thank you for providing that information. Since several customers in your apartment building are receiving appliances on the same day, our crew will be quite busy setting up the equipment throughout the building. After installation, you'll be able to adjust temperature settings and operating modes yourself. If you're unsure how to use the appliances, we'll make the process easier. We'll email you a video link.
0: Number 74. What item will be delivered to the listener?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thank the listener for doing? Number 76.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she says,
1: "We'll email you a video link"?
2: 잘 들어보셨나요? 71번부터 보시죠. 투어가 어디에서 시작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where the tour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자에 따르면은 이 무엇이 이곳을 인기 있게 했냐? 그러면 what makes the place popular? 이거는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스피커는 그나마 한 명이라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파트 4의 특징이죠. 3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73번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그러면 이제 next month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Welcome 나오면 여러분 긴장을 바짝 해야 돼요. 그 뒤에 답을 많이 줘요. Welcome to 블라블라 할 때도 그렇고 여기도 Welcome everyone to 나오죠.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디에? Our 나왔네요. Our 뒤에 답 준다 그랬죠 또. Our guided visit to 여기서 visit of로 나왔네요. Visit of Saint Aurelia Cathedral. 여기서 보면 성 아우렐리아 성전이죠. 이 카톨릭 성전에 그 가이드를 동반한 이 방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 성전은 카톨릭 성전인데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landmarks in this city. 이 도시에 가장 아주 인식할 만한 알아차릴 만한 그런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당 안에 있네요. 성당 안 또는 이제 성당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1번 정답은 A번, at a cathedral.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B번 스포츠 경기장, C번 쇼핑몰, D번 과학연구소는 너무 멀죠. 이 첫 문장 놓치면 이게 상처가 커요. 이게 뻔히 맞출 문제 첫 문장 놓쳐가지고 틀리고 이러면 가슴 아프죠. 그죠? 항상 첫 문장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거 괴로워하지 말고 막 문제 괴로워하지 마요. 못 들어놓고 뭘 괴로워해요. 빨리 답 짓고 해당 문제에 집중하셔야지. 알았죠? The structure is admired for its remarkable design. 이 구조물은 괄목할 만한 그 디자인으로 아주 경탄받고 있어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 The grand staircase. 그 웅장한 계단 이렇게 번역할게요. The grand staircase in the entrance. 입구 쪽에 바로 그 웅장한 계단은 is built from polished marble. 해서 보면 아주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and 그리고 decorated with finely crafted iron railing. Finely가 멋지게가 아니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제작된 철제 난간으로 장식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Because of its impressive interior, 인상적인 인테리어와 an historic atmosphere,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the cathedral, 이 성당은 is frequently chosen, 종종

0: 뽑힙니다. As a venue for special cultural events. 특별한 문화 행사를 위한 장소로 뽑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멋지고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72번은 B번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외관. 이때 이 appearance를 외관, 외모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A번은 현대적인 기술, 현대적인 게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C번 편리한 교통 얘기 안 나왔고 D번 많은 좌석수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우선 B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In fact, next month. 사실 다음 달에. In fact 뒤에 답을 줘요. 사실 다음 달에 The Theater Company 어떤 극단이라고 번역하면 되죠. Silver Lantern Players. Silver Lantern Players 극단이 will present a famous historical play here. 유명한 역사극을 여기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뭐가 있다고요? 역사극이 발표될 거래요. 그래서 next month 나오는 데서 73번 정답 A, a theatrical performance. 연극 공연이 있다. 그래서 뭐 A번이 답이죠. 뭐.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 다 풀었고 historic과 historical의 차이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극 이럴 때는 historical play 이렇게 써야 돼요.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historical은 그냥 역사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극은 보통 historical play라고 쓰는 거예요. historic을 쓰면 역사적으로 유명한이 돼요. 뜻이 달라져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보죠. If you'd like to attend the performance, 이 공연에 참가하고 싶다면 tickets can be purchased. 티켓은 구매될 수 있다. Through the cathedral's official website. 이 성당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전체 본문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everyone to our guided visit of St. Aurelia Cathedral,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landmarks in this city. The structure is admired for its remarkable design. For instance, the grand staircase in the entrance hall is built from polished marble and decorated with finely crafted iron railings. Because of its impressive interior and historic atmosphere, the cathedral is frequently chosen as a venue for special cultural events. In fact, next month, the theatre company, Silver Lantern Players, will present a famous historical play here. If you would like to attend the performance, tickets can be purchased through the cathedral's official website.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74번 보시죠. 어떤 항목이 어떤 품목이 지금 청자들에게 배송이 될까 이렇게 됐어. What item to the listener?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그 다음 75번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What thank the listener.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무엇을 지금 청자에게 감사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76번 이 문장의 뜻은 이건 예문을 읽어이죠. Will email you a video link의 의미는 뭐냐. 인용 문구는 그 앞문장의 단서를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디 튈지 리스닝에는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실력으로 풀어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Hannah Joe. 안녕하세요. 저는 조 해나라고 합니다. 아, 우리 애청자 따님 이름을 넣어달라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지금 듣고 계세요? 아, from Home Tech Installations. Home Tech Installation의 해나 조라고 합니다. Calling about your scheduled appliance delivery. 당신의 예정된 가전제품 배송권에 대해서 전화드려요. I'm pleased, I'm happy 이런 거 뒤에 답을 줘요. 그래서 I'm pleased to confirm that 이렇게 확인하게 돼서 기뻐요. Your kitchen will receive the new energy efficient refrigerator. 당신의 주방이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냉장고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Induction stove와 and ventilation hood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Next Tuesday morning,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ventilation은 환기죠. 이 환기 후드를 또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청자에게 이 가전제품이 냉장고가 대표죠. 가전제품이 배송이 되니까 B번 kitchen appliances가 정답이 됩니다. 한 문제 풀었고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We also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또한 received the kitchen layout measurements you sent earlier. 당신이 요 전에 보낸 그 주방 레이아웃 치수를 받았어요. Which will help our technicians. 이게 우리 기술자들이 install everything. 모든 걸 설치하는 걸 도울 거예요. More efficiently. 더 능률적으로. Thank you for providing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주신 거 감사해요. 요즘 토익이 이렇게 야가요. 아주 야가 빠졌죠. 왜냐면 뒤에 thank you 이하 들어봐야 그걸로는 못 풀어요. 앞에 그 치수 준 게 나왔죠. 그 치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결국 두 문장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즘은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아, 요즘 많이 어려워진 게 이 두 문장 이상 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75번 정답 A, sending out measurements. 그렇죠? 치수를 보내준 거, 레이아웃에 치수 보내준 거 고맙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Since several customers in your apartment building, 당신 아파트의 몇몇 고객들이 are receiving appliances on the same day, 똑같은 날 가전제품을 받기 때문에 our crew, 우리 작업반원들이 will be quite busy, 매우 바쁠 거예요. Setting up the equipment throughout the building, 이 건물 전역에 그 장비를 설치하느라고. After installation, 자 설치 후에 you will be able to adjust temperature settings, 온도 세팅을 조절할 수 있고 and operate mouse yourself, 또 operating mode, 운영 모드를 직접 당신이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if you are unsure, 모른다면 how to use the appliances, 이 가전제품 사용법을 모른다면 we'll make the process easier, 우리가 그 과정을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We'll email you a video link. 비디오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 문장, 앞문장, 앞문장을 토대로 문제가 풀리죠. 그렇죠. 인용 문장의 의미를 묻는 건 그 앞문장의 단서가 있다. 76번 정답 뭐죠? B. The video explains how to use the appliances.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이 당연히 가전제품 사용법을 알려주겠죠. 모르면 링크 줄 테니까 그걸로 확인해서 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ello, this is Hannah Cho from Home Tech Installations calling about your scheduled appliance delivery. I'm pleased to confirm that your kitchen will receive the new energy-efficient refrigerator, induction stove, and ventilation hood next Thursday morning. We also received the kitchen layout measurements you sent earlier, which will help our technicians install everything more efficiently. Thank you for providing that information. Since several customers in your apartment building are receiving appliances on the same day, our crew will be quite busy setting up the equipment throughout the building. After installation, you'll be able to adjust temperature settings and operating modes yourself. If you're unsure how to use the appliances, we'll make the process easier. We'll email you a video link.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2026년 4월 5월 김대균 토익킹 토익 만점 강의 노트 계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옛 공부했죠? 옛 어제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그 최상급과 잘 어울리는 옛. 예문 하나 더 볼까요? It's our most successful campaign yet. 여기서 most가 최상급이에요. our가 덜을 대신한 거고 그럼 이제까지 중에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이다. 이렇게 됐고 yet 집어넣는 거 출제됩니다. This is the fastest model yet. 이게 지금까지 중에 가장 빠른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yet이 언제 나왔다고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파트 6에 집어넣는 yet으로 나왔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법을 모르는 거야. 최상급과 어울리는 옛을 몰라요. 이 900 넘는 학생도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그런 게 있었나요? 여기 있죠. 공부하세요. 옛이 또 so far up to now 지금까지 뭐 이런 표현의 의미로 이렇게

최상급이 만들어졌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Have yet to. 이건 너무 중요하죠.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The results have yet to be announced. 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Have yet to. 부정어낯이 안 보여도 그냥 have yet to가 아직 뭐뭐하지 못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Wednesday. So, 선생님.
1: Yes.
0: Yesterday was Children's Day.
1: Mm-hmm.
0: 이제 코앞에 또 어버이날이네요.
1: Something's coming up.
0: Yes.
1: 네.
0: Parents' 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1: 맞아요. 자, page number 32에 제목이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0: 네.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Mother's Day, Father's Day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0: Yeah.
1: 사실은 이렇게 Parents Day라는 게 합쳐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약간 변형해서 글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그럼요.
1: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네. 나눠져 있나요?
0: 네, 나눠져 있어요. 아마 미국하고 날짜는 좀 다른 것 같긴
1: 네.
0: 하는데요. Yeah, we separate them. So on Mother's Day, the mother gets all the love. Like the kids make her breakfast together.
1: 아, 스윗하다.
0: And she gets to eat breakfast in bed.
1: 그럼 그 스윗함을
0: 네.
1: 오늘 영어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아요. Here is a letter to my mother on Parents' Day.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Dear Mom,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You stood by me even when I made mistakes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Looking back, I can see how much you sacrificed to keep our family together.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but I know everything you've done came from love. No matter how old I get, I'll always need you in my corner.
0: And now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실수하고 힘들게 배워야 했을 때도 제 곁에 있어 주셨죠. 뒤돌아보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엄마의 모든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전 늘 엄마라는 내 편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오, 정말 오늘 sentences는 정말 fabulous 합니다.
1: 뭔가 휴지 한 장을 들고
0: I know.
1: 감정적이지만
0: yeah.
1: 영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견이 항상 네. 일치하진 않지만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핵심으로 잡아볼 건데요.
0: 네.
1: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1: Hold on, hold on. 의견이 일치한다. 그냥 동의한다. agrees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눈과 눈을 see 한다고요?
0: 네. 일단은 눈으로는 우리가 시선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선으로 뭔가를 비슷하게 똑같게 이렇게 보는 거죠.
1: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쌤의 눈을 쳐다보는데 눈을 안 보고 약간 이마 쪽을 보고 있고 쌤은 뭐 저의 귀 쪽을 보고 있거나
0: 네네.
1: 이러면은 의견이 뭔가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불일치가 되는 거네요.
0: 맞아요.
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So see eye to eye.
0: 당연히 agree with someone도 써도 돼요.
1: 오케이.
0: 그것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1: right.
0: see eye to eye는 조금 더 it's like an idiomatic expression. 그리고 많이 씁니다.
1: 오케이.
0: 네.
1: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해. 자, 우린 항상 눈에서 눈을 보진 않아.
0: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1: 하지만 우린 서로를 존중해.
0: But we respect each other.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but we respect each other.
1: 네.
0: 선생님,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food, but we respect each other.
1: I know. 뭔가 건강식 챙기시고 저는 좀 이제 바삭한 거 좋아하는데
0: 네, 맞아요.
1: 그래도 뭔가 중간에 middle ground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0: Yes.
1: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본인이 뭐 벽지 같은 거 색상을 보러 갔나 봐요.
0: 네.
1: 자, 이랬을 때 내 남편과 난 의견이 일치하진 않았어. 그 색에 대해서 말이야. 자, 내 남편과 난 눈에서 눈을 보지 않았어.
0: My husband and I didn't see eye to eye.
1: 그 색에 대해.
0: On the color. My husband and I didn't see eye to eye on the color.
1: 네.
0: That means my husband and I didn't agree 아, on the color, right?
1: 의견이 맞지 않았다.
0: Yeah.
1: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문이었거든요. 이번엔 긍정문으로 해볼게요.
0: Okay.
1: 우린 긴 대화 후에 마침내 의견이 일치했어. 우린 마침내 눈에서 눈을 봤어.
0: We finally saw eye to eye.
1: 긴 대화 후에.
0: After a long conversation. We finally saw eye to eye after a long conversation.
1: 네.
0: All right, 선생님. Let's get fried chicken.
1: Well, isn't that what you want to? Come on.
0: I guess so.
1: Yeah. Okay. 자, 이렇게 핵심 표현으로 see eye to eye. 의견이 일치하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뭘 써야 될까요?
0: 네, 영어로는 stand by someone입니다. Stand by someone.
1: 노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Oh, there's many songs
1: right?
0: using this expression.
1: Stand by me.
0: Oh, yeah.
1: Oh, darling, darling,
0: oh, yes,
1: right?
0: yes. Uh-huh. Yeah. And then stand by your man.
1: Oh,
0: you don't know that song.
1: I don't know. Okay. 아무튼 중요한 것은 by가 아주 근처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다음은요. 실수를 하다 덩어리죠.
0: 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할 때는 보통 make 동사를 쓰죠. Make a mistake.
1: Make a mistake. 물론 여러 실수하면 make mistakes 쓰시면 되겠고요. 자, 희생하다라는 동사 나왔어요.
0: Sacrifice. 강세가 앞에 들어갑니다. Sacrifice.
1: 네, so sacrifice라고 써도 되고요. Sacrifice oneself라고 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킨다. 이것도 의미는 같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붙잡다인데요.
0: 네.
1: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0: Keep something together.
1: 아.
0: Keep something together. So 오늘 writing에서는 뭐 keep our family together.
1: 오.
0: 이거 아마 쓸 것 같아요. 그쵸?
1: 그러니까 뭐 서로 뭐라 그럴까 의견이 안 맞고 막 다투고 해서 막 흩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0: yeah.
1: 엄마가 와서 중재를 하면서
0: yes.
1: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 uh-huh. 묶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0: Yes.
1: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붙잡다. 자, 다음은요. 뭐뭐이든 상관없이.
0: No matter. No matter.
1: 네, 이 뒤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구성이 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ere you go 이런 식으로 하면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0: 맞아요.
1: 네. 자,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들다.
0: Get old. Get old.
1: Get old. 그렇죠. get old 대신에 우리 예전에 age라는

0: young. Looking back, I was too young.
1: 네, 뭔가 철이 없었다 이런 mm-hmm. 느낌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요. 뒤돌아보니 그건 결국 옳은 선택이었어. 뒤돌아보니
0: Looking back,
1: 그건 옳은 선택이었어 결국.
0: It was the right choice after all. Looking back, it was the right choice after all. 이거는 뉘앙스가 그때는 뭔가 되게 싫었거나 네. 안 좋은 선택 같았는데
1: right, right.
0: 이제 와서 오. 이제 뒤돌아보니 Looking back, it was the right choice after all.
1: After all, yeah. right? 자, 세 번째는요. 누구의 편인, 누구의 편에.
0: In one's corner. In one's corner.
1: 예전에 우리가 on one's side라는 걸 배웠잖아요.
0: 네, 맞아요.
1: I'm on your side를 썼는데 오늘은 on도 아니고 in이고 side도 아니라 corner네요.
0: 맞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네. 확실하진 않은데
1: right.
0: 이거는 뭔가 박싱에서 박싱이나 그런 레슬링 관련돼서
1: okay.
0: 나온 표현인 것 같아요. 'Cause you know how you have like the manager or somebody
1: right.
0: who's at the corner, like your corner
1: uh-huh.
0: where you start,
1: yes.
0: waiting for you to give you, your water,
1: yeah.
0: you know, clean you up.
1: Uh-huh.
0: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내 코너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물 주고 머리 닦아주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이럴 때는 on이 아니라 in 을 쓰셔야 돼요.
0: 네.
1: 자, 난 네가 항상 내 편일 걸 알아. 난 알아.
0: I know.
1: 네가 항상 내 코너에 있을 거라는 거.
0: You will always be in my corner.
1: Mm-hmm.
0: I know you will always be in my corner, 선생님.
1: 다른 코너에 가 있지는 않겠죠.
0: 부담 가지신 거 아니죠?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근데 들어보니 진짜 in one's corner. 이거는 on one's side보다 더 진득히 있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I agree.
1: Right.
0: 뭔가 계속 옆에 있다는 느낌이
1: right.
0: 있어요. 네.
1: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야. 난 너의 코너에 있어.
0: I am in your corner.
1: 무슨 일이 있어도.
0: No matter what. I am in your corner no matter what.
1: Alright, 이렇게 주요 표현 잡아봤고요. 어순영작 갈게요.
0: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35.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엄마에게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 엄마에게.
0: Dear mom.
1: 전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0: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1: 항상 거기에 있어 준 것에 대해.
0: For always being there.
1: 절 위해.
0: For me. Dear mom,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1: 네, 여기 dear mom, 누구에게 라고 하는 거, to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한 느낌 들어가죠?
0: Yeah, that's right.
1: Right. Mm-hmm. 두 번째는요, 제가 실수하고 힘들게 배워야 했을 때도 제 곁에 있어 주셨죠. 자, 당신은 제 곁에 서 있었어요.
0: You stood by me.
1: 심지어 제가 실수들을 했을 때도.
0: Even when I made mistakes.
1: 그리고 힘든 방식으로 배워야만 했을 때도.
0: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You stood by me even when I made mistakes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1: 세 번째입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자, 뒤돌아보니.
0: Looking back.
1: 전 볼 수 있어요.
0: I can see
1: 얼마나 많이 당신이 희생했는지
0: How much you sacrificed
1: 우리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0: To keep our family
1: 함께인 상태로
0: Together. Looking back, I can see how much you sacrificed to keep our family together.
1: 네, 여기서 how much you sacrificed, 당신이 희생했는지 이렇게 써도 되고 희생시키다로 바꿔서 how much you sacrificed yourself. 이렇게도 의미 거의 비슷하죠.
0: 네, 맞아요. 둘 다 좋아요.
1: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엄마의 모든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했다는 걸 알아요. 우린 항상 눈에서 눈을 보진 않아요.
0: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1: 하지만 전 알아요.
0: But I know.
1: 당신이 해온 모든 게
0: Everything you've done
1: 사랑에서 왔다는 걸
0: came from love.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but I know everything you've done came from love.
1: 네.
0: Now,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That means that they didn't always agree on everything.
1: 그렇죠. 불일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Mm-hmm.
1: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참 came from love.
0: Yeah.
1: Right? 이거가 실제로 영어로도 이렇게 쓰나 봐요. 아, 사랑에서 나왔다 모든
0: yes.
1: 게.
0: Yeah. And then we can also say came from good intentions, right?
1: 뭐 어디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때 정말 come from

0: something.
1: Yeah.
0: 아, okay.
1: That's right.
0: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 말이랑요.
1: 네,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 쓰면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전 늘 엄마라는 내 편이 필요할 거예요. 자, 얼마나 제가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1: No matter how old I get.
0: 전 항상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1: I'll always need you.
0: 저의 코너에
1: In my corner. No matter how old I get, I'll always need you in my corner.
0: 아, 그러니까 내 편에 있어야 된다. Mm-hmm. 그렇죠? I need you to be on my side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1: 맞아요. Right. 그리고 뭐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no matter 뭐 how old I get, no matter what time it is,
0: 아,
1: no matter who you are,
0: no matter how much you eat.
1: Yes.
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군요. Okay, very, very nice.
1: Okay, let's take a listen to the letter one more time.
2: Dear Mom,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You stood by me even when I made mistakes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Looking back, I can see how much you sacrificed to keep our family together.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but I know everything you've done came from love. No matter how old I get, I'll always need you in my corner.
1: Here's today's review.
0: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다.
1: Stand by someone.
0: 희생하다.
1: Sacrifice.
0: 무너지지 않게 붙잡다.
1: Keep something together.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의견이 일치하다.
1: See eye to eye.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힘들게 배우다.
1: Learn the hard way.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보통 세리나 쌤이 네. 어떤 퀴즈를 낼지 굉장히 그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쉬운 거 내시는데 오늘은 좀 강력한 걸로.
1: 오케이, 네. 좋아요.
0: 자, 내 동료와 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 내 직장 동료와 난 눈에서 눈을 보지 않았대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1: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see eye to eye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귀가 트이는 영어.
6: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7: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8: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음악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작년도 음악계의 가장 큰 슈퍼스타 중에 한 분이 The Weeknd라는 가수거든요.
6: Yeah, he is the biggest male solo artist out there at the moment, I guess you could say.
8: 어떤 곡 좋아하세요, 이분의?
6: Blinding Lights is a good one.
8: 그쵸. 그 뭐 가장 히트했던 곡이잖아요.
6: 그쵸.
8: 저는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그 노래.
6: The Weeknd 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8: 왜 이래요?
6: 와우.
8: 아침부터.
6: 네. 미안해. 그 노래도 너무 좋아요. 네.
8: 저는 그 아리아나 그랜데하고 이제 같이 그 듀엣으로 불렀던
6: 네.
8: 그 어떤 시상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6: 어.
8: 너무 좋아가지고.
6: 네.
8: 근데 이 곡들뿐만 아니라 명곡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그 단일 투어를 해서 10억 달러 그 매출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큰 투어 다음에 바로 위켄드 투어가 이어지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지금 이제 BTS가 전 세계를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6: Yeah, 네. they're all going to join maybe that billion dollar tour club, right?
8: 네.
6: He is the male equivalent of Taylor Swift. Then he also made a lot of money from selling his catalog as well. So business-wise, he's so successful. But he started from such humble beginnings.
8: 맞아요.
6: That's 네. what's really attractive about the story. 네.
8: 처음에 가수 데뷔도 익명으로 그 유튜브에 그 곡을 내기 시작했어요.
6: 네.
8: 그래서 인기를 이제 끌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뭔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 곡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어떤 이력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가 좀 됩니다.
6: All right, let's check this out about The Weeknd. Remember, the spelling is kind of interesting. It's W-E-E-K-N-D. There's one E missing. Turn to page 32 for part one in the Maybook.
9: The Weeknd's journey to one of music's highest earners.
10: Abel Tesfaye, known as The Weeknd, reached a major milestone in 2025 with estimated earnings of $298 million. His global After Hours Till Dawn tour surpassed $1 billion in revenue, becoming the highest-grossing tour by a male solo artist. The achievement placed him ahead of performers such as Taylor Swift, Beyoncé and Coldplay in annual income.
8: 자, 이번에 이제 본명이 있고 그 이제 활동명이 있는 거죠. 본명은 Abel Tesfaye라고 하는 것 같고요.
6: 네.
8: 그 이제 활동명은 The Weeknd인데 Weeknd 끝에 E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오타 아닙니다.
6: 네.
8: 이렇게 표기를 했단 얘기예요. 처음부터.
6: 그렇죠. 네. Abel Tesfaye, known as The Weeknd, reached a major milestone in 2025 with estimated earnings of $298 million.
8: 오케이. Okay. 자, 작년도에 큰 기록을 달성했다는 걸 reached a major milestone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네요.
6: 그렇죠. 네. Yeah, the milestone is something very symbolic, right?
8: 뭔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선을 넘어섰다라든가 이정표를 세웠을 때 쓰는 말이죠.
7: with estimated earnings of $298 million. 2억 9,800만 달러의 추정 수익을 올리면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대략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4,400억 원 wow.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6: Yeah. Those are earnings, the amount of money made, right? One more time. Abel Tesfaye, known as The Weeknd, reached a major milestone in 2025 with estimated earnings of $298 million. His global After Hours Till Dawn tour surpassed $1 billion in revenue, becoming the highest grossing tour by a male solo artist.
7: After Hours Till Dawn. 재밌네요. 투어 이름이 이거였대요.
6: 그렇죠. 네. After hours usually means once something's closed or very late,
7: 맞아요.
6: right? 네. And this is until dawn, so till the morning. 네.
7: 뭐 학교에선 방과후인데 이런 뭐 네. 저기 뭐 상점이나 이런 뭐 기업들이 문을 닫고 퇴근 후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때부터 새벽까지 이런 이제 명명을 한 투어 자체가 surpassed $1 billion in revenue. 전체 흥행 기록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던 얘기죠. 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 약 1억 5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인 거죠. $1 billion를 넘어섰다는 건.
6: Of course. Becoming the highest grossing tour by a male solo artist. Yeah, remember grossing is the total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taken in.
7: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 솔로 가수가 기록한 투어 흥행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Male solo artist 부문이란 건 뭐 Eminem이라든가 Ed Sheeran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싱글 남자 가수 중에는 네. 이제 역대 투어 중에 최고 실적이란 얘기예요.
6: Yeah, 네. so he's an amazing company and he's number one now, isn't he? One more time with that. His global After Hours Till Dawn tour surpassed $1 billion in.

0: revenue, becoming the highest grossing tour by a male solo artist.
1: Okay.
0: The achievement placed him ahead of performers such as Taylor Swift, Beyonce and Coldplay in annual income.
1: 작년 기준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비욘세라든가 콜드플레이 지금 현존하는 당대 최고의 가수와 그룹들 아닙니까?
0: 그렇죠.
1: 이 가수들의 그 이제 수입을 능가했다는 얘기예요. 네.
0: Exactly. So maybe the total gross was higher for like Taylor Swift's tour, but the income, the money earned, as we mentioned earlier, that figure is the highest.
1: 그렇죠. Yeah.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은 또 그 앞단에 좀 끝났고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소득 수준이 The Weeknd가 이들 가수들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Placed him ahead of 그랬으니까요.
0: Yeah, that means maybe number one. Who knows? Let's get to that sentence one last time before part two. The achievement placed him ahead of performers such as Taylor Swift, Beyonce, and Coldplay in annual income.
2: The success contrasts with Tesfaye's difficult early years before fame. As a teenager in Toronto, he left school and home, struggled financially, and worked at American Apparel while creating music on the side. He first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and later realized his music was gaining attention when coworkers played his tracks.
1: 자, 가수로서 그 데뷔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상당히 흥미롭네요. 예.
0: The success contrast was Tesfaye's difficult early years before fame.
1: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무명 시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the success contrasts with Tesfaye's difficult early years before fame. 자, fame이란 건 유명세니까 이렇게 유명세를 타기 전에 그 초기에 힘들었었던 그 무명 시절과는 상당히 큰 대조를 이룬다라는 얘기죠. 이런 성공 자체가.
0: Yeah, to contrast means there's a striking difference, a big distinction, right?
1: 누구나 다 이런 그 무명 시절이 있긴 하지만 유달리 그렇게 이제 그 데뷔가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자, contrast with 뒤에 강세를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발음이요.
0: Contrast.
1: 동사 읽을 때는
0: 네.
1: 이게 명사일 땐 contrast 앞에 주거든요.
0: Yeah.
1: 동사일 때는 강세가 뒤로 넘어간다는 거.
0: 그렇죠. 근데 늘 얘기하는 거 원어민들 둘 다 그냥 막 해요.
1: 그쵸.
0: So don't be alarmed. So here it goes. The success contrasts with Tesfaye's difficult early years before fame.
1: Okay.
0: As a teenager in Toronto, he left school and home, struggled financially, and worked at American Apparel while creating music on the side.
1: 캐나다에서 낳고 자랐나 봐요. 토론토에서 이제 10대를 보냈다고 되어 있으니까. As a teenager in Toronto, he left school and home. 자, 학교를 자퇴했다는 얘기죠. Left school이라는 건. 그다음에 집을 떠나서 struggled financially.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And worked at American Apparel. 이건 저기 의류 브랜드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0: 네. Yeah.
1: 그래서 이제 옷가게 일했다는 얘기죠.
0: Yeah, and that's maybe a symbol of not doing too well financially. You know, it could be just a part-time job. You don't need high qualifications, right? That kind of thing. While creating music on the side. To do something on the side means it's not your main thing. It's maybe a hobby or you're not expecting to make much money from it for now.
1: 그렇죠. Well, creating music on the side, 부업으로 음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On the side라는 건 자기 이제 주업은 패션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음악을 이제 작곡하고 그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Okay.
0: As a teenager in Toronto, he left school and home, struggled financially, and worked at American Apparel while creating music on the side. He first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and later realized his music was gaining attention when co-workers played his tracks.
1: 그 처음에는 anonymously란 말 여러분 들으셨죠? 익명으로잖아요.
0: 네.
1: 자기 이름을 직접 이제 써가지고 거기에 낸 게 아니라 He first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익명으로 온라인상에 자기 음악을 공개를 했고 And later realized his music was gaining attention. 자신의 음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0: When co-workers played his tracks. So when people at American Apparel, I assume, started playing his songs, not knowing it was him.
1: 그러니까요. 내 노래 듣고 있는 내 동료가 이걸 보면서 나라고 얘기할까?

0: 그걸 보면서 내 음악이 그래도 이제 대중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구나. 그걸 인지한 시점이 그때였다고 얘기를 하는 흥미롭네요.
1: He first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and later realized his music was gaining attention when co-workers played his tracks. Here's the third and final part.
2: His breakthrough came with the 2011 mixtape House of Balloons, which led to wider recognition and a deal with Republic Records. The story highlights the risks and rewards of leaving stable work to pursue a passion project. Business leaders say such drastic choices require both financial preparation and confidence.
0: 2011년에 뭔가 큰 돌파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1: Mm-hmm. His breakthrough came with the 2011 mixtape House of Balloons, which led to wider recognition and a deal with Republic Records.
0: Okay. Breakthrough라는 거는 이제 뭐가 자꾸 안 되다가 갑자기 뭔가 풀리기 시작하는 그 돌파구를 breakthrough라고 하는데
1: 네.
0: 어떤 사람의 그 커리어에서 breakthrough라고 하면 큰 전환점 같은 걸 말하는 것이 되겠죠?
1: 그렇죠. Yeah, after struggling for a while and maybe not getting enough attention or financial reward,
0: 그쵸.
1: it could be that important event.
0: 실제 이거를 커리어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냥 break라고도 해요. through까지 안 하고.
1: 네.
0: 뭐 his break came with 하면 커리어에서 큰 어떤 변곡점이.
1: 그렇죠.
0: 이제 뭐 잘 안 되다가 갑자기 팍 터지게 하는 작품 같은 거 그런 것도 break라고 하는데.
1: Yeah, and that's often used with big as well. Their big break came when blah blah blah.
0: 맞아요. 어떤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럴 때 break란 단어를 쓰거든요.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ith the 2011 mixtape House of Balloons 이 제목을 했었던 이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뭔가 좀 돌파하고 마련이 됐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It led to wider recognition. So people recognized this artist and paid attention, right? And a deal with Republic Records. So signing a contract, right?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산발적으로 있었던 곡들을 이제 믹스테이프 형태로 묶었다는 건 약간 앨범 형태로 묶은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로 인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상승을 하면서 Republic Records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레코드사와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Republic Records는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드레이크 이런 가수들이 사인을 한 그런 레코드사거든요.
1: Yeah, 네. one of the big ones in Canada, right? If not the biggest. Yeah, and I guess mixtapes are often by artists who aren't associated with a label. They're doing compilations with free access as well. Yeah, so that's what got him attention. His breakthrough came with the 2011 mixtape House of Balloons, which led to wider recognition and a deal with Republic Records. The story highlights the risks and rewards of leaving stable work to pursue a passion project.
0: What's a passion project?
1: Yeah, one that you're enthusiastic about and not necessarily going to make money from. It could just be a hobby or something
0: 그쵸?
1: like that.
0: 뭐 열정을 불태우는 인생 프로젝트 같은 거네요. 근데 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 네.
0: 본인의 어떤 열정을 이제 따라가는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잖아요.
1: 그쵸.
0: 안정된 직장을 떠나야 된다거나 뭐 거기에 전력 투구를 못하면 사실 요즘 뭐 전력 투구를 해도 어려운 세상에
1: 그쵸.
0: 그거의 어떤 리스크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켄드의 성공 이야기는 highlights 뭘 부각시켜주냐면 the risks and rewards of leaving stable work to pursue a passion project. 좋습니다.
1: Business leaders say such drastic choices require both financial preparation and confidence.
0: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위켄드를 보고 많은 영감을 받고 맞아 꿈을 쫓아가야 성공하는 거야. 그건 뭐 진리인 건 맞아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경영 전문가들은 say that such drastic choices 그렇게 이제 본인이 하던 일을 완전히 접고 아예 다른 그 인더스트리나 필드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drastic은 약간 극단적인 극적인
1: yeah.
0: 어떤 판단 같은 거죠.
1: Something 네. very extreme or severe, right?
0: 그런 결단은 require both financial preparation and confidence. 경제적인 대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다.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꿈에 대한 확신. 난 이걸 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다. 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1: Exactly.
0: 재능도 확실하게 어떤 본인이 있다고 믿어야 될 것 같고.
1: Yeah, it could stand for both like personal confidence, 자신감, but also confidence in your success. Like
0: 그렇죠.
1: you believe that you're going to be
0: 맞아요.
1: a star.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4: 카메론입니다.
5: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6: 헬로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5: Hello, welcome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6: 자, 오늘 주인공 혹은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남편분과 오늘 주인공은 이제 한국에 살고 계시고 딸은 미국 텍사스, 아들은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5: 네.
6: 다 떨어져 살고 계시네요.
5: 너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6: 20년 전에 남편분께서 이제 주재원으로 가셔서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 저희는 여기서 계속 공부할게요.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한결 여유롭고 편안한 건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5: 예.
6: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5: 네.
6: 다행히 이제 그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화상통화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5: 맞아요.
6: 옛날에 뭐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7년도에 저도 유학 갔을 때 그때는 정말 국제전화가 너무 비싸가지고 엄마 저 잘 지냅니다. 그래 밥 먹었니? 네. 그래
5: 빨리
6: 끊어라.
5: 끊자.
6: 바로 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끊으시는 거야?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비싸니까.
5: Right. Well, you were not paying the bills. She was.
6: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영상통화를 하는데 우리 딸은 매일 전화해서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해주고 우리 아들은 좀 묵뚝뚝한 편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준다. 이게 너무 고맙다고 해주신 거예요.
5: So it's great that they can stay connected, right?
6: 맞아요. 네.
5: Yeah.
6: 그래서 왜 이제 입시형을 열심히 공부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태어날 우리 손주들은 현지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할 테니까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 맞아요.
6: 그러기 위해서 입시형을 열심히 공부하신대요. 또 다른 감동스러운 목표입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5: 네. 행복한 엄마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6: 행복과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네네. 네. Let's go ahead and listen.
7: Long distance family. Our family lives far apart. My husband and I live in Korea. Our daughter lives in Texas. And our son lives in New York. 20 years ago, my husband was assigned to the U.S. by his company. Both of our children stayed there, graduated from college, and built their lives there. Life as a couple without the kids is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But we're also sad that we can't be nearby to watch over them. Still,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make video calls every day to keep up with each other and stay connected. Our daughter likes to share moments from her daily life in a fun way. Our son is more reserved, but he still makes sure to call us at least once a week. I study English every day with Ipteong so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fluently with my future grandchildren. Even though we're a long-distance family, I feel grateful and consider myself a happy person.
6: 자, 우리 가족은 장거리 가족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5: Our family lives far apart.
6: 물론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long distance family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long distance couple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렇게 응용해서 단거리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Our family lives far apart.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 apart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주 유용한 단어라고 지난달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산다로 풀어드린 거예요. One more time.
5: Our family lives far apart.
6: Very good. 저 남편은 한국에, 우리 딸은 미국 텍사스에, 우리 아들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5: My husband and I live in Korea. Our daughter lives in Texas, and our son lives in New York.
6: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그 같이 살다가 자녀분들은 이제 각각 학교를 이 지역으로 갔든가 거기 뭐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죠? So our daughter lives in Texas and our son lives in New York. My husband and I live in Korea.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남편이 20년 전에 그 상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5: 20 years ago, my husband was assigned to the US by his company.
6: 발령받다?
5: He was assigned to the US.
6: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방법이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assign 자체가 어디 배정의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업무를 하라고 회사에서 배정을 했다의 의미의 assigned. 이게 이제 발령의 의미를 쓸 수 있고요. 이럴 땐 전치사 to가 나와야 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He was assigned to the US. Station이라는 동사도 많이 써요. He was stationed. 근데 그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Was stationed in. 그것도 발령받았다의 의미로 씁니다. 단지 전치사가 다르다는 거. 자, 회사가 그랬다는 얘기니까 by his company. 자, 20년 전에.
5: 20 years ago, my husband was assigned to the US by his company.
6: 자, 그 후로 두 아이는요. 모두 그곳에 남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 Both of our children stayed there.

0: graduated from college and built their lives there.
1: 자, 앞에는 다 뭐 쉬운 표현인데 stayed there 거기 머물렀고 그다음에 graduated from college 이 from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graduate 자체가 자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from에 가로 양쪽에 쳐놓으시고 graduated college도 가능하고 graduated from college도 가능하고 and built their lives there. build하고 lives를 이렇게 써도 의미가 만들어지죠. 뭐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데 거기서 뭔가 커리어를 이제 쌓고 살아가고 있다.
0: 맞아요.
1: You can build your life.
0: 거기 뭐 가정을 꾸리다라는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1: 그럼요.
0: Right.
1: 네. build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니까.
0: Yes.
1: build one's life 그러면 they're building their lives in the U.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들이 없이 부부끼리 지내는 삶은 한결 여유롭고 편안하기는 합니다.
0: Life as a couple without the kids is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1: 여유 있다. Relaxed. 편안하다. Comfortable. 자, life as a couple, 부부로서, without the kids, 아이 없이, is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Okay. 자, 하지만 곁에서 지켜볼 수 없다는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0: But we're also sad that we can't be nearby to watch over them.
1: Okay.
0: Okay, but we're also sad. 하지만 조금 슬프기도 하다라는 말인데요. 왜요? That we can't be nearby 곁에서 to watch over them. 좀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sad, 슬프다라는
1: 그렇죠.
0: 말이죠.
1: 자, 우리 이번 달 첫 번째 사연에서 만났었던 그 황혼 육아 주제 있었잖아요.
0: Yeah.
1: 그때 take care of the kids의 take care of는 정말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밥 주고 뭐 했냐고 해주고 씻겨주고 이런 느낌이 take care of고
0: yeah.
1: watch over는 일단 아이들이 크고 나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부모가 그냥 아이가 잘 크는지 뭐 대화도 해주고 뭔가 조언을 이제 요청할 때는 해주기도 하고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약간 watch over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0: right so I think to watch over is a combination of to take care of someone and also just making sure they're okay 약간 돌보면서도 약간 지켜봐주는
1: 맞아요.
0: 거?
1: 네.
0: Right.
1: Watch가 일단 보다인데
0: yeah.
1: over니까 잘 살고 있는지 뭔가 애가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하면서
0: right.
1: 항상 예의주시한다는 얘기예요.
0: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1: 그렇죠.
0: Right. You're aware of those things.
1: 네. So 오늘
0: watching over them.
1: 이 표현은 꼭 좀 기억을 하세요. 다 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watch over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But
0: we're also sad that we can't be nearby to watch over them.
1: Okay. 자, 그래도 요즘은요.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의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Still,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make video calls every day to keep up with each other and stay connected.
1: 원래 keep up with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잘 따라가다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네. I need to keep up with my studies. 그러면 공부를 계속 밀리지 않고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사람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0: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tch up with someone이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끼리 만나서 지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catch up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keep up 같은 경우는 자, 매일매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캐치업 말고 그냥 지금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유지하는
1: 그럼 그 뒤에 keep up with him, her 보다는 그냥 each other 이렇게 쓰는 게 좀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0: Yeah.
1: 이거 그냥 관용구로 외우는 게 낫겠네요 keep up with each other에서 아예 그냥 관용구로 픽스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챙기다 이런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따 패턴에서 할 거예요 그 중에 통한기 문장 하나를 이따 지정을 해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의미 잘 파악하세요.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의 의미입니다. Keep up with each other and stay connected. Okay? 자, 매일 영상 통화한다는 make video calls.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Still,
0: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make video calls every day to keep up with each other and stay connected.
1: 자, 우리 딸은요.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공유를 해줍니다.
0: Our daughter likes to share moments from her daily life in a fun way.
1: 그렇죠. 전화해서 오늘은 뭐 했고 어제는 뭐 했고 내일은 뭐 할 거고 이거 다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So our daughter likes to share moments from her daily life in a fun way. 재미있게 일상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고 자 우리 아들은 무뚝뚝한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해줍니다.
0: Our son is more reserved, but he still makes sure to call us at least once a week.
1: He still makes sure to call us

0: At leas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그래도 전화를 해주는 편이다. 무뚝뚝한 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 Our son is more reserved. He is reserved라고 하면 좀 무뚝뚝한 편이죠.
0: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럴 때 쓰는 게 reserved거든요.
1: 맞아요.
0: 그게 약간 무뚝뚝과 비슷하잖아요. 네.
1: 그렇죠. 뭐 무뚝뚝한 게 reserved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낯을 가리는 사람들 reserved라고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Like 네. if you're that quiet type maybe,
0: okay.
1: a little shy.
0: 맞아요.
1: Yeah.
0: 네. 그런 의미의 reserved.
1: Sure.
0: 자, 저는 훗날 태어날 우리 손주들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매일 입체형으로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1: I study English every day with Ip Tae-young so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fluently with my future grandchildren.
0: Grandchildren 앞에 future 붙이면 앞으로 태어날
1: yeah.
0: 우리 손주들이 되겠죠. 우리 손주들과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speak fluently with my future grandchildren 이렇게 하기 위해서 I study English every day with Ip Tae-young.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I study
1: English every day with Ip Tae-young so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fluently with my future grandchildren.
0: 자,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장거리 가족이지만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Even though we're a long distance family, I feel grateful and consider myself a happy person. Even though we are a long distance family, 이번엔 long distance family라고 했고요. You could also say even though we live far apart.
0: 그렇죠.
1: I feel grateful.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And consider myself. And think of myself as a happy person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0: 그렇죠. 내 스스로가 행복한 혹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의 감사죠. 자, 그래서 앞에 그 장거리 가족을 live far apart로 풀어줘도 되고 여기 이것처럼 we are a long distance family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오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Long distance family. Our family lives far apart. My husband and I live in Korea. Our daughter lives in Texas. And our son lives in New York. 20 years ago, my husband was assigned to the U.S. by his company. Both of our children stayed there, graduated from college, and built their lives there. Life as a couple without the kids is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But we're also sad that we can't be nearby to watch over them. Still,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make video calls every day to keep up with each other and stay connected. Our daughter likes to share moments from her daily life in a fun way. Our son is more reserved, but he still makes sure to call us at least once a week. I study English every day with Ip Tae-young so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fluently with my future grandchildren. Even though we're a long-distance family, I feel grateful and consider myself a happy person.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뭐뭐 덕분에라는 말은 여러분이 thanks to 많이 써보신 표현이죠. 거기다 기술을 아예 붙여서 덩어리로 연습을 하세요. Thanks to technology.
1: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can make video calls every day.
0: 그렇죠. 요즘 AI 발달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기술 발전 덕분에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Thanks to technology, that is no longer a problem.
0: 그렇죠. 자, 서로의 안부를 챙기다. Keep up with each other. 오늘 핵심 표현이에요. 자, 별표 쳐놓으세요. 이 중에 통한기 문장 하나를 드릴게요.
1: We make video calls to keep up with each other.
0: 자, 우리는 졸업 후에도 서로 안부를 챙기려고 노력했다.
1: We tried to keep up with each other after graduation.
0: 다들 바빠서 서로 안부를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1: Everyone was busy, so it wasn't easy to keep up with each other.
0: 이 부분에서 it wasn't easy to keep up with each other. 뭐 살다 보니 서로 연락을 좀 뜸하게 덜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어감이잖아요. 자, it wasn't부터 each other까지 오늘 통한기 1번으로 가겠습니다. Okay?
1: It wasn't easy to keep up with each other.
0: 서로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지내기가 쉽진 않더군요. 한 번 더요. It wasn't
1: It wasn't easy to keep up with each other.
0: Keep up with each other. 이걸 덩어리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안기 문장 속에서. 좋습니다. 자, 일상생활 얘기할 때 from one's daily life 갈게요.
1: Our daughter likes to share moments from her daily life.
0: 자, 나는 일상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하나 공유했다. I shared.
1: I shared an important lesson from my daily life.
0: Okay.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3: Are both of your kids settled in the U.S. now?
2: Yes, they have found steady work there and are doing well.
3: You must miss them since you live so far apart.
2: That's why we video call often.
3: You'll probably visit the States a lot to see your grandkids in the future.
2: That's right. That's why I'm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my English studies.
1: So the man begins by asking, are both of your kids settled in the U.S. now?
0: Mm-hmm.
1: Settled in the U.S.라고 하면은 거기서 자리를 잡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0: 정착했냐?
1: Right. So she says, yes, they have found steady work there and are doing well.
0: Steady work이란 건 이제 뭐 안정적인 어떤 회사, 직장을 구했다?
1: Yeah.
0: 이런 어감의 steady work.
1: Mm-hmm.
0: Okay.
1: You must miss them since you live so far apart. 자. Live so far apart. 그렇게 멀리 살다 보니 정말 많이 보고 싶겠다라는 말이죠.
0: 자주 못 본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갈게요. You must miss them.
1: Yes. You must miss them since you live so far apart.
0: 오케이. 한 번만 더요. 통한 게 2번.
1: You must miss them since you live so far apart.
0: 워낙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시니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오케이.
1: That's why we video call often. 영상통화한다라고 했더니 You'll probably visit the States a lot to see your grandkids in the future.
0: Mm-hmm. Moving on.
1: That's right. That's why I'm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my English studies.
0: 영어 공부할 때 studies 복수형 꼭 붙여주세요. 영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I'm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my English studies. 좋습니다. 화상회의 할 때 그냥 video call 자체를 그렇게 동사로 쓰시면 돼요.
1: 네네.
0: 동그라미 쳐놓고 동사라고 써놓으세요. 아까 make video calls 대신에 we video call often 이렇게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그럼 교재 36페이지에 다섯 개의 영작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2번과 4번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1: All right. That's a wrap,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번 주는

0: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소한 대화들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칭찬할 때 주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칭찬 중에 제일 좋은 칭찬은 이건 것 같아요.
1: 맞아요. Today's sentence is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라고 하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뭐 부모가 자식에게 쓸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부부들끼리도 I'm proud of you 이런 표현 써주면 참 좋겠네요. 5월 달에는 또 부부의 날도 있거든요. Did you know? There's Married Couples Day in May as well.
1: Really?
0: 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I'm proud of you를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I'm proud of you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l right,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이에요. 자, 일단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는 어떤 상태예요? 자랑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먼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I'm으로 무조건 문장이 시작합니다. I'm은 I am을 줄인 표현이지만 I am보다는 I'm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자, I'm으로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I'm proud가 나오는데 proud가 자칫 잘못하면 자랑스러운이 아니고 I'm proud라고 하면 나는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하면 그렇지만 뒤에 대상이 오면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proud 뒤에 of가 있어야 합니다. I'm proud of 뭐뭐가 나는 뭐뭐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라는 말이 되죠. 자, I'm proud of. I'm proud of. 이제 내가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 대상이 맨 뒤에 오면 되겠죠. I'm proud of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에서 저는이라는 주어를 말하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I'm이 꼭 들어가고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로는 proud of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you가 나온다는 거. 요 어순이 좀 뒤틀린다는 거. 요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잭쌤의 멋진 발음을 따라해볼까요?
1: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1: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스타님들에게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말이네요. 여러분들 스타트 잉글리시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I'm proud of you.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is, I'm proud of you. Mm-hmm. Our pattern is going to be, I'm proud of 모모.
0: I'm proud of 모모. 나는 뭐뭐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의 뭐 성과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성장, growth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인정한다. 너 너무 잘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자랑스러운지 우리 한번 자랑하는 타임 해볼까요?
1: Well, to be proud of something, you need to have some connection with it. Mm-hmm. You wouldn't be proud of something that's not related to you at all.
0: Of course.
1: So we'll start with my. I'm proud of my son.
0: 우리가 자랑스러우려면 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연결된 my 뭐뭐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mm-hmm. I'm proud of my son.
1: Right.
0: Son은 태양인가요?
1: S-O-N

0: Ben.
1: Oh.
0: 아들.
1: 아들이죠.
0: Also, I'm proud of my daughter.
1: 아, 딸이 자랑스럽다. My son, my daughter. 넣어서 말하면 되겠네요. 네, 다른 사람한테 나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m proud of my son. I'm proud of my daughter. 근데 만약에 딸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Daughters.
1: Daughter에 S를
0: Or,
1: 붙여줘야 되겠죠.
0: I'm proud of my oldest daughter.
1: 아, oldest daughter는 가장 큰 딸, 장녀를 뜻하겠죠. 그런데 그냥 I'm proud of my daughters S를 붙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집은 딸이 셋이거든요. 제가 첫째고 누군가가 I'm proud 우리 엄마가 I'm proud of my daughter 그러면 우리 셋 다 which one 누구요 이럴 것 같으니까 꼭 daughters 해주세요.
0: I'm proud of my team.
1: 아, my team 나의 팀 그렇죠. My 팀원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프로젝트별로 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 I'm proud of my culture.
1: Culture, 나의 문화라는 뜻이죠. 같은 나라에서 왔어도 미국처럼 정말 큰 나라는 different cultures가 살잖아요.
0: 맞아요.
1: 많은
0: 네.
1: 문화들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경상도의 문화와 전라도의 문화와 서울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I'm proud of my cultu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0: Yeah. Or similar but not quite the same. I'm proud of my heritage.
1: Heritage. Heritage라고 하면 약간 나의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계속해서 가족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heritage라고 합니다. 뭐 나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것들도 heritage라고 할 수 있어요.
0: Okay, let's move on to your. You can be proud of other people's things as well.
1: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죠.
0: I'm proud of your accomplishment.
1: Accomplishment는 성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r accomplishment, 당신의 성과. 당신의 성과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accomplishment가 좀 단어가 길어요. 스펠링 알려주세요.
0: A-C-C-O-M-P-L-I-S-H-M-E-N-T
1: 아, 이제 끝났네요. 네, 굉장히 긴 단어죠, 그렇죠? 네, 이런 단어들은 좀 길지만 써보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I'm proud of your loyalty.
1: Loyalty. 의리네요, 의리. 그렇죠? So, loyalty, 의리. 당신의 의리가 자랑스럽습니다. I'm proud of your loyalty.
0: I'm proud of your diligence.
1: Diligence는 성실함이라는 뜻이에요.

0: The door spelling 알려주세요.
1: D-I-L-I-G-E-N-C-E.
0: 네, 이것도 써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네요.
1: Okay, we did my and your. Mm-hmm. Now let's do our.
0: Oh.
1: I'm proud of our staff.
0: Our, 우리라는 표현을 넣어서 I'm proud of our staff. 우리의 스태프들, 즉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mm-hmm. 거죠. 우리 인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1: And here's one that you and I can say, Kaylin.
0: Uh-huh.
1: I'm proud of our listeners.
0: Our listeners. Listener는 청취자죠. 청취자들, 그러니까 우리 스타님들이 얘기하는 거네요. I'm proud of our listeners.
1: Okay, now let's get rid of the pronouns. Mm-hmm. You can just say I'm proud of something.
0: My, your, our 다 빼고 이제 다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Mm-hmm.
1: I'm proud of this certificate.
0: This certificate. Certificate은 뭐 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장, 이 자격증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this certificate. Certificate도 스펠링 알려주세요.
1: C-E-R-T-I-F-I-C-A-T-E.
0: 네, 받아 적고 계시죠? 네, 그렇게 스펠링 하시면 돼요.
1: And the last one. Mm-hmm. I'm proud of this company.
0: This company는 이 회사라는 뜻이죠. I'm proud of this company. 네,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I'm proud of Zach.
1: Oh, yeah, you could use someone's name.
0: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your, my, our, his, her 이런 단어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정말 많은 좀 어려운 단어들도 나왔지만 다양한 예문을 했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쭉 따라해볼까요?
1: I'm proud of my son.
0: I'm proud of my son.
1: I'm proud of my daughter.
0: I'm proud of my daughter.
1: I'm proud of my team.
0: I'm proud of my team.
1: I'm proud of my culture.
0: I'm proud of my culture.
1: I'm proud of my heritage.
0: I'm proud of my heritage.
1: I'm proud of your accomplishment.
0: I'm proud of your accomplishment.
1: I'm proud of your loyalty.
0: I'm proud of your loyalty.
1: I'm proud of your diligence.
0: I'm proud of your diligence.
1: I'm proud of our staff.
0: I'm proud of our staff.
1: I'm proud of our listeners.
0: I'm proud of our listeners.
1: I'm proud of this certificate.
0: I'm proud of this certificate.
1: I'm proud of this company.
0: I'm proud of this company. And I'm proud of Zach. 자, 이렇게 해서 I'm proud of 뭐뭐 연습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연상해볼게요.
2: 드디어 프로젝트를 끝냈어.
3: 대단하다. 네가 자랑스러워.
2: 고마워. 쉽진 않았어.
3: 알아. 정말 잘했어.
0: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끝냈나 봐요. 그죠?
1: 네.
0: 일단 친구가 드디어 프로젝트를 끝냈다라고 했는데 우리 드디어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1: Finally.
0: 맞아요. 그걸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대단하다 라고 할 때는 Great job!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다르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자랑스러워.
1: 아하.
0: 여러분 이거 나왔죠? 방금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그 패턴이에요. 고마워. 쉽진 않았어. 고마운 건 뭐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쉽지 않았다. 네,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알아. 이건 뭐 I know. 그쵸?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표현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겠습니다.
4: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5: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4: Thank you. It wasn't easy.
5: I know. You did a great job.
0: 드디어 프로젝트를 끝냈어.
4: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0: Finally 나왔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1: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0: I finished the project 라고 하면 나는 프로젝트를 끝냈어인데

0: 드디어 finally를 넣어줬고 finished 앞에 넣었죠.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니까 the project라고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대단하다. 내가 자랑스러워.
1: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0: 대단하다. 다시 한번.
2: That's amazing.
0: That's amazing. 이라고 했죠. 그냥 oh, amazing.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that's amazing 하면서 네가 자랑스러워. 이 표현은?
2: I'm proud of you.
0: 아, 이거는 여러분 영어 표현 나왔죠?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네,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친구가 고마워, 쉽진 않았어.
3: Thank you. It wasn't easy.
0: 고마워.
2: Thank you.
0: 쉽진 않았어.
2: It wasn't easy.
0: It was easy는 그건 쉬웠어요, 이고 It was not easy가 쉽진 않았다인데 was not은 줄여서 wasn't가 되죠. It wasn't easy. 쉽진 않았어. It was difficult. 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알아, 정말 잘했어 라고 했죠.
1: I know. You did a great job.
0: 알아.
2: I know.
0: 정말 잘했어.
2: You did a great job.
0: 이 표현 기억나시죠? You did a great job. 정말 잘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칭찬할 수 있는 표현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표현들 다 기억하면서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1: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3: Thank you. It wasn't easy.
1: I know. You did a great job.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It's listen and repeat time. 자, 오늘의 문장은 좀 간단해요. 뭐였죠?
2: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입니다. 자, 이거 듣기만 해도 연음이 되는 것 같죠, 그쵸? 자, 일단 proud라는 단어부터 보면 PR로 시작하죠. P 발음은 P가 아니에요. P,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proud, R 발음으로 연습해 주신 다음에 proud 이렇게 살짝 넣는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roud, proud. 그래서 P하고 R 하나의 자음처럼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proud of인데 proud of 이렇게 연음이 되면서 D가 모음 소리 사이에 끼거든요. 이럴 때는 real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I'm proud of, I'm proud of. 자, 그 다음에 of, OF지만 요 F는 V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또 U하고는 연음이 돼서 I'm proud of you 이렇게 발음이 되죠.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이렇게 연음되는 거는 많은 원어민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이렇게 연음되는 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볼까요?
2: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2: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으로 우리 아이, 부모님, 누구든지 I'm proud of you. 오늘 한 번씩 서로 칭찬해 주는 건 어떨까요? 배운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까먹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표현을 누구든지 간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또 오늘의 대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복습을 해놓으면 영어가 점점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그런 매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습은 꼭 EBS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해주세요.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첫째, 불길을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아주 작은 불씨라면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옷을 덮어 끕니다. 둘째, 산불이 퍼지고 있다면 당장 대피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반대쪽으로 거슬러서 이동하세요. 셋째, 대피하기 어렵다면 낙엽,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 얼굴을 가리고 엎드립니다.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ge.
1: 네, 자, 오늘 5월 6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재 5월호 32쪽부터 시작합니다.
2: Happy Wednesday, everyone.
1: Happy Wednesday. Did you have a good Children's Day yesterday?
2: Yes, we had a wonderful time. It was a little bit tiring.
1: Okay.
2: Because we...
1: It's expected.
2: There was a lot of traffic going from here to there.
1: Oh, yes.
2: So, but it's one day a year.
1: Oh.
2: It was worth it.
1: So do you guys eat out?
2: Yes.
1: Is there one specific place
2: that very you can random. Eat?
1: Oh.
2: Wherever they want to go.
1: Ah.
2: Because it's all about the kids.
1: Of course. It's all about what they want, of course.
2: Yeah. It's all about the children.
1: 네, it's all about the children.
2: Yes.
1: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what a nice segue.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2쪽을 보시면 6일 그 내용 제목이 바로 It's all abou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 It's all about? It's all about what? It's all about my mom.
1: It's all about my mom.
2: It's always about my mom.
1: It's always about my mom. 그렇습니다. 아까도 항상 이제 그 모든 결정권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무엇을 먹고 싶어하는지 모든 게 아이들 중심이다.
2: Yeah.
1: 라고 해서 It's all about my children.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It's all about보다는 It's always about라고 해서 뭐 뜻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Sure.
1: 근데 about my mom, 늘 엄마에 관한 거지.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It's always about my mom 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린이날만을 기다리는 동심도 있지만요. 당연히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도 또 현실이잖아요. 오늘 대화는 어릴 적에 홀로 자신을 키우면서 애쓰셨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니까 말이죠.
2: That's right.
1: 네.
2: So we should always, you know, try to pay a little bit more attention to our parents and show a little more love and concern. When we become older as adults, we become so busy.
1: Yes.
2: We should try to make time for our family.
1: 맞습니다. Yes. Make time for our family.
2: Yes.
1: But they're still talking about Children's Day anyway, though.
2: Of course.
1: 네. 자, 함께 우리말부터 들어보시죠.
2: Mm-hmm.
1: 너는 정말로 좋았던 그런 어린이날 기억이 있어?
3: 있지. 늘 엄마에 관한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엄마는 늘 내가 웃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
1: 아, 그랬구나. 그건 너한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겠다. 자, 그렇습니다. 어제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just the two of us, 엄마하고 나, just me and my mom, 그 두 사람만이 we would walk, we would talk, and we would have snack on a bench,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 That's right.
1: 네, that's what we used to do on Children's Day였었는데 여기서도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가장 좋았던 어린이날 기억에 대한 얘기에서도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군요.
2: That's right.
1: 네.
2: You know, looking back last year, 2 years ago, 3 years ago, we were always just talking about fun stuff.

0: stuff, exciting,
1: Yes.
0: going to a park, party. But this is another reality that's worth talking about.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 회화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할때 여러 표현들의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정말 써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발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Oh, 100%.
1: Right.
0: Yes.
1: 근데 저하고 이런 듣는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게 느껴지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0: Right.
1: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영어 공부할 적에 보면은 I love cheese. Can I get some more milk? 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and I was asked to or told to repeat after the teacher. 선생님 말씀 따라하라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0: Oh.
1: Can I have more cheese? Can I have more milk? 왜냐면 I never ever eat cheese or milk.
0: It doesn't relate to me.
1: Right, doesn't
0: Oh.
1: relate to me at all.
0: That's right.
1: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항상 fun stuff, 뭐 going to somewhere really special with both of my parents. 그럴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0: Right.
1: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았던 그런 어린이날 기억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0: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1: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라고 묻는데, 자, do you have 다 알고 계신 표현이고, 뭐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a dog? 할 때처럼 do you have 이렇게 묻는 거고,
0: Right.
1: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한국 뭐 국어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favorite. 그다음 Children's Day memory. 어린이날에 관한 추억.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0: Right.
1: 결국은 아주 좋았던 어린이날에 대한 기억을 말해 달라는 말이 되죠.
0: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1: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0: I often ask my kids, do you have a favorite subject in school? Because it keeps changing every year. Did you have a favorite subject in school, Boyoung-sam?
1: English.
0: Really?
1: 네, 정말로.
0: 어쩐지.
1: 네,
0: No
1: English.
0: wonder.
1: 네, 재밌었어요, 저는. 어떤 애들은 뭐 least favorite subject가 English인 경우도 사실 아주
0: It's
1: 많았죠.
0: not always easy.
1: 아야. 그렇죠. 자, 여기서도 favorite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favorite로 이제 교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영국식 스펠로 하게 되면 또 달라지죠, 살짝.
0: FAVOURITE.
1: 네, 거기 U를 붙이더라고요.
0: Favorite.
1: 네, favorite. 근데 뭐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avorite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 돼서 사실 그게 딱 하나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0: Right.
1: 그냥 여러 개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난 이걸 고르겠다라는
0: Right.
1: 느낌으로 말할 때 favorite 쓸수 있게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0: Favorite.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고르지 못할 때 Do you have a favorite subject in school? 학교에서 너 좋아하는 과목이 있니? 라고 물을 때 What if you can't pick just one? 딱 하나만 고를 수 없을
0: Right.
1: 때라면은 I have a few favorites라고
0: Yeah,
1: 말할 수 있을까요?
0: I have a few. I have a couple. We often think favorite can only be one,
1: Yeah.
0: but it cannot actually be two or three.
1: Oh.
0: It's your choice.
1: So it can be.
0: It can be.
1: Oh, one or two. More than one or two.
0: Sure.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하나일 필요는 없고 몇개 있을 수 있다. 다른 것보다는 더 자주 내가 선호하는 것, 고르게 되는 것. I have a few favorite subjects.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자, 여기서도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그러니까 정말 좋았던 어린이날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말해달라는 말이 되겠죠.
0: That's right.
1: 네, 선생님, could you give us the sentence once again?
0: Sure.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1: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자, 이것만 먼저 들어보세요.
2: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1: 네.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그러면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do you have 무슨 무슨 뭐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라고 물을 때에는 그 질문에 대한 의도는 얘기해 달라는 말이죠.
0: Yeah, to tell me what your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is.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I want to know.
1: 그렇죠. I want to know. 알고 싶으니 좀 말해달라라는 의도로 묻는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1: 자, 그랬더니 지민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라고 하면 늘 그건 나의 엄마에 관한 거야.
0: Oh, yes. It's always about my mom.
1: 네, it's always about my mom. 이렇게 말합니다.
0: It's always about my mom.
1: It's always about my mom.

0: 자, 결국은 늘 우리 엄마 이야기가 돼 라는 말이 바로 It's always about my mom 이렇게 말한 것이 되는 거죠.
1: So Jimin is thinking about all the children days in the past, like many, many days. It's always about his mom.
0: 그렇습니다. 뭐 Children's Day에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장소를 갔는데 어떤 놀이공원을 갔다든지 내가 또 기억하고 있는 좋았던 Children's Day에는 뭐 어떤 맛있는 식당을 갔었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다 다른 memory 어떤 그 아이템이 있지만 결국에 가선 엄마랑 갔던 식당, 엄마랑 갔던 공원, 엄마가 줬던 선물 이래서 엄마에 관한 것으로 귀결되더라 라는 말이죠.
1: 네. 언제나 그렇죠.
0: It's always about.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그게 주제가 된다.
1: Yeah.
0: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뜻이 될까요?
1: So every time I think about Children's Day, there was always his mom involved. There was always something about his mom.
0: 그렇습니다. Yeah. 항상 그 중요한 장면은 엄마가 중심이 됐더라.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라고 할 때도 It's always about 뭐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35쪽 보시면 조금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뭔가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이야 라고 한다면 It's always about family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고
1: It's always about family.
0: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불만이라던가 비판의 의미로도 It's always about 뭐뭐라고 할 때가 있다면서요.
1: Yeah, it's always about, for example, 뭐가 있을까요?
0: It's always about you.
1: 아,
0: 그러면
1: 때, yeah.
0: 맨날 너는 네, 너만 중심이 돼 라고 한다든지.
1: Why is it always about you?
0: 그렇죠. Why is it always about you?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You're so selfish.
0: 네, 그렇죠.
1: Self-centered.
0: 네, 항상 me, me, me. 나만 중심이 되어야 되더라 라는 뜻으로
1: It's always about you.
0: It's always about you. 이럴 때는 불만스럽게 하는 말이 되고 또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은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그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돈 얘기밖에 없어.
1: It's always about money.
0: It's always about money with him. 이렇게 with 말할 him. 수 있다는 겁니다.
1: Yeah, that's right.
0: 이런 사람 알고 계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1: There are some.
0: 네,
1: yes.
0: 저도 좀 몇 명이 기억이 나요.
1: 있어요, 맞아요.
0: 네, 그죠. 자, it's always about money with him.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1: Mm-hmm.
0: 네, 자 여기서는 it's always about my mom 맥락에 따라서 달리 쓸 수가 있는데요. It's always about my mom 여기에서는 나의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는 It's always about my mom. 항상 엄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세하게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이렇게 기죽지 않게 혹은 뭔가 너무 슬프지 않게 웃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1: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0: 네. 이 문장이 두 개인데요. 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보면 다 쉬운 단어들입니다. My dad, 우리 아빠는 had passed away. 자, 어떤 과거의 일이 있기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had passed away라고 말하게 되죠.
1: Yeah, my dad had passed away.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일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을 때 그걸 연이어 말할 경우 이렇게 미리 앞서 일어난 일의 시제를 대과거, 즉 had 다음에 과거분사 had passed 이렇게 쓴다는 거죠.
1: Right.
0: 근데 그럼 그보다 더 가까운 과거는 뭐였냐면은 she still tried so hard.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 To make me smile. 나를 웃게 하기 위해서.
1: 여기서 pass away.
0: 네.
1: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면.
0: 네. 말씀 주세요.
1: The general way is to die, right?
0: 네.
1: Someone died. I think between close people, you can say that. Like you and I are very close. We can say, oh, you know, my grandmother died last week or whenever. But in a more formal setting, it's always safe to say someone passed away.
0: Passed away.
1: Yeah.
0: 그렇죠. 우리말로도 돌아가셨습니다.
1: Yes.
0: 뭐 그렇게 말할 적에 약간 passed away라는 표현을
1: passed
0: 쓰는 것처럼
1: away.
0: 우리말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게 되고 passed on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1: Yeah, we all, sometimes we say another way of saying passed away, passed on. My grandmother had passed on.
0: Passed on.
1: Yes.
0: 그렇죠. 마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pass on이란 표현도 그 돌아가심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1: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게 pass away, die라는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0: 아, 그 관련된 표현들이요?
1: Yeah, there are so many ways you can say somebody had died. But there are actually very colorful ways.

0: but the most common expression is pass away.
1: Pass away.
0: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pass away이긴 해요.
1: Pass away. 네. 아, 이런 것도 있더라고. She's not with us anymore.
0: Oh, that's another soft way of saying she's no longer with us.
1: She's no longer with us. 이제 그분은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드라마에서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0: That's right. 네. That's right.
1: 자, 우선 pass away가 가장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될 텐데 my dad had passed away. 이미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but 그러나 she still tried so hard.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to make me smile, 나를 웃게 하셨다는 말이 되겠죠.
0: But she still tried so hard
1: 그렇죠.
0: to make me smile.
1: To make me smile. Mm-hmm.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s, it's always about my mom.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1: 네, 이렇게 had passed away처럼 그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인 어떤 것을 말할 때 쓰는 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린 굳건하게 버텼어 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lost는 많이 했지만 but we stayed strong 이렇게 말한다면
0: right.
1: we had lost a lo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We had lost a lot, that's right.
1: But we stayed strong. Mm-hmm.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버텼다. 자, 과거보다 더 과거 아시겠죠?
0: That's right. 그
1: 시점상. 자, 그랬더니 켈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너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겠다.
0: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1: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자, mean everything to 누구누구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거의 모든 거나 다름없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0: Right.
1: 그 유명한 또 노래 있잖아요, 선생님. You mean
0: the world to me.
1: 그거 말고. You mean everything to me.
0: 그 무슨 노래죠?
1: 그 있는 닐 세다카의 노래가 있습니다.
0: 아,
1: 닐 세다카. 선생님 아세요?
0: 검색해 보겠습니다.
1: 아니, 닐 세다카를 모른다고요?
0: I don't know that person.
1: 아니, 이럴 수가. 어, 네, 하여튼 있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0: 이럴 때 약간 세대 차이가 나죠.
1: 몇 년이나 난다고 세대 차이.
0: 죄송합니다.
1: 네, 자, mean everything to. 아, 정말 세상 다 한 어떤 그 의미를 갖는단 말일 텐데 여기서는요.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right. to you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right.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는 것은 너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었겠다. 과거형으로 must have meant라고 하는군요.
0: 이것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1: 네네.
0: You mean everything to me.
1: 네네.
0: 누구누구 means everything to someone. 어. That person was most precious, most important to that person.
1: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yes. 할 때 she means everything to me. He yes. means everything to me. Mm-hmm.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걸 이제 시제상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라고 하니까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과거에 거의 세상 이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겠구나라고 추측하는 말이 되죠. That mm-hmm.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0: That's
1: 네.
0: right.
1: 이렇게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Mm-hmm. 자, 들어보세요.
3: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2: Yes, it's always about my mom.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3: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1: 자,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정말 좋았던 어린이날 기억이 있을까?
3: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0: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1: 늘 엄마에 관한 거야.
3: Yes, it's always about my mom.
0: Yes, it's always about my mom.
1: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엄마는 늘 내가 웃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
3: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0: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1: 그건 너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겠다.
3: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0: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1: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0: Ooh, good job, everyone.
1: 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procure, 뜻은 좀 어렵게 구하

0: 입학하다, 입수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1: Countries around the Mediterranean Sea are becoming warmer and drier more quickly than most places on Earth, forcing governments to seek alternative ways to procure fresh water.
2: 여기서 procure라는 표현은 필요한 물건이나 자원을 좀 어렵게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1: They procured the equipment for the project.
2: 그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를 구했습니다. 뉴스에서 procure supplies, procure equipmen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필요한 것을 어렵게 구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procure
2: 꼭 기억하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렇게 소분된 소량의 그런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 이런 질문도 할수 있거든요.
1: Yeah, your mom might think this.
0: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사온 거니? 자, 재미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영어로 이거 바꿔볼게요.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사온 거니? 보통 우리가 이제 코에 붙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먹기에 너무 적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는 뭐 나눠주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말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Whose nose are you going to stick this on? 이건 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사온 거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부 마지막 같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문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소량으로 된 음식을 좀 선호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bulk purchasing, 대량으로 이렇게 된 벌크 구매를 좀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Send in your messages to Pandy and Pound 1045 and also YouTube as well.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Korean expedition team has made mountaineering history by claiming the world's first ever ascent of the Himalayas' Sat Peak, a previously unclimbed mountain standing at over 6,200 meters high in Nepal's Kanchenjunga region.
0: 한국 원정대가 네팔의 히말라야 칸첸준가 지역에 위치한 해발 6,200m 이상의 미답봉 Sat Peak를 세계 최초로 등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warned that inflation is already picking up and the global economy could face a much worse outcome if the war in the Middle East drags into 2027.
0: 크리스틀리나 게르기오바 국제통화기금, 즉 IMF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동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며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훨씬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그린란드's ice sheet shed a staggering 139 billion tons of ice in a single year, a loss equivalent to 1.5 times the volume of the entire Alps, as an accelerating melt grips European glaciers, according to the EU's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0: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와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대륙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1년 사이 그린란드 빙상 중 약 1,390억 톤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알프스 전체 빙하의 1.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 Pop superstar Taylor Swift has lodged three trademark applications to protect her voice and likeness against AI impersonations, adopting a fresh legal strategy used by celebrities to combat the growing issue of AI rip-offs.
0: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AI 기술을 활용한 모방 행위로부터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는 점점 심각해지는 AI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전략의 하나입니다.
1: A German YouTuber has shatter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fastest time to solve a Rubik's Cube during a skydive, cracking the rotating puzzle cube in under 24 seconds while falling at 161 kilometers per hour.
0: 독일의 한 유튜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루빅스 큐브를 최단 시간에 맞춰내 이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는 시속 161km로 낙하하면서 루빅스 큐브를 24초 안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Well,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A Korean expedition team has made mountaineering history by claiming the world's first ever ascent of the Himalayas' Sat Peak, a previously unclimbed mountain standing at over 6,200 meters high in Nepal's Kanchenjunga region.

0: the Middle East war drags on and oil prices rise to around $125 per barrel. She said the IMF's earlier baseline forecast is no longer realistic, with a weaker growth scenario already taking hold. So the prolonged conflict could push inflation higher and destabilize expectations, especially if supply shocks intensify. So disruptions to oil and fertilizer supplies are already driving up costs, with food prices expected to follow. And officials are warning that without adjustments in demand, continued supply constraints could further strain global economies.
1: Mm-hmm. And announcements like this, of course, from experts, the head of the IMF, no less, make it, of course, more real. Mm-hmm. And it's not just a fear, but I guess it's something we're going to have to grapple with.
0: Yeah.
1: Let's have a look at the expression, it's already picking up.
0: Yeah. When something is picking up, or when something is already picking up, it means that it's increasing in speed or energy. So in the positive sense, we could say, oh, business is picking up. And
1: oh,
0: that means
1: good.
0: Business is doing well.
1: Yeah.
0: So we can use this when something is recovering or increasing speed or vigor or activity.
1: Business is picking up.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이 지금 탄력이 붙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inflation is picking up.
0: Yeah.
1: 아, 물가가 이미 지금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0: Yeah.
1: 그런 얘기 그다음에는 이제 if this whol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에서의 지금 이 분쟁이 if it drags into 2027,
0: yeah.
1: then we're going to see worse conditions with the world's economy.
0: Yeah.
1: Drag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Drags into 어디 어디?
0: Yeah, drags into. So it means kind of you're kind of forcing something like a person or a group or a topic or a situation into an unpleasant, complicated, or maybe even irrelevant situation against their will or unnecessarily.
1: To drag on. 그러면은 얘기가 질질 끌면서 너무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Drag on.
0: Mm-hmm.
1: 근데 여기서는 이제 2027년까지 이렇게 상황이 지속되면 이라는 뜻인데요. If the situation drags into 2027. Mm-hmm.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head of the IMF has warned that inflation is already picking up and the global economy could face a much worse outcome if the war in the Middle East drags into 2027. Let's take a break. 최봉림 님이 요즘 커피숍에서도 1인용 과일 박스를 팔더라고요. 사과, 배 등이 잘려져 있고 작은 방울토마토까지. 저는 아주 극호였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0: 네. Yeah.
1: 그리고 특히 근무 중일 때 내가 지금 과일 깎아서 먹으면 그런 여유가 있어요. 딱 나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비록 단가는 좀 세도 그냥 한 컵에 들어있는 과일들 소분되어 있는 거 좋을 수 있죠.
0: And our writer's saying for people living alone, it's less food waste.
1: Food, yeah.
0: But
1: definitely.
0: You also have to think about the containers and the plastic waste.
1: Yes, that's another issue.
0: Yeah.
1: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요.
0: Yeah, but it is less food waste. Yeah.
1: 자, 이채림님, 저는 소식주의자라서 부족한 듯 보이는 것도 부담 없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은나님, 저도 손이 작아서 맨날 듣는 소리예요.
0: 아.
1: 오늘의 무모한 문장.
0: Yeah.
1: 오늘은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사온 거니?
0: I wonder where it came from.
1: 누구 코에 붙이라고?
0: Yeah.
1: 이거는 좀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손이 작다, 손이 크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0: Which are you?
1: 저 손이 좀 작은 편이에요.
0: I'm on the latter side.
1: 아, 그래요?
0: I always make things. I make too much of it.
1: 아.
0: Yeah. So like when I make like cook, when I make soup, there's always leftovers.
1: Yeah.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양을 많이 하는 거를 저도 하기도 하지만 I just don't like creating waste. But then again, you know. If the whole situation arises where you have to make a big batch of something, then I will.
0: Yeah.
1: But yeah, 손이 선생님은 크시군요.
0: Yeah. I don't like the feeling of

0: you know, when something runs out, especially like when we have guests.
1: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노래 듣는 동안에 이 손이 작다, 손이 크다, 코에 붙이다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해보면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아 그리고 그 코에 붙이다의 어원도 제가 좀 더 찾아서 노래 듣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Okay, so this is Mika with Heroes.

0: 미카의 Heroes 들으셨습니다. So going back to 손이 크다, there are many ways you can say this, but generally speaking, I guess you could say Karen is very generous with her portions.
1: Yeah.
0: Or Karen cooks in big portions.
1: Big portions, yeah.
0: 이렇게 이제 사람 주어만 바꿔서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걸 만약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yeah. 지금은 사실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손이 크다, 손이 작다. 손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뉴트럴하게 가려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I cook in small portions yeah. because I don't like to make waste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싶다 그러면 Sue is very stingy with her portions.
1: She never makes enough.
0: She never yeah. makes enough. 이러면은 이제 또 이제 약간 부정적인 yeah. 뉘앙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에 붙이다의 어원은 정확하게 뭐 문헌으로 남아 있는 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해져 온 얘기로는 이렇게 뭐 볼에 붙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코가 가장 이제 부피가 적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아주 적다라는 데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1: Yep.
0: You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1: I know.

0: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1: Greenland's ice sheet shed a staggering 139 billion tons of ice in a single year, a loss equivalent to 1.5 times the volume of the entire Alps as an accelerating melt grips European glaciers, according to the EU's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0: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와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대륙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1년 새 그린란드 빙상 중 약 1,390억 톤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알프스 전체 빙하의 1.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Right, so tell us about the staggering amount of ice that's melting.
1: So a new report from the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says that Europe's glaciers and Greenland's ice sheet are melting faster than expected, and scientists are warning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throughout the century, raising global sea levels and increasing flood risks. Just a 1 centimeter rise could impact up to 6 million people worldwide, and the Arctic, including Greenland, is warming especially quickly due to the loss of reflective ice. So in the past year alone, Greenland lost about, as we mentioned, 139 billion tons of ice, which is roughly 1.5 times the mass of all glaciers in the Alps.
0: Wow.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staggering.
1: Staggering. When something is staggering, it means that it's something that's so overwhelmingly great or shocking or surprising that it causes someone to stagger means to kind of like you're kind of losing
0: balance.
1: Your balance, yeah. Right? When you're walking. So you're stunned.
0: 그렇죠. 휘청휘청거리는 거가 이제 stagger 하는 거기는 해요. 내지는 약간 알딸딸할 때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stagger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비틀거린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staggering이라고 하면은 내가 비틀거릴 정도로 깜짝 놀라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사실 그냥 생략하면 되고 그냥 굉장히 놀랍다.
1: Yes.
0: 139 billion tons라는 이 녹아내린 빙하의 빙산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1: Mm-hmm.
0: 그래서 그거를 it's a surprising 139 billion tons 해도 되고 it's a shocking 139 billion tons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staggering. Now, what about accelerating melt?
1: So that refers to the increasing speed at which ice sheets, glaciers, and snowpacks lose mass, transitioning from solid to liquid water faster than historical norms due to rising temperatures.
0: 그러니까 accelerating은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뜻이고, melt라는 명사는요, 여기서 그 녹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해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Greenland's ice sheet shed a staggering 139 billion tons of ice in a single year, a loss equivalent to 1.5 times the volume of the entire Alps as an accelerating melt grips European glaciers, according to the EU's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and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Pop superstar Taylor Swift has lodged 3 trademark applications to protect her voice and likeness against AI impersonations, adopting a fresh legal strategy used by celebrities to combat the growing issue of AI ripoffs.
0: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AI 기술을 활용한 모방 행위로부터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상표권을 추론했습니다. 이는 점점 심각해지는 AI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전략의 하나입니다. Alright, so loads of expressions to go over. First of all, when we say you lodge an application, another more common way to say this is to file an application.
1: Yeah.
0: 그래서 이런 특허 출원을 뭐 신청하는 것이죠.
1: Yeah. Or you can apply for a trademark.
0: 그래요. 상표권 출원을. Yeah. 네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주시죠.
1: Yeah, so she's filed three new trademark applications in the U.S. to protect her voice

0: and image from AI impersonations. And the filings include a photo from her Eras tour and audio clips of her saying, "Hey, it's Taylor." And it's aiming to block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1: Yeah.
0: And the move follows rising cases of AI-generated content featuring Taylor Swift, including fake ads and manipulated images. And they say that actor Matthew McConaughey recently took similar steps,
1: yes,
0: signaling a growing trend among celebrities. And experts say these trademarks could allow Swift to challenge not just exact copies, but also AI imitations that sound or look convincingly similar.
1: Mm. What's an impersonation?
0: Impersonation is the act of pretending to be another person, either by mimicking their mannerisms for entertainment or by deceptively assuming their identity, often for fraudulent purposes.
1: 누구 흉내를 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범죄가 됐을 때는 사칭이 될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업으로 유명 연예인의 흉내를 내면서 무대에 오르기도 해요.
0: Yeah, comedians, yeah.
1: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좋은 업으로 삼을 때는 doing impressions,
0: yeah,
1: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impersonation은 내가 누구인 척을 하는 겁니다. 자, 사칭, 그래서 AI impersonations. 테일러 스위프트 인척하면서 올라오는 각종 영상들,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죠, AI 때문에. 그리고 이런 뉴스에서 꼭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likeness인데요.
0: Yeah.
1: 이게 단순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다 그냥 움직이는 그런 AI figures도 나오잖아요. 진짜 영상으로.
0: Yeah, they're getting more real.
1: 맞아요. 그래서 yeah. 그런 모든 모습을 likeness라고 해요. 그 얼굴과 관련된 것이고 likeness라는 것 자체가 초상이나 화상을 얘기하긴 하는데 영상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 그런 것을 통칭 likeness라고 하고요. 그거를 impersonating 하는 AI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0: Yeah.
1: They said this is not just called an AI impersonation, but also an AI ripoff.
0: Yeah. So you might have heard of ripoff. Like, for example, if someone bought something and if you thought that they paid a price that was too much for it, you could say, oh, it sounds like that was a ripoff.
1: Yeah.
0: So it describes maybe grossly overpriced item, or it could be a fraudulent or stolen item or a poor quality imitation of a product.
1: 네.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는 가격 면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거, 이거 너무 바가지잖아 할 때 it's a rip-off
0: yeah.
1: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모조품,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명품 가방 같은 거에 rip-off가 이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0: Yes.
1: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oh, that's a rip-off 라고 얘기하면은 따라한 가짜 상품이다. Knock-off라고도
0: yeah.
1: 하나요?
0: Yes.
1: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가방 얘기는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담은 따라했지만 가짜인 AI outcome들,
0: yeah.
1: AI product들
0: yeah.
1: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I impersonation, AI rip-off 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전에는 마티 맥커너헤이가 굉장히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뜻이고요. I bet we're going to see more Hollywood
0: yeah.
1: stars or you know, singers doing
0: the same.
1: They're going to follow suit.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op superstar Taylor Swift has lodged 3 trademark applications to protect her voice and likeness against AI impersonations, adopting a fresh legal strategy used by celebrities to combat the growing use of AI ripoffs. Now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0: A German YouTuber has shatter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fastest time to solve a Rubik's Cube during a skydive, cracking the rotating puzzle cube in under 24 seconds while falling at 161 kilometers per hour.
1: 독일의 한 유튜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루빅스 큐브를 최초로

0: 한 시간에 맞춰내 이 붐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는 시속 161km로 낙하하면서 루빅스 큐브를 24초 안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루빅 큐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apostrophe s를 yeah. 이제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yeah. 이게 루빅라는 사람이 만든 큐브여서 영어로는 Rubik apostrophe s cube 그래서 Rubik's cube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1: That's right.
0: So tell us what happened.
1: Yeah, so this man, he's 23 years old. He set a new Guinness World Record by solving this Rubik's Cube mid-skydive in just 23.333 seconds. He completed the feat while falling at 100 miles per hour, or as we mentioned, 161 kilometers per hour over Mossel Bay, beating the previous record of 28.250 seconds. And they say that he's pretty, we're relatively new to skydiving,
0: okay.
1: but he mastered a back flying technique.
0: Yes, I noticed he was yeah. sort of lying on his
1: yeah.
0: back.
1: So he wasn't going this way.
0: No,
1: he was
0: no,
1: going,
0: no.
1: He was lying on his
0: yeah,
1: back.
0: Yeah.
1: And that was to reduce wind resistance and keep control of the cube.
0: Right, because you might drop it.
1: Exactly.
0: If you do it the other way around.
1: I don't know how you, this yeah. way or this way, it's hard.
0: It's hard. Yeah,
1: yeah, yeah, so, and he says the trickiest part wasn't solving it, but making sure, as you mentioned, that he didn't drop it midair.
0: Exactly.
1: Yeah, and this guy, he's no stranger to extreme challenges, having also solved cubes underwater and blindfolded. And he has another challenge that he wants to complete. He says that next, he wants to try solving a Rubik's Cube while running a marathon.
0: Oh my goodness. I mean, on solid ground, in a normal competition venue, the record, I believe, is 3 seconds or something.
1: Yeah.
0: So, I mean, you can do it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But when you're faced against air pressure
1: yeah.
0: and you might drop it and, you know...
1: Can you even keep your eyes open? I don't know.
0: And you're also sort of floating in the air, which is unnatural for humans. All these different factors make it difficult.
1: Mm-hmm.
0: 자,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또 기록이 하나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1: yes.
0: 기존 기록은 28초였는데 이번에는 23.3333초, 그러니까 24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래를 내다보면서 스카이다이빙
1: yeah,
0: 한다고
1: you're,
0: 많이 생각하잖아요.
1: You're flying, right?
0: 날다람쥐처럼.
1: Yeah.
0: 그런데 이 지금 톰 컵케는 누워서 스카이다이빙을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기체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일단은 누운 자세로 계속 하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 그 스카이다이빙 장치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161 kilometers per hour로
1: yeah.
0: 내려가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배 위에다가 루빅스 큐브를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해요. 24초 만에 하고 트리키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점이 이 25초인가? 지나면은 패러슈트가 탁 열린대요.
1: Yeah.
0: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다 끝내야
1: yeah,
0: 되는 겁니다.
1: Before that. Yeah.
0: 왜냐면 패러슈트가 열리는 순간 몸이 또 다시 뒤집어져요.
1: Yeah.
0: 그러면 또 루빅스 큐브 떨어뜨릴 수 있고
1: yeah.
0: 여러 가지 아유 얼마나
1: Oh my goodness.
0: 저는 보면서도 사실 손에 좀 땀이 나더라고요. 어휴 저 떨어뜨리면 어떡해 했는데 네, 성공해냈습니다.
1: Yeah, yeah.
0: He shattered a record.
1: When you shatter something, it can be quite literal, physical, because when you shatter a glass, shatter a cup, it means to break.
0: Yeah.
1: But it can be figurative, as in this case, when you break a record. And when something shatters, it means that it breaks suddenly and violently into many small pieces. But when you use it figuratively, it can mean that you've broken a record, but you can also maybe break the hope of someone or break the confidence of someone or break someone's reputation or break someone's illusion. So it can be used in a negative sense as well.
0: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도 기록을 깨다, 꿈을 깨다 이런 식으로 깬다는 동사를 쓰잖아요.
1: Yeah.
0: 이게 영어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생각을 동서양에서 해서
1: yeah,
0: 생겨난
1: wonder,
0: 표현인지
1: right?
0: 그
1: yeah.
0: 어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break, 깨다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1: Mm-hmm.
0: 그냥 언어학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그래서 기록을 깨다의 원래 표현은 break a record인데

0: 브레이크의 또 다른 조금 더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이게 완전히 이제 박살내다라는 shatter를 쓴 거예요. 그 의미는 그냥 기록을 깨단데 그거보다 좀더 강렬한 느낌으로 썼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1: Yeah.
0: 자, 그다음에 crack a puzzle.
1: Yep, crack a puzzle. So it means to successfully solve a difficult problem, riddle, mystery, or a challenge, and often after significant thought, effort, or ingenuity.
0: 네. 문제를 풀다. 영어로는 crack a puzz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rack a code, 암호를 풀 때도 이 동사를 써요. crack. 우리가 crack를 또 언제 쓰죠? 우리 프라이팬에다가 뭐
1: Crack open an egg,
0: crack an egg.
1: yeah.
0: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 계란을 깨서 fried egg 뭐 scrambled egg 만들 때 그때도 crack를 쓰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부러뜨리다란 뜻이지만 문제도 마치 어떤 단단한 무언가였는데 그것을 깨서 연 것처럼 문제 풀다 crack a quiz not a quiz sorry. crack a puzzle
1: Yep.
0: or crack a code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Right. Let me read it one more time. A German YouTuber has shatter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fastest time to solve a Rubik's Cube during a skydive. Cracking the rotating puzzle cube in under 24 seconds while falling at 161 kilometers per hour.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Karen Choi.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사온 거니? 를 영어로 바꿔주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무모한 미션, 무모한 문장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 10분 후쯤에 같이 살펴볼 건데요.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s Taylor Swift. Blank space.

0: and I'll write your name.
1: That was not an AI ripoff or an AI impersonation. Nope, that was Taylor Swift with Blank Space. All right, well, let's move on with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We'll start off with expedition.
0: Expedition. So it's a purposeful, organized journey or voyage, usually undertaken by a group, like a group of scientists or a group of explorers, for exploration, research, or a specific purpose. 네.
1: 그래서 expedition team 하면은 원정대가 되겠죠. Okay, what's your sentence?
0: The expedition team set off to explore the ancient ruins of Peru.
1: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뭐 원정대는 페루로 향했습니다. 그 고대 유적을 찾기 위해서. 뭐 페루의 고대 유적을 찾기 위해서 그 원정대가 출발했다. 자, 다음 표현은 something is picking up.
0: That means it's increasing speed or increasing energy or it's recovering activity or recovering vigor.
1: Exactly. 자, 무언가가 지금 뭐 탄력이 붙었다. 가속화되고 있다. 예문 보겠습니다.
0: Business is picking up after the company launched a brand new product.
1: 새 제품, 신제품 출시 이후 그 사업이 아주 탄력이 붙었어요. So business is picking up. 자, 다음으로 staggering.
0: Staggering. So it's an adjective describing something so overwhelmingly great, shocking, or surprising that it causes someone to stagger or to be stunned.
1: What's your sentence?
0: The project cost a staggering $10 million.
1: 그 프로젝트는 무려 천만 달러나 들었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뉘앙스로 a staggering $10 million. 자, 다음은 rip-off.
0: Rip-off. So it's a noun describing a fraudulent, grossly overpriced or stolen item or a poor quality imitation of a product.
1: 모조품, 가짜 제품이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0: That handbag is a cheap rip-off of the designer original.
1: 명품 가방을 영어로는 designer brand handbag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자, this handbag is a cheap rip-off. 이거는 원래 그 명품 브랜드를 그냥 카피만 한 가짜 저렴한 제품이야. 이런 뜻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shatter something.
0: Shatter means to break or cause something to break suddenly and violently into many small pieces. Figuratively, it means that there's been severe damage or something has broken, like hope or confidence or the reputation of someone or the illusions that someone has had, like the dreams or illusions that someone has had.
1: 네. 예문 보겠습니다.
0: A tragic accident shattered her dreams of Olympic glory.
1: 올림픽에서의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비극적인 사고가 그런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깨다라는 뜻이죠. 박살내다라는 뜻의 shatter가 여기서는 dreams와 함께 쓰였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꿈깨 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진 않아요.
0: No. 네,
1: 그때는 in your dreams.
0: Yeah.
1: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다르겠습니다.
0: Mm-hmm.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을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0: 이렇게 사온 거니?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지 볼게요. 정세롬님, It's not even a mouthful.
1: Yeah, that's good. It means that it's not enough. It's just something that would fit in your mouth.
0: 한 입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재밌게 잘 써주셨습니다. 좋아요. 자, 박민님, Come on. This barely feeds one person.
1: This one's good too.
0: Barely doing something.
1: Because I think our sentence is you didn't get enough for all of us.
0: 그렇죠.
1: Yeah, so you only got enough for you.
0: 뭐뭐도 겨우 된다라고 할때 barely라고 하니까 이거 한 사람도 겨우 먹겠는데? 이런 문장 잘 써주셨고요. 김잔디님, Seriously? You're kidding, right? 이것도 컨텍스트에 따라 아주 좋아요. 네. 굳이 이런 단어들을 전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이해됐어요. 같이 살고 있는 뭐 룸메이트나 누군가가 장을 봤는데 너무 조금 사온 거예요. 그거 보면서 Seriously? You're kidding, right? 이렇게 할수 있죠.
1: I mean, if you had like five people
0: And you
1: and
0: just
1: they only brought like a
0: brought 뭐
1: slice of pizza. Seriously?
0: 이럴 것 같아요. 네. 최경애님, Is this portion for a bird?
1: For a bird.
0: I like that. 재밌어요. This reminds me of Hugh Grant's line in Music and Lyrics, where Drew Barrymore is about to sing, and she sings so quietly. She goes, "A way back into love," and so Hugh Grant goes, "Okay,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was intended for humans, not mice."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새를 위한 뭐새 모임 사온 거야?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김은숙님. Who is this even for? Your container is so small. Your container. If I heard this, I'd probably go, What container? 갑자기 컨테이너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통이 너무 작다. 요거를, 약간 직역을 해서 그런 거군요.
1: I mean, I think in context, if the container was there, they were holding it, I think it would make sense.
0: 진짜 컨테이너를 잡고 있어야지만 이게 말이 됩니다. 네. 때론 이렇게 직역이 안될 때가 있어요. 최봉님님은, Did this shrink on the way here? 이거 너무
1: Yeah, I
0: 재밌는데요?
1: like this.
0: 설마 네가 이렇게 적게 샀을 리는 없고, 오는 길에 뭐 사이즈가 줄어든 거니? 너무 재밌어요. 네. 사실 이런 표현들이 다 영어식 유머에 맞아요. 약간 잔인한 듯 하면서도 재밌잖아요. 영어 유머는 이런 게 많습니다. 상처를 보통 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해도. 네, 물론 친한 사이에 해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3579님.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is?
1: I like this. You have to say it in an angry tone. What am I
0: 그죠.
1: supposed to do with
0: 이렇게.
1: this? Yeah.
0: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네, 좋아요. 자, 이슬님. It's barely enough to dab on my nose.
1: Oh,
0: Okay,
1: yeah, I think
0: this is more
1: this makes
0: delicious.
1: sense.
0: This is really good.
1: To dab on my nose,
0: You would, of course, have to maybe explain it in English, but I think I could still understand it.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우리 말에 그 코에 붙인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영어로도 이해가 돼요. 전 이거 상상도
1: It
0: 못
1: makes sense.
0: 했는데, dab something이라는 것은 그냥 살짝 그냥 찍는 거예요. To dab something on my nose. 코에다가 찍을 정도도 안 되는데,
1: Like if it was cake, like the frosting,
0: 그런가.
1: like it wouldn't even be enough to dab on my nose. Like if there was like a tiny little portion. This makes complete sense.
0: You're a genius, 이슬님. 저는 이거 직역하면 번역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직역은 아니면서도 살릴 거다 살리고 의미도 살았어요. 와, 천재신데? 이분 저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1: I
0: 그래서 먼저
1: know.
0: 좀 골라주세요.
1: Yes.
0: 네. 이슬님께 선물 드리도록
1: Yeah,
0: 하겠습니다.
1: that was a great sentence.
0: 네.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게요. Karen.
1: The bird, the portion for a bird.
0: 얘도
1: 최경애님.
0: 너무 재밌었어요.
1: Yes.
0: 귀엽죠? Is this portion for a bird?
1: Not fit for
0: 최경애님.
1: humans.
0: 맞아요.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you say, Karen?
1: Mine was very, I guess, not as interesting or fun, okay. but very literal, I guess. Yeah. I just said, is that going to be enough for all of us?
0: Oh.

좋아요. Is that going to be enough for all of us?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살펴본 모든 문장들이.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mm-hmm. Is that enough for all of us?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저는 Were you grocery shopping for mice? 이렇게 쥐 생쥐를 위해서 장 본 거야? 이렇게 한번 좀 웃기게 만들어봤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This is Owl City Shooting Star. See you in part two.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Wednesday, the 6th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the lovely Karen Troy in the studio.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a New York Times article all about a new Banksy. 자, 오늘은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예술가 Banksy의 새로운 작품이 동상 형태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주세요, 선생님.
1: Mm-hmm. Which